0: 그래서 아주 작은 많은 공기 알갱이들이 우리 대기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The atmosphere can be seen from space. 그런데 the atmosphere 이 대기는 can be seen. 대기가 보는 게 아니라 can be seen. 보여지는 것이죠. Can be seen.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보면요? 물론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from space 우주로부터 보입니다. 우주로부터 목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주에서 보면 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한번 가보고 싶네요. 자,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Sunlight passes through the atmosphere. 햇빛이라는 것이 pass through, 통해서 지나갑니다. The atmosphere. 그렇죠. 지구의 땅에 도달하려면 대기를 뚫고 지나가야 될 수밖에 없겠죠. 통과를 해야 되겠죠. It hits the air particles. 그러면 이 햇빛이 쫙 대기를 뚫고 딱 통해서 갈때 it hits. 막 때리게 되겠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대기 안에 있는 많은 공기 입자 알갱이들, air particles. 그런 공기 알갱이들을 톡톡톡톡 때리면서 이 햇빛이 쫙 들어가게 되겠죠. The light scatters.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빛이 이제 이 빛이 쫙 공기 입자를 터터덕 치면서 가면은 빛이 scatter 된다라는 scatters, scatter이라는 것은 사방으로 흩어지다, 산란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빛이 막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만듭니다. It makes the sky appear blue. 이렇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makes the sky appear blue. 하늘이 파란색을 띄게 만듭니다. 파란색으로 나타나게 만든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아, 대기가 있는데 그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알갱이가 있고 그런데 햇빛이 그 안으로 쭉 들어올 때 빛이 그 알갱이들을 때리게 되고 빛은 그 알갱이들 공기 알갱이들 입자들 때문에 막 이제 흩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아, 우리 눈에는 그 빛이 파란색으로 보인다가 되겠죠.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한 의미가 이책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1. Atmosphere. A thick layer of air surrounds Earth. This air is Earth's atmosphere. People cannot see it, but it is filled with many tiny air particles. The atmosphere can be seen from space. Sunlight passes through the atmosphere. It hits the air particles. The light scatters. It makes the sky appear blue.
0: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2. Sunlight. 햇빛이 되겠죠. Sunlight appears to be white. Sunlight. 이 햇빛이라는 것은 appears to be white. 흰색 같이 보입니다.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But it contains all colors. 그러나 이게 흰색, 백색광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햇빛은 contains. contain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포함하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색이 이 햇빛 안에 다 포함이 돼서 그게 결국은 흰색빛. 우리 눈에는 무색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 백색광으로 나타난다가 되겠죠. The colors separate when sunlight passes through a prism. 우리가 지난 책에서도 prism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책에도 또 나오네요. The colors. 그 색들은 separate. Separate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분리가 됩니다. 우리 눈에는 이한 줄기지만 그 안에 수많은 색이 있는데 그게 언제 분리가 되냐면 분리됩니다. 언제 분리가 된다고요? When sunlight, 그 햇빛이 passes through a prism. 이 prism 혹은 분광기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분광, 빛을 나누는 그런 사물이 되겠죠. 빛을 나누는 그 prism을 통해서 이 빛이 지나갈 때 색깔이 어떻게 된다고요? 분리가 되게 됩니다. Colors separate by their wavelength. 그리고 이 색깔들은 분리가 됩니다.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 뭐에 따라서 분리가 되냐면, by their wavelength. 그들의 파장에 따라서 분리가 됩니다. 여기 있는 wavelength는 바로 파장이 되겠죠. 여기 있습니다. 파장입니다. 파장은 이런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많이 실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를 친다면 이런 실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감점의 요인이 되거나 문제를 틀릴 수가 있거든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수동태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런 코너를 마련해서 과거에 우리가 강의에서 다뤘던 수동태를 복습하기도 하고 제가 주의사항까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가 불가능한 경우인데 한마디로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수동태를 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0: 이 예시를 자주 사용하죠. I broke the window. 나는 창문을 깼다. 아, 제가 일부러 깬 것은 아니고요.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다가 쿡 닿여서 창문을 깼습니다. I broke the window. 내가 창문을 깼다. 그러면 내가 창문을 깼다라는 이 문장은 I broke the window는 내가 주인공이죠. 내가 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장의 관점을 좀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누가 깼든 그거보다는 창문이 깨졌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the window가 문장 제일 앞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the window, 그 다음에 아까 전에는 I broke the window, 깼다인데 창문의 입장에서 보니까 창문이 깬건 아니잖아요. 창문은 어떻게 됐어요? 가만히 이렇게 벽에 달려 있었는데 깨졌다. 그럼 깨졌다는 영어로 어떻게 하는가? 바로 was broken. BPP의 형태를 쓴다. 이게 바로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누가 깼죠? By me. 제가 깼어요. 그래서 끝에 by me. 이게 바로 수동태입니다. 이게 수동태예요. 그래서 문장에서 대상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문장의 관점을 조금 바꿔주는 그런 게 바로 수동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복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동태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지금 이두 문장에서 알수 있듯이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관점의 전환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창문을 깼고 창문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이 대상이 없는, 창문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아기가 잔다. 아기가 잤다. 아기가 침대를 잤다. 이런 게 없잖아요. 아기가 잤다. 근데 여기 대상이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이런 문장은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문장이요. It rained heavily. 왔다. 아주 많이 왔다는 것이죠. 뭐가 왔습니까? 비가 많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대상이 없습니다. 비가 왔다. 포인트는 그거죠. 비가 왔다는 거예요. 많이 왔든 적게 왔든 여기서는 heavily 많이 왔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대상은 없는 거예요. 뭐뭐를 왔다. 어떤 대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동태가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이두 문장 한번 볼까요? My book was disappeared. My book disappeared. 어떤 문장이 맞을까요? 바로 두 번째 문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은 틀렸습니다. 왜요? My book disappeared. 내 책이 사라졌다가 되는 것입니다. 내 책이 사라졌다. 그럼 사라졌다. 내 책이 뭐뭐를 사라지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내 책이 사라진 거예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래서 내 책이 사라졌다. 그런데 이제 착각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어떤 착각이냐면 내 책이 뭔가 때문에 없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생각이 많아지다 보면은 내 책이 살아서 움직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사라지게 된거 아니야? 그래서 My book was disappeared. 이런 문장을 적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틀린 문장이고요. My book disappeared. 내 책은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 책이 여기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올바른 문장. 그래서 이렇게 대상이 없는 disappeared 하면은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수동태가 불가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문법 포인트를 기억해서 실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상, 을을이라는 대상이 왔을 때만 수동태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수동태가 불가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점수 안 깎였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음원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Chapter 2. Sunlight. Sunlight appears to be white, but it contains all colors. The colors separate when sunlight passes through a prism. Colors separate by their wavelengths.
0: 자, 그럼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2: Layer. Layer. A thick layer of air surrounds Earth. Atmosphere. Atmosphere. This air is Earth's atmosphere. Particle. Particle. But it is filled with many tiny air particles. Scatter. Scatter. The light scatters. Wavelength. Wavelength. Colors separate by their wavelength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 시작 부분에서 atmosphere 할 때 sphere이 들어간 것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 sphere이라는 것은 구를 의미합니다. 구라는 것은 이 공 모양의 물체를 이런 형상을 구라고 하죠. 그래서 입체적입니다. 단순히 원이 아니라 입체적인 공 모양 그것을 구라고 합니다. 구체이죠.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다 알아보셨죠? 이렇게 네 구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는 구 모양을 하고 있죠. 구 이런 공 모양처럼 둥글게 생겼습니다. 입체적이죠. 그러면 sphere이 이런 구를 의미하는데요. sphere이 들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학창 시절에 접할 수 있는 단어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대표적으로 두 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걸 소개해드리면요. 바로 atmosphere 그리고 hemisphere이라는 게 있습니다. atmo라고 하면 바로 기체 공기를 의미하고요. 거기에 sphere 구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기체가 구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것 바로 대기입니다.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공 모양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대기죠. 혹은 대기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hemisphere이라고 하면은 hemi는 바로 2분의 1 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구입니다.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구입니다. 그러면 이 구가 있는데 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쪽은 남반구, 북쪽은 북반구라고 하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 있어요? 북반구에 속해 있잖아요. 이렇게 지구의 이 원을, 이 지구를 하나의 통째로 이 전체의 구라고 했을 때 그거를 반으로 딱 잘라서 남북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hemisphere이라고 하면은 반구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어가 어떻게 결합하는지 알면은 아 이게 이런 의미였어 이렇게 이해가 잘 된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율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권 리딩 스텝 업의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우리 친구들 영어 실력 한번 제대로 끌어올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책을 읽다 보면은 영어 실력이 쑥 올라갑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Why is the sky blue?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면 이제 제 아이에게 하늘이 왜 파란지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문법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문법 용어 친해지기 원형 부정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마음의 벽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볼까요?
1: High point, low point. Think of ocean waves. Each wave has a high point and a low point. A wavelength is the distance between two high points or two low points. Each color has a different wavelength. The wavelength for blue light is short. The wavelength for red light is long. Raindrops can act like prisms. Sunlight hits them. A rainbow appears.
2: Wavelengths.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Indigo. Violet. Wavelength. Longer. Shorter.
1: Chapter 3. Scattered light. Sunlight enters the atmosphere. It makes air particles move up and down. This movement scatters the light in all directions. Each color scatters differently.
0: Why is the sky blue? 하늘은 왜 파란색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빛을 조금 더 이해해야 되는데 빛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비유가 있습니다. 파도를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것이죠. 파도를 이렇게 쭉 보면 파도가 칠 때 가장 파도의 높은 지점, 하이 포인트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낮은 지점도 있다라는 것이죠. 파도의 아랫부분이 되겠죠. 그게 로우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높은 지점과 아래 지점, 이런 것들이 이 파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고지점, 높은 지점과 낮은 지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넘어가 볼까요? Think of ocean waves.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있는 waves, wave죠. 파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Each wave, 각각의 파도는 has a high point, 높은 지점과 and a low point, 낮은 지점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파도가 칠 때 어떨 때는 이 같은 파도 안에서 높은 지점과 낮은 지점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A wavelength. Wavelength라는 것은 파장입니다. Is the distance between two high points or two low points. Distance는 바로 거리가 됩니다. 거리. 여기에서 아, 저희 집까지 거리가 좀 멉니다 할 때 그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distance는 거리입니다. 그럼 어디 사이의 거리가 그 파장을 의미하냐 하면 바로 between two high points. 자, 그러면 파도가 이렇게 칩니다. 바다가 아주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는데 물결이 이렇게 일렁이는 것이죠. 파도가 일렁입니다. 그러면 이 파도가 쭉 일렁이는 것 중에서 파도의 각각의 그 높은 지점이 있겠죠. 여러 파도의 그 높은 지점들 사이의 거리라는 것이죠. 위아래의 거리가 아니라 높은 지점들 사이의 거리, 그게 바로 파장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낮은 지점 사이의 거리, 그 또한 동일한 파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조금 이따가 제가 그림으로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Each color, 각각의 색은 has a different wavelength. 각각의 색은 다른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파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런 물결 모양의 이런 웨이브 같은 그런 빛의

0: 파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높은 지점과 높은 지점 사이에 거리가 길거나 짧거나 모든 색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The wavelength for blue light is short. The wavelength, 파장. 뭐의 파장이냐면 파란색의 파장은 짧습니다. 파란색의 파장이 짧다라는 것은 이 웨이브가 촘촘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The wavelength for red light is long 이라고 하면은 제가 좀 극단적으로 보여드리면 이 파장, 빨간색에 대한 파장은 길다. 그러면 이 높은 지점과 높은 지점 사이에 파장이 길다라는 것은 이렇게 완만한 이 높은 지점과 높은 지점 사이에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 돼. 그 파란색은 이렇게 돼 있고요. 빨간색은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파장이 높은 지점, 높은 지점 혹은 낮은 지점 사이에 거리가 길게 되겠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림을 보시면은 좀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Raindrops can act like prism. 그래서 이 물방울은 can act like prism. 무엇처럼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냐면 prism, 분광기, prism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Sunlight hits them. 햇빛이 그 prism들을 때리게 됩니다. 그즉 raindrops가 되겠죠. 자연적인 prism이 되겠죠. 그래서 이 raindrops를 때리게 됩니다. A rainbow appears. 그래서 무엇이 생기냐면 바로 a rainbow, 무지개가 appears, 나타나게 됩니다.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파장입니다. 자, 파장인데요. 여기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나와 있죠. 지금 아래 두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위에는 red, 빨간색, orange는 주황색, 그 다음 yellow는 노란색, green은 초록색, blue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다 알죠. 파란색. 그 다음에 indigo라고 하면은 바로 남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흔히 잘 알고 있는 보라색은 자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색은 viole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violet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 wavelength가 있는데, 아,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이 지금 파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높은 지점과 여기 있는 높은 지점 그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파장, 높은 지점과 높은 지점 사이의 거리가 길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더 촘촘하죠. 이게 좀 훨씬 더 촘촘합니다. 높은 지점과 높은 지점 사이의 거리가 훨씬 더 짧겠죠. 그래서 이거는 파장이 길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보라색이 가까워질수록 파란색이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보라색이 될수록 파장이 짧아진다. 그래서 longer. 그리고 shorter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랍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해드리자면 우리 머리카락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한 2주쯤 전에 미용실에서 펌을 했습니다. 펌을 했는데 저는 막 뽀글뽀글 동글동글한 그런 펌이 나오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펌을 할 펌이 나타나도록 즉이 웨이브가 아주 완만한 것이죠. 즉한이 정도 될까요? 이거보다 오히려 더 완만할 수가 있겠죠. 이건 파장이 긴 웨이브, 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걸 빛에 비유한다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 나는 이렇게 동글동글동글동글 말려 있는 그런 펌, 아주 빠글빠글빠글한 그런 펌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바로 바이올렛의 파장에 가까운 그런 펌을 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 파장이 너무나 촘촘한 이 웨이브가 아주 많은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아, 이런 것이구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파장 설명을 마쳤고요. 음원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High point, low point. Think of ocean waves. Each wave has a high point and a low point. A wavelength is the distance between two high points or two low points. Each color has a different wavelength. The wavelength for blue light is short. The wavelength for red light is long. Raindrops can act like prisms. Sunlight hits them. A rainbow appears.
2: Wavelengths.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Indigo. Violet. Wavelength. Longer. Shorter.
0: 자, 그 다음 내용 그대로 이어가 볼까요? Chapter 3, Scatter Lights. Scatter이라고 하면은 바로 사방으로 흩어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란된 빛이다. 흩어진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Sunlight enters the atmosphere. 그래서 이 햇빛은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태양에서 쫙 햇빛이 나와서 지구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무엇을 통과해야 됩니까? 어김없이 이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층이죠. 바로 대기가 됩니다. Atmosphere 하면 지난 강의에서 제가 상상

0: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대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대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It makes air particles move up and down. 자, 그러면 이 sunlight은 맞죠? 이 sunlight은 makes 만듭니다. air particles. 이 대기가 있는데 그 안에 공기 알갱이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공기 알갱이들이 촘촘하게 아주 많이 있겠죠. 그러면 그게 햇빛이 쫙 들어오면 그 공기 알갱이들을 툭툭툭툭 건드리겠죠. 그래서 이 공기 알갱이들을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툭툭툭 들어가니까 막 이렇게 양사방팔방으로 이렇게 공기 알갱이들 막 움직이겠죠. Up and down, 아래 위로 막 움직이겠죠. This movement, 이 움직임은 scatters the light in all directions. 자, 이렇게 this movement, 이렇게 공기 알갱이들이 막 움직이는 것은 scatters, 흩뿌리게 됩니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듭니다. 빛을 저온 사방팔방으로 모든 방향으로 directions라고 하면 방향입니다. 모든 방향으로 흩어지게 만듭니다. Each color scatters differently. 그렇게 되니까 햇빛 속에 있던 여러 가지 색들이 각각의 색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다르게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일단 먼저 한번 보고요. 조금 더 남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문법 용어와 친해지는 시간. 우리 친구들이 저는 중학생들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들 그리고 고등학생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문법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자, 그중에서 여기에 쓰인 것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형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원형 부정사. 이게 뭐죠? 동그라미 형태의 부정사는 도대체 뭐죠? 자, 이렇게 원형이라고 하면 동그라미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친구들 많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주 쉽게 이해하는 시간. 그러면서 이 용어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학원이든 학교든 인터넷 강의든 이런 EBS 수업이든 쉽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과거에는 몰랐는데. 아, 이게 그거구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un Reading Grammar, 문법 용어 친해지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형 부정사와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자, 원형 부정사라는 것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동사 원형처럼 생긴 부정사다. 동사 원형이 뭐죠? 동사 그 자체에 아무것도 붙지 않은, 예를 들어서 제가 글을 쓰다 할때 write 있잖아요. 그럼 write. 그 자체, 앞에도 없고 뒤에 S가 붙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동사의 원래의 형태가 동사 원형이죠. 그것처럼 생긴 부정사다. 부정사라는 것은 원래 동사였는데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 다 설명했었죠. 부정사를 지금 다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없으니까 간략하게 줄이자면 원래는 동사였는데 지금은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이는 것을 바로 부정사라 하죠. 그래서 형태가 동사 원형처럼 생긴 부정사다. 그게 바로 원형 부정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She made him apologize for his mistake. 그녀는 만들었다. 그를 사과하도록 만들었다. 그의 실수를 사과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원형 부정사를 왜 써야 되냐면 make가 바로 우리가 흔히 시키는 동사, 사역 동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시키는 동사가 나왔을 때는 그가 해야 되는 활동, 즉 목적격 보호라고 하죠. 여기에 원형 부정사를 쓴다라는 규칙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원형 부정사가 나오면 아, 그때 그 시키는 동사, 사역 동사 나오면 뒤에 원형 부정사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I saw him leave the building. 나는 그가 빌딩을 나가는 걸 봤다라고 할때 우리가 see라는 이 동사는 지각 동사라고 합니다. 보고, 듣는, 그리고 느끼는 이걸 지각 동사라고 하죠. 지각 동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를 보았는데 그가 뭐 하는 거예요? 그가 빌딩을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빌딩을 나가는 것입니다. 목적어의 상태나 행동을 설명하는 것. 이게 바로 목적격 보호죠. 그런데 거기에 지각 동사가 앞에 C라는 지각 동사가 있으면 어떻다고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 원형 부정사가 이런 게 개념이 이것이고 그다음에 이럴 때 원형 부정사를 쓰는구나를 제가 소개하는 중입니다. 자, 그다음 하나 더 볼까요? 아까 전에 이제 방금 책에 나왔던 것이죠. It makes air particles move up and down이 되겠죠. It은 만든다. Air particles. 무엇을 만드냐 하면 공기 입자들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make라는 시키는 동사가 있죠. 그다음에 그 대상 공기 입자들이 어떻게 하는데? 공기 입자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아래 위로. 그래서 여기에 뭐 to move라든가 moving이라든가 moves를 쓰지 않고 앞에 make라는 사역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에 뭐다고요? 여기에 원형 부정사를 쓴다라는 것이죠. move라는 것은 동사의 그 자체의 형태, 기본적인 형태, 동사 원형처럼 생겼죠. 그래서 원형 부정사라고 부른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형 부정사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음원으로 이때까지 읽었던 것을 들어보고요. 단어 복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Chapter 3. Scattered light. Sunlight enters the atmosphere. It makes air particles move up and down. This movement scatters the light in all directions. Each color scatters differently.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복습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볼까요?
2: Wave. Wave. Think of ocean waves. Distance. Distance. A wavelength is the distance between two high points or two low points. Appear. Appear. A rainbow appears. Atmosphere. Atmosphere. Sunlight enters the atmosphere. Direction. Direction. This movement scatters the light in all direction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책도 읽고 문법도 알게 되고 그 속에, 책 속에 나왔던 어휘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은 MENT, MENT라는 것입니다. MENT가 붙으면은 바로 명사형 접미사, 명사를 만들어주는 접미사, 접미사라는 말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접이라는 것은 우리가 접착제, 접속, 접착, 뭔가 붙는다라는 것이죠. 접착제는 풀 같은 거 있잖아요. 본드나 풀 같은 거. 무언가를 붙이잖아요. 두 가지 물체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접미사라는 거 어딘가에 붙이는데 미, 미는 뭐냐면 도레미 할 때 그 미 아니고 미는 꼬리 미입니다. 그래서 꼬리라는 것은 단어의 끝에다가 붙이는 것. 그런데 명사를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명사형 접미사라고 부릅니다. MENT가 어딘가에 붙으면 명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중학생 수준으로 초등 고학년 혹은 중학생 수준으로 단어를 두 개를 뽑아보았습니다. 자, 두 개. Government가 되겠죠. 그래서 Government가 될 것이고요. Achievement. 그래서 Achievement입니다. Govern이라는 것은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스리다, 통치하는 것 뭡니까?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정부가 되겠죠. 그래서 government, 정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achievement, achieve는 달성하다, 성취하다, 이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루는 것, 성취, 달성이 되겠죠. 그래서 achievement는 바로 무엇이 된다고요?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 자체로요. 그래서 이렇게 MENT가 붙으면 명사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런 단어 학습 방식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E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력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Hello everyone, I'm Kevin and this is Sports English! Woohoo! 재밌는 스포츠, 역사부터 다양한 표현들과 동작들을 영어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만나볼 스포츠는 뭘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포츠일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Let's go! Let's find out! Wow, as we can see, we have a glove. Looks like a helmet. 헬멧처럼 보이는데 저게 뭘까요? 그리고 경기장이 있어요, 여러분. 감이 오셨나요? 그렇습니다. 느그드그드그드그드. 오늘 소개해드릴 스포츠는 BOXING, boxing! 빠밤! 좋습니다. 오늘 스포츠 복싱에 관련된 표현들과 동작 영어로 배워볼게요. Let's go! 이 복싱은요, 투기 종목으로 스포츠화된 지 정말 오래된 아주 전통적인 스포츠라고 합니다. 자, 복싱은요, 정사각형 링 위에서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여기서 정사각형은 영어로 square이라고 하고요. 이 정사각형 경기장, 이 링을 boxing ring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외워두세요. 그리고 보면은 헬멧 같기도 하고, 자, 이게 뭘까요? 그렇죠. 이것은 바로 headgear. 네, headgear, 쓸 것. 이것은 선수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좋습니다. 바로 오늘 복싱을 알려면 꼭 알아야 할 표현들 배워볼게요. Let's go! Uppercut, 올려치기, uppercut, hook, 갈고리, hook, 팔을 구부리고 짧고 세게 치는 것, jab, 찌르다, jab을 넣다, uppercut 한 방! 그렇습니다. 그 uppercut 맞습니다. 문장 볼게요. He dealt to the opponent's jaw on uppercut. 그는 상대의 턱에 uppercut을 날렸다. 다시 해볼까요? He dealt to the opponent's jaw on uppercut. 아주 잘했습니다. Very good. 두 번째 단어. Hook. Hook. Hook. 갈고리. Hook. 네, 짧고 이렇게 구부리고 짧게 세게 치는 이 스킬, 훅이라고 하죠. 훅, 네. 여러분, 훅 간다. 네, 들어보셨죠? 훅! 네, 이 정도로 강한 스킬입니다. 자, 문장 볼게요. He won the bout with a left hook to the jaw. 그는 턱에 가는 왼쪽 훅으로 경기에서 이겼다. Good. Okay, very good. 세 번째 단어. Jab. Jab. 찌르다. Jab을 넣다. 자. 후. 후. Jab. 네. Jab. Jab. Jab. 네. 이렇게 빠르고 찌르잖아요. 찌는 것처럼. Jab. Jab. 네. 이것도 무시 못하는 스킬입니다. Jab. Jab. Jab. Jab. 네. 문장 볼게요. Jabbing is also effective not only during attacks, but also for defense. Jab은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력인 면에서도 아주 효과적이다. Jab, jab, jab, jab. 다시 해볼까요? Jabbing is also effective not only during attacks, but also for defense. 좋습니다. 방금 배운 표현들 정리해 볼까요? Let's go! Uppercut, 올려치기, uppercut. Hook, 갈고리, hook, 팔을 구부리고 짧고 세게 치는 것. Jab, 찌르다, jab을 넣다. He dealt to the opponent's jaw on blank. 이 blank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는 상대방의 턱에 자, 정답은 3, 2, 1. Bingo! Uppercut! 맞습니다, 여러분. 그는 상대방의 턱에 uppercut을 날렸다. He dealt the opponent's jaw an uppercut. 다 같이 해볼까요? He dealt Very good. 아주 잘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 Blank is also effective not only during attacks but also for defense. 공격적인 면에서도, 수비적인 면에서도 효과적인 이 스킬은 뭘까요? 힌트 드릴게요. 찌르다. 배웠죠? 찌르다. 3, 2, 1. Jabbing. Jab.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해볼까요? Jabbing is also effective not only during attacks but also for defense. Thumbs up. 아주 잘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문장. He won the bout with the left to the jaw. 아까 힌트를 들었죠? 너 그러다 간다. 정답은 3, 2, 1. Hook! 그렇죠. He won the bout with the left hook to the jaw. 턱에 left hook, 왼쪽 훅을 네, 날렸죠. He won the bout with the left hook to the jaw. 한번 따라해볼까요? He won the bout with the left hook to the jaw. 잘했습니다. 자, 이제 원어민 발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1: Boxing is a sport played by two people. The player hits the opponent wearing thick gloves in order to win. Special techniques include straight, hook, and uppercut. He won the bout with a left hook to the jaw. Jabbing is also effective, not only during attacks, but also for defense.
0: Boxing is a sport played by two people. 복싱은 두 사람이 하는 스포츠입니다. The player hits the opponent wearing thick gloves in order to win. 선수는 이기기 위해 두꺼운 글러브를 끼고 상대방을 때립니다. Special techniques include straight, hook, and uppercut. 특별한 기술로는 스트레이트, 훅, 어퍼컷이 있습니다. He won the bout with the left hook to the jaw. 그는 턱에 가하는 왼쪽 훅으로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Jabbing is also effective, not only during attacks, but also for defense. 잽은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배워본 영어 표현, 복싱에 관련된 표현들 재미있으셨나요? Alright, very good. Alright then, guys. See you. Next time.

너가 친구들과 나를 정말 잘 도와줘서 고마운 마음에 선물 하나 준비했어. A present? A present? Yes, I have a present for you. 힌트를 줄게. 이건 매일매일 바라보고 또 돌봐주고 가꾸어주는 그런 거야. 방에 놓을 수 있는 건데 뭔지 알겠어? I know, I know. A flower pot? A flower pot? Flower pot. 맞아, 바로 화분이야. 친구들, 오늘 같이 화분을 접고 관련된 영어 표현도 배워볼까요? Yes, please. Yes, please. 친구들, 식물을 심어본 적 있나요? 식물은 영어로 plant. 심다도 영어로 plant. 그러면 식물을 심다 하면 I plant a plant 이렇게 된답니다. 자, 여러분 plant a plant 할 준비되셨다면 따라오세요. Step by step. I'm going to use light brown. 저는 밝은 갈색 화분을 만들 건데요. Put it facing down. 아래쪽을 향하게 놓아주시고요. Fold in half. 반으로 접고 Now fold to the center line. Turn it over. 뒤집을게요. And then fold to the center line again. Turn it over again. 다시 뒤집어요. Fold to the center line. 여기 중앙선이 보이시죠? 거기를 향해서 양쪽을 접어볼게요. Take this layer, 이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접어줄 건데요.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조금 더 당기면요. 이렇게 안쪽에 틈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You see there's a little bit of space. Leave some space here. 자, 이렇게 접으셨다면 Take the bottom part and fold up. 위로 올려주세요. 자, 이제 pot. Flower pot의 pot. 화분 부분이 완성되었는데요. 여기 새싹이 자라나는 모습까지 우리가 한번 접어볼까봐요. Let's fold the sprout. I'm going to use light green. 저는 연두색을 사용할 거예요. But we only need one third of this paper. 이 종이 3분의 1만 필요해요. Then turn it over. 이렇게 뒤집은 상태에서 시작할게요. Fold in half. 반으로 접어주세요. Fold again. 또 한 번 반으로 접어서 Unfold. 쭉 펼쳐주세요. And then fold the long way. Fold to the center line. Fold along the center line. 여기 중앙선이 보이시죠? 그 중앙선을 기준으로 fold up both sides. 이 선을 따라 fold down 아래로 내려 잡아볼게요. 이 윗부분을 살짝 펼치듯이 잡을 거예요. 렛츠 fold four corners. 이 네 귀퉁이 The beautiful flower pot is complete. 여러분, 아름다운 화분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화분을 우리 잘 길들어 가 볼까요? Wow! Where is this place? You are in my room. It's sunny today. 오늘은 햇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날이네요. 그렇다면 와, 우리가 아까 접었던 flower pot. flower pot을 창가에 둬야겠다. 식물은 햇빛을 받아야 무럭무럭 크지. Plants need sunlight. 그러면 화분을 창가에 둬요. Put the flower pot next to the window. 화분을 창가에 두세요. Put the flower pot next to the window.

0: 날씨가 정말 좋다. The weather is so nice. 그러면 이 화분 혼자 있으면 외로워 보이니까 Let me put some more. 좀 더 화분을 둬볼까요? 어떤 꽃을 심으면 좋을까? Tulip? Or sunflower? 아, 결정을 못하겠어. 어떤 꽃을 심으면 좋을까? 화분에 꽃을 심어요. I plant a flower in a pot. 나는 화분에 꽃을 심어요. I plant a flower in a pot. 이렇게 튤립을 먼저 심어보자. I plant tulip. 와, 새싹도 튤립도 해바라기도 정말 예쁜데 잘 자라려면 What do we need? Sunlight 말고도 water, 물이 필요하지. 그러면 화분에 물을 줘야겠다. 화분에 물을 줘요. I water the flowers. 꽃에 물을 줘요. I water the flowers. 이제 제발 제발 쑥쑥 무럭무럭 자라줘. 꽃들의 키가 매일매일 커져요. The flowers grow taller every day. 꽃이 매일매일 쑥쑥 자라요. The flowers grow taller every day. 와, 너무너무 행복해. 방이 아주 화사해졌는걸. 그럼 다음번엔 또 어떤 식물을 심어볼까?
1: 흠흠. Put the flower pot next to the window. Put the flower pot next to the window. I plant a flower in a pot. I plant a flower in a pot. I water the flowers. I water the flowers. The flowers grow taller every day. The flowers grow taller every day.
0: 친구들, 화분을 접어서 방을 화사하게 꾸며보았나요? 그렇다면 그 화분을 잘 기르기 위해서 오늘 배운 영어 표현들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고요. 먼저, 화분을 창가에 놓아요. That's right. Put the flower pot next to the window.
2: Put the flower pot next to the window.
0: 나는 화분에 꽃을 심어요. Good. I plant a flower in a pot.
2: I plant a flower in a pot.
0: 나는 꽃에 물을 줘요. I water the flowers.
2: I water the flowers.
0: 마지막으로 꽃이 쑥쑥 자라요.
2: The flowers grow taller every day. The flowers grow taller every day.
0: That's fantastic! 여러분 정말 정말 잘하셨네요. 토끼, 아주 좋았어. 그럼 친구들, 우린 이만 가볼게요.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산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알았네요.
1: Listen.
0: What did you order? 뭘 주문한 거예요?
1: 식혜요. 방금 오. 저희가 식혜 주문했잖아요.
0: 어? 그거 말할 수 있죠? 식혜 네. 주문했어요? 라는 말 할 수 있죠?
1: 했어요?
0: 네. 했어요. I order. I order. 근데 했으니까 order.
1: 아, I ordered.
0: 그렇죠. I 네. ordered.
1: Rice drink.
0: Rice drink. Yeah. 좋아요. I ordered rice drink. I ordered 식혜.
1: 식혜.
0: 좋아요.
1: 식혜가 변하죠.
0: 좋아요. I ordered. 이건 제가 eggs. 주문한 거니까. 네. I ordered some eggs. 혹은 I ordered
1: black eggs.
0: 어, 그럼 깨진 건데?
1: I ordered baked eggs.
0: I ordered baked eggs. 네. 좋아요. 저는 구운 계란을 주문했어요. 어, 다른 걸 시켰네요.
1: 어, 지영 학생, 근데 지영 학생이 식혜 시킨 거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요.
2: 그죠? 쌤, 그럼 한번 드셔보실래요?
0: 어, 감사하죠.
1: 어때요?
0: 너무 시원해요.
1: 그죠? 오.
0: 아, 근데 지영 학생, 네. 방금 드셔보실래요? 라는 말 했잖아요. 이거 되게 좋은 말인데, 영어로 말할 수 있겠어요?
1: 그냥 평상시 저희는 그냥 아는 단어로 이야기하게 되면
0: try.
1: Do you want drink? Mm-hmm. 아니면 do you want eat?
0: Mm-hmm. Do you want to eat? Do you want to drink? 네. Do you want to drink this? 이거 마셔볼래요? 라고 이렇게 마시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는 말이 됐어요.
1: 네. 오,
0: 좋아요. 이것도 되게 좋은 말인데 왠지 do you want to drink this?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그냥 다 마시라고 거의 다 줄 것 같은 느낌이
1: 진짜.
0: 조금 들어요.
1: 네.
0: 어, 근데 방금의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너무 부러워하니까 한번 맛볼래? 한입 해볼래? 정도의 아. 느낌이 좀 더 강했잖아요.
1: 네.
0: 이때 딱 쓸 수 있는 좋은 말이 있어요.
1: 뭐죠?
0: 제가 지용 학생이랑 있을 때 되게 자주 하는 말이긴 해요. try라는 단어를 쓰면
1: try는 노력하다잖아요.
0: 맞아요. try는 노력하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 네. 그래서 제가 지영 학생이랑 있을 때 let's try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아. 뭐 이렇게 그런 말을 제가 자주 쓰잖아요.
1: 네네.
0: 이게 사실 그 드셔보세요라고 이야기할 때는 좀 이제 가볍게 권유하는 의미가 보통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용을 할 때. 근데 그때 사실 정말 딱 들어맞는 게 try거든요.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세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강요하진 않을게요. 한번 한 입만 드셔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가벼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드셔보시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 1차적으로 먼저 떠올리실 만한 게 아마 eat, drink 이런 말들일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가볍게 누군가에게 권유할 때 try라는 단어를 써보시는 걸 되게 추천해드립니다.
1: 그러면 마셔보다, 뭐 먹어보다 이렇게 붙인다니까 do you want to try?
0: Try? Do you want to try? 라고 얘기하면 거기까지만 딱 얘기해도 한번 마셔볼래요? 라는 뜻이 돼요. 잘했어요. Do you want to try? 한번 해볼까요? Do you want to try?
1: Do you want to try?
0: Try?
1: Try?
0: Try?
1: Try?
0: Try?
1: Try?
0: Do you want to try?
1: Do you want to try?
0: Good job. 좋아요. Do you want to try? 자, 그 뒤에 이 말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Good? This?
0: 드셔보시겠어요? 좋아요.
1: Do you want to try this?
0: 네, 그렇게 얘기하면 Do you want to try this? 이거 마셔볼래요? 라는 뜻이 돼요. 잘했어요.
1: 아, 트라이를 사용해서 이렇게 쉽게 할 수도 있는 거네요.
0: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셔볼래요. 그러면
1: okay?
0: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뭐뭐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뭐뭐 할 거예요.
1: I will drink.
0: I will. 저도 시도해본다는.
1: I will try.
0: Yes. Exactly. 아. Yes, I will try. 좋아요, 나 한번 마셔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돼요.
1: Try로 했으니까 try로 끝내는 거예요?

0: 지영 학생, 그러면 네. 저랑 이거 대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아까 지영 학생 제가 너무 부러워하니까 지영 학생이 저한테 드셔보시겠어요? 했잖아요.
1: 네.
0: 영어로 저한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1: Do you want to try this?
0: Yes, of course. I will try. Thank you.
1: 아.
0: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네. 좋아요. 연습 한 번만 해볼까요? 그래도 네. 입에 익숙하면 좋으니까. 네. 잘 얘기할 수 있죠.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1: Do you want to try this?
0: Do you want to try this?
1: Do you want to try this?
0: 좋아요. Do you want to try this? 이 this 자리에다가 네. 다른 것들을 많이 넣어도 돼요. 예를 들어 음식 이름 같은 걸 넣어도 다 말이 돼요.

0: Do you want to try 삼겹살? Do you want to try 삼겹살? 삼겹살 먹어볼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1: 네.
0: 말이 돼요.
1: 오, 쌤 중국 음식도 드셔보세요. Do you want try China food?
0: 이때 China food 이렇게 약간
1: 네.
0: 이해는 할수 있을 텐데 이것보다는
1: Chinese food?
0: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좀더 정확해요. 자, 그럼 제가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0: 자, 지영.
1: Yes.
0: Do you want to try 식혜?
1: Yes. I will try this.
0: 좋아요. I will try this. 좋아요. 잘했어요. Good. 자, 그러면 네. 제가 또 제 앞에 계란이 있잖아요.
1: 네.
0: 자, 근데 이거 baked eggs 이거 지영학생 열심히 연습했었잖아요.
1: 네.
0: 저한테 한번 먹어보겠어요? 라는 말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1: 네. Do you want to try this? Do you want to try baked eggs?
0: Yes, I will try. Thank you.
1: Here?
0: 네. 감사합니다. 지영학생 짜잔!
1: 이거 드라마에서 보던 그거 아니에요?
0: 양머리 잘 만들었죠?
1: 네.
0: 네. 이 양머리를 제가 굳이 이렇게 만들어 온 건 알려주고 싶은 또 하나 표현이 있어서 그래요.
1: 뭐죠?
0: Try를 사용해서
1: 네.
0: 한번 써볼래요라는 말도 할 수 있거든요.
1: 도전해볼래요? 뭐 이런 거 비슷한
0: 비슷해요?
1: 거예요?
0: 네, 비슷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막 아까 연습했던 Do you want to try 식혜? Do you want to try baked eggs? 했던 것처럼
1: 네.
0: Do you want to try this?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고
1: 네.
0: 대신 뒤에 on을 붙이면 좀 입거나 쓰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볼래요? 라는 말이 돼요.
1: 아.

0: 이것을 한번 써보시겠어요? 라는 얘기를 저는 알려주고 싶었어요.
1: 어떻게 하죠?
0: 자, 한번 해볼래요?
1: Do you want to try on?
0: 맞아. Do you want to try on? 근데 Do you want to try this on?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1: 이거니까
0: 네,
1: Do
0: 맞아요.
1: you want to try this on?
0: 네.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한번 써보실래요? 라는 뜻이 돼요.
2: 아, Do you 당연하죠.
0: want to try this on?
1: Of course. 어떻게 쓰죠?
0: 이 사이에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쓰면 돼요.
1: 아, 이렇게 쓰는 거예요?
0: 봐요?
1: 아, 이렇게 쓰는 거예요?
0: 네, 맞아요. 마음에 들어요?
1: 네, 마음에 들죠. 네. 처음 써봐요, 찜질방이었는데.
0: 아, 정말? 네. 너무 좋아하는 티가 나요.
1: I'm so happy.

0: 지금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1: 네.
0: 색깔이 너무 귀여워요.
2: 색깔을 얘기한 거라기보단 저는 사실 너무 편해서 이렇게 막 움직이기가 너무 그쵸. 편한 것 같아요.
1: 금상시에요. 네. 아, 쌤. 저희 좋아요 하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저희

0: 저는 덕혜랑 하고 책에서 항상 뭐 I like this
1: 맞아요. I like this, I like here, I like this place. 뭐
0: 네.
1: 다양하게 like를 쓰죠. 맞아요. 좋아한다라는 말에 제일 일반적이고 제일 많이 쓰는 말이 like인 건 맞는 것 같아요.
0: 네.

0: 뭐 방금 얘기한 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얘기한 것도
1: 네.
0: I love this outfit 이렇게 얘기해요. Outfit 하면 이게 네. 이렇게 옷이거든요.
1: 네, 네,
0: 그런데
1: 네.
0: 나 이 옷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I love 나 좋아해요 this outfit 이렇게 얘기해요.
1: 아 근데 쌤 보통 러브는 뭐 엄마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니면 연인을 사랑하고 이런 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0: 그럴 때 쓰죠, 주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나는 부모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네. 얘기할 때 I love my parents. 나는 부모님이 정말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1: 네.
0: 혹은 뭐 지영 학생에게도 I love you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1: 네.
0: 난 지영 학생이 참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I love 지영 이렇게 얘기하거나 I love you.
1: 네, 제가 근데 당신을 참 좋아해요. 쌤이 방금 옷을 러브 한다 했잖아요.
0: 아하.
1: 네.
0: 네. 이럴 때 사실 러브를 잘 써요. 이게 러브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꼭 뭐랄까 뭔가 하트가 뿅뿅 나오고 막 이럴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1: 네.
0: 그쵸, 러브라는 거에 그쵸, 하트가 보통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그런 것보다는 약간 조금 더 넓은 의미로 like보다는 좀 더 좋아할 때 그럴 때도 러브를 사용해요.
1: 근데 저는 공부하면서 항상 책에는 러브가 아니라 라이크로 쓰여져 있어가지고 라이크만 사용한 줄 알았거든요.
0: 이렇게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내가 라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1: 네.
0: 내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좋아하는 걸 표현해주고 싶을 때 러브를 사용해보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처럼 I like this outfit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1: 네.
0: 나 이 옷이 마음에 들어요. I like 난 좋아해요. This outfit 이 옷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입어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1: 그죠?
0: 그러면 I love this outfit 이렇게 얘기하면 나 이거 정말 마음에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 되죠.

0: 저는 식혜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 식혜를 좋아한다 영어로 한번 해볼래요?
1: 네. I like 식혜.
0: 맞아요. I like 식혜 이렇게 네. 얘기하면 식혜 좋아해요라는 말이 돼요. 근데 좀 더 많이 좋아해요. 그러면 이때
1: I love 식혜.
0: 네. I love 식혜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정말 좋아해요 이런 얘기가 되죠. 잘했어요. 구운 계란도 이제 할 수 있죠.
1: 아, 그죠?
0: 네, 구운 계란 좋아해요. 한번 해볼까요?
1: I like baked eggs.
0: 그렇죠. I like baked eggs. 좋아요. 자, 그런데 나는 너무 좋아해요.
1: I love baked eggs.
0: I love baked eggs. 아,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아까 식혜 얘기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식혜를 좋아해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식혜를 마시는 걸 좋아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1: 아, I like drink. I like drink 식혜?
0: 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넣으면 돼요. I like 그리고 이렇게 drink 사이에 to를 넣어줘 보세요.
1: I like to drink 식혜.
0: 네, 이렇게 얘기하면 식혜 마시는 걸 좋아해요 라는 말이 돼요. I like to drink 식혜. 이렇게 얘기하면 식혜 마시는 것을 좋아해요 라고 얘기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1: 그러면 계란은 먹잖아요.
0: 그렇죠.
1: I like to eat eggs.
0: 네, I like
1: baked
0: to
1: eggs.
0: 맞아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1: I like to eat baked eggs.
0: 네, I like to eat baked eggs. 이렇게 얘기하면 구운 계란 먹는 거 좋아해요 라는 뜻이 돼요. 이때도 like 대신 love를 넣어도 괜찮아요.
1: I love to eat baked eggs.
0: 네,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게 되는 거죠. I love to eat baked eggs. 그러니까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걸 약간 깊이 하는 경향이 일단은 있고, 그래서 여러 번 내가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like로만 사용해서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약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게 다 표현이 안 되는 이런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좋아한다라는 것도 뭐 enjoy, 아주 즐거워하면서 즐긴다 뭐 이런 동사도 있는가 하면 love, 약간 더 진하게 내가 좀 더 좋아해 라고 얘기하는 표현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prefer, 내가 조금 더 선호해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동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이제 존재하니까 알아두시면 아마 조금 더 섞어서 더 자연스럽게 네, like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고 다양하게 네, 말씀을 하실 수 있어서 좋으실 것 같아요. 네.

0: 찜질방, 네. 지영학생 찜질방 좋아하죠?
1: 네, 진짜 좋아해요.
0: 찜질방을 좋아해요.
1: I love 찜질방?
0: I love 찜질방 좋아요. I love 찜질방. I like 찜질방. I love 찜질방 다 좋아요. 근데 자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찜질방에서 네. 시간을 보내는 것을
1: 좋아해요?
0: 좋아해요.
1: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합니다.
0: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1: 네.
0: 자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나는 좋아해요.
1: I like.
0: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올 거니까 to를 붙여줘야겠죠?
1: I like to.
0: 자, 시간을 보내다 할 때 spend time이란
1: 말. Spend time. 아.
0: 그러면 I
1: like to spend time.
0: 어디에서?
1: 찜질방.
0: 네, 근데 어디?
1: In. Mm-hmm. In the 찜질방?
0: In the 찜질방, in the 찜질방 둘 다 괜찮아요. 자, 그럼 모아서 한번
1: I like to spend time in this 찜질방.
0: 네, in this 찜질방도 괜찮아요. I like to spend time in this 찜질방.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이 찜질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해요 라는 뜻이 돼요. 이때 이렇게도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좋아하다 라는 네. 말은 즐거워하면서 하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럴 때 enjoy 라는 단어도 쓸 수 있어요.
1: 즐겁다?
0: 네. 그래서 I enjoy.
1: I enjoy.
0: 즐긴다. 근데 이때는 to spend 하지 않고 spending이라고 네.
1: spending?
0: 얘기해요. 그래서 I enjoy.
1: I enjoy spending time in the 찜질방.
0: 네. 그러면 I enjoy 난 즐긴다. spending time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in the 찜질방. in the 찜질방 아. 이렇게 얘기하면 찜질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즐거워한다, 즐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1: 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0: 오케이.
1: I enjoy spending time in this 찜질방.
0: 좋아요. 난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해. 아, Good job.
1: 뭔가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맞춰가지고 하는데 전에는 사용할 줄 몰랐어요.
0: 생각보다 쓰는 게 단순하죠, 간단하죠.
1: 네.
0: 이거 가지고.

Hello, hello, and welcome to 영어 Storytime. I'm Kristen Cho. 친구들, I'm so happy you came back to continue our story of Tiger's Tail. 네, 우리 호랑이의 이야기인데요.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죠, right? And 이 고양이가 조금 특별해요. It's a little actually, 뭐 처음에서는 특별하지 않다고 그랬지만 이야기를, he loves stories. 네,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고양인데 네, 오늘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참 궁금합니다. Let's go ahead and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The first word is to

0: 이그 할머니 고양이한테 또 하나 더 들려주세요. Please, please 네 번을 하네요. 근데 할머니 고양이는 아유 피곤하다. 나좀 자야 돼. 이렇게 말하고 우리 또 여기 파이렛 해적 같은 고양이는 아, 자, 오늘은 그만 이렇게 하는데 실망이죠. 우리 타이거. He is disappointed. 아, 그러면 내일은 도서관에서 혹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So the next morning, bright and early, Tiger was waiting at the library door. He dozed in a sunny corner inside, and all day long, stories crept into his dreams. Tiger was dreaming so happily and dozing so deeply that he didn't notice the librarian putting all the books away. He didn't notice the librarian picking up her bag and getting her keys and locking the door behind her. He didn't notice until it was too late.
1: 네, 그래서 친구들 이제 다음 날 아침에 도서관을 갔는데
0: He dozed in a sunny corner inside. 여기에서 here is our second word to doze. 잠깐 잠이 들었는데 Now he dozed so deeply, 깊은 잠이 들은 거예요, that he didn't notice the librarian putting all the books away. 자, to notice is our third word for today. Notice는 알아채다. 그러니까 너무 잠이 들어가지고 이걸 못본 거예요. 그리고 문이 잠겼어요. Okay, 어떻게 되죠? 어머, 갇혀있네요, 고양이가. Tiger. 자,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So he is stuck in the library. 이제 도서관에 갇혀있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죠? Alright, join me next time as we continue the story of Tiger's Tale. Alright, thanks everyone. See you soon. Bye!

0: Okay, so Tiger is in the library. Let's see what happens. Chapter 3. Tiger turns a page. Tiger didn't panic. He'd been locked in before, so he wasn't frightened. He knew he would be all right. There were many tasty mice to be caught in the library. There was plenty of water to drink. There were soft spots to snooze in, and soon the librarian would be back to unlock the door. But she didn't come back. Closed for holidays. See you soon. Okay, 친구들. 네, 여기 그림 보면은 타이거이 그렇게 걱정이 없네요. 네, 이렇게 도서관에서 갇혀 있는데. 자, Tiger didn't panic. And this is our first word. To panic, 겁에 질리다. 그래서 panic 하면은 뭔가 일이 생기면 어머 어머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게 this is panicking, okay? 자, 아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그냥 갇힌 적이 뭐 한두 번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먹을 것도 있어요. 네, 쥐도 있고 뭐 물도 있고 여기에서 물도 plenty of water to drink. And this is our second expression. 자, plenty는 많은. 그러니까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라 plenty of water, a lot of water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잘 곳도 많고 아주 편한 곳도 많고 네, 아주 괜찮아요. 근데 친구들, but she didn't come back. 오지 않았어요. 왜 안 왔는지 밑에 그림을 보세요. Closed for holidays. See you soon. 네, 휴가 때문에 휴무. 네, 문을 닫았습니다. 네, 곧 보겠습니다. 네. 여행을 갔습니다. 네, 휴가를 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며칠 동안 갇혀 있겠네요.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Tiger could keep himself busy for hours. He could climb and jump and play. But after a while, he got bored. There were no stars to stare at, no moon to sing to, no one to fight with, and no one to tell him stories. He stared at the books. Oh, how do you get the stories out of them? Tiger wondered. 네, 친구들. 이제 우리 타이거가 좀 심심해졌어요. 뭐 몇 시간 동안은 뭐 놀 수도 있고 뭐 이제 뭐 올라타고 뭐 놀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저녁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네. 달도 못 보고 네. 달 보면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별도 못 보고 뭐 같이 좀 싸우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자, he said, "How do you get the stories out of them?" 자, 이제 he wondered, 궁금한 게요. 이 책들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꺼내지? 네, 이게 질문인 거예요. Oh, that's a good question. Let's continue reading. He tried licking a book to see if he could get the taste of a story. All that happened was that the corner of the book got wet. So that didn't work. Then he tried chewing a book to see if he could get the flavor of a story. That didn't work either. Tiger stared and stared. He waited for the story to move so that he could pounce on it and catch it like a mouse. But the book just lay still and quiet.
1: 아, 그래요. 우리는 책을 읽을 수 있지만 우리 타이거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이게 이야기가 나올까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0: he licked a book to see. He tried licking a book.
1: 네, 책을 핥았어요. 핥아가지고 이 맛을 보면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까? 네,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자, he chewed a book. 이게 여기서 그림 보면 이렇게 냥냥냥 씹었어요. 그래서 맛을 볼까? 그것도 별, 네, 네, 효능이 없었고. 자,
0: he waited for the story to move.
1: 이 이야기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어요.
0: He could pounce on it and catch it like a mouse.
1: 자, to pounce is our third vocabulary word. 덮치다. 그래서 고양이들이 보통 뭔가 이렇게 딱 잡으려고 그럴 때 팍 이렇게 발로 이렇게 pounce 하거든요. 그게 바로 덮치는 거야. 네, 근데 그것도 책이 안 움직여요. Alright, let's continue. Tiger sighed deeply. As if by magic, a page turned over. Well, I remember that picture, thought Tiger. That's the big bad wolf, and he's saying, I'll huff, and I'll puff, and I'll blow your house down. Tiger turned the page with a careful paw. He looked at the picture. Well, I remember that, he said to himself. That's where the house blew down. Tiger stared as only a cat can stare. He stared and stared and wondered and wondered.
0: 네, 친구들, 이 마술처럼 책 페이지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딱 그림을 보니까 어, 나 이 그림 알아. 그래서 오, Big Bad Wolf. 자, 이 스토리에 있는 친구들 Three Little Pigs죠. 네, 늑대. 늑대가 막 Huff and Puff 이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고양이가 이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맞다. 여기에서 집을 막 He blows the house down. 네, 막 계속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 책을 보면서 아, 계속 궁금해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1: Okay, so we will finish the book today here. And the cat,
0: 네, 고양이가 도서관에서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아, 이걸 어떻게 읽지? 어떻게 이 이야기를 이렇게 받을, 이렇게 알 수 있을까? 네, 했는데 방법을 좀 찾은 것 같아요.
1: Alright, so we will finish the book next time. So please join me again soon. Take care. By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란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53강인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축제가 열리는 날이에요. 무대 위에서는 멋진 공연이 펼쳐지고 친구들은 큰 소리로 응원하고 있어요. 노래나 춤 경연 대회에서 우승하면 멋진 상도 받을 수 있죠. 오늘은 행사와 공연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 첫 번째 단어는 festival, 축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festival, 축제인데요. 자, 오른쪽에 스펠링 정확하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꼭 같이 써주세요. festival, F-E-S-T-I-V-A-L 읽을 때는 festival. 한 번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요. The school festival was so fun and exciting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school festival 하면 무슨 뜻일까요? 학교 축제가 되겠죠? 학교 축제가 so fun and exciting 이라고 했으니까 매우 재미있고 신났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Festival 하면 축제라는 의미고요. 참고로 이 단어들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Event 하면 행사라는 뜻이고요. 또 show라고 하면 각각의 공연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magic show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마술쇼예요. 이런 단어들도 축제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perform, 공연하다라는 단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축제 보면요. 다양한 친구들, 다양한 사람들이 공연을 하잖아요. 이때 공연하다라는 단어를 perform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퍼포먼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performance 하면 공연이고요. 이 단어 perform에서 나온 단어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perform, 공연하다. 그리고 공연은요, performance.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오른쪽에 이 동사 형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perform, P, E, R, F, O, R, M. 읽어볼게요. perform. 네, 공연하다. 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ancers are performing on the big stage라고 했어요. 우리 big stage라고 하면 큰 무대를 나타냅니다. The dancers are performing on the big stage니까 무용수들이 큰 무대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Performing, 공연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Perform, 공연하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어서 다음 단어로는 cheer. cheer이 나와 있습니다. cheer이라고 하면 응원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쓸 때는 cheer 이렇게 쓰고요. 우리 ch가 붙어 있으면 ch 이렇게 발음이 되므로 cheer이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써보도록 할게요. cheer. ch E-E-R, cheer. 예문을 보면, Let's cheer for our team. Louder 이라고 말합니다. 자, Let's cheer for our team. 무슨 뜻일까요? 우리 팀을 cheer 하자, 응원하자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응원할 때큰 소리로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louder, 더 크게 외쳐 라고 하고 있습니다. Cheer 하면 응원하다라는 의미고요. 이어서 우리 contest 볼게요. contest. contest는 대회나 시합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읽을 때는 contest, contest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강세가 앞에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단어 정확하게 한번 써볼게요. contest. C O N T, E, S, T. 읽을 때는 contest. 대회나 시합입니다. 우리 노래 대회 혹은 춤 경연 대회라고 할때이 contest를 써 주시면 되고요. 대회에 참가하다 이런 표현 많이 쓰겠죠? 같이 기억해 두시면 더 좋습니다. 대회에 참가하다라고 할 때는 enter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Enter은 원래 어딘가에 들어가다라는 뜻인데요. 대회에 참가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자, 예문을 보시면 We want to enter the singing contest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뭐 하고 싶을까요? We want to enter the singing contest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노래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We want to enter The dance contest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춤 경연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contest 하면 대회나 시합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prize입니다. prize. Z 발음을 살려주시면 됩니다. prize. 오른쪽에 같이 써볼게요. P, R, I, Z, E. 읽을 때는 prize. 상입니다. 상. 1등 상, 2등 상할때그 상이고요. 자, 우리 상을 타다 혹은 상을 받다라고 할 때는 win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굉장히 같이 자주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win a prize, 상을 타다.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I practiced really hard, but I didn't win any prizes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앞부분부터 살펴보면, I practiced really hard. practice라는 것은 연습하는 거예요. 나는 매우 열심히 연습을 했다. 하지만, I didn't win any prizes 라고 했거든요. 상을 탔을까요? 못했을까요? didn't win이라고 했으니까 상을 타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prize와 함께 자주 쓰이는 단어인 win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영단어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그림을 보면요. 축제의 현장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축제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F로 시작하는데요. Festival. Festival이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이 직접 말하고 계신가요? 이 영단어를 직접 말하면서 연습해 봅시다. 또 오른쪽 한번 볼게요. 노래 경연 대회에 한 참가자가 나와서 열창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노래 경연 대회라고 할때 singing contest라고 합니다. contest는 대회나 시합을 나타내요. 자, 여기에서 열창하고 있다, 뭐 공연하다라는 단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연하다라는 단어는 perform이라고 하죠. 자, 내려가 볼게요. 우리 팀을 응원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응원하다라는 단어는 cheer이라고 했고요. 또 오른쪽에 1, 2, 3등 이렇게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자, 상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하죠? prize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단어들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꼭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해 주세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양한 단어들 익히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54강이고요. 여가생활 영단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필수 영단어를 공부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주말이나 휴일, 방학 동안에는 여유롭고 편안한 휴식을 즐겨요. 우리는 휴식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죠. 오늘은 휴일이나 휴식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은요, 휴일 혹은 휴식과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단어는 relax, relax인데요. 자, 의미를 보면 편하게 쉬다 혹은 긴장을 풀다 라는 뜻이 나와 있죠. 자, 이 단어를 잘 보시면요. relax, lax라는 부분이 느슨한, 긴장을 쫙 푼 이런 느낌입니다. 앞에 있는 re는 다시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긴장에서 굳은 몸에 긴장을 쫙 풀다, 편하게 쉬다 라는 의미가 되는 단어입니다.

relax, 편하게 쉬다 혹은 긴장을 풀다라는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 오른쪽에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한번 써볼게요. relax, R E L A X, relax. 자, 예문을 보시면요. Just sit down and relax라고 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relax. 뭐 하라는 걸까요? 편하게 쉬어. 너무 긴장하지 말고 좀 쉬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relax. 중요한 단어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 단어는 rest. rest인데요. 이 rest는 명사로는 휴식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동사로도 쓰여요. 그 자체로 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rest.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외워서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rest. R E S T. rest. 네, 휴식 혹은 쉬다인데요. 우리는 휴식으로 쓰인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need to get some rest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get some rest라는 표현 정말 자주 씁니다. 휴식을 취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그러니까 you need to get some rest라고 하면 너는 휴식을 좀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You need to get some rest. 너는 휴식을 좀 취할 필요가 있어. 너무 일을 많이 했어.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rest 의미 잘 기억하셨다면 우리 다음 단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휴일과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할 텐데요. 우리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런 날을 주말이라고 합니다. 주말은 영어로 weekend. weekend라고 말하죠. 이 weekend에서 week이 한 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and는 끝, 마지막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 주의 마지막이라는 의미로 주말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읽을 때는 weekend, weekend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말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이 스펠링 꼭쓸수 있어야 합니다. 오른쪽에 써볼게요. Weekend, W E E K E N D. 읽을 때는 weekend. 네, 주말 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ent camping last weekend라고 말했네요. 자, we went camping. 우리는 캠핑을 갔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근데 언제 갔을까요? Last weekend니까 지난 주말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We went camping last weekend. 우리는 지난 주말에 캠핑을 갔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weekend를 잘 기억하셨다면 우리 다음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vacation. vacation. 방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여름방학, 겨울방학 할때다이 vacation을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오른쪽에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한번 써볼 거예요. 쌤이 쓸때 여러분도 꼭 같이 쓰면서 스펠링을 바로 외워주세요. vacation, V-A-C-A-T-I-O-N. 읽을 때는요. vacation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학 예문 살펴볼게요. Summer vacation starts next week 라고 했어요. 한번 더. Summer vacation starts next week. Summer vacation 무엇일까요? 여름 방학이 됩니다. 여름 방학은 다음 주에 시작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겨울 방학은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겨울 방학이니까 winter vacation이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summer vacation 그리고 winter vacation까지 같이 기억해두면 좋은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holiday, holiday, 공휴일 혹은 휴일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얘 어떻게 읽었죠? Holiday. 네,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이 앞부분에 있는 holy 이 부분이요. 사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holy라는 단어가 굉장히 신성한 이런 뜻이거든요. 과거에는 또 신성한 날이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이 홀리한 날이다라고 해서 홀리데이에서 나온 말이고요. 지금은 넓은 범위로 홀리데이가 공휴일이나 휴일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이 단어를 같이 써볼게요. 홀리데이. 자, 어떻게 써요? H O L I D A Y. 읽어볼게요. Holiday. 여러분은 holiday 하면 어떤 날이 떠오르시나요? 쌤은 대표적으로 추석, 뭐 크리스마스 이런 날들이 떠오르는데요.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추석 is a Korean holiday라고 말했습니다. 추석은 한국의 무엇이죠? Holiday, 공휴일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holiday 하면 공휴일이나 휴일을 의미해요. 자, 오늘 단어들 복습해 볼 텐데요. 딱세개 복습해 보겠습니다. 추석이나 크리스마스와 같은 휴일이나 공휴일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H로 시작합니다. 바로 holiday. 자, 그리고 school's out. 학교가 끝났어요. 이제 방학이 시작되겠네요. 우리 방학이라는 단어는요. vacation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단어도 같이 말해봅시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러한 주말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Weekend라고 합니다. 꼭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화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효림파파 성경입니다. 요즘 논픽션 책 읽고 있죠? 어떻습니까? 한 개씩 읽다 보니 생각보다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좋은 표현들도 많이 배우고요. 마냥 이 비문학이라고 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저와 함께 하루에 조금 조금씩 읽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모두 다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바로 여기 있는 3D printers라는 것입니다. 3D, 이 3차원으로 출력을 해내는 이런 기계인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바로 현재 시제, 우리가 흔히 현재 시제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현재 시제의 정확한 사용법, 그리고 언제 이 현재 시제를 많이 쓰는지, 그러면 지금 현재 right now, 지금 일어나는

0: 하는 일을 나타낼 때는 어떤 시제를 쓰는지 거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Tips for Students 영어 학습 팁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영어 학습 팁한 가지는 바로 인공지능 AI 대화형 챗봇을 활용한 영어 공부법 바로 그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친구들이 영어 글을 썼을 때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그리고 그 이유까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런 피드백을 받고 싶다 할때이 방법을 써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런 입력어를 넣으시면 됩니다. 일단 영어 문장의 문법 정확성 확인하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영어로 된 글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뭐 세네 문장 혹은 많이 입력해도 됩니다. 이렇게 쭉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치시면 되냐면 그 다음에 그 바로 아래에다가 모든 문장의 문법을 점검하고 교정해줘. 그러면 그 글이 그이 프로그램 시스템 AI가 아, 그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 그리고 어떤 것이 틀렸는지 다 분석을 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그리고 이유도 알려줘라고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 지시어가 더 필요합니다. 영어 원문은 영어로 그대로 쓰고 이유와 설명은 우리말로 해줘. 만약에 이걸 붙이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material 혹은 3D printers 이런 영어 단어가 있으면 이것까지 이걸 발음 그대로 materials는 이렇게 적어주거든요. 그래서 영어 원문은 영어 그대로 적어주고 나머지 이유와 설명은 우리말로 해줘라는 이런 지시어, 이런 프롬프트라고 하죠. 이런 명령어를 함께 적어주면은 아, 영어 원문은 그대로 적어주고 나머지 설명들은 우리말로 깔끔하게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 내가 쓴 문법을, 어떤 영어 문장을 문법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영어와 함께 아래에 있는 이 입력어를 같이 한번 쳐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딱 엔터를 쳐보시면은 설명과 함께, 아,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잘 됐는지 혹은 맞으면은 맞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알수 있으니 아주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읽어볼 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3D printers. Chapter 1. 3D printing. A 3D printer can print many different objects. It can print things from glass or metal. It can print things from plastic or chocolate. It can print using many materials. You could print toys, bowls, clothes, or airplane parts with a 3D printer. 3D printing was invented in the 1980s. The technology has gotten better since then. It has become cheaper and more popular. Some 3D printers are small enough to fit on tabletops. Chapter 2. How it works. All 3D printers build objects one layer at a time. Computer programs tell them how to make each layer.
0: 자, 오늘은 요즘 일상생활에서 서서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3D printers, 3D 프린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이게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Chapter 1, 3D printing. 3D로 출력하는 거, 3D 프린팅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A 3D printer can print many different objects. 3D 프린터라는 것은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많은 다른 objects라고 하면 사물이 되겠죠. objects. 자, 그래서 이 3D 프린터는 출력할 수 있어요. 많은 다른 것들을 출력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런 리모컨도 만들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이런 옷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아마 아래 설명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It can print things from glass or metal. 이것은 프린트할 수가 있습니다. 출력해낼 수 있습니다. 사물들을 뭐로부터 출력하냐면, From glass, 유리로 이 3D 프린팅을 할수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료가 유리인 거예요. 유리가 녹여져서 쭉쭉쭉쭉쭉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혹은 metal, 금속이 녹아져서 금속을 재료로 했는 이 3D 프린터가 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나요?

0: 기술의 발전은 어디까지인지 참 신기합니다. 그다음 계속 한번 볼까요? 자, 금속이라는 것은 metal이라고 하죠. 그래서 metal이라고 하면 금속인데 우리가 흔히 이게 사투리인지 우리말인지 이게 우리말로 메탈이라고 하는데 metal이라고 합니다. 금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계속 한번 볼까요? It can print things from plastic or chocolate. 이것은 출력해낼 수 있습니다. 맞죠?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무엇으로부터 물건을 만들어내냐면 from plastic. 플라스틱으로부터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고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심지어 뭐도 되냐면 or chocolate. 초콜릿이 나온답니다. 초콜릿으로 어떤 물건을 찍어내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괜찮네요. 많은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It can print using many materials. 이것은 출력해낼 수 있습니다. 사용해서 많은 materials, 즉 물질들을 사용해서 출력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거, 이 단어 material 이렇게 읽는데요. 흔히 우리 친구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읽냐면 material 혹은 material이라고 읽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제대로 읽어보면 material.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해봅니다. Material, material. 좋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올바른 발음이 되겠습니다. You can print, you could print toys, balls, clothes, or airplane parts with a 3D printer. 심지어 무엇도 출력해낼 수 있냐면은 장난감도 만들고 balls 하면 이 그릇이 되겠죠. 그릇도 만들고 clothes 하면 옷도 만들 수가 있고요. 혹은 airplane parts, 비행기에 있는 어떤 부품들도 찍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With a 3D printer, 이 3D 입체 프린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네요. 3D printing was invented in the 1980s. 그러면 이 3D printing이라는 것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was invented, 발명이 되었습니다. In the 1980s. 자, 그런데 좀 예전에, 많이 오래전에, 생각보다 많이 오래전이죠. 1980년대에 발명이 되었습니다. The technology has gotten better since then. Then이라는 것은 그리고 나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때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때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 기술, 즉 3D 프린팅 기술은 the technology가 되겠죠. 이 3D 프린팅 기술은 has gotten better, 더 나아졌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했다라고 하면 되겠죠. since는 뭐뭐 이후로, 뭐 이래로 혹은 뭐뭐 이후로, 그때 1980년대에 발명된 이후로 계속해서 발전했습니다. It has become cheaper and more popular. 그것은 더 저렴하고 더 인기 있어졌습니다. Some 3D printers are small enough to fit on tabletops. 어떠한 3D 프린터들은, 몇몇 3D 프린터들은 are small, 작습니다. 근데 뭐 하기에 작냐면, 충분히 뭐뭐 하기에 작냐면은 to fit on tabletops. tabletop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이 되겠죠. tabletop은 바로 테이블이 있잖아요. 우리 뭐 거실에 탁자든 혹은 어떤 뭐 장소에 갔을 때 테이블이 있잖아요. 탁자. 그 테이블의 탁자 위, 위가 탑이잖아요. 그래서 탁자 위, 테이블의 윗면에 to fit on. 꼭 맞을 만큼 혹은 그 안에 들어갈 만큼 충분히 작다라는 그런 3D 프린터도 있다라는 것이네요. 와, 그만큼 이 사이즈가, 3D 프린터의 사이즈가 원래는 엄청 컸는데 처음 발명했을 때는 아주 컸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그게 많이 많이 발전해서 아주 작아졌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어 다시 한번 보자면 invent, 발명하다라는 것이고요. tabletop이라고 하면 테이블의 윗면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방금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Chapter 1. 3D Printing. A 3D printer can print many different objects. It can print things from glass or metal. It can print things from plastic or chocolate. It can print using many materials. You could print toys, bowls, clothes, or airplane parts with a 3D printer. 3D printing was invented in the 1980s. The technology has gotten better since then. It has become cheaper and more popular. Some 3D printers are small enough to fit on tabletops.
0: 자, chapter 2. 이제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How it works. 아, 3D 프린터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모양입니다. 한번 볼까요? All 3D printers build objects one layer at a time. 모든

0: 3D 프린터는 build, 짓습니다. 만듭니다. objects, 물건을 만드는데요. one layer, 하나의 겹을 at a time, 한 번에. at a time은 한 번에. 그리고 하나의 겹, layer 하면은 바로 겹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케이크가 있죠. 케이크, 하나의 겹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겹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겹이 있죠. 이렇게 겹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one layer이라고 하면 하나의 겹이 되겠죠. 그래서 한 번에 이 3D 프린터가 뭔가 딱 출력할 때한 겹씩 만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 밑줄 쳐져 있는 build라는 이 시제가 지금 어떤 시제죠? 바로 현재 시제입니다. 오늘은 현재 시제의 올바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un Reading Grammar,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는 지금 하는 일에 현재 시제를 쓰는 거 아니야? 일부 맞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현재 상태입니다. It is 5:30 now. 지금 5시 반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right now, 이 시점, 지금의 시각이 5시 30분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지금을 가리키는 거 맞아요. 이럴 때 현재 시제를 쓸수 있지만 이런 거 한번 볼까요? I teach English. 나는 영어를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가르친다라는 것을 포함해서 직업을 나타내죠. 나는 영어를 가르친다. 자, 그런데 이게 과거 1년 전도 그렇고 2년 전도 그렇고 6개월 전도 그렇고요. 영어를 가르쳤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미래에도 영어를 가르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꼭 지금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럼 이럴 때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 같으면 어떤 시제를 골라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제를 대표로 골라 쓰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I teach English라고 하면 지금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넘어가 볼까요? She 약속을 지킨다 할때 she blank keeps her promise라고 하면 되겠죠. 아, 그녀는 그녀의 약속을 잘 지킨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의 약속을 잘 지킨다라는 것도 있지만 과거에도 잘 지켰고 지금도 잘 지키고 미래에도 웬만하면 다잘 지키겠네라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지금의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인격을 나타내는 게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포함하고 있을 땐 이렇게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달이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할때 The moon moves around the earth. 그래서 달이 지구 주변을 돈다. The moon moves around the earth. 그러면 지금도 돌고 있는 거 맞죠? 그러나 어제도 돌고 있었고요. 6개월 전에도 달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1년 뒤에도 큰 일이 없으면 뭔가 특별한 일이었으면 돌고 있겠죠. 이럴 때 moves라는 현재 시제를 대표로 쓰는 것이랍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뭐 불변의 진리, 진리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문법책을 펼쳐보면 인격일 때는 현재 시제, 불변의 진리일 때는 현재 시제 이렇게 막 설명이 돼 있는데 그거를 외워서 현재 시제를 이해를 하시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예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 원리가 있잖아요. 원리가 뭐냐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 같은 것은 현재 시제를 대표해서 쓴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현재 시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고 암기를 해보고 이해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다음 이런 또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지금 현재 right now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어떤 시제를 씁니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바로 이런 시제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The moon is rising now. 지금 밖을 보니까 달이 막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거. 그래서 달도 뜨잖아요. 그래서 지금 밖에 보니까 달이 막 조금씩 뜨고 있어요. 이거는 과거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친구들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럴 때는 바로 The moon is rising now. 지금 현재 달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는 현재 진행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시제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이야기할 때 현재 진행 시제를 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태는 비동사 플러스 ing가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All 3D printers build objects one layer at a time. 한 번에 한 겹씩 모든 3D 프린터는 물건을 만든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있고,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시제를 쓴 것이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방금 강의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았던 것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Chapter 2. How it works. All 3D printers build objects one layer at a time. Computer programs tell them how to make each layer.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과 표현들을 접해 보았는데요. 단어, 그리고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한번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Object, object. A 3D printer can print many different objects. Metal, metal. It can print things from glass or metal. Material, material. It can print using many materials. Invent, invent. 3D printing was invented in the 1980s. Layer, layer. All 3D printers build objects one layer at a time.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지도 팁은 바로 인공지능 AI 대화형 챗봇을 활용한 영어 공부법 그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영어 글의 정확성 확인하기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냐 하면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아이에게 어떤 영어 글이나 혹은 아이가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엄마 이게 맞아? 이거 잘못된 표현 아니야? 혹은 맞는 표현이야? 혹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학습지를 작성하시다가 혹은 학생들이 어떤 문장을 이렇게 적어주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학습지에 넣을 문장들이 맞는지 틀린지 고민되시는 부분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옆에 원어민이 없거나 혹은 마땅히 물어볼 데가 없을 때 이런 인공지능 대화형 챗봇을 활용하면 아주 쉽고 간편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답니다. 거기에 영어 문장을 이렇게 쭉 쳐보시고요. 거기에서 그래 정확성 문법적으로 이 문장이 옳은지 틀린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유까지 알려줘라는 입력어를 탁 넣어보시면은 착착착착착착착 의미까지 싹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은 영어를 학습하는 데도 좋지만 영어 이런 대화형 챗봇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영어의 정확성도 높이고 그 과정에서 저절로 영어 실력도 조금 더 올라갈 것이고요. 학생들과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에게도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영어의 정확성을 가진 그런 문장들을 제공할 수 있고요. 판단도 잘 해줄 수 있다는 점, 당연히 이유까지 알려줄 수가 있겠죠.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활용을 해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거든요. 바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쉽지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EBSE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율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효리파파 성경입니다. 자, 지금 우리 3D 프린터, 우리 흔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것 같은 그런 기술에 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3D 프린터,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어떤 기술일까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와 함께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바로 3D printers의 바로 그 두 번째 시간. 왜 3D 프린터를 사용하는지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수동태에 관한 흔한 질문 top 3. 이 코너를 이제 보시고 나면 아, 이래서 수동태를 쓰는구나. 수동태에 관해서 요걸 좀 주의해서 쓰면 되겠구나. 요거를 조금 더 마음으로 머리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0: 쓰기를 하거나 읽기를 하거나 OMR 카드에 체크를 하곤 하죠. 그리고 수능에서도 발음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발음이라는 것이 의사소통의 그 중심에 있습니다. 발음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는 발음을 뱉어내면은 이 메시지 전달이 안 되고 결론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발음이라는 것이 영어를 사용하는 그 상대방에게 첫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음은 여러모로 메시지 전달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 이 발음을 좀 개선하고 가급적이면은 원어민 발음 그 모델을 듣고요. 우리 지금 펀리딩 탭에도 보면은 여러 그 음원들이 있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음원을 듣고 그 다음에 그거를 따라해서 모방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면 훨씬 더 우리 친구들의 발음이 팍팍팍 빠르게 바뀌어 가거든요. 저는 지금 이미 이 영어 발음이 굳어 있지만, 요 상태로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굳어 있지만, 우리 친구들 아직까지 이 발음에 대한 근육이 몰랑몰랑해서 잘 바뀝니다. 그래서 조금만 연습을 해도 좋은 발음을 가질 수 있으니 많은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에서 다룰 것을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 1. A design for a 3D object is created on a computer program. 2. The design is sent to a 3D printer. 3. The 3D printer heats materials and builds the object in thin layers. The most common 3D printer has a heater that melts plastic. Then the plastic is squeezed out of a nozzle into thin layers. Many layers of plastic form an object. Chapter 3. Why print? Most things are built in factories. Parts are cut from material. Leftover material is often wasted. But 3D printers don't waste material. Their nozzles only squeeze out the amount of material needed to build something.
0: 자, 이 3D 프린터, 3D 프린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 그 순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Fun Reading 탭에 있는 이 3D Printers 그 교재에 있는 사진이 너무 작아서 조금 더 보기 쉬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그런 사진을 골라보았으니 혹시나 이게 무슨 사진이니? 이렇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어떤 그림일까요? 문장을 한번 바로 보도록 할까요? A design for a 3D object. 이 3차원으로 출력이 되어야 되는 물건에 A design, 디자인이 is created,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디자인이 만들어집니다. 어디에 일단은 만들어지냐면 on a computer program. 컴퓨터 프로그램에 실제로 3D 프린터가 바로 딱 찍어내는 게 아니라 무엇을 찍어내야 되는지 그 컴퓨터 상에서 그 디자인이 딱 입력을 해야 된다. 입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은요. 이런 거예요. 이제는 무엇을 하냐면 바로 The design is sent to a 3D printer. 자, 이제 그 컴퓨터 상에 있었던 그 디자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Is sent. 전송이 슉 됩니다. 어디로 전송이 되냐면요. 바로 여기 있는 이 3D 프린터로 정보가 전송이 되겠죠. 3D 프린터로 전송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신발 모양의 어떤 디자인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The 3D printer heats material. 이제 이 3D 프린터가 heats 하면은 데웁니다. 열을 가하겠죠. 그 재료에 열을 가하고요. And builds. 그리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The object. 이 물건. 지금 여기서는 이런 신발 모양의 이런 물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In thin layers. 이런 thin이라고 하면 아주 얇은, 얇은 겹으로. 이렇게 3D printer. 이렇게 축축축.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왜 제가 이렇게 이런 모양을 하냐면 이 거기에서 플라스틱 같은 게 분사가 되잖아요. 그게 한꺼번에 쫙 이렇게 분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한겹한겹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thin layers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D 프린터가 작동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보면 좋겠죠. 바로 넘어가 볼까요? The most common 3D printer has a heater that melts plastic. 자, 사실은 저희 집에도 이 3D 프린팅이 가능한 펜이 있습니다. 3D 펜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희 집에서 장난감 같은 걸 제 딸이랑 함께 만들어 보았어요. 장난감, 실제로 어떤 인형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흔한 3D 프린터는 has a heater,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히터, 뭔가

0: 데우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데우고 무엇을 어떻게 하냐면 that melts plastic. 플라스틱을 뭐 하는? 바로 녹이는. 어떤 이 히터가 있는데 그게 플라스틱을 녹여주는 거예요. 3D 프린트 그 안에서. 그래야지 이게 액체 상태로 쭉 나오겠죠. Then the plastic is squeezed out of a nozzle into thin layers. 그리고 나서 그 플라스틱은 is squeezed. 플라스틱 입장에서는 짜지는 거잖아요. 3D 프린터가 짜는 것이고 플라스틱은 이렇게 짜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is squeezed, 짜지는 겁니다. out of 뭐 밖으로 나오냐면 out of a nozzle, nozzle이라고 하면 분사구. 이렇게 3D 프린터에서 보면은 플라스틱이 나오는 그 노즐이라고 하고 혹은 분사구라고 해도 됩니다. 분사구에서 짜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쭉쭉쭉 쌓여가냐면 into thin layers, 얇은 겹으로 쌓여 올라갑니다. Many layers of plastic form an object. 많은 겹들. 플라스틱의 많은 겹들은 form이라고 하면 형상하다,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있는 form이라고 하면요. form이라는 게 형태라는 단어도 됩니다. 하지만 동사로서는 만들다, 형성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의 많은 겹들은 만들어냅니다. 형성합니다. An object, 어떤 물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얇게 얇게 쌓여서 어떤 물건을 최종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방금 강의에서 다룬 것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One, a design for a 3D object is created on a computer program. Two, the design is sent to a 3D printer. Three, the 3D printer heats materials and builds the object in thin layers. The most common 3D printer has a heater that melts plastic. Then the plastic is squeezed out of a nozzle into thin layers. Many layers of plastic form an object.
0: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print? 왜 이렇게 3D 프린터를 쓸까요? 저도 이런 궁금증을 가져봤어요. 왜 이런 걸 쓸까요? 그냥 이때까지 하던 대로 공장에서 탁 찍어내고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3D 프린터라는 것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를 저도 사실 이 글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느끼게 되었어요. 한번 볼까요? Most things are built in factories. 많은 것들, 즉 대부분의 것들은 are built, 만들어집니다. 제조가 됩니다. In factories.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하면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거 발음 아주 중요합니다. 발음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걸 factories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factories라고 읽어야지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며 이 발음이라는 것이 영어에서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된 발음을 낼수 있도록 모방하면서 연습하는 그런 연습이 아주 필요하겠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걸 factories라고 읽어보았는데요. 실제로는 factories라고 해야지 상대방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발음이 사실은 의사소통의 그 중심 매개체다. 중심 수단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Parts, 이런 부분들은 are cut from material. 어떤 부분, 부품들, 부분들이 잘려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리모컨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 리모컨이 만약에 예전이라면은, 이 뚜껑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러면 이게 플라스틱을 부어서 나머지 그 부분들도 있겠죠. 그럼 요거를 요대로 오려내야 되죠.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버려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품들이 어떤 재료로부터 잘려 나간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leftover material, 남아 있는 부분들은 is often wasted, 종종 낭비되곤 합니다. 같은 플라스틱인데 어떤 것들은 그대로 쓸 수가 있고요. 왜? 요 부품의 형태로 잘려 나간 건쓸수 있고 나머지 이 부품을 감싸고 있던 다른 플라스틱 조각들은 버려지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3D 프린터를 사용한다라는 내용이 나올 텐데요. 자, 여기에서 일단 우리 fun reading grammar를 통해서 수동태는 왜 쓰는가? 수동태에 관한 아주 흔한 질문 세 가지를 먼저 한번 다뤄보고 그다음에 내용을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에 관한 흔한 질문 탑 3. 수동태는 왜 쓰나요? 이거 예문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My window. 자, 예를 들어서 제 창문이 저희 집에 있는 창문이 깨졌습니다. My window is broken. 자, 그러면 이게 지나가던 어떤 꼬마가 돌을 던졌을 수도 있고요. 비둘기가 날아와서 부딪혔을 수도 있고요. 혹은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창문을 때렸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지금 제 입장에서 중요한 건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지금 제 창문이

0: 깨졌다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동태라는 것은 어떤 이런 원래 he broke the window. 그가 내 창문을 깼다라고 한다면 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창문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지금 벌어진 결과, 즉내 창문이 왜 깨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깨졌다는 그 사실 자체, 그 결과가 중요할 때 이렇게 수동태를 사용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영어의 수동태가 은근히 많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질문요. by 플러스 주어는 생략해도 되나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문장이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것입니다. They, 그들이 판매합니다. 무엇을 파냐면 salt, 소금을 팝니다. At that store. 그, 저기 있는 저 가게에서 그들이 소금을 팝니다. 괜찮잖아요.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이거를 수동태로 바꿔보면은 소금 입장에서 이제 한번 써보는 것이죠. 소금은 저 가게에서 판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판다, 그들이 판다라는 게 중요합니까? 소금이 저 가게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거를 누가 파는 것이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원래 by them이 있어야 되지만 이거를 생략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by them 덩어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요. 꼭 필요한 경우는 적어주시고요. 아니면은 안 적어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요. 동사의 수일치는 원래 주어와 하나요? 아니면은 바뀐 주어, 즉 과거에 있었던 목적어와 하나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것도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They made the robot.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만들었냐면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 수동태로 바꿔보면요. The robot. 로봇은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원래 있었던 거, they가 주어였는데, 이제 they는 요 뒤로 갔고요. 이제 주어가 the robot이 저 문장 제일 앞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원래 주어는 they였으니까 were made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바뀐 주어, 즉 the robot was made라고 해야 될지, 당연히 the robot, 바뀐 주어에 일치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the robot were made가 아니라 was made by them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수동태에 관한 흔한 질문 세 가지를 다뤄보았는데요. 이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아, 수동태는 왜 쓰는지, 그 다음에 수동태에 관한 약간의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좀 정리되었기를 바라봅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but 3D printers don't waste material.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혁신인 겁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틀에 넣어서 찍어내고 낭비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딱 필요한 부분들을 겹겹이 쌓아서 만드니까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3D 프린터들은 don't waste material. 재료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Their nozzles only squeeze out the amount of material needed to build something. 하나씩 한번 의미를 파악해 볼까요? 이 3D 프린터의 노즐, 즉 분사구는 only 단지 squeeze out, 짜냅니다. 불필요한 양만큼 짜내는 게 아니라 딱 짜냅니다. 무엇을 딱 짜내냐 하면은 the amount, amount는 양이 되겠죠. 양. 어떤 양이냐면 재료의 양입니다. 근데 이 재료의 양이 어떤 재료의 양이냐면 needed to build something, 무언가를 만드는데 필요한 양만 딱 짜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잘려나가고 낭비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이 글을 통해서 읽어보니까, 아, 3D 프린터는 재료, 어떤 원자재를 아끼는 데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비용, 그 재료의 값이 들어가는 게 줄어드니까 비용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낭비되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환경 오염도 줄일 수가 있겠네요. 아주 좋은 그런 기술이라고 저는 지금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이제 방금 읽어보았던 것, 강의에서 다뤄보았던 것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Chapter 3. Why print? Most things are built in factories. Parts are cut from material. Leftover material is often wasted. But 3D printers don't waste material. Their nozzles only squeeze out the amount of material needed to build something.
0: 오늘도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한번 만나보았는데요.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모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Melt. Melt. The most common 3D printer has a heater that melts plastic. Squeeze. Squeeze. Then the plastic is squeezed.

0: eased out of a nozzle into thin layers. Nozzle. Nozzle. The firefighter aimed the nozzle at the burning building. Leftover. Leftover. Leftover material is often wasted. Amount. Amount. Their nozzles only squeeze out the amount of material needed to build something.
1: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오늘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발음의 중요성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습득하고 학습하다 보면은 정말로 영어를 모국어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발음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 가능한 그 발음의 범주 안에 들어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는 어떤 아이들과 어떤 학생들은 의사소통 가능한 그 범주에서 벗어난 발음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교정을 해줄 필요도 있고요. 혹은 그런 것들이 교정이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연습입니다. 어떻게 연습하냐 하면은 그냥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발음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뱉어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모델 혹은 샘플 발음을 들어보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 읽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강의 자료를 한번 활용하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수업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들과 음원이 이 Fun Reading 탭, EBSE 홈페이지에 Fun Reading 탭에 다 들어가 있죠. 거기에 보면 음원이 있습니다. 그 음원을 그대로 들어보고요. 첫 번째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어떤 발음이 나는구나를 인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꼭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친구들 입에 붙여봐야 됩니다. 진짜 물리적으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입에 한번 넣어서 발음을 해봐야 됩니다. 똑같이 The 3D printer is invented 이렇게 쭉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걸 읽어보면서 이게 이런 발음이 나는구나. 팍토리에스가 아니라 팩토리즈구나.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우리 친구들이 혹은 아이들이 어떤 발음이 잘못 발음을 하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어떤 것이 제대로 된 발음인지 제대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발음의 중요성을 알고 한번 바꿔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쉽지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혹시나 놓치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기 있는 EBSE 모바일 앱 혹은 여기 있는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Hi guys,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Tweet English의 스테파니 쌤이에요. Tweet English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영어 단어들과 영어 표현들을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를 배우게 될지 벌써 너무너무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친구 제임스의 일기를 한번 읽고 올까요?
1: I love art. So I want to become an artist when I grow up. Becoming an artist like Picasso is my dream. I also admire Van Gogh. I will practice very hard. Someday, I am going to become a famous artist.
0: 자, 오늘은 제임스의 꿈, 장래 희망, dream에 관련된 에피소드입니다. 그럼 제임스는 어떤 장래 희망을 갖고 있는지 제임스의 얘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영어 단어, vocabulary, 문법, grammar, 그리고 발음, pronunciation까지 같이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굉장히 짧죠? I love art. 나는 예술 혹은 미술을 사랑한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나는 미술을 사랑합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죠? 같이 읽어볼까요? I love art. I love art.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So I want to become an artist when I grow up. 여기서 become은 누구누구가 되다, 무엇무엇이 되다 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artist는 당연히 화가 혹은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when I grow up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쪽에서 보면 when은 언제, 뭐뭐를 한 후에 라는 단어고 grow up은 어른이 되다, 크다, 성장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문장은 나는 커서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문장이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So, I want to become an artist when I grow up. So, I want to become an artist when I grow up.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Becoming an artist like Picasso is my dream. Becoming an artist like Picasso is my dream. 여기서 like는 뭐뭐와 비슷하다라는 뜻이죠. 누구와 비슷하다? 피카소죠. is my dream. 여기서 dream은 꿈 혹은 장래희망이에요. 그래서 이번 문장은 피카소와 같은 화가가 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라는 문장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Becoming an artist like Picasso is my dream. 같이 읽어볼게요. Becoming an artist like Picasso is my dream.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I also admire Van Gogh. I also admire Van Gogh. 여기서 also는 또한, 게다가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The admire는 존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또한 반 고흐도 존경합니다라는 문장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I also admire Van Gogh. I also admire Van Gogh.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I will practice very hard. I will practice very hard. 여기서 practice는 연습하다라는 단어죠. 그래서 나는 열심히 연습할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다음 문장 볼게요. Someday I am going to become a famous artist. Someday I'm going to become a famous artist. 여기서 someday는 언젠간이란 뜻이죠. 언젠간 머지않아서 I am going to 뭐뭐 할 셈이다, 뭐뭐를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뭐가 될 건가요? 바로 famous artist죠. 유명한 화가 혹은 예술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나는 유명한 예술가가 될 거예요 라는 마지막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Someday I'm going to become a famous artist. Someday I'm going to become a famous artist. I love art. 나는 미술을 사랑합니다. So I want to become an artist when I grow up. 그래서 나는 커서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Becoming an artist like Picasso is my dream. 피카소와 같은 화가가 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I also admire Van Gogh. 나는 또한 반 고흐도 존경합니다. I will practice very hard. 나는 열심히 연습할 것입니다. Someday I am going to become a famous artist. 언젠가 나는 유명한 예술가가 될 거예요. Become, 뭐뭐가 되다. Become, 뭐뭐가 되다. Artist, 화가, 예술가. Artist, 화가, 예술가. Dream. 꿈, dream, 꿈. practice, 연습하다, 행하다. practice, 연습하다, 행하다. someday, 언젠간, 훗날, 머지않아. someday, 언젠가, 훗날, 머지않아. be going to, 무엇을 할 셈이다. be going to, 무엇을 할 셈이다. 자, 첫 번째 퀴즈 문제죠. Becoming an artist like Picasso is my blank.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0: 맞아요. 장래 희망, 꿈, dream이죠. Becoming an artist like Picasso is my dream. 피카소와 같은 화가가 되는 게제 꿈이에요. 제 장래 희망이에요. 라는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Becoming an artist like Picasso is my dream. Becoming an artist like Picasso is my dream.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I will blank very hard. I will blank very hard.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연습하다, practice죠. 나는 굉장히 열심히 연습할 겁니다. I will practice very hard. 같이 해볼까요? I will practice very hard. I will practice very hard.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I want to blank an artist when I grow up.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become 뭐가 되다라는 뜻이죠. I want to become an artist when I grow up. 같이 읽어볼까요? I want to become an artist when I grow up. I want to become an artist when I grow up. 크면 나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라는 문장이에요. 다음 문제 볼게요. Someday I blank become a famous artist.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am going to 무엇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Someday I am going to become a famous artist. 언젠간 나는 굉장히 유명한 예술가가 될 것이다 라는 문장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Someday I am going to become a famous artist. Someday I am going to become a famous artist. 이렇게 마지막 퀴즈 문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일기를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복습해볼까요?
1: I love art. So, I want to become an artist when I grow up. Becoming an artist like Picasso is my dream. I also admire Van Gogh. I will practice very hard. Someday, I am going to become a famous artist.
0: 자, 오늘은 제임스의 꿈, 장래 희망, dream에 대한 일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단어들로 찾아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0: Choga House.
1: Hello everybody, Annie here. Nice to see you back at K-Culture. K-Culture를 통해 우리나라 조상들의 다양한 지혜를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입는 거, 먹는 거, 그리고 오늘은 또 집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 중에 초가집을 통해 다양한 단어들과 문장들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Are you ready? Let's check it out! First of all, we will learn more about 초가 house. 먼저 초가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초가집은 초가집을 지을 때 집, thatch, 나무, wood, 흙, sand, 돌, stone 등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는데요. They were very easy to get. 가난한 백성들이 아주 쉽게 농사를 지으면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었다고 해요. 집은 가을에 구할 수 있었고, 나무는 산에서 구할 수 있었고, 흙과 돌은 땅을 파면 구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재료들이었어요. 그리고 초가집은 단열성과 보온성이 아주 뛰어난 집이었다고 해요. 그뿐 아니라 초가집의 지붕도 특별하게 사용되었대요. 초가집의 지붕은 또 밭으로 사용을 했었대요. 초가집 지붕에서 나물과 고추 등을 말려서 반찬도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이런 특별한 초가집을 통해 우리 빨리 다양한 문장들을 배워보도록 해요. Let's go!
0: Keywords Citizens Thatch Build Easy
1: Alright, our first word. 자, 초가집은 시민들이 살던 집이죠? 시민은 citizens. 처음부터 어려운 단어인데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Citizens. 자, C로 시작하는데 I랑 함께 만나면 K 소리가 아닌 S 소리가 나요. Listen one more time and repeat. Citizens. Alright, next word. 자, 초가집은 집으로 만들어졌어요. 집은 thatch. 집신을 만들 때 만들었던 집과 다르게 억새로 만든 게 초가집 지붕이에요. 조금 다른 집이어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초가집 지붕에 사용됐던 집은 thatch. th가 만나면 th 소리가 나고 ch가 만나면 ch 소리가 나요. 자, 잘 기억하고 listen one more time and repeat. thatch. Great. Next word. 자, 초가집을 직접 다 지었어요. 짓다는 build. One more time. Build. All right. Our last word. 초가집은 짓기가 쉬웠어요. 쉽다는 easy. E랑 A가 만나면 짧은 E 소리가 나요. 기억 잘하고 따라해보세요. Easy. Great! Now let's go on to make some sentences. Okay, our first sentence. Choga house was perfect for the citizens. 초가집은 시민들에게 완벽했다. 자, 초가집은 Choga house was is가 아니죠? 옛날에 그랬으니까 과거형이어서 was로 바뀌었어요. 자, 초가집은 Choga house was 완벽했다. Perfect. 누구에게 완벽했죠? 시민들에게. For the citizens. Alright, let's listen to the full sentence. Choga house was perfect for the citizens. Excellent. Next sentence. Choga roof was made of thatch. 자, 초가 지붕은 집으로 만들어졌다. 자, 초가 지붕은 초가 roof was, 여기도 is가 아니고 was죠. 만들어졌다. Made of. 뭘로 만들어졌죠? Thatch. 자, 가끔은 초가집, 초가지붕을 thatched house, thatched roof 이렇게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초가는 우리나라 말이니까 이렇게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let's listen to the full sentence. Choga roof was made of thatch. Great. Next sentence. The citizens used stone and wood to build Choga house. 시민들은 초가집을 짓기 위해 돌과 나무를 사용했다. 자, 시민들은 the citizens 사용했다. used 뭘 사용했죠? stone and wood 돌과 나무를 사용했다. 뭘 하기 위해? to build 짓기 위해 무엇을 지었죠? 초가 house, 초가 집을 짓기 위해. Okay, let's listen to the full sentence. The citizens used stone and wood to build 초가 house. Great, now let's go on to our last sentence. 초가 house is easy to build. 초가 집은 짓기 쉽다. 자, 초가 집은 아직도 짓기 쉬운 거니까 초가 house is 쉽다. Easy. 뭐가 쉽죠? 짓기가 쉽죠? To build. Alright, let's listen to the full sentence. 초가 house is easy to build. Excellent, everyone. Now let's listen to all the sentences.
0: 초가 house was perfect for the citizens. 초가 roof was made of thatch. The citizens used stone and wood to build 초가 house. 초가 house is easy to build. Quiz time.
1: All right, quiz time. It'll be a piece of cake, I'm sure. All right, our first question. 자, 초가집을 만들 때 사용하는 짚은 뭐라고 했죠? Thatch. Thatch의

0: Alright, I had another fun time with you all. Remember, practice makes perfect.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0: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Welcome to Activity English. Let's sing together.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입니다. 오늘은 저와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ke a look.
1: Today's song. In a cottage in the woods.
0: 오늘 함께할 노래의 제목은 In a cottage in the woods입니다. 숲속의 작은 오두막에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토끼가 찾아와 다급히 문을 두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과연 토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노래를 들으며 확인해 보세요. 시작합니다. Let's sing together.

0: 네, 여러분, 노래 잘 들어보았나요? 오늘 노래에는 또 어떤 단어가 나왔을까요?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예요. 할아버지가 살고 있던 이 작은 집, 오두막이었죠? 오두막을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Cottage, cottage, 오두막, cottage. Very good. 다음 단어도 볼까요?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이곳은 숲이에요. 숲을 부르는 영어 표현은 wood입니다. wood, wood, 숲, wood. Good job. 다음 단어도 볼까요? 한 아이가 창을 통해서 밖을 보고 있어요. 창에는 예쁜 무지개도 그려져 있네요. 밖을 내다보는 창을 영어론 이렇게 말해요. window, window, 창, window. Alright. 다음 단어도 볼까요? 긴 귀를 가지고 맛있게 당근을 먹고 있는 이 동물은 토끼죠. 토끼를 부르는 이름은 rabbit입니다. rabbit, rabbit, 토끼, rabbit. Good. 다음 단어는요. 어깨에 총을 메고 멀리 있는 사냥갑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사냥꾼. 사냥꾼을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바로 hunter이라고 합니다. hunter, hunter, 사냥꾼, hunter. Fantastic! 지금 배운 단어들 잘 기억하세요. 노랫말에 더 많은 단어들이 나왔죠? 랩비트에 맞춰서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go! Cottage
0: 오두막
1: Wood
0: 숲
1: Window
0: 창
1: Rabbit
0: 토끼
1: Hunter
0: 사냥꾼
1: Door
0: 문
1: Help
0: 돕다
1: Knock
0: 두드리다
1: Shoot
0: 쏘다
1: Dead
0: 죽은 자, 이제 저와 함께 주요 단어 다섯 개를 리듬에 맞춰 연습해 볼까요? Knock 작고 아늑한 오두막은 cottage, cottage. 나무가 울창한 숲은 wood, wood. 밖을 내다보는 창은 window, window. 깡총깡총 토끼는 rabbit, rabbit. 빵빵 총을 쏘는 사냥꾼은 hunter, hunter. Awesome! 지금 배운 단어들을 문장에서도 한번 말해볼까요? 문장 읽기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In a Cottage in the Woods. 한편의 이야기 같았던 이 노래에 어떤 문장이 나왔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숲속 오두막에 작은 노인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In a cottage in the woods, little old man by the window stood. In a cottage in the woods, little old man by the window stood. Excellent! 다음 문장이에요. 저 사냥꾼이 저를 쏴 죽이기 전에 저를 도와줘요. Help me before the hunter shoots me dead. Help me before the hunter shoots me dead. Very good. 다음 문장도 볼까요? 작은 토끼야, 나에게 오렴. Little rabbit, come to me. Little rabbit, come to me. Fantastic!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노래를 불러볼까요? In a cottage in the woods, here we go!

네, 모두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오늘 나온 표현 중에 토끼가 했던 말, Help me, help me, 도와주세요. 이 표현 잘 기억해두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요즘에 어떤 책 읽고 있나요? 오늘은 상대방에게 책의 내용을 물어보고 또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31. Books and Reading. Monday. What's this book about? I can talk about a book I'm reading.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 그림을 보니까 책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그리고 맨 위에 library라고 적혀 있어요. library는 뭘까요? 네, 바로 도서관입니다. 자, library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할 거는 이제 r이 중복돼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r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library를 한번 혀를 잘 굴려서 발음해 보세요. 자, 그러면 library. library. library. 네, 아주 잘했어요. 자, 이렇게 도서관에 있는데 우리 도서관에서 책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책벌레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책벌레란 단어가 영어에도 또 있어요. 바로 bookworm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bookworm. bookworm. bookworm. 네, 여기서 worm은 약간 애벌레인데 진짜 말 그대로 책벌레가 bookworm이네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 책 표지에 제목이 있어져 있잖아요. 제목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바로 title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title. title. title.

0: 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의 제목도 모두 다 타이틀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단어는 바로 superpower, 초능력인데요. 여기서 super는 굉장한, 특이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power는 힘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는 엄청나게 특별한 힘, 바로 초능력을 superpower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superpower, superpower, superpower. Very good. 우리 단어들도 배웠으니까 오늘의 대화, today's dialogue 빨리 듣고 올게요.
1: What's this book about?
2: It's about a girl with a superpower.
1: Sounds fun. Can I read it next?
2: Sure. There's a flying cat in it, too.
1: Wow, I can't wait.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첫 번째 key expression은 바로 What's 땡땡 about? 네, 땡땡은 무슨 내용이야? 그래서 책, 영화, 드라마 아니면 노래 이런 이야기의 내용을 물어볼 때 What's 땡땡 about? 라고 물어봐요. 여기서 about는 뭐뭐에 관한 이란 뜻이죠. 뭐뭐에 대한. 그래서 What's 땡땡 about? 이건 뭐에 관한 거야? 뭐에 대한 거야? 라는 질문이죠. 자, 그러면 이 책은 무슨 내용이야?를 먼저 물어볼까요? 그러면 이 책을 이 빈칸에 넣어서 What's this book about?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What's this book about? What's this book about? What's this book about? 그러면 이 영화는 무슨 내용이야?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What's this movie about? What's this movie about? What's this movie about? 네, 이 노래는 무슨 내용이야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이 노래 가사를 막 듣고 있는데, 이거 무슨 내용이야? 자, 어떻게 물어볼까요? What's this song about? What's this song about? What's this song about? 네, 뭐를 듣던, 뭐를 보던, 뭐를 읽던 내용이 궁금할 땐이 질문을 던져주세요. 그럼 이 질문에 우리 답을 하면서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about로 물어봤으니까 about로 한번 답을 해볼게요. 그래서 it's about 하고 그 뒤에 이제 주인공이나 여기에 등장인물 아니면 뭐이 내용에 대해서 이거를 풀어주는 내용을 이제 뒤에다가 넣으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무엇을 가진 뭐뭐에 관한 이야기야. 그래서 이렇게 그 주인공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내용을 말해주는 그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그러면 it's about 한 다음에 이 주인공을 얘기를 해주고, 근데 with를 써서 이 주인공이 갖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한번 이 내용을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초능력을 가진 소녀에 관한 이야기야로 답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먼저 it's about a girl 한 다음에 근데 그냥 girl이 아니라 초능력을 가진 girl이잖아요. 그래서 with a superpower 이렇게 하면 초능력을 가진 소녀에 관한 이야기야라는 말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It's about a girl with a superpower. It's about a girl with a superpower. 네, 이러면 약간 줄거리가 굉장히 축약되는 그런 느낌이죠? 이제 한 문장으로 축약이 됐는데, 그러면 다음 우리가 이제 설명할 내용은 비밀을 가진 왕자에 관한 이야기야입니다. 그러면 it's about,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주인공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it's about a prince. 근데 무엇을 가진 prince예요? A secret. 비밀을 가진 그런 prince예요. 그래서 it's about a prince with a secret. Repeat after me. It's about a prince with a secret. It's about a prince with a secret.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큰 꿈을 가진 개에 관한 이야기야. 그럼 주인공이 개래요, 개. 그래서 It's about a dog with a big dream. It's about a dog with a

big dream.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 이야기의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can I 땡땡 it next? 라는 표현을 우리 배워볼 건데요. 나 다음에 뭐뭐 해도 돼? 라는 뜻입니다. can I는 항상 이제 상대방에게 뭔가 허락을 구할 때나 이거 할수 있어요?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의 맨 마지막에 next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음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 다음에 뭐 해도 돼?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나 다음에 읽어도 돼?를 물어볼까요? 그러면 읽다를 이 빈칸에 넣어서 Can I read it next? Can I read it next? 나 다음에 사용해도 돼? 그러면 사용하다라는 그 use라는 그 단어를 넣어서 Can I use it next? Can I use it next? 나 다음에 해봐도 돼? 해보다.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다. 그러면 try를 넣으면 되죠. 그래서 Can I try it next? Can I try it next? 네, 이렇게 해서 나 다음에 뭐뭐 해도 돼? 라는 질문을 우리 배워봤어요.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drop the beat. What's this book about? What's this book about? It's about a girl with a superpower. It's about a girl with a superpower. Can I read it next? Can I read it next? There's a flying cat in it. There's a flying cat in it. Good job! Speaking 연습하면서 level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와, library, 우리 도서관에서 이 책들이 쫙 있는 선반 앞에 이 bookworm, 책벌레랑 여자친구가 같이 있네요. 아, 책 표지도 보면서 Supergirl 이란 타이틀을 가진 책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럼 대화를 시작해 볼게요. 이 책은 무슨 내용이야? 하면서 이 여자친구가 bookworm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What's this book? 땡땡. 자, 그러면 내용, 이 이야기 책의 내용을 물어보는 우리 질문을 배워봤는데 여기에서 어떤 단어를 이 빈칸에 넣어야 될까요? 3, 2, 1. 네, about는 뭐뭐에 관한, 뭐뭐에 대한 이란 뜻이죠. 그래서 what's this book about? 이 책은 뭐에 관한 거야? 뭐에 대한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What's this book about? What's this book about? 네, 그래서 이 bookworm이 이렇게 답을 해요. 초능력을 가진 소녀에 관한 이야기야. 그래서 it's about a girl. 소녀에 관한 이야기야. 근데 무슨 소녀예요? 땡땡 a superpower. 초능력을 가진 소녀래요. 그러면 무엇을 가진, 뭐뭐와 함께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를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바로 with. with를 넣으면 a girl with a superpower. 네, 초능력을 가진 소녀가 됩니다. Repeat after me. It's about a girl with a superpower. It's about a girl with a superpower.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친구가 재밌겠다. Sounds fun. 나도 다음에 읽어도 돼? Can I read it? 땡땡. 그러면 다음 을이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네, 다음은 바로 next. 그래서 Can I read it next? 따라해보세요. Sounds fun. Can I read it next? Sounds fun. Can I read it next? 그랬더니 이 bookworm이 물론이지, sure. 날아다니는 고양이도 나와. There's a 땡땡 in it. 그러면 날아다니는 고양이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3, 2, 1. 네, flying cat 하면 날아다니는 고양이. 따라해보세요. Sure, there's a flying cat in it too. Sure, there's a flying cat in it too.
그랬더니 친구가 와,

빨리 입고 싶어. 아, 기다릴 수 없어. 빨리 입고 싶어. 이런 표현을 가진 이 표현을 쓰네요. Wow, I can't. 땡땡. 뭘까요? 3, 2, 1. 네. wait를 넣어서 기다릴 수 없어. 그 말은즉슨 빨리 하고 싶어 라는 말입니다. Wow, I can't wait. Wow, I can't wait. Very good. 너무 잘해줬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이제 재밌어 보이는 책이 보이면 What's this book about? 책의 내용을 물어보고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책도 소개해 보세요. 오늘 배운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도서관에 가면 재밌는 책들 진짜 많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릴 때 필요한 표현들을 영어로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31. Books and Reading. Tuesday. When is it due? I can borrow a book and ask when to return it.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그림을 보시죠. 무슨 상황인가요? It looks like it's a library, right? 네, 도서관인 것 같아요. 책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남자친구가 데스크 위에 책을 이렇게 놓으면서 책을 빌리려고 하나 봐요. 그죠? 자, 그럼 우리 책 빌리려고 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도서관 카드가 필요한데, 도서관 카드는 영어로 library card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library card. library card. library card. 네, 쉽죠? library, 도서관, 카드. 그래서 도서관 카드입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책을 도서관에서 빌릴 때, 대출할 때 이 쓰는 영어 표현은 check out 이라고 합니다. 이제 체크는 확인하다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반납하고 이제 빌리는 그 데스크에서 책을 check, 확인하고 out, 책을 갖고 확인시키고 이제 나간다 해서 check out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very good. 그러면 우리 책을 빌리면 이 반납일에 지켜서 책을 다시 반납해야 되잖아요. 반납일은 영어로 due date라고 합니다. due는 어떤 기한까지 끝내야 하는, 반납해야 하는, 제출해야 하는 이렇게 만기일이 정해진 무언가를 그때까지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그 뒤에 date를 붙이면 date는 날짜이니까 due date 하면은 반납일, 만기일. 만약에 이게 숙제나 과제였으면 제출 기한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따라해보세요. due date. due date. due date.

0: Very good.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우리 이 책을 빌리면 이 반납일에 늦지 않게, 제시간에 다시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제시간에 늦지 않게는 on time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On time. On time. On time. Very good. 우리 단어들도 배웠으니까 그럼 이제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1: Can I check out this book?
2: Sure. Do you have your library card?
1: Yes, here it is. When is it due?
2: It's due on May 10th. You can keep it for 2 weeks.
1: Okay, I'll bring it back on time.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넘어가 볼게요. When is 땡땡 due? 가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입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반납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제일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맞아요. 반납일, due date를 체크해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 due date라는 단어를 배웠으니까 뭐 what is the due date? when is the due date? 이렇게 due date를 사용해서 물어봐도 되는데 보통 원어민들은 이거를 when is it due?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it는 그 책을 뜻하는 거겠죠?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When is it due? When is it due? When is it due? Very good. 네, 그래서 due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면은 언제까지 반납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이런 뜻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 이 책을 다른 단어로 바꿔서 한번 연습해 봐요. 이제 숙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를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숙제를 이 빈칸에 넣어서 When is my homework due?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When is my homework due? When is my homework due? When is my homework due? Very good. 이제 과학 과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로 한번 물어볼까요? When is the science project due? When is the science project due? When is the science project due? Very good. 자, 그럼 두 번째 key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It's due on 땡땡. 땡땡까지예요. 라고 아까 물어본 질문에 답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여기에 due가 또 들어갔죠? 언제까지 due예요? 그래서 it's due on 하고 이 뒤에 그 반납일, 그 기한을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또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날짜나 요일을 이렇게 집어넣을 때, 빈칸에 집어넣을 때 앞에 꼭 on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5월 10일까지예요로 한번 답을 해볼게요. 5월 10일은 영어로 어떻게 하죠? 네, May 10th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합해서 It's due on May 10th라고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It's due on May 10th. It's due on May 10th. It's due on May 10th. Very good. 자, 금요일까지요로 한번 답을 해볼게요. 그러면 금요일을 이 빈칸에 넣어서 It's due on Friday. It's due on Friday. It's due on Friday. 만약 월요일 아침까지요면은 It's due on Monday morning. It's due on Monday morning. It's due on Monday morning. Very good.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마지막 expression입니다. 우리 책을 이제 반납을 늦지 않게 할게요. 라고 말을 하고 싶을 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I'll 땡땡 on time. 늦지 않게 땡땡 할게요. 입니다. 네, 여기서 I'll은 I will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게요. 라고 미래형으로 말을 하는데 어떻게? on time. 늦지 않게. 제때, 제 시간에 무언가를 할게요 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늦지 않게 반납할게요. 반납할게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할까요? 반납은 영어로 이제 bring back 라고 할수 있겠죠? return 아니면 bring back 할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책을

0: it라고 해서 bring it back. 그래서 I'll bring it back on time 하면 늦지 않게 반납할게요 라는 말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I'll bring it back on time. I'll bring it back on time. I'll bring it back on time. Very good. 늦지 않게 갈게요 라고 만약에 말을 하고 싶으면 I'll be there on time. I'll be there on time. I'll be there on time. 늦지 않게 끝낼게요. 늦지 않게 끝낼게요는 I'll finish it on time. I'll finish it on time. I'll finish it on time. Very good. 여러분, 오늘 너무 잘했어요. Boom boom chant music start. Can I check out this book? Can I check out this book? When is it due? When is it due? It's due on May 10th. It's due on May 10th. I'll bring it back on time. I'll bring it back on time. Good job! Speaking 연습하면서 level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짜잔! 자, 우리 남자친구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대화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바로 이 책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Can I 땡땡 this book? 우리 배웠죠? 자, 그러면 빌리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다, 대출하다 라는 표현을 우리 배웠었는데 이 빈칸에 한번 넣어볼까요? 3, 2, 1 네, 바로 check out, check out이었습니다.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Can I check out this book? Can I check out this book? Very good. 네, 이 책 빌릴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럼요, 도서관 카드 있나요? 라고 이제 또 질문을 했는데요. 그럼요, sure, sure. 네, 도서관 카드 있나요? Do you have?로 가야 되겠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Do you have your? 땡땡. 그러면 여기엔 이제 도서관 카드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니까 도서관 카드가 아마 이 빈칸에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 3, 2, 1 맞습니다. Do you have your library card? 라고 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Sure. Do you have your library card? Sure. Do you have your library card? Excellent. 그럼 여기에 답으로 네, 여기 있어요 하면서 이제 카드를 건네면서 말을 합니다. Yes, here it is. 언제까지 반납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When is it? 땡땡. 자, 이 빈칸에 오늘의 그 마법의 단어를 한번 넣어보세요. 3, 2, 1 네, 그 마법의 단어는 바로 due였습니다. 그래서 when is it due 하면 이거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언제까지 반납해야 하나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Yes, here it is. When is it due? Yes, here it is. When is it due? Very good. 자, 이게 언제까지 반납해요? 반납 기일이 뭐 언제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5월 10일까지예요. 라고 답을 해주십니다. It's due, 그쵸? When is it due? 라고 물어봤으니까 it's due로 답을 해서 it's due, 땡땡, May 10th. 2주 동안 빌릴 수 있어요. 2주 동안 갖고 계실 수 있어요. You can keep it for 2 weeks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처음에 5월 10일까지예요 라고 이 그 날짜가 나왔는데 날짜 앞에 뭔가 좀 휑한데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죠?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3, 2, 1 맞습니다. on이 들어가야 돼요. 요일과 날짜 앞에는 항상 on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It's due on May 10th. You can keep it for 2 weeks. It's due on May 10th. You can keep it for 2 weeks.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제때 반납할게요. 라고 답을 하는데 Okay, I'll bring it back. 땡땡. 자, 빈칸. 제때, 제 시간에 그 표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3, 2, 1. On time이었어요.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Okay, I'll bring it back on time. Okay, I'll bring it back on time. Very good.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이제 도서관에 가서 영어로 책도 빌리고 반납일도 확인할 수 있겠죠? 도서관 책은 약속한 날짜에 꼭 반납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배웠던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1: Scool.
2: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날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1: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2: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정말 재미있는 책을 읽을 때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읽을 때 있잖아요. 오늘은 누군가가 재미있는 책을 읽고 있다고 할 때 묻고 답할 수 있는 표현들을 영어로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31. Books and Reading. Wednesday. I can't stop reading it. I can talk about how much I'm enjoying a book.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그림을 먼저 보시죠. 짜잔! 와우! 우리 부엉이가 보이고 또 곰돌이가 보이는데 우리 부엉이 같은 경우는 깜깜한 밤인데도 책을 엄청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근데 이 곰돌이는 아직 잠옷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졸린가 봐요. 그죠? 시계를 보니까 12시를 가리키고 있는데 자, 무슨 상황일까요? 우리 일단 첫 번째로 배울 단어는 바로 야행성, night owl입니다. 우리 이제 올빼미, 우리 부엉이를 보면은 아직까지 밤이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책을 읽고 있죠? 근데 영어에서는 굉장히 재미있게도 야행성, 이렇게 밤에 자지 않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night owl, 밤 부엉이, 밤 올빼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night owl, night owl, night owl. 그래서 I'm a night owl. 그러면 나는 밤에 잘 일찍 안 자고 막 활동하는 그런 야행성이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단어는 바로 chapter. 우리 긴 책을 읽을 때 내용에 따라 이렇게 책이 부분 부분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부분 부분 나누어져 있는 거를 우리는 한국말로는 장, 영어로는 chapter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chapter, chapter, chapter. Very good. 그리고 우리 이제 그림을 보면은 시계가 12시를 가리키고 있는데 12시를 또 우리나라도 자정이라고 부르잖아요. 자정을 영어로 midnight. mid는 가운데라는 뜻이고 night는 밤. 그래서 밤 가운데 12시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midnight. midnight. midnight.

0: 네, 마지막 단어. 우리 안 자고 깨어 있는 그 활동을, 그 행동을 stay up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Stay up. Stay up. Stay up. Very good. 자, 우리 단어들도 배웠으니까 그럼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1: Are you still reading?
2: Yes, I can't stop reading it.
1: Wow, what chapter are you on?
2: I'm on chapter 10. I only have 20 pages left.
1: Don't stay up too late.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key expression은요. I can't stop 땡땡 it. 입니다. 이 뜻은 땡땡을 멈출 수가 없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즉슨 너무 재밌어서 뭐막 너무 이렇게 해서 멈출 수가 없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 일단 책이 너무 재밌어서 읽는 걸 멈출 수가 없어라고 한번 문장을 먼저 만들어 볼까요? 자, I can't stop 한 다음에 읽는 걸 멈출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 읽다를 넣어야 되는데요. 읽다는 read죠. 이 stop 뒤에는 항상 ing로 넣어야 해요. 그래서 I can't stop reading it 라고 하면은 읽는 걸 멈출 수가 없어. 그 말은 즉슨 너무 재밌어서 계속 읽게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I can't stop reading it. I can't stop reading it. I can't stop reading it.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유용한 표현인데요. 뒤에 읽는 거를 한번 웃는 걸로 바꿔볼까요? 너무 재밌어. 웃는 걸 멈출 수가 없어. 그 말은 즉슨, 자꾸 웃게 돼. 계속 웃게 돼.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웃다는 laugh이니까 laugh에 ing를 넣어서 I can't stop laughing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I can't stop laughing. I can't stop laughing. I can't stop laughing. Very good.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key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What 땡땡 are you on? 자, 우리 책을 상대방이 읽고 있을 때 지금 몇장 읽고 있어? 몇 페이지 읽고 있어? 라고 물어볼 때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은 몇장 읽고 있어? 니까 몇 장? 그러면은 what chapter? 라고 해볼까요, 먼저? what chapter? 한 다음에 are you on? 이라고 하면은 지금 몇 장을 읽고 있어? 몇 장째야? 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What chapter are you on? What chapter are you on? What chapter are you on? 네. chapter가 아니라 몇쪽 읽고 있어? 몇 페이지 읽고 있어? 그러면 what page are you on? What page are you on? What page are you on? 네, 이렇게 질문을 통째로 한번 암기해 보세요. 그럼 첫 번째 what chapter are you on? 몇장 읽고 있어?라고 물어봤을 때 답을 한번 해 볼까요? 나는 만약에 10장 읽고 있어 하면은 I'm on으로 답을 해야 합니다. I'm on chapter 10. I'm on chapter 10. I'm on chapter 10. 네, 너무 쉽죠? What page are you on? 이라고 물어봤을 때는 나 20쪽 읽고 있어 라고 답을 해볼까요? I'm on page 20. I'm on page 20. I'm on page 20. 네, 우리 한국말로는 20쪽 이렇게 숫자가 먼저 오지만 영어에서는 숫자가 뒤로 갑니다. 그래서 20쪽은 page 20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I only have 땡땡 left가 우리의 마지막 표현인데요. 뭐뭐 밖에 안 남았어라고 말을 할때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 20쪽밖에 안 남았어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I only have 나는 이거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left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left는 우리 왼쪽 할때 left도 있지만 남다, 남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left란 단어가. 그래서 I only have 20 pages left 하면 나는 20쪽밖에 안 남았어라는 말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I only have 20 pages left. I only have 20 pages left. Very good. 근데 여기서 아까는 분명히 그 숫자가 뒤로 간다고 했는데 왜 여기선 또 20가 먼저 앞에 나와요? 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그것은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이렇게 페이지, 20장 남은 거를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우리가 I'm on page 20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20쪽, 20장. 이제 그 20쪽 페이지 20쪽에 그거까지 읽었다라고 앞에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한 장밖에 안 남았어를 한번 또 만들어 볼까요? I only have one chapter left. I only have one chapter left.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자, I only have one chapter left. 쉽죠? 친구들, 오늘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drop the beat. I can't stop reading it. I can't stop reading it. What chapter are you on? What chapter are you on? I'm on chapter 10. I'm on chapter 10. I only have 20 pages left. I only have 20 pages left. Good job. Speaking 연습하면서 level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짜잔. 우리 Night Owl이 책을 읽고 있어요. 이 시계는 정각을 가리키고 있고 곰돌이는 졸려서 잠옷을 입고 있는데 정말 책이 재밌나 봐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번 대화를 시작해 볼게요. 우리 곰돌이가 이제 Night Owl한테 물어봅니다. 아직도 읽고 있어? 아직도 읽고 있어? Are you 땡땡 reading?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그럼 이 빈칸에는 약간 아직도 아직이라는 그 뉘앙스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빈칸을 채워보세요. 3, 2, 1 네, Are you still reading? 이었습니다. Still은 아직, 아직도 라는 뜻이죠. 그래서 Are you still reading? 하면 아직도 읽고 있어. 자 따라해보세요. Are you still reading? Are you still reading? 네, 아직도 읽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도저히 못 멈추겠어. 읽는 걸 멈추지 못하겠어. 라고 답을 합니다. Yes, I 땡땡 reading it. 자, 우리 정말 너무 재밌어서 계속 읽고 있어. 이런 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3, 2, 1 네, 도저히 못 멈추겠어. I can't stop reading it. 라고 했죠? 자, 따라해 보세요. Yes, I can't stop reading it. Yes, I can't stop reading it. 네, 책이 정말 재밌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곰돌이 친구가 와, 몇 장, 몇 챕터를 읽고 있어? 라고 질문을 합니다. Wow, 몇 장이니까 What chapter? 그죠? 그 다음에 Are you? 따단, 자,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3, 2, 1 네, 바로 on 이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Wow, what chapter are you on? Wow, what chapter are you on? 네, 그랬더니 Night Owl이 나는 열 번째 장을 읽고 있어. 난 열 번째 챕터를 읽고 있어. 라고 답을 합니다. I'm on 그러면은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자, 3, 2, 1 네. Chapter 10이라고 해야 되겠죠? I'm on chapter 10이라고 말을 하고 나는 이제 20쪽밖에 남지 않았어. I only have 20 pages left 라고 답을 해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I'm on chapter 10. I only have 20 pages left. I'm on chapter 10. I only have 20 pages left. 네, 그랬더니 곰돌이가 이제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지 마라고 합니다. Don't 땡땡 too late. 자, 어떤 표현이 들어갈까요? 3, 2, 1 네, stay up였죠? 그래서 don't stay up too late. Don't stay up too late. 네,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지금 읽고 있는 책 어디까지 읽었는지 한번 영어로 말해보세요. 책이 아무리 재밌어도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진 말고요. 오늘 배웠던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정말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있다면 다른 친구에게도 추천하고 싶겠죠? 오늘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책을 추천할 때 쓸 수 있는 말들 영어로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31. Books and Reading. Thursday. I think you'll like it. I can recommend a book to my friend.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럼 그림을 먼저 볼까요? Here's the picture. 친구가 classroom, 교실에 있는 것 같네요. 그죠? And she's talking about a book that she read last night. 어젯밤 읽었던 책에 대해서 신나게 다른 친구한테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자, 그럼 우리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배워볼까? 자, 우리 책을 다 읽었을 때, 뭔가 끝났을 때, 끝나다, 다 읽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finish라고 하죠. 자, 따라해보세요. finish, finish, finish. 원래 finish는 끝나다, 끝내다인데 I finished the book. 그러면 나 책을 다 끝냈어, 책을 다 읽었어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단어, ending. 네, 우리 책을 읽었을 때 결말,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결말인 영어로 ending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ending, ending, ending. 네, 우리 모두 해피 엔딩을 원하겠죠? 자, 그럼 세 번째 단어, 우리 놀라운, 뜻밖의,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surprising 이라고 하잖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surprising, surprising, surprising.

0: surprising. 네, 그럼 마지막 단어, 해보다, 시도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바로 try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try, try, try. 네, 원래 try는 노력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에선 좀 뭔가 도전하다, 시도해보다, 해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 단어들도 이렇게 봤으니까 오늘의 대화 한번 듣고 올게요.
1: I finished a great book last night. The ending was surprising.
2: Really? Is it long?
1: A little, but I think you'll like it.
2: Okay, I'll give it a try.
1: Great. I'll bring it tomorrow.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배울 첫 번째 key expression은 바로 The ending was 땡땡. 결말이 땡땡했어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우리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뭐 극 연극을 보거나 책을 읽었을 때 결말은 이랬어 라고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여기 the ending, 여기서 ending은 우리 아까 배웠죠? 결말, 마지막 부분, 어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뜻하는 거고 was는 이제 is의 과거형이니까 결말은 이랬어, 우리가 다 보고 난 다음에, 다 읽고 난 다음에 이랬어,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 빈칸에다가는 그 결말을 나타내는 그 기분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집어넣으면 결말이 이랬어 라는 말을 할수 있겠죠? 우리 결말이 놀라웠어. 놀라웠던 결말을 한번 말해볼까요? 그러면 결말이 놀라웠어는 놀랍다, 뜻밖의 라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 surprising을 빈칸에 넣어서 The ending was surprising 이라고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The ending was surprising. The ending was surprising. The ending was surprising. 네, 결말이 슬펐어. 슬펐던 결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The ending was sad. The ending was sad. The ending was sad. 네, 결말이 완벽했어. 완벽한 결말. 결말이 완벽했으면 The ending was perfect. The ending was perfect. The ending was perfect. Very good. 이제 책을 다 읽고 나서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친구에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럼 두 번째 key expression입니다. I think you'll 땡땡 it. 네, 너가 뭐뭐 할 것 같아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책을 남들에게 추천을 할 때 너가 이거 이렇게 이렇게 느낄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고 싶을 때 쓰일 수 있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I think는 나는 생각하다. You'll은 you will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할 거야, 내 생각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좀 부드럽게 해석을 해보면 너가 이렇게 할 것 같아, 내 생각엔 너가 이렇게 할 것 같아 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너가 좋아할 것 같아, 너가 이 책을 좋아할 것 같아 라는 말을 그러면 I think you'll like it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I think you'll like it. I think you'll like it. I think you'll like it. 네, 그래서 누구에게 이렇게 추천을 하면서 I think you'll like it. 그러면 너가 이거 좋아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너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 좀 비슷한 말이지만 정말 좋아할 것 같아. 네, 그냥 like보다 조금 더 강한 표현을 한번 넣어볼까요? like보다 좀 더 강한 표현은 love. 그래서 I think you'll love it. I think you'll love it. I think you'll love it. 네, 강력하게 추천할 때 이 문장 쓸 수 있겠죠? 너가 재밌어 할 것 같아. 재밌어. 너가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은 I think you'll enjoy it. I think you'll enjoy it. I think you'll enjoy it. 네, 이렇게 책을 추천할 때 아니면 다른 영화나 다른 이야기를 추천할 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I'll give it a try. 한번 해볼게 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단어를 해석하기보다는 통째로 암기하면 좋은 그런 표현입니다. 약간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 라는 뜻을 가졌으니까

만약에 내가 책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내가 I'll give it a try.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따라해볼까요? I'll give it a try. I'll give it a try.

나 한번 해볼게. 그러면 I'll give it a try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This game looks fun. I'll give it a try. This game looks fun. I'll give it a try. 네, 나는 요가를 해본 적이 없어. 한번 해볼게. 누군가가 요가를 너무 좋아한대요. 요가 좋아한대. 아, 나는 요가를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하지만 한번 해볼게. 그러면 I've never tried yoga. I'll give it a try. I've never tried yoga. I'll give it a try. Very good. 친구들, 오늘 너무 잘해줬어요. Boom boom chant music cue. I finished a book last night. I finished a book last night. The ending was surprising. The ending was surprising. I think you like it. I think you like it. I'll give it a try. I'll give it a try. Good job. Speaking 연습하면서 level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classroom 교실에서 친구들이 어젯밤에 읽었던 책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화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제 먼저 여자친구가 어젯밤에 정말 재미있는 책한 권을 다 읽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I finished a great book last night. 여기서 finish는 끝내다. 네, 다 읽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I finished a great book last night 하고 결말이 놀라웠어 라고 말을 합니다. 결말이니까 the ending 하고 결말이 놀라웠어. The ending was 땡땡. 자, 이 빈칸에 그러면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2, 1. 놀라운 결말이니까 surprising 이라고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I finished a great book last night. The ending was surprising. I finished a great book last night. The ending was surprising. Very good. 네. 그랬더니 이제 남자친구가 정말? Really? 책이 길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Is it long? 자, 따라해 보세요. Really? Is it long? Really? Is it long? 네, 책이 길어? 정말 긴 책이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답을 하네요. A little, 조금 길어. 그래도 너가 좋아할 것 같아. But, 땡땡, you like it. 자, 여기에서 내 생각엔 이럴 것 같아 라고 할 때 쓰이는 표현이 있다고 배웠는데 그 표현을 한번 빈칸에 넣어보세요. 3, 2, 1. 네, I think, 내 생각엔, 그쵸? 자, 그럼 repeat after me. A little, but I think you like it. A little, but I think you like it. 네, excellent. 그래서 이제 답을 좋아, 한번 읽어볼게 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좋아, 오케이. 한번 읽어볼게, 한번 해볼게. 자, 이 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통째로 우리 암기해야 하는 표현 한번 기억해 보세요. 3, 2, 1. 네, 바로 I'll give it a try 였죠? I'll give it a try. Repeat after me. Okay, I'll give it a try. Okay, I'll give it a try. 네,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가 마지막으로 좋아, great. 내일 가져올게, 내일 책 가져올게 라고 답을 합니다. I'll 땡땡 it tomorrow. 자, 여기서 가져온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를 빈칸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 2, 1. 네, 가져오다는 bring. 그래서 great, I'll bring it tomorrow. Great, I'll bring it tomorrow. Excellent.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재미있는 책을 떠올려보고 친구들에게

0: 영어로 추천해보세요. 만약 다른 친구가 나에게 책을 추천해줬다면 I'll give it a try 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배웠던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1: Isn't it?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진,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 안전 행동 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우리 이번 주는 책, 독서 관련된 표현들 배워봤잖아요. 오늘은 그 표현들을 복습하고 또 그 표현들을 응용해서 짧은 글쓰기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31. Books and Reading. Friday. My book club pick. I can introduce and recommend a book.
0: Memory match. 이번 주 우리 배운 표현들 내 머릿속에 얼마나 잘 남아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이에요. 자, today's topic. 오늘의 주제는 바로 my book club pick. 나의 북클럽의 선택, 나의 북클럽의 추천입니다. 친구들, 우리 이번 주에는 정말 책, 독서에 관한 정말 다양한 표현들을 배웠는데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묻고 답하는 방법부터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또 내가 책을 얼마나 읽었고 얼마나 재밌게 읽었고 등등 정말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표현들을 다 가지고 내가 북클럽의 회장이 되어서 어떤 책을 추천하는, 어떤 책을 소개하는 그런 발표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정말 재밌겠죠? 그러면 우리 그림 한번 먼저 볼까요? 자, 그림을 보면 Book Club, Book of the Month, 네, 이번 달의 책이라는 주제로 한번 책을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자리예요. 이렇게 책을 소개하고 발표를 하는 자리인데 아, 우리 토실토실한 Bookworm이 책벌레가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발표를 한번 해볼지 글쓰기를 시작해볼까요? 처음에 발표를 할 때 안녕하세요, 북클럽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Hello, Book Club. 자, 따라해보세요. Hello, Book Club. Hello, Book Club. Hello, Book Club. 네, 이번 달, 제가 이번 달 뽑은 책이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This is my book of the month. 자, 따라해보세요. This is my book of the month. This is my

0: Book of the month. This is my book of the month. 네. Book of the month 하면은 이달에 내가 정말 많이 읽은 책들 중에 선택한 책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자, 이 책은 무슨 내용이냐고요? 라고 이제 관중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So, what's this book? 땡땡. 우리 이 책은 뭐뭐에 관한 책이다. 무슨 내용의 책이다라는 이 표현 배워봤잖아요. 그죠? 뭐뭐에 관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단어를 이 빈칸에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우리 다 배웠던 그런 단어인데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3, 2, 1. 에, about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뭐뭐에 관한 책이야, 어떤 내용을 가진 책이야라고 소개를 할 때. This book is about라는 단어를 쓴다고 우리 배웠죠?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So, what's this book about? So, what's this book about? So, what's this book about? 네, 이 책은 무슨 내용일까요? It's about 땡땡. 자, 이렇게 한 소년과 용에 대한 이야기예요라고 책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What is it about? About로 물어봤으니까 it's about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한 소년과 용에 대한 이야기래요.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3, 2, 1. 그쵸? It's about a boy and a dragon 하면은 이 문장이 완성이 될것 같아요. Repeat after me. It's about a boy and a dragon. It's about a boy and a dragon. It's about a boy and a dragon. Very good. 이 내용 안에, 이 이야기 안에 보물지도도 나와요. There's a treasure map in it too. 따라해보세요. There's a treasure map in it too. There's a treasure map in it too. There's a treasure map in it too. 네, treasure, 보물, map, 지도. 그래서 보물지도는 Treasure Map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인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Bookworm이 나는 월요일에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시작했다니까 started, start는 시작하다, started, ed를 붙여서 과거형으로 얘기하면 나는 시작했다. I started it on Monday라고 얘기하면 나는 월요일에 읽기 시작했다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I started it on Monday. I started it on Monday. I started it on Monday. 그런데 나는 읽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And I, 땡땡, reading it. 자, 멈출 수가 없다. 너무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다. 자, 어떻게 말할까요? 3, 2, 1. 네, 말 그대로 I couldn't stop. 원래 우리가 배우기는 I can't stop로 배웠는데 can't의 과거형으로 이제 couldn't stop이라고 써줬어요.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And I couldn't stop reading it. And I couldn't stop reading it. Very good. 난밤 12시까지 자정까지 읽었답니다. I read. 자, 여기서 read는 현재형인데 과거형이니까 I read로 저는 이렇게 발음해 줬어요. I read until 땡땡. 자, 자정 밤 12시는 12 o'clock 뭐 이거 말고 한 단어가 있었죠? 자정이란 뜻을 가진 단어 한번 기억해 보세요. 3, 2, 1. Midnight였습니다. 밤 가운데 midnight. 자, 따라해 보세요. I read until midnight. I read until midnight. I read until midnight. 네. 그 다음 문장. 결말은 정말 놀라웠어요. 결말. 결말은 The 땡땡 was really surprising. 결말이 영어로 뭘까요? 3, 2, 1. 네, 그쵸. Ending. The ending was really surprising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The ending was really surprising. The ending was really surprising. The ending was really surprising. 여러분도 좋아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엔 여러분도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거. 내 생각엔 이게 힌트입니다. 한번 이 표현 잘 기억해 보세요. 3, 2, 1. 내 생각이니까 I think you'll love it 했어요. 네, repeat after me. I think you'll love it. I think you'll love it. I think you'll love it. Excellent. 네, I think you'll love it. 내 생각에는 너는 아주 좋아할 것이다. 네, 여러분도 좋아할 것 같아요. 라는 아주 멋진 문장이었죠? 자,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어요.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어요. You can, 땡땡, at our school library. 자, 우리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다, 빌리다 할때 쓰는 표현이 있었는데, 우리 배웠죠? 한번 기억해 보세요. 3, 2, 1. 네, check out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그러니까 check it out. 이 check out 사이에 it를 붙여서 check it out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You can check it out at our school library. You can check it out at our school library. You can check it out at our school library. Very good.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통째로 암기한 표현이 있었죠. 통째로 표현한. 그래서 한번 해보다, 한번 시도해보다 라는 뜻을 가진 이 표현 한번 기억해보세요. 3, 2, 1. 네, give it a try. Give it a try. 자, 따라해보세요. Give it a try. Give it a try. Give it a try. 네. 우리가 배웠을 때는 I'll give it a try. I will를 처음에 넣었었는데 이거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권유하는 거니까 I will을 빼고 그냥 give it a try라고 했습니다. 와, 짝짝짝. 여러분, 우리 이번 주 배웠던 표현들로 정말 멋진 발표가 탄생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Hello, book club. This is my book of the month. So, what's this book about? It's about a boy and a dragon. There's a treasure map in it too. I started it on Monday, and I couldn't stop reading it. I read until midnight. The ending was really surprising. I think you'll love it. You can check it out at our school library. Give it a try. Excellent. 친구들, 오늘 너무 잘해줬고, 그럼 이번에는 우리 원어민 발음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Hello, Book Club. This is my book of the month. So, what's this book about? It's about a boy and a dragon. There's a treasure map in it, too. I started it on Monday, and I couldn't stop reading it. I read until midnight. The ending was really surprising. I think you'll love it. You can check it out at our school library. Give it a try.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우리 오늘은 이번 주에 배웠던 표현들을 활용해서 한 권의 책을 추천하고 또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책을 한 권 골라보세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또 어떤 내용이 제일 재밌었는지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Give it a try 하면서 이렇게 권유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겠죠? 오늘 복습했던 내용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러면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new week has started.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That means we have a new topic. 새로운 주제가 또 시작되는 한 주죠. 자, 이번 주는요. Using technology라는 주제인데요. 자,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주제인데 기술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맞아요. 기계, 장치들이죠. So, today, 오늘은요. 이런 장치들, 기계를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게요.
1: Week 31. Using technology. Monday. Using devices. I know what to say when using devices.
0: It's brain up time, everyone. Now we are going to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자, what's happening in this picture today? 오늘은 어떤 상황인가요? 여기 보니까 지금 헤드셋을 이렇게 쓰고 뭔가를 잡으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잡은 손이 또 큰 스크린에 또 보여요. 근데 스크린 안에 있는 장소가 지금 밖에 있는 상황이랑 달라요. 그죠? 아, 여기 지금 무엇을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무엇을 체험하는 장소일까요? 여러분 들어봤나요? VR 체험관 들어봤나요? 자, 여러분 VR은 어떤 뜻인가요? 맞아요. 가상현실입니다. 영어로도 VR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 단어를 이제 축약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단어는 Virtual Reality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Virtual Reality. Virtual Reality. Good. 자, 이 가상현실, 이 VR 게임을 지금 체험을 하는 중인데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치들을 지금 사용해야 돼요. 그죠? 이 장치들을 사용하는 법이 조금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지금 보니까 이 체험을 이제 담당하는 직원이 좀 쉽다는 식으로 이제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누르기만 하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톡 누르다. 가볍게 두드리다 라는 단어 읽어볼까요? Tap, tap. 자, 그리고 전원 버튼이 지금 헤드셋 옆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원 버튼도 읽어볼게요. Power button, power button. Very good. Today's dialogue 함께 들어봐요.
2: Wow, how do I use this VR headset?
1: Simply tap the power button. And put it on.
2: It feels like I'm inside a game.
1: Yes, it's easy to use. Enjoy the virtual world.
0: Welcome back, everyone. It's Focus on Time. 자, today's dialogue 속에서 중요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How do I this VR set? 자, 여러분, VR은 가상현실이었죠? 그리고 헤드세트는 우리 VR 체험을 하러 갔을 때 쓰는 장치들을 의미하죠. 자, 여기서 핵심 표현은 How do I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How do I 뒤에 동사원형을 쓰면 어떻게 뭐뭐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우리 빈칸을 채워야겠죠? 이 VR 헤드세트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우리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What is it? 무엇일까요? 무엇을 사용하다 라는 단어를 쓰면 되는데, 바로 use이죠. 우리 문장을 읽어볼게요. 이 VR 헤드셋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How do I use this VR headset? One more time. How do I use this VR headset? Great.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이 게임을 어떻게 하나요? 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하나요, 즉 하다, 아, do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죠. 자, 거기서 잘 기억해야 돼요. 그냥 하다는 do인데 이것을 무엇을 하는 거죠? 게임을 하다예요. 게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do가 아닌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기억하는 친구들 있나요? 맞아요. 우리는 play를 씁니다. Good. 문장 읽어볼게요. 이 게임을 어떻게 하나요? How do I play this game? One more time. How do I play this game? Good. Our second one. 우리 두 번째 표현입니다. Simply, the power button and put it on. 자, 파워 버튼은 어떤 뜻이었죠? 맞아요. 전원 버튼이었고요. 우리 simply, 그 다음에 동사원형이 들어가게 되면 간단히 혹은 그냥 무엇무엇 하세요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빈칸을 채워야겠죠? 그냥 전원 버튼을 누르고 그것을 쓰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무엇을 누르다 라는 단어,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선생님이랑 아까 단어를 배울 때 나온 단어예요. 그냥 누르다 라는 의미보다는 가볍게 톡 하고 누르다. 이런 단어였어요. 기억하나요? 맞아요. 바로 tap입니다. Let's read. 읽어볼게요. 그냥 전원 버튼을 누르고 그것을 쓰세요. Simply tap the power button and put it on. One more time. Simply tap the power button and put it on. Good. 이번 문장은 그냥 설명을 따라하세요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instructions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설명이라는 뜻이고요. 따라하세요, 따라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무엇을 따라하다, 이 설명을 이제 받아서 내가 하다 이런 의미예요. 바로 follow를 쓰면 됩니다. Let's read. 그냥 설명을 따라하세요. Simply follow the instructions. Simply follow the instructions. Good. Our last one, 마지막 표현입니다. It's to use. 자, 이 표현은요. It's 다음에 형용사가 오고 그 다음에 to use를 쓰게 되면 이것은 그냥 사용하기 뭐뭐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사용하기 쉬워요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쉬운이라는 형용사를 우리가 빈칸에 넣어야겠죠? 바로 easy입니다. Let's read. 사용하기 쉬워요. It's easy to use. It's easy to use. 자, 이번에는 사용하기 어려워요. 반대되는 단어를 우리가 써볼 거예요. 무엇이 어려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맞아요. hard입니다. 우리 difficult를 사용해도 됩니다. Let's read. 사용하기 어려워요. It's hard to use. It's hard to use. Great work, everyone. It's big ten speak time, everyone. Are you ready to chant along with me? Hit the music, please. How do I use this VR headset?
How do I use this

VR headset. Simply tap the power button and put it on. Simply tap the power button and put it on. It's easy to use. It's easy to use. Good job, everyone. All right, guys, it's build out time. Let's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We are going to review.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자, 오늘 상황은요. 지금 VR 게임 체험관에 온 상황입니다. VR을 체험하려면 VR headset, 이 장치를 착용하고 이제 체험을 해야겠죠. 이 장치를 착용하는 법, 뭐 사용하는 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대화문이었습니다. 우리 문장을 차근차근 보도록 할까요? Our first sentence.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Wow, how do I this VR headset? 저 이 VR 헤드셋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사용하다 라는 단어, 바로 use가 들어가죠. 자,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ow, how do I use this VR headset? One more time. Wow, how do I use this VR headset? 우리 직원의 답변 보도록 할게요. Simply, the power button and put it on. 자,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단어, can you remember it? 기억하나요? 맞아요. 톡 누르세요 라는 뜻이었죠? tap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Simply tap the power button and put it on. 단순히 혹은 그냥 전원 버튼을 누르고 그것을 쓰세요 라는 문장이었어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Simply tap the power button and put it on. 다음 문장 볼까요? It feels like I'm inside a game. 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게임 속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라는 문장이죠. Let's read one more time. It feels like I'm inside a game. Good. 다음 문장 볼까요? Yes, 맞아요 라고 대답하면서 다음 문장. It's to use. 자, 빈칸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사용하기에 쉬워요 라는 뜻이었어요. 무엇이 쉬운 이라는 단어? easy가 들어가죠. 자, 다음 문장 볼까요? Enjoy the virtual world 입니다. 자, 우리 yes부터 이제 끝까지 읽어볼 건데 enjoy the virtual world는 어떤 뜻인가요? 가상세계를 즐기세요 입니다. 읽어볼게요. Yes, it's easy to use. Enjoy the virtual world. Good.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무엇이 안전한이란 뜻. 읽어볼까요? Safe. Safe. Good. 우리 빈칸에 safe를 넣어서 읽어볼게요. It's safe to use. 자, 여러분, 이 문장은 어떤 뜻이 될까요? 맞아요. 사용하기에 안전해요 라는 의미가 되죠. Let's read one more time.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t's safe to use. It's safe to use. Well done,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 was today's lesson, everyone.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using devices, 장치나 기계를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웠는데요. 일단 이런 기계를 어떻게 쓰나요? 라는 표현부터 시작했어요. 자, 그 표현은 how do I use?로 시작했고요. 자, 장치를 사용할 때 이제 이렇게 해라 라고 설명할 때는 simply 뒤에 동사원형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기에 쉬워요 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It's easy to use. 이렇게 세 가지 표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져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Guys, can you remember this week's topic? 이번 한 주 우리가 배우기 시작한 topic 기억하나요? What was it? 맞아요. 바로 using technology, 기술 혹은 기계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 주제하고 연결된 표현들을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배우기 시작했죠? 자, 과연 그럼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우게 될지 shall we find out? 알아볼까요?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게요.
1: Week 31. Using technology. Tuesday. Making a video. I know what to say when making a video.
0: It's brain up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인데요. 지금 학생들이 무엇을 열심히 작업 중이에요. They are working on a something. 그쵸? 지금 무엇을 작업하는 것 같나요? 아, 여기 보니까 학교 방송실에서 영상을 지금 열심히 작업하는 것 같아요. 어떤 영상을 지금 작업 중일까요? Can you see the screen? 지금 스크린에 보이는 거 보이나요? Our school festival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자, 학교 축제에 관한 영상을 지금 작업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여기서 festival이라는 단어도 배워보도록 할게요. 축제라는 뜻이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Festival. Festival. Good. 자, 이 영상을 열심히 지금 작업 중인데 어떤 작업을 할까요? 맞아요. 이렇게 영상들을 편집을 하겠죠. 자, 우리 편집하다 라는 단어도 읽어볼게요. Edit. Edit. Great. 자, 이렇게 영상을 열심히 편집하면서 배경음악도 넣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효과들을 넣으면서 우리 자막도 넣게 되죠. 우리 자막을 넣으면 영상이 조금 더 재미있게 보이겠죠? 우리 자막이라는 단어도 읽어봅시다. Subtitles. Subtitles. Great. 자, 이렇게 배운 세 가지 단어들 잘 기억하면서 트레이스 다이럭 함께 들어봐요.
2: I'm making a vlog about our school festival.
1: You should edit it a little. It needs some background music.
2: Good idea. I just added music and subtitles.
1: That looks much better.
0: Welcome back, everyone.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It's focus on time. 중요한 표현들을 배울 시간이고요. 여러분도 focus, 집중할 시간이죠?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making a about our school festival이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I'm making a about 이 부분이 오늘 핵심 표현입니다. 자, 주어

우리 비동사는 세 종류로 볼 수 있어요. am, are, is. 그리고 making, 그리고 무엇을 만드는지에 대한 명사인 단어, 그 다음에 about을 넣게 되면 누구누구는 무엇에 대해 무엇을 만들고 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빈칸을 채워볼까요? 나는 우리 학교 축제에 대해 브이로그를 만들고 있어.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브이로그입니다. 영어로 해도 vlog인데요. 여러분은 브이로그가 무슨 뜻인지 아나요? 바로 video log라는 건데요. 하루 일지 같은 혹은 하루의 특정한 행사를 영상으로 찍은 것을 vlog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shall we read? 읽어볼까요? I'm making a vlog about our school festival. 한 번 더. I'm making a vlog about our school festival. Great!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 볼게요. 그녀는 그녀 자신에 대해 영화를 만들고 있어. 자,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영화죠. 자, 영화는 영어로 어떤 단어였나요? 맞아요. movie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녀는 그녀 자신에 대해 영화를 만들고 있어. She is making a movie about herself. She is making a movie about herself. Great! 우리 두 번째 표현 배워볼게요. It needs some. 자, 여러분 여기서 need라는 단어 선생님이랑 다른 강의에서 많이 나왔죠. 어떤 뜻이죠? 맞아요.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죠. 자, it needs 그리고 명사가 들어가면 그것은 무엇무엇이 혹은 뭐뭐가 필요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문장 볼까요? 그것은 배경음악이 좀 필요해입니다. 자, 여기서 좀이라는 단어는 약간의 이런 의미라서 영어 단어 some이 들어갔고요. 우리가 써야 되는 단어는 배경음악입니다. 자, 여러분 배경음악은 어떤 단어일까요? 두 단어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바로 background music입니다. 우리 문장 읽어볼게요. 그것은 배경음악이 좀 필요해. It needs some background music. It needs some background music. Well done!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 볼게요. 그것은 더 좋은 제목이 필요해 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더 좋은이라는 단어는 better 이고요. 우리가 써야 되는, 빈칸에 써야 되는 단어는 제목입니다. 혹시 알까요? 제목이 영어로 어떤 단어일까요? 맞아요. 바로 title입니다. 읽어볼게요. 그것은 더 좋은 제목이 필요해. It needs a better title. It needs a better title. Good.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I just music and subtitles. 자, 여러분 우리 subtitles는 선생님이랑 단어 배울 때 나왔던 거죠? 어떤 뜻이었죠? 맞아요. 자막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부분은 주어, 그 다음에 just, 그 다음에 과거 동사를 쓰게 되면 누구누구는 방금 혹은 이제 막 무엇을 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문장 볼게요. 나는 방금 음악이랑 자막을 추가했어 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추가했어 입니다. 무엇을 추가하다, 무엇을 넣다 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요.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는 add를 쓸 건데요. 과거 동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add 뒤에 ed를 넣어서 added를 사용합니다. Let's read. 나는 방금 음악이랑 자막을 추가했어. I just added music and subtitles. I just added music and subtitles. Next, 다음 문장 볼까요? 그는 방금 짧은 영상을 올렸어 입니다. 자, 영상을 어디 이렇게 올리다 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한국어로도 가끔 쓰는 단어예요. upload 했다 라는 단어 알까요? 그게 바로 또 영어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upload 라는 단어를 사용할게요. Let's read. He just uploaded
a short video.

He just uploaded a short video. Great work,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Let's chant along with me. Are you ready? Hit the music, please! I'm making a vlog about our school festival. I'm making a vlog about our school festival. It needs some background music. It needs some background music. I just added music and subtitles. I just added music and subtitles. Good job, everyone! Alright, guys, it's build-up time. Let's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자, today's dialogue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오늘은 이 두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축제를 열었는데 영상을 찍었어요. 그 영상을 편집하고 작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Let's start.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I'm making a about our school festival. 자,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단어 기억하나요? 맞아요. 우리 영상으로 이제 쭉 무엇을 찍은 것을 이제 vlog라고 하죠. 자, 선생님처럼 vlog라고 발음해도 되고 아니면 vlog라고 발음해도 됩니다. 우리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m making a vlog about our school festival. I'm making a vlog about our school festival. 자, 나는 우리 학교 축제에 관해 브이로그를 만드는 중이야 라는 문장이었죠? 다음 문장 볼게요. You should edit it a little. 아, 너 약간 수정을 하면 좋겠어 라고 이제 남학생이 조언을 해줍니다. 자, 다음 문장 볼까요? It needs some 이것이 좀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맞아요. 바로 background music입니다. 아, 이 영상은 배경음악이 좀 필요해 라는 문장이죠? 자, 우리 you부터 같이 쭉 읽어볼게요. You should edit it a little. It needs some background music. Good. 자, 다음 볼까요? Good idea. 좋은 생각인데 I just added 나는 이제 막 이것을 추가했어 라고 합니다. 이 여자아이가 추가한 부분이 어떤 것이었죠? 맞아요. 바로 music and subtitles. 나는 이제 막 음악이랑 자막을 추가했어 라는 문장이죠. 우리 처음부터 good부터 읽어볼게요. Good idea. I just added music and subtitles. 자,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특수효과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special effects. special effects. 자, 이 단어를 넣어 볼까요? I just added special effects. 자, 나는 이제 막 특수효과를 추가했어 라는 문장이죠. 자, 우리 남학생의 답변 보고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looks much better. 어떤 뜻이죠? 이제 더 훨씬 더 좋아 보인다 라는 문장입니다. 한 번 더. That looks much better. That looks much better. Very good,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guys, that's it for toda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영상하고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중에서도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자, 오늘 이렇게 배웠던 표현들을 영어로 한번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새로운 강의로 또 만나도록 해요. See you later, guys!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친구들 중에 유용한 앱이 있나요? 저는 For me, it's a map app. 선생님은 지도 앱인데요. 어딜 가든 지도 보면서 갑니다. 없으면 안 되거든요. How about you guys? 여러분들도 그런 앱이 있죠? So today, we are going to learn expressions when using helpful apps. 이렇게 유용한 앱을 쓸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게요.
1: Week 31. Using Technology. Wednesday. Using helpful apps. I know what to say when using helpful apps.
0: It's brain up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인데요. Where are we?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어디서 맛있는 냄새 안 나나요? 맞아요. 이렇게 분식, 간식을 파는 이제 시장 가게 앞에 있습니다. 아, 떡볶이, 순대, 김밥, 튀김 너무 맛있는 게 많죠? 자, 그런데 지금 앞에 손님들을 봐줄게요. 아, they're foreigners. 외국인들이 지금 와 있는데 이 메뉴판을 읽지 못합니다. 그죠? 맛있는 이런 스낵을 먹고 싶은데요. 이렇게 우리 간식이라는 단어부터 읽어보도록 합시다. snack, snack. 자, 이렇게 읽을 수 없는 메뉴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요즘은 이렇게 번역 앱이 있죠. 자, 이렇게 번역 앱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번역이라는 단어 읽어볼까요? Translation. Translation. Good. 자, 이렇게 번역 앱을 쓰면 모든 글자를 다 읽을 수 있겠죠. 너무 유용합니다. 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이라는 단어도 읽어볼까요? Helpful. Helpful. Very good. 자, 오늘은 그럼 어떤 상황인지 트레이스 다이얼로그를 함께 들어보면서 알아봐요.
2: I don't know what these food names mean.
1: A translation app can help you read them.
2: That sounds really helpful. I'll download it now.
1: Now you can try lots of Korean snacks.
0: Welcome back.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죠? Time to focus on. 우리 집중해서 오늘의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I don't know what mean. 자, 여러분 여기서 I don't know what 그 다음에 주어가 들어가고 뒤에 mea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나는 무엇 무엇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mean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빈칸을 우리 맞춰봐요. 나는 이 음식 이름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라는 문장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이 음식 이름들입니다. 자, 여러 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these food names를 써야 됩니다. 자, 문장을 읽어볼게요. 나는 이 음식 이름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at these food names mean. I don't know what these food names mean. Good. 자, 이번에는 다른 문장입니다. 나는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이 문장이죠. 자, 이 문장이라고 하면 한 문장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this sentence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미하다라는 동사를 봐주세요. mean 뒤에 s가 들어가죠? means가 돼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단어 this sentence가 단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읽어볼게요. 나는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at this sentence means. I don't know what this sentence means. Great. 우리 두 번째 표현입니다. Can help you read them. 자, 무엇이 can help you read them 이라는 문장인데요. 주어 can help you.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게 되면 주어가 너가 무엇을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can이 무엇을 할수 있다? help가 도와주다죠? 그래서 도와줄 수 있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번역 앱이 너가 그것을 읽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라는 문장이죠.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번역 앱입니다. 자, 우리 번역이라는 단어는 선생님이랑 단어 배울 때 우리 알고 있었죠? 바로 translation이고요. 앱은 그대로 앱을 쓰면 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번역 앱이 너가 그것을 읽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 A translation app can help you read them. A translation app can help you read them. Good. 다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 볼게요. 그 지도가 너가 카페를 찾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 그 지도, 바로 the app이죠. Let's read. The map can help you find the cafe. The map can help you find the cafe. Great. 마지막 표현입니다. I'll it now. 자, 여러분, 여기서 I'll 이라는 단어는 I will을 축약한 단어죠. 미래를 의미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I'll 이라는 단어 뒤에는 동사 원형이 꼭 와야 됩니다. 뜻은 내가 무엇무엇을 할게 라는 뜻이 됩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내가 지금 그것을 다운로드 할게 입니다. 자, 우리 다운로드는 영어죠. 그래서 똑같이 다운로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Let's read. 내가 지금 그것을 다운로드 할게. I'll download it now. I'll download it now. Good. 이번에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앱을 열 게입니다. 무엇을 열다라는 동사 알까요? 맞아요. 바로 open입니다. Let's read. 내가 앱을 열 게. I'll open the app. I'll open the app. Well done,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Let's chant along with me. Start the music, please. I don't know what these mean. I don't know what these mean. A translation app can help you.

메뉴, 한국어로 적힌 메뉴를 읽어보려고 하는 이제 외국인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읽을 수가 없으니, 맞아요. 번역 앱으로 지금 읽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문장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I don't know what mean. 자, 우리 빈칸에 들어갈 단어부터 찾아봅시다. What was it? 어떤 단어가 들어갔나요? 맞아요. These food names. 아, 지금 앞에 이렇게 메뉴판에 적힌 이 음식 이름들의 뜻을 나는 모르겠어라는 문장이죠. Let's read one more time. I don't know what these food names mean. I don't know what these food names mean. Good. 자, 우리 상대방의 답변 볼까요? Can help you read them. 자, 이것이 너가 이것들을 읽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라는 뜻이죠. 자,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힌트를 주자면 지금 이 남자분이 들고 있는 것을 잘 봐주세요. 맞아요. 번역 앱이죠? 읽어볼까요? A translation app can help you read them. 여러분, 여기서 them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들을 라는 뜻인데 어떤 걸 의미하나요? 맞아요. 지금 메뉴판에 적힌 이 음식 이름들을 뜻합니다. 자, 이 문장 한번더 읽어볼게요. A translation app can help you read them. A translation app can help you read them. Good. 자, 이번에 다른 단어를 우리가 또 사용해 볼게요. 날씨 앱이라는 단어입니다. Weather app. Weather app. 자, 이 단어를 넣어서 읽어볼까요? A weather app can help you check the weather. 자, 이 문장은 어떤 뜻인가요? 날씨 앱은 너가 날씨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 라는 문장이죠. 한번더 읽어볼까요? A weather app can help you check the weather. A weather app can help you check the weather. Great. 자, 다음 대화 한번 가볼게요. That sounds really helpful. 어떤 뜻인가요? 아, 그거 진짜 도움이 될것 같아 라는 문장입니다. 자, 다음 문장. I'll it now. 자, 어떤 단어가 빈칸에 들어가나요? 맞아요. download입니다. 내가 지금 그것을 다운로드할게 라는 문장이죠. I'll download it now. 자, 우리는 that 부터 처음부터 now까지 한번더 읽어볼게요. That sounds really helpful. I'll download it now. That sounds really helpful. I'll download it now.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Now you can try lots of Korean snacks. 어떤 뜻이죠? 자, 이제 넌 아주 많은 한국 간식들을 먹어볼 수 있어라는 문장이죠. Let's read one more time. Now you can try lots of Korean snacks. Now you can try lots of Korean snacks. Great work,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s it for today, everyone.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배웠나요? What did we learn today? 맞아요. 유용한 앱을 사용할 때쓸수 있는 표현들이었죠. 일단 오늘은 translation app, 번역 앱을 사용할 때 쓰는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번역 앱은 우리가 무엇을 읽을 수 있게 도움이 되죠. 자, 이 문장 기억하나요? 한번더 복습해 볼까요? A translation app can help you read them. Very good, everyone.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이번 주는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VR부터 우리 앱 사용할 때 쓰는 표현들을 배웠는데요. 여러분들은 VR부터 이렇게 앱까지 사용하는데 어떤가요? 잘 쓰고 있나요? But you know, it's important to use technology safely.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사용할 때 쓰는 표현들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listen!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게요.
1: Week 31. Using Technology. Thursday. Technology Safety. I know what to say about technology safety.
0: It's brain up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What is happening? 어떤 상황인 것 같나요? 아, 지금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문자를 받았어요. I got a text messag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자가 조금 이상해 보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문자 받아본 적 있나요? 자, 우리 이상한이라는 단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trange. Strange. Good. 그리고 우리 문자 메시지라는 뜻이죠. 읽어볼게요. Text message. Text message. Good. 자, 이 여자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나 이런 문자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how does her dad look? 우리 아빠의 표정 어떤가요? 약간 좀 심각해요. 경고하는 표정인 것 같아요. 그죠? 절대로 그거를 누르지 마! 이런 표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런 걸 누르게 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자, 우리 이 단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입니다.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자, 과연 어떤 내용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Today's Dialogue 함께 들어보죠.
2: I got a strange text message with a link.
1: Be careful when you receive messages like that.
2: Should I click it?
1: Don't click it. It may ask for your personal information.
2: Really? I'll just delete the message.
0: Welcome back.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Let's focus on 오늘의 중요한 표현들을 집중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이죠. I got a with a link라는 표현인데요. 자, I got 뒤에 명사가 오고 뒤에 with가 오게 되면 나는 무엇무엇이 있는 혹은 무엇이 포함된 무엇을 받았습니다 라는 뜻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 got이라는 단어는 get이라는 단어의 과거형이죠. 자, 우리 빈칸을 채워보도록 합시다. 저는 링크가 있는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라는 문장인데요. 우리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이상한 문자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서 단어 배울 때 나왔던 단어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Can you remember them? 기억하나요? 맞아요. 바로 strange text message입니다. 우리 문장을 읽어볼게요. 저는 링크가 있는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I got a strange text message with a link. I got a strange text message with

a link. 그? 자, 이번에는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 볼게요. 저는 무서운 사진들이 포함된 파일을 받았어요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scary photos가 무서운 사진들이고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파일입니다. 영어로도 file이라고 하죠. Let's read. 저는 무서운 사진들이 포함된 파일을 받았어요. I got a file with scary photos. I got a file with scary photos. Good. 우리 두 번째 표현입니다. Be careful when you messages like that. 자, be careful 이라는 것은 조심해 라는 뜻이죠. 근데 뒤에 when이 들어가고 주어 동사가 들어가게 되면 무엇 무엇을 할때 조심해 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when은 언제라는 뜻이 아니죠? 어떤 뜻일까요? 맞아요. 선생님이랑 몇번 배웠죠? 뭐뭐 할 때라는 뜻입니다.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 조심해라는 문장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받을 때인데 여기서 you가 주어고 뒤에는 동사가 와야겠죠. 그래서 받다라는 우리 동사를 쓰면 됩니다. 바로 receive를 우린 사용합니다. Let's read.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 조심해. Be careful when you receive messages like that. Be careful when you receive messages like that. Good.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우리가 써볼게요. 온라인에서 정보를 공유할 때 조심해라는 문장입니다. 자, 정보가 information이고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공유할 때, 여기 보이죠? 공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가 공유하다라는 뜻일까요? share라는 단어죠. 우리가 공유하다, 나누다. 이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Let's read. Be careful when you share information online. Be careful when you share information online. Great. 자, 마지막 표현이죠. It may your personal information. 자, 여러분, personal information은 어떤 뜻이었나요? 개인 정보였죠? 우리 앞부분 it may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뭐뭐 할 수도 있다. 약간의 추측의 의미가 들어간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그것은 너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어라는 문장인데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요구하다라는 동사가 들어가야겠죠. 무엇을 요구하다? 요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물어보다, ask랑 또 다른 단어랑 같이 합산해서 씁니다. 바로 ask for입니다. 우리 ask for가 무엇을 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Let's read. 그것은 너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 It may ask for your personal information. It may ask for your personal information. Good. 자, 이번 문장은 그것은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어입니다. 자, 포함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써야 됩니다. 바로 contain입니다. Let's read. It may contain a virus. It may contain a virus. Well done,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Let's chant along with me. Are you ready? Start the music, please. I got a strange text message. I got a strange text message. Be careful when you receive messages. Be careful when you receive messages. It may ask for your personal information. It may ask for your personal information. Good job, everyone.
It's build-up time, everyone!

0: Let's review today's dialogue. 오늘의 대화문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What was happening today? 자, 오늘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맞아요. 이 여학생이 지금 이 이상한 문자를 받았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빠가 그걸 보시더니, 아, 절대로 클릭하지 마. 너의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라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이상한 문자를 받았다 하면은 대응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문장을 한번더 보도록 할까요? Our first sentence. I got a with a link. 자, 이 여학생이 먼저 얘기하는 문장이죠.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였나요? 맞아요. 이상한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Strange text message. 우리 문장을 읽어볼까요? I got a strange text message with a link. 자, 이 문장은 어떤 뜻이었죠? 나는 링크가 있는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라는 문장이었죠. Let's read one more time. I got a strange text message with a link. I got a strange text message with a link. Good. 자, 우리 아빠의 답변입니다. Be careful when you messages like that. 아, 우리 be careful은 조심해이고요. 뒤에 when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할때 조심해란 뜻이었죠. 빈칸을 먼저 채워봅시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나요? 맞아요. 무엇을 받다. receive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을 때 조심해라는 문장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Be careful when you receive messages like that. Be careful when you receive messages like that. Good. 자, 이번엔 우리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 거예요. 무엇을 사용하다라는 단어는 use. use입니다. 자, use를 넣어서 함께 읽어볼까요? Be careful when you use this app. 자, 이 문장 어떤 뜻인가요? 너가 이 앱을 사용할 때 조심해라는 뜻이죠. 한번더 읽어볼게요. Be careful when you use this app. Good. 자, 우리 여자의 답변은 Should I click it? 어떤 뜻이죠? 저 이거 클릭해볼까요? 라는 질문이죠. 아,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우리 아빠의 답변 볼까요? Don't click it. 아, 클릭하지 마. 다음 문장. It may, your personal information. 우리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였죠? 무엇을 요구하다라는 단어죠? Ask for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Don't click it. It may ask for your personal information. 클릭하지 마. 그게 너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어. 라는 문장이죠. 다음 문장 볼게요. Really? I'll just delete the message. 정말? 저는 이 메시지를 그냥 지울게요. 라는 문장입니다. Well done,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s it for today, everyone.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technology를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표현들을 배웠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바로 be careful. When으로 시작하는 표현이었죠. 우리는 항상 무엇을 이제 문자라든 혹은 앱이라든 이런 걸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1: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2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배웠던 주제들 다 기억하나요? Can you remember our topics? 맞아요. Using technology라는 큰 주제 안에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배웠죠. 자, 이 표현들을 다 기억해야 됩니다. Why? 왜 그럴까요? 맞아요. Because we are going to write about them. 오늘은 글을 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게요.
1: Week 31. Using technology. Friday. Write about a new technology. I can write about a new technology.
0: Welcome back, everyone. It's Pattern to Story Time. 자, 선생님이랑 이번 한 주 동안 배웠던 표현들 한 가지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 VR 체험을 하러 갔을 때 쓸 수 있었던 표현.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했던 표현 기억하나요? How can I use it? 맞아요. 그리고 영상을 만들 때 이것이 좀 필요해 라는 표현도 있었죠. It needs some으로 시작하는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번역 앱이 정말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라는 표현 A translation app can help you read them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안전하게 이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조심해라 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Be careful when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자, 이 외에 여러 가지 더 많으니까 선생님이랑 라이팅을 해보면서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today's topic 한번 볼까요? Today's topic is write a presentation speech about a new technology. 자, 오늘은 어떤 글을 쓰는 날인가요? A presentation speech라고 합니다. 발표 연설문이라고 하고요. About 무엇에 관하여 써야 되나요? A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발표 연설물 쓰기라는 글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today's picture 한번 보도록 할까요? Here's today's picture. 자, 오늘의 그림이고요. 여기 보면 이 지금 학생이 smart glasses라고 써져 있는 이 스마트한 안경에 대해서 지금 발표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안경은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글을 쓰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I'll introduce my smart glasses. 자, 어떤 문장의 뜻이죠? 나는 나의 스마트 글라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라는 문장을 우리가 만들어 봐야 돼요. 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라는 표현 배웠죠? 맞아요. 바로 How do I use them? 여러분, 여기서 them은 복수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국어로는 안경이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안경 알이 두 알이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glasses 할 때도 s가 들어가고 이것을 한 번 더 언급할 때 it이 아니라 them을 써요. 그래서 how do I use them? 이렇게 사용됩니다. 우리 이 문장들 다 읽어볼까요? I'll introduce my smart glasses. How do I use them? 한 번 더. I will introduce my smart glasses. How do I use them? 다음 문장. 그냥 옆에 버튼을 누르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그냥이라는 단어 기억하나요? Simply로 시작했죠. Simply tap the side button.

0: 버튼. 왜 그림 속에서도 보이죠? 지금 옆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전원 버튼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Simply tap the side button. 다음 문장. 이것은 사용하기에 쉬워요 라는 문장입니다. 바로 Very easy to use. 자, 여기서는 내일을 쓰는 이유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 glasses는 복수 형태로 취급합니다. 자, 우리 simply부터 쭉 한 번 더 읽어볼까요? Simply tap the side button. Very easy to use. Simply tap the side button. Very easy to use. 다음 문장입니다. If you don't know, 만약 너가 모른다면인데요. 무엇을 모른다면일까요?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입니다. 어떤 물건을 봤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라는 의미죠. 자,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야 될까요? 맞아요. What something is. 이 안경은 너가 무엇을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자, 무엇을 하는 것을 도와준다라고 하나요? Identify it. 우리 identify가 확인하다, 알려주다, 알아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경을 쓰고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봤을 때 이게 무엇인지 도와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인지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안경은 너가 무엇을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can help you가 들어갔던 표현 기억하죠? These glasses can help you입니다. 자, 문장 읽어볼게요. If you don't know what something is, these glasses can help you identify it. 당신이 어떤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이 안경을 그것을 알아내는데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 이것은 사진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And your location. 사진뿐만 아니라 너의 위치까지 저장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이죠. 자, 이것은 사진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They may. 우리 they죠. 복수 형태니까. They may save photos and your location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They may save photos and your location. 다음 문장입니다. So, 그래서 당신이 정보를 공유할 때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뭐 할 때라고 쓰는 단어 기억하나요? 언제라고 쓰는 단어랑 같은 단어인데 맞아요. When이 들어갑니다. 자, be careful when you share information. 어떤 뜻이죠? 당신이 정보를 공유할 때 조심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뒤에 with others가 들어갔죠? 다른 사람들과.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할 때 조심하세요 라는 문장입니다. Let's read one more time. So, be careful when you share information with others. So, be careful when you share information with others. Very good. 자, 이렇게 글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선생님이랑 문장 하나하나 차근차근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introduce my smart glasses. 저는 나의 스마트 글라스를 소개하겠습니다. I will introduce my smart glasses. How do I use them? 저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How do I use them? How do I use them? Simply tap the side button. 그냥 옆에 버튼을 누르세요. Simply tap the side button. Simply tap the side button. Very easy to use. 그것은 사용하기에 쉬워요. Very easy to use. They are easy to use. If you don't know what something is, 만약 당신이 무엇이 무엇인지 모를 때, these glasses can help you identify it. 이 안경이 그것을 알아내고 확인하는데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If you don't know what something is, these glasses can help you identify it.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f you don't know what something is, these glasses can help you identify it. 자, 선생님이랑 지금 이 페이지에 보이는 문장을 한 번 더 쭉 멈추지 않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I'll introduce my smart glasses. How do I use them? Simply tap the side button. They're easy to use. If you don't know what something is, these glasses can help you identify it. Great! 쭉 이어서 갑니다. They may save photos and your location. 그것은 너의 사진, 그리고 너의 위치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They may save photos and your location. They may save photos and your location. So, be careful when you share information with others. 그래서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할 때 조심하세요. So, be careful when you share information with others. So, be careful when you share information with others. 자, 우리 이 페이지에 보이는 문장들도 한번 쭉 멈추지 않고 읽어볼게요. They may save photos and your location. So, be careful when you share information with others. Great work! 자, 이번에는 우리 원어민 음성을 듣고 따라 읽어볼게요.
1: I'll introduce my smart glasses. How do I use them? Simply tap the side button. They're easy to use. If you don't know what something is, these glasses can help you identify it.

0: They may save photos and your location. So, be careful when you share information with others.
1: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guys, that's it for toda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글을 썼는데요. 자, 오늘 보니까 smart glasses라는 기술이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그죠? 너무나도 유용할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은 새로운 기술이라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나요?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배웠던 이런 표현들도 글로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Bye!
2: ...마다 10명 가까이 목숨을 잃는 벌소임 사고.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7월부터 9월까지는 1년 중 벌소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피해 사고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요. 벌소임 사고는 예방과 더불어 사고 이후 대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벌소임 사고 시 다음과 같이 대처하세요. 첫째, 벌집을 건드렸다면 벌집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합니다. 둘째, 벌에게 쏘였다면 카드 등을 이용해 벌침을 긁어내듯 제거합니다. 셋째, 벌에 쏘인 상처는 깨끗한 물과 비누로 씻고 얼음 주머니 등을 이용해 진정시킵니다. 넷째, 검증되지 않은 민간 요법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벌 쏘임 사고 후 무증상 시에도 1시간 이내로 병원에 방문합니다.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한 벌 쏘임 사고 대처 요령. 꼭 기억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세요.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제별로 만나는 필수 영단어, EBS랑 홈스쿨 초등 필수 영단어 레벨 1 이경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Day 20인데요. 다양한 신체 활동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을 만나볼 거예요. 먼저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우리 영상으로 만나고 올게요.
1: Day 20. Have fun at the park. Fly, fly, fly, fly. run, run, run, run. Walk, walk, walk, walk, swim, swim, swim, swim. Dance, dance, dance, dance. Dive, dive, dive, dive. Kick, kick, kick, kick. Jump, jump, jump, jump. Climb, climb, climb, climb. Skate, skate, skate, skate.

우리 주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의 주제, Day 20, Have Fun at the Park. 어디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라고 했죠? Park,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공원을 나타내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공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하고 있죠. 자, 어떤 신체 활동 운동을 하고 있어요? 먼저, 강아지와 함께 걷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Walk 하면 걷다라는 뜻인데요. 자, 옆을 보니까 줄넘기를 하면서 점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래를 보니까 run 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면 펭수가 있죠. 펭수가 뭐

0: 뭘 하고 있어요? 공을 발로 차고 있죠. Kick the ball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춤을 추고 있는 사람도 보이죠? Dancing 하고 있고요. 위로 올라가 보니까 climb, 오르고 있는, 무엇을 오르고 있어요? 암벽을 오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좀 위에 보니까 연을 날리고 있는 사람도 보여요. 자, 그런데 이강 근처인 만큼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고 써 있죠? Swim, dive, 그리고 skate는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라고 금지 표지판도 보이죠? 자, 우리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강변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사람들은 달리기를 하고요. 그쵸? Running 하고 있었죠? 춤을 추기도 하고요. Dancing. 그리고 암벽을 뭐 했죠? 올라요. Climbing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소녀는 강아지와 함께 뭘 하고 있어요? 걸어요. 그런데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겠죠? 이때 펭수는 뭘 하고 있었죠? Kick. 발로 공을 차고 있었죠? 자, 우리 이 신체 활동과 관련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연습해 보는 스텝 2로 넘어가 볼게요.
1: Step 2. Let's listen and speak.
2: 단어를 들으며 세번 따라 말하면서 네모에 체크하고 두번 써보세요.
1: Fly. Fly. Fly. Run. Run. Run. Walk. Walk. Walk. Swim. Swim. Swim. Dance. Dance. Dance. Dive. Dive. Dive. Kick. Kick. Kick. Jump. Jump. Jump. Climb. Climb. Climb. Skate. Skate. Skate.
0: 자, 이번에는 스텝 3입니다. Let's handwrite를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단어를 한 번씩 따라 쓸게요.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볼까요? Fly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ly는 birds fly, 새가 난다 라는 날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요. Fly a kite라고 하면요. 우리 연을 날리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fly는 날다 라는 뜻뿐만 아니라 날리다 라는 뜻도 있으니까 같이 알아둘게요. 자, 써보면요. Fly, F, L, Y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단어는 run이죠. 달리다 라는 뜻입니다. 써보면 R, U, N, run, 달리다고요. 자, 다음 단어는 walk, 걷다입니다. 우리 walking 한다라고 하죠. walk, 걷다 한번 써볼게요. W, A, L, K, walk, 걷다인데요. 자, 오른쪽에 보니까 walk를 활용한 표현이 하나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죠? Take a walk, 산책하다 라는 표현도 굉장히 자주 쓰이니까 같이 알아둘게요. 자, 다음 단어는 수영하다입니다. 수영하다, swim 같이 써볼까요? SW 그리고 IM. swim 하면 수영하다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단어는 dance, 춤추다 혹은 춤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자, 써볼게요. D-A-N-C-E. dance, 춤추다, 춤. 자, 다음 단어는요. 다이빙한다 라고 잘 알고 있는 dive입니다. 자, 물속으로 뛰어들다 혹은 다이빙하다. 자, 한번 써볼까요? dive. D-I

0: V-E, dive, 물속으로 뛰어들다. 자, 다음 단어는요, kick, 발로 차다인데요. 자, 우리가 발로 차다라는 단어 뭐라고 읽어요? kick이라고 읽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K-I-C-K. 자, 다음 단어는 jump, 말 그대로 점프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써볼게요. J-U, 그리고 M-P 하면 jump, 점프하다. 자, 계속 볼게요. 자, climb 하면 오르다입니다. 자, 이때 마지막에 있는 B는 발음하지 않는 묵음입니다. 자, 발음하지 않는 발음을 우리가 묵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climb가 아니라 climb이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climb, 오르다. 한번 써볼게요. C-L-I-M, 그리고 B. 그렇다고 B를 안 써주시면 안 되겠죠? B 써줄게요. 자, 마지막으로 skate, 스케이트를 타다라는 단어 써볼게요. skate, S-K-A, 그리고 T-E 하면 skate, 스케이트를 타다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문장 연습해 볼까요? I can run fast인데요. 자, run은 달리다죠. 그런데 run fast 하면 빠르게 달리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I can run fast는 나는 빠르게 달릴 수 있어가 되겠죠? 한번 써볼까요? I can, 나는 뭐뭐 할수 있어. 자, 뭘할수 있어요? 빠르게 달릴 수 있어. Run fas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단어는 I climb mountains on weekends. 여기서 발음 주의해 주셔야겠죠? climb 아니고 climb, 그리고 mountains가 됩니다. 자, I climb mountains. 나는 산을 올라. 그런데 on weekends니까 주말마다가 되겠죠? 써볼게요. I climb. 나는 오른다. 그리고 mountains, 산을. 언제 오르죠? On weekends. 마저 써줄게요. 주말마다. On weekend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계속 볼까요? 새들이 하늘을 난다. Birds fly. 여기서는 난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써볼게요. Birds fly. 새들이 난다. 근데 어디서 날죠? In the sky니까 하늘에서 난다가 되겠죠. In the sky. 새들이 하늘을 난다. 자, 다음 볼게요. 수영장에 뛰어들지 마세요라는 문장인데요. Don't dive in the swimming pool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don't로 문장을 시작하게 되면요. 뭐뭐 하지 마세요라는 금지의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don't dive라는 건 물에 뛰어들지 마세요가 되겠죠? 어디에? In the swimming pool. 수영장에 뛰어들지 마세요가 되겠죠? 자, 한번 써볼까요? Don't 써주시고, 뭐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Dive. 뛰어들지 마세요. 어디에? In the 수영장에. Swimming pool.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장입니다. Can you kick the ball? 너는 공을 찰수 있니?가 되는데요. Can you로 물어보면 너는 뭐뭐 할수 있니?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Can you kick the ball?은 너는 그 공을 찰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자, 써보면요. Can you? 너는 뭐뭐 할수 있니? 자, 그런데 뭘할수 있어요? Kick the ball. 그 공을 찰수 있니? 이렇게 ball까지 써주시고, 물음표 써줘야겠죠? 자, 우리 이제는 Let's Practice로 넘어갈 건데요. 첫 번째에서는 듣기 한번 들어볼 거예요. 자, 들려주는 단어의 순서대로 번호를 쓰고 빈칸에 단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을 먼저 한번 보면요. 그림을 보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게 나와 있죠. 자, 먼저 암벽을 타고 올라가서 절벽으로 뛰어온 다음에 점프를 해서 날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알맞은 순서를 넣어줄게요. 자,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1: Jump, climb, fly, run.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선생님과 함께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들린 단어는 바로 jump였습니다. 자, 네 가지 과정 중에서 뛰어내리는, 점프하는 걸 골라주시면 되겠죠? jump. 그리고 두 번째로 들린 단어는 바로 climb이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걸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로 들린 건 fly, 날다라는 뜻의 fly였고요. 마지막으로 달려오는 run, run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린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단어 퀴즈를 채점을 하고요. 틀린 단어가 있으면 바르게 한번 고쳐볼게요. 자, 단어 퀴즈에 네 문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단어부터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단어는 걷다죠. 걷다는 walk입니다. 자, 그런데 walk가 아니라 wake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따라서 이 단어 틀렸죠. 뭘로 고쳐주면 될까요? 자, 고치면 W-A-L-K 이렇게 고쳐주시면 됩니다. 자, walk, 이게 걷다라는 뜻이 되죠? 두 번째 단어는 오르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가 나와 있는데, climb이라고 썼어요. 자, 발음을 해보면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숨은 무음이 있다고 했죠. 발음되지 않는 발음이 있다고 했어요. 뭐였어요? E가 아니라 발음되지 않는 스펠링. B가 숨어 있다라고 했죠? 따라서 climb 얘도 틀렸고, 고쳐서 이렇게 climb로 끝나야 합니다. 다음 3번은 발로 차다. kick 나와 있는데요. 자, 사실 세 글자가 아니라 네 글자예요. K 앞에 하나가 더 있는데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자, 바로 C였습니다. 그래서 K-I-C-K 이렇게 써줘야 완전한 kick, 발로 차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춤추다 한번 볼까요? dance, D-A-N-C-E. 맞게 잘 써주었기 때문에 1, 2, 3, 4번 중에 4번만 맞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고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린 그럼 10번으로 넘어가서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를 찾아서 동그라미 하고 빈칸에 써볼게요. 자, 가로 1번입니다. 물속으로 뛰어들다. 뭐였죠? dive였는데요. 자, D-I-V-E 이렇게 써주시고 dive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가로 2번입니다. 스케이트를 타다. 스케이트 골라주시면 되겠죠? 맨 아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케이트 써주시고요. 자, 다음 단어는 세로 3번, 발로 차다. 방금 봤던 단어죠? kick. K-I-C-K. kick 써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세로 4번, 달리다란 단어 기억나시죠? 자, run 골라주시면 됩니다. R-U-N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완성해 봤고요. 우리 이어서 D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볼게요. 자, 1번에서는 나는 요즘 힙합 춤을 배우고 있어 라고 했죠. 자, 그런데 힙합 춤, 춤이 들어가면 되겠죠? 우리 춤은 영어로 뭐였어요? dance니까 I am learning hip hop 하고 dance 넣어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에서는 몇몇 새들은 날수 없어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날수 있다라고 하면 can fly가 되는데 여기서는 날수 없어라고 했죠? 따라서 can't fly가 되는 거예요. 날 수가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읽어보면 some birds can't fly. 몇몇 새들은 날 수가 없어가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우리가 강에서 수영해도 되나요? 라고 can we 활용해서 허락을 구하고 있네요. 뭐뭐 해도 될까요? can I 혹은 can we라고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자, 무엇을 해도 되냐고 했어요? 수영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swim 넣어주시면 됩니다. Can we swim in the river? 강에서 수영해도 될까요? 자, 이어서 4번입니다. 그녀는 학교에 걸어가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walk 들어가면 되겠죠? She walks to school. 그녀는 학교에 걸어가 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단어 카드를 배열해서 문장 완성해 볼까요? 그 아이들은 침대 위에서 뛰어. 자, 뛴다라고 하는 게 여기선 점프해가 되는데요. 자, the children jump on the bed 하면 침대 위에서 점프한다가 되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장은요. 나는 공원에서 달려. 나는 달린다. I run인데 어디에서요? 공원에서니까 in the park 뒤에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의 추가로 알아두면 좋을 표현은 바로 stretch 그리고 bend입니다. 자, 우리가 스트레칭 한다고 할때그 stretch고요. 밴드도 같이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팔을 뻗어서 손잡이를 잡으세요. 둘 중에서 뻗다라고 하는 표현은 stretch가 되거든요. 그래서 stretch your arm, 팔을 뻗어서 뭐 하세요? Grab the handle, 손잡이를 잡으세요가 되고요. 이제 무릎을 굽히세요라고 할 때, 굽히세요는 now bend your knees가 됩니다. 밴드가 굽히다란 뜻이 있어요. 자, 여기서 knees도 Climb의 B처럼 K가 무음이어서 발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bend your knees라고 발음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이렇게 오늘도 신체 활동과 관련된 단어들 살펴보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흥미로운 주제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안녕.

0: 이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배우는 영어 초등필수 영단어 레벨2의 송현우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어느새 벌써 20일차 단어들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벌써 3분의 1을 달려오고 있어요. 자, 우리 20일차 제목 보겠습니다. August is my favorite month. 8월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달이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우리 1월부터 12월까지 그 달, 월을 나타내는 새로운 표현 학습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역시나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1: Day 20. August is my favorite month. Month. Month. Month. Month. January. January. January. January. February. February. February. February. March, March, March, March, April, April, April, April, May, May, May. May, June, June, June, June, July, July, July, July. August, August, August, August, September, September, September, September, October, October, October. October, November, November, November, November, December, December, December, December. Birthday, birthday, birthday, birthday.
0: birthday. 잘 보고 오셨을까요? 자, 우리 그림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20일차 우리 단어들은요, 1월부터 12월까지 month, 달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뭐 별다른 뭐 아주 자세한 설명이 꼭 필요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어떻게 말하지라고 그걸 포인트로 해.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야기로. 펭수가 가장 좋아하는 month, 달은요, 8월이랍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펭수가 태어난 날, 즉, 여러분들 태어난 날 생일이라고 하죠.

0: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 다루는 내용들은 달과 관련된 표현들이다. 그래서 이야기 완성되었고요. 이제 스텝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펜 들고 귀 열고 같이 듣고 말하면서 같이 써보겠습니다.
1: Step 2. Let's listen and speak.
2: 단어를 들으며 세번 따라 말하면서 네모에 체크하고 두번 써보세요.
1: Month, month, month. January, January, January. February, February, February. March, March, March. April, April, April. May, May, May. June, June, June. July, July, July. August, August, August. September, September, September. October, October, October. November, November, November. December, December, December. Birthday, birthday, birthday.
0: 잘 듣고 따라 말하고 써봤겠죠? 저 여러분들 이제 써봤으니까 더잘 알겠지만 우리 철자가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번에는 설명이라기보다는 이 철자에 주목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단어는 month입니다. 따라해볼까요? month. 우리 month는 월. 달, 개월이란 뜻입니다. 그럼 항상 이 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요. 세트로 나오는 게 day, 날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 week, 주라는 뜻의 단어도 있고, 그다음 year, 년, 해라는 뜻의 단어들도 있습니다. 같이 꼭 알아두셔야겠죠. 적어보겠습니다. month. 자, 그다음부터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순서대로 나옵니다. 자,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 건데요. 제가 열심히 쓸 동안 여러분들은 이 철자에 주목해서 더 열심히 같이 한번 써볼게요. 1월은요, January입니다. 같이 한번 써볼게요. J, A, N, U, A, R, Y. 자, 우리 January부터 쭉 하고 있는데, 우리 월은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다. 알아두시고요. 자, 2월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1월에서는요, January, 그리고 2월도 February라고 해서 이렇게 끝난다. 우리 철자. 그래서 January 1월, 2월은 February입니다. 따라해볼까요? February.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요, F, E, B 있고요. 그 다음에 RU. A, R, Y, 2월, February였습니다. 저희 February가 특히나 여러분들 1월과 2월 많이 헷갈려 하고요. 철자도 어려워합니다. 자, 이둘잘 구분하시고요. 다음 3월입니다. 조금 이제 만만해 보이죠, 철자가. March, March는 3월입니다. 적어볼게요. M, A, R, C, H. 자, 그 다음 4월, April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April.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는 3, 4월, March와 April인데요. 이렇게 적어볼 수 있습니다. A, P, R, I, L. 자, 우리 넘어가기 전에 우리 스텝 3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되는 게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한국어 뜻보다는 우리 영어 단어 철자에 초점을 맞춰서 한 번씩만 적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 번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야 돼요. 그 강조하는 이유는 역시나 철자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 5월부터 이제 9월입니다. 5, 6, 7. 편안해 보이죠? 5월 May고요. 6월 June. 그 다음 7월 July입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5월부터 M, A, Y. 자, 6월은요, June입니다. J, U, N, E. 그 다음 7월은요, July입니다. 적어볼게요. J, U, L, Y.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오른쪽으로 예쁘게 우리 각 달과 관련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June과 July는요, 또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발음이나 철자가 좀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6월과 7월도 잘 구분하시고. 자, 이제 8월입니다. 한창 무더운 8월. August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August. 우리 August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죠? 적어 볼까요? A, U, G, U, S, T. 자, 이제 9월입니다. 슬슬 날씨가 시원해지는 9월은 영어로 September입니다. 따라해볼까요? September. 자, 좀 길긴 하지만 철자가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적어볼게요. S, E, P, T, E, M, B, E, R. 자, 이렇게 9월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달 3개 남았습니다. October, November, December, 그리고 마지막 birthday라고 하는 단어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10월은 October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해하지 않겠지만 제 생일은 10월에 있어서 이 October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날씨도 시원하고 October, 10월 적어볼까요? O, C, T, O, B, E, R. 그럼 11월, November입니다. 따라해볼까요? November. November에서요, 중요한 또 철자는요, 여기에 V가 들어간다. So, N, O, V, E, M. 그 다음, B, E, R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V가 있고, 여기는 B가 있어서, 이걸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둘다 B거나 V 아닐까? 혹은 이 순서가 다르지 않을까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잘 구별해 두시고요. 자, 대망의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December입니다. 적어볼게요. D, E, C, E, M. 그 다음, B, E, R. 그 다음 마지막 단어 birthday 생일이란 뜻입니다. 적어볼게요. B R 아 B I R T H D A Y 태어난 날 생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문장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우리 1월부터 2월까지 저는 예전에 초등학교 때이 단어 처음 접했을 때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그때 당시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정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검색을 해보나 찾아보면요. 여러분들이 1월부터 2월까지 12월까지 그런 단어를 활용한 노래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기는 좀 그렇고. 자, 이제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What is your favorite month? 네가 가장 좋아하는 달은 뭐니? 라고 하고 있죠. 이때 What is your favorite? 이라고 하는 문장 표현 또 등장했습니다. 적어볼게요. What is your? 너가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달은 뭐야? 그래서 마지막 month. 다음, his birthday is in August. 그의 생일은 몇 월에 있다? 8월에 있다. 적어볼게요. His birthday. 그의 생일은 언제 있냐면 is in August. So, what은 in이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쓰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를 좋아하실까요? 크리스마스는 몇월 며칠이죠? 그쵸. 12월 25일이죠. 자, 그래서 영어로 할때 크리스마스 is on December 25th라고 하면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야 라고 하는 문장이 됩니다. 이번엔 몇월 며칠 또는 특정한 날은요. on이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씁니다. 자, 마지막 문장 써볼게요. 크리스마스. 자, 이번 기회에 크리스마스의 철자도 같이 알아주시고요. is on 언제이다?
December.

0: 12월 25일이다. 이렇게 마지막 문장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스텝 4 문제 풀면 끝납니다. A번은 역시나 똑같아요. 들려주는 단어 순서대로 번호 쓰고 빈칸에 단어 쓰는 건데 한번 들어봐야겠죠? 쭉 들어보겠습니다.
1: January, October, March, July.
0: 우리 이제 여러 가지 1월부터 12월 중에서 네 가지 달이 각각 등장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January.
0: January. 우리 January 몇 월일까요? 빨리 이제 기억을 더듬어봐야 돼요. January는 첫 달, 1월입니다. 자, 1월에 할수 있는 거뭐 있을까요? 우리 1월에 우리 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눈사람 만들 수 있겠죠. 겨울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 October.
0: October. 자, October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달이라고 했어요. 날씨도 좋고 제 생일도 있어서 저희 몇 월? 10월입니다. 자, 10월에 해당하는 거 여기 좀 있겠죠. 우리 단풍잎이 있죠. 자, 그 다음
1: March.
0: March. March는 몇 월? 3월입니다. 우리 3월을 나타낼 만한 거, 뭐, 둘다 그럴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학교에 딱 이제 들어가서 새학기가 시작된 모습이 보이는 여기 3번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1: July.
0: July. 우리 July는요, 6월 아니고 7월이었죠. 그래서 우리 7월에 한창 이제 여름에 이렇게 곤충 채집하러 다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4번. 그래서 너 보면, 우리 January, October, March, July입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역시나 철자를 바로 고쳐 쓰라고 하는 문제 나올 것 같았습니다. 철자 중요한데요. 자, 1번부터 하겠습니다. 2월은 February. 왠지 발음이 그런 것 같지만, 우리 철자가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February라고 해서, 우리 R이 B 바로 뒤에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바르게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R이는 그대로 살아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4월입니다. April이었습니다. April이 아니고 April이죠? 자,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자, 요렇게 바꿨으면 되겠습니다. 3번, 9월은요, September. 발음이 왠지 그렇게 발음될 것 같지만, 여기가 B가 아니라 P여야 되죠? September. 자, 마지막 4번, 11월은 November. 이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November 아니고 November가 되겠습니다. November라고 여기 되어 있죠, 여기는. 그래서 N 빠져야 합니다. November. 다음 C입니다. 우리 단어 한번 찾아볼까요? 자, 1번 6월은 뭐였죠? June이었습니다. June. 그 다음 우리 2번 생일은 Birthday.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 3번 8월은 여기 있습니다. August. 마지막 4번 월, 달, 개월은 Month. 여기서 그대로 넣으면 이렇게 예쁘게 나올 거고요. 다음 D입니다. 빈칸 채워볼까요? 그녀의 생일은 8월에 있어. 그래서 Her birthday is in 8월은 뭐였죠? August. 그 다음 2번 1월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달이야. It's my favorite month. 1월은 January. 3번 Christmas Eve, 크리스마스 전날은 12월 24일이야. 12월은 December가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2번입니다. 문장 완성해 볼 텐데요. 배열해서 내 생일은 5월에 있어. 그럼 my birthday라고 해야겠죠. My birthday is in May. May가 포인트이고요. 2번, 그가 가장 좋아하는 달은 뭐니? What is that? 그가라고 했으니까 his favorite이 되겠죠? His favorite month. 이렇게 또 의문문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다 풀어봤고요. 추가 알아두면 좋은 단어 보겠습니다. date와 day인데요. 자, 여러분들 날짜를 물어볼 때는 date라는 말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요일만 묻고 싶을 때는 day라는 말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what's the라고 해서 날짜가 어떻게 되니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date라는 말을 써서 what's the date라고 하면 이렇게 3월 3일이야라고 대답할 수 있고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니라고 할 때는 what day is it today라고 하면 it's Monday. 월요일이야? 그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1월부터 12월까지 달을 나타내는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꼭 다시 복습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단어들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자,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매일 골라서 영자 신문 그리고 영어 뉴스를 읽고 들을 때꼭 알아야 되는 비법 그리고 표현과 패턴을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관련 기사를 작성하고 들어보고 읽어보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0: 바로 투데이's 토픽스가 되겠는데요. 오늘도 두 가지 토픽을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인구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전 세계 참 많은 나라들이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인구 문제,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인구 감소가 되겠는데요. 우리나라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Shrinking population posing threat to South Korea라고 되어 있군요. 뭐 pose란 단어는 종종 나옵니다만 어떤 문제를 제기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자, 바로 인구 감소라고 하는 문제가 한국의 threat,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1: Shrinking population posing threat to South Korea. A shrinking and rapidly aging population poses a threat to South Korea's economy.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sought to counter the declining birth rate, but more young South Koreans are still choosing to stay single.
2: Shrinking population posing threat to South Korea. A shrinking and rapidly aging population poses a threat to South Korea's economy.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sought to counter the declining birth rate, but more young South Koreans are still choosing to stay single.
0: 아무래도 우리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좀 듣기에 소홀하셨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오늘도 중요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Today's news keywords 들어보시죠.
1: Shrink.
2: Shrink.
1: Population.
2: Population.
1: Pose a threat to.
2: Pose a threat to.
1: Counter.
2: Counter.
0: 역시 청취에 있어서는 청취가 된다, 안 된다의 기준점이 되는 부분, 바로 동사가 되겠습니다. Shrink. Shrink. 줄어들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인구가 줄어들 때도, 그리고 경제의 규모가 줄어들 때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Population. 인구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한국의 인구라고 할때 South Korea's population.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Pose a threat to something 혹은 somebody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여기 threat 대신에 다른 여러 가지 단어가 들어갑니다. Pose a danger 혹은 pose a risk라고 하면 위협을 제기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 위험이 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고요. Pose damage to라고 하면 어디에 피해를 끼치다. 참고로 damage는 추상명사였습니다. 관사가 붙지 않는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counter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복싱할 때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맞받아치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대응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 알아주시면 좋겠군요. 자, 이제 이 표현을 중심으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A shrinking and rapidly aging population. 이때 중요한 것이 인구라고 하는 population 앞에 어떠한 형용사가 와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이제 shrink란 단어를 동사가 여기서는 형용사처럼 쓰인 건데요. 줄어들고 있는 인구, 그리고 rapidly aging population,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영어에서 형용사와 명사가 나오면 우리말로는 둘 다 명사로 번역하는 것이 깔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는 이라고 번역하시면 조금 더 깔끔하겠죠. 줄어들고 있고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 그거보다는 인구 감소와 급격한 인구 고령화는 poses a threat to South Korea's economy. 아, 가장 중요한 게 이거군요. 물론 동사 알아주셔야 됩니다. 한국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현상이 경제에 피해를 유발한다라고 하는데요. South Korean governments, 현재 정부가 하나잖아요. 그죠? 현재 문재인 대통령 행정부이기 때문에 the South Korean government이라고 쓰는 게 맞겠습니다만 이렇게 복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현재 정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대 여러 정부가 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have sought to counter the declining birth rate. 그렇습니다. 여기선 decline이라는 단어를 썼군요. 앞에 나왔던 shrink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고 피해서 쓴 건데요. 바로 한국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맞서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But more young South Koreans are still choosing to stay single. 아, 중요하군요. More young South Koreans라는 얘기는 이전보다 더욱더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stay single. 요거는 독신이다라는 얘기죠. 미혼이다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요겁니다. 미혼을 선택했다. 즉, 비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stay single 아니면 remain single이라고 하면 그냥 독신인 거죠. 현재 심리는 모릅니다. 그냥 현재 상태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choose to stay single이라고 하거나 stay single by choice라고 하면 그건 비혼을 선택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구분해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더욱더 많은 젊은이들이 비혼을 택하고 있다라고 하셔도 되겠고 비혼을 선택하는 한국 젊은이들이 more 늘고 있습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아두시면 좋겠군요.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1: Shrinking population posing threat to South Korea. A shrinking and rapidly aging population poses a threat to South Korea's economy.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sought to counter the declining birth rate, but more young South Koreans are still choosing to stay single.
2: Shrinking population posing threat to South Korea. A shrinking and rapidly aging population poses a threat to South Korea's economy.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sought to counter the declining birth rate, but more young South Koreans are still choosing to stay single.
0: 오늘 두 번째 토픽이 되겠습니다. 10 years on from Fukushima in Japan. 10 years on, 5 years on이란 얘기는 어떤 과거의 시점으로부터 이만큼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일본의 쓰나미 발생으로부터 10년 흘렀습니다. 2011년 3월 11일 해저 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에서 쓰나미 역시 발생했죠. 그 피해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1: Ten years on from tsunami in Japan. It has been 10 years since a tsunami devastated parts of Japan, leaving around 20,000 people dead or missing and causing a meltdown at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2: 10 years on from tsunami in Japan. It has been 10 years since a tsunami devastated parts of Japan, leaving around 20,000 people dead or missing and causing a meltdown at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지명도 나오고 조금 어려운 단어도 나오기 때문에 막상 들으려고 할 때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오늘도 뉴스 키워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1: Devastate.
2: Devastate.
1: Missing.
2: Missing.
1: Meltdown.
2: Meltdown.
0: 첫 번째 단어는 사건, 사고가 나올 때 항상 나오는 표현입니다. 특히 자연재해가 나올 때 안 나오지 않는 단어, devastate 이란 단어죠. Devastate, 완전히 파괴하다, 초토화시키다. 거의 이런 문맥에서는 99%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큰 빈도수를 보이고 있는 동사입니다. Missing, 많은 우리가 오역하는 부분이죠. 실종되었다라고 하니까 be missed 이렇게 쓰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Missing이란 말 자체가 실종된이라고 하는 형용사라는 거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Meltdown, 녹아서 흘러내린 거죠. 원자로 용융 사태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원자로가 있는데 그 로심이 고열로 녹아 흘러내리는 사고를 meltdown이라고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군요. 자,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보시면 훨씬 나아집니다. It has been 10 years. 당연히 since가 나오겠군요. 다음 상황 이후로 이미 1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렇죠? 2011년과 2021년이니까요. A tsunami devastated parts of Japan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Devastated, 초토화시키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큰 피해를 입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또 많이 쓰는 표현이 하나가 wreak havoc on 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wreak havoc on, 이것도 devastate, 큰 피해를 입히다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자, 쓰나미가 발생해서 일본의 일부 지역을 초토화시킨 크나큰 피해를 안긴 지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이 쓰나미로 인해서 living around 20,000 people that are missing 이라고 되어 있군요. 자, leave, 그 다음에 somebody, 형용사 이렇게 쓰면 결국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다라고 할 때 쓰는 구문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쓰나미로 인해서 2만 명가량, 숫자 앞에 around, about, approximately, roughly 딱 대략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2만 명가량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상태입니다. 혹은

0: 사망자와 실종자가 약 2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말로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겠지만 영어로는 이렇게만 간단히 쓰시면 됩니다. And causing a meltdown at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Power plant 발전소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로 용융 사태까지 불러일으켰던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군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Ten years on from tsunami in Japan. It has been 10 years since a tsunami devastated parts of Japan, leaving around 20,000 people dead or missing and causing a meltdown at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2: 10 years on from tsunami in Japan. It has been 10 years since a tsunami devastated parts of Japan, leaving around 20,000 people dead or missing and causing a meltdown at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0: 자, 오늘의 표현 그리고 패턴입니다. 사건 사고가 나올 때 100% 나오는 표현입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알아두시면 편한데요. 사건 혹은 사고로 몇 명이 사망하고 몇 명이 부상을 입었다라고 할 때 신문에 항상 나옵니다. 참고로 사건, 사고 뭐가 차이 나는 부분일까요? 사건은 우리가 incident이라고 하고요. 사고는 accident이라고 하는데요. 그 차이점은 사람의 의지가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재가 발생했는데 자연발화인 경우에는 사고죠. accident라고 합니다. 근데 누군가 방화를 냈으면 그거는 사건이죠. incident라고 하는데요. 그 두 개는 구분해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 패턴의 경우에는 사건, 사고가 주어로 나올 때 예를 들면 그게 쓰나미가 되었든 earthquake, 지진이 되었든 killed 몇 명 and injured 몇 명 이렇게 쓰는 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직접적으로 kill과 injure 혹은 wound란 단어를 동사로 써버리는 경우고요. 두 번째로는 사건 사고 이후에 leave somebody killed 혹은 dead and somebody injured or wounded. 이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돼요. 같은 의미를 각각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 사고 이후에 동사를 바로 쓸 것이냐 아니면 leave somebody 다음에 형용사를 쓸 것이냐 크게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accident blank more than 10 people blank and dozens more blan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The accident left more than 10 people dead or killed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되겠고요. And dozens more injured or wounded. 그래서 오늘 이 패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 분명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시죠.
1: The accident left more than 10 people dead and dozens more injured.
2: The accident left more than 10 people dead and dozens more injured.
0: 오늘의 표현과 패턴 두 번째는 표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건 사고가 나올 때마다 사망자와 사상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영어로는 사망자를 the death toll이라는 말로 씁니다. The number of deaths란 말이 되겠고요. 사상자는 casualties라고 복수 쓰게 되는데요. 이때 사가 사망한 분들을 그리고 상을 부상한 사람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정확하게 집계가 되지 않는 경우에 사상자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자,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고 할 때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The death toll 혹은 the number of deaths continues to rise 라고 한다면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요.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시죠.
1: The death toll continues to rise.
2: The death toll continues to rise.
0: 자, 이번에는 파트 Being an actor yourself 라고 하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직접 내가 앵커가 돼서 기사를 작성해보고 또 들어보고 말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women opting out of marriage. opt라는 말이 선택하다라는 말이고요. 보통 그 다음에 opt for냐 아니면 out of냐 이 두 개의 전치사가 나옵니다. opt for something은 뭐뭐를 선택하는 거고요. opt out of는 뭐뭐를 하지 않겠다라는 선택을 하는 건데요. 자,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여성들, 다시 말하면 비혼을 선택한 여성들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데요. 결혼한 여성들이 가사 육아의 대부분을 떠맡아야 한다는 소위 여전한 기대 때문입니다. 아, 이런 말 의외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데요. 라고 할 때 숫자가 늘고 있다라고 할 때 셋 중에 하나로 보통 많이 씁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은 The number of people who blank, who blah blah blah is growing 이죠. 가장 보편적으로 The number is growing 이라는 표현인데요. 문제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할 때 요 뒷부분이 너무 길어지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어가 가분수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길어지고 동사는 그냥 is growing. 조금 지향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온 것이 이거죠. A growing number of people are blah blah blah. 그러니까 a growing number of people 이때는 복수 써야 되겠죠. Are doing something. 이렇게 쓰는 게 요즘에 조금 보편적인 추세고요. 이것도 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을 다 잘라내고 more people are doing something. 그냥 a growing number of를 more 요 한 단어로 바꿔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뭔가를 늦추다, 연기하다 라고 할 때 delay 그리고 postpone 이란 동사를 쓰니까요. 이러한 말들을 조합해보면 아, 여기 하나 더 있군요. 포기하다, give up 그리고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만 forgo 란 단어도 있습니다. A growing number of women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이러이러한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A blank marriage 뭐가 들어갈까요? 늦추거나 포기하다 postponing 혹은 delaying or foregoing marriage. postpone, 연기하다, forgo, 포기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give up을 쓰게 되면 on을 붙여주시면 돼요. give up on marriage. 그렇게 쓰면 문제가 없겠군요. 자, 전 세계적으로 결혼을 늦추거나 그만두고자 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 다음은 가사 육아의 대부분을 떠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가사는 housework, house chores. 그리고 육아는 childcare. 자, 떠맡다라고 할 때 take responsibility for, 책임을 지다라는 말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 그래서 because married women are still typically expected, 여전히 전형적으로 이런 기대 속에 산다라는 겁니다. To blank housework and childcare. 이번엔 알겠죠? Take primary responsibility for, 다시 말하면 1차적인, 거의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여전한 기대 때문입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들어보실까요?
1: A growing number of women around the world are postponing or foregoing marriage because married women are still typically expected to take primary responsibility for housework and childcare.
2: A growing number of women around the world are postponing or foregoing marriage because married women are still typically expected to take primary responsibility for housework and childcare.

0: 자, 오늘도 우리가 세계 속의 이야기 다양하게 살펴봤는데요. 역시 오늘도 Today's Expressions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죠.
1: Pose a threat to.
2: Pose a threat to.
1: Counter the declining birth rate.
2: Counter the declining birth rate.
1: Nuclear power plant.
2: Nuclear power plant.
1: Cause a meltdown.
2: Cause a meltdown.
1: Choose to stay single.
2: Choose to stay single.
1: Postpone or forego marriage.
2: Postpone or forgo marriage.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MP3 그리고 스크립트 다운 가능하고요.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자, 세계 속의 이야기, 가능하면 그 중에 하나는 한국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국의 경제, 그리고 시리아의 심각한 전쟁 상황과 경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두 가지 topic 가운데 첫 이야기는 한국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South Korea's economy shrank in 2020. shrink란 단어의 과거형인데요. 한국 경제가 2020년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줄어들었습니다. 경제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조금 보편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위축되었습니다. 혹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특히 경제 얘기가 나오면 거의 100% 수치가 나옵니다. 숫자에 조금 유념하시고요. 내용을 들어보시죠.
1: South Korea's economy shrank in 2020. South Korea's central bank says the country's economy shrank in 2020. The country's gross domestic product last year contracted 1% from 2019,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financial crisis of 1998.
2: South Korea's economy shrank in 2020. South Korea's central bank says the country's economy shrank in 2020. The country's gross domestic product last year contracted 1% from 2019,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financial crisis of 1998.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숫자가 나오니까 조금 더 집중력이 올라갔을 것 같긴 한데요. 오늘도 뉴스 키워드 그 첫 시간입니다. 어떤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 Shrink.
2: Shrink.
1: Gross domestic product.
2: Gross domestic product.
1: Contract.
2: Contract.
1: Financial crisis.
2: Financial crisi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뉴스 키워드의 첫 단어는 shrink란 단어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다 혹은 경기가 위축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shrink. 자, 두 번째 단어는 GDP라고 우리가 흔히 줄여서 얘기하는 gross domestic product라고 하는 국내 총생산이 되겠고요. contract. 이때 contract이라고 하는 것은 줄어들다 혹은 경기가 위축되다. 앞에 나왔던 shrink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financial crisis, 금융위기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South Korea's central bank says, 일단 central bank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 되겠죠. 뭐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이름의 은행이긴 합니다만, 자,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에 따르면 the country's economy shrank in 202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shrink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줄어들었다라고 하지 말고요. 국가 경제가 2020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혹은 역성장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전 세계 주요 경제 모두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단 하나 중국만이 플러스를 기록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마이너스 성장인데 상당히 양호한 수준에 해당합니다. The country's gross domestic product last year. 자, 한국의 작년 GDP가 contracted 1% from 2019. 경제에서 숫자가 나오면 항상 비교되는 그 기준선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 대비 2020년 1%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경기가 그만큼 위축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contract이라는 단어와 shrink라는 단어는 이 문맥에서는 똑같은 단어로 쓰였거든요. 영어에서는 특히 기사를 쓸 때 의미는 같지만 다른 단어를 자꾸 씁니다. 반복적인 단어를 피하는 경향이 있죠.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복을 계속하는 게 맞겠죠. 예를 들면 언론에서 대통령을 언급할 때 맨 처음에는 South Korea's president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누구누구누구 한국 대통령이라고 얘기하고 Mr. 누구라고 나오면 누구 씨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영어는 이렇게 다양하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South Korea's president 아니면 뭐 Mr. 누구, president 누구 그렇지만 우리말로는 똑같이 누구 대통령이라고 번역하는 것처럼 영어로는 항상 단어를 바꾼다라는 거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financial crisis of 1998, 1998년 금융위기 이래로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즉 23년 만인가요? 네, 22년 만이군요. 22년 만에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을 작년에 기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1: South Korea's economy shrank in 2020. South Korea's central bank says the country's economy shrank in 2020. The country's gross domestic product last year contracted 1% from 2019,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financial crisis of 1998.
2: South Korea's economy shrank in 2020. South Korea's central bank says the country's economy shrank in 2020. The country's gross domestic product last year contracted 1% from 2019,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financial crisis of 1998.
0: 자, 오늘의 두 번째 토픽입니다. Syria in economic crisis. 경제 위기에 빠진 시리아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 Syria in economic crisis. After 10 years of civil war, Syria's economy is in tatters. The United Nations estimates 4 in 5 people in Syria now live below the poverty line.
2: Syria in economic crisis. After 10 years of civil war, Syria's economy is in tatters. The United Nations estimates 4 in 5 people in Syria now live below the poverty line.
0: 잘 들어보셨습니까? 같은 경제 얘기라고 하더라도 외국 얘기인데다가 단어 수준이 조금 더 어려워졌죠. 아마 듣기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 키워드가 있는 거죠. 어떤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 Civil war.
2: Civil war.
1: In tatters.
2: In tatters.
1: Estimate.
2: Estimate.
1: The poverty line.
2: The poverty line.
0: 자, 오늘 뉴스 키워드의 첫 단어. 바로 civil war가 되겠군요. civil war, 내전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in tatters, tatters라고 하는 것이 넝마, 누더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in tatters라고 하면 너덜너덜해진 혹은 누더기가 된 이란 의미로 쓰게 되는 거죠. in tatters. estimate, 역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추산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the poverty line.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빈곤선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면 after 10 years of civil war. 자그마치 10년이군요. 10년간의 내전 이후에 Syria's economy is in tatters. In tatters. 직역을 하자면 시리아의 경제가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넝마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경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시리아의 경제가 파탄 지경에 놓였습니다. In tatters. 일단 이 표현은 사실 듣기 어렵죠. 조금 전에 청취를 들으셨을 때 두 번을 들으셨습니다만 아마 캐치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영어 단어 표현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자, 10년간의 내전 이후에 경제가 부흥되었을까요? 아니면 망가졌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뒤에도 내용이 나오지만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고요. 청취할 때는 사실 이런 유추하는 훈련을 조금 해보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in crisis란 말로 보시면 되겠고요. The United Nations estimates. 자, 동사어 쓰니까 mate라고 발음을 하는 거고요. 명사어 쓰면 estimates 이렇게 쓰겠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according to estimates from the United Nations. 즉, UN의 추산에 따르면 4 in 5 people in Syria. 이때 중요한 게 in이란 말이죠. 우리가 몇 퍼센트를 얘기할 때 물론 퍼센트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 몇 명의 몇 명꼴로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A in B를 쓰거나 A out of B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지금은 4 in 5 다른 말로 하면 4 out of 5 people이니까요. 시리아 주민의 80%가 now live below the poverty line. 정말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빈곤선 이하의 삶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The poverty line이라고 하는 것이 빈곤선입니다. 미국에서 1960년대에 4인 가구 기준으로, 그러니까 아빠, 엄마, 자녀 둘, 먹고만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를 결정했어요. 즉,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먹고는 산다. 그리고 매년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거기다가 이제 곱셈을 해준 건데요. 그러니까 이 빈곤선 밑으로 산다는 얘기는 먹고 사는 게 안 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즉, live in poverty, 빈곤한 삶을 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전체

0: 시작을 하겠군요. Leave blank the poverty line이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쓰는데요. Live below the poverty line이라고 하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다. 즉 우리나라로 따지면 생활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거고요. Live on the poverty line은 딱 거기 선에 걸려있는 거죠. 먹고만 사는 겁니다. 대신 뭐 다른 문화활동을 하거나 물건을 구입할 만한 형편은 안 되는 거죠. Live above the poverty line이라고 하면 그때는 빈곤선 위에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월급을 타서 먹고 사는 거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돈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live below, live on, live above the poverty line. 이 표현은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빈곤선은 나라마다 수준이 다릅니다. 국제 빈곤선은 하루에 $1.9 정도로 예상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죠. 자, 어쨌든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 Syria in economic crisis. After 10 years of civil war, Syria's economy is in tatters. The United Nations estimates 4 in 5 people in Syria now live below the poverty line.
2: Syria in economic crisis. After 10 years of civil war, Syria's economy is in tatters. The United Nations estimates 4 in 5 people in Syria now live below the poverty line.
0: 오늘의 표현 그리고 패턴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패턴은 꼭 아셔야 됩니다. 경제 얘기할 때 그게 수출이 되었든 아니면 수입이 되었든 GDP가 되었든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말 많이 얘기하는데요. 증감의 동사가 나타나면 항상 숫자가 두 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얼마나 올랐는데 얼마나 떨어졌는데 라고 하는 변동폭이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얼마가 되었는데 최종 수치가 나옵니다. 자, 얼마가 올랐다 혹은 얼마가 떨어졌다라는 변동폭 앞에는 전치사 by를 쓰거나 쓰지 않고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최종 얼마까지 올랐다 혹은 떨어졌다라고 하는 최종치가 나올 때는 무조건 전치사 to를 쓰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을 가기 전에 대표적인 동사를 조금 살펴볼게요. 증가하다, 오르다, 뭐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아시다시피 rise, increase, grow, 그리고 뭐 go up 이런 표현도 있겠고요. 반면에 감소하다, 떨어지다라고 할 때, 하락하다라고 할 때는 fall, drop, decline, slide 이런 표현을 주로 씁니다. 물론 shrink란 단어 쓸 수 있겠고요. 경제에선 contract이란 말도 쓸 수 있겠죠. 급등하다라고 할 때는 soar, surge, skyrocket 이라는 단어를 쓰면 되겠고요. 이 표현을 모르게 되면 rise dramatically, exponentially 이렇게 부사를 뒤에 붙여 쓰셔야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급등하다라는 동사가 나오면 부사를 쓰지 않습니다. 급락하다, 폭락하다라고 할 땐 plunge, plummet, nosedive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죠.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The stock market plunged, plummeted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이 네 종류의 동사는 좀 분명하게 알아두시면 경제뿐만 아니라 뉴스 기사를 듣고 읽을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한국 수출은 6천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16%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렇게 긴 걸 어떻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South Korea's exports blank 16% from a year earlier. 여기서 끊어도 되겠고요. Blank $600 billion last ye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이 그 전년도 대비 16%가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군요. 어떤 동사를 써야 될까요? 그리고 그 작년에 6천억 달러까지 늘어난 거죠. 이걸 기록한 거니까요. 자, 이럴 때 가장 많이 쓰는 패턴 그리고 단어는 이겁니다. South Korea's exports rose by 혹은 rose 16% from a year earlier. rose를 쓰면 되겠군요. 최종치가 to $600 billion last year.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만약에 한국 수출이 전년도 대비 10%가 감소해 6천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하면 rose가 아니고 declined, fell, dropped 이런 단어를 쓰고 by 얼마, to 얼마 이렇게 쓰면 정말 완벽한 형태의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증감폭의 동사 그리고 by 변동폭, to 최종치 이 표현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시죠.
1: South Korea's exports rose by 16% from a year earlier to $600 billion last year.
2: South Korea's exports rose by 16% from a year earlier.

0: Australia to $600 billion last year.
1: So, 오늘 파트 Being an Anchor Yourself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볼 내용은 Syria in Economic Crisis. 앞에 나와 있던 그 헤드라인을 고산이 가져와 봤는데요. 물론 내용은 다릅니다. 전쟁의 참상을 겪고 있는 시리아 경제는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는데요. 실업률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역시 좀 유례 없게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 또 같이 해보면 의외로 할만합니다. 자, 전쟁의 참상을 겪고 있는 이 내용은 그냥 잠시 후에 보시고요.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경기 침체라고 할 때 economic recession이란 말을 씁니다. 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라고 할 때는 fall into a recession이나 그냥 recession. 그냥 침체라고 하는 개념이라면 관사를 쓰지 않고요. 또한 차례라는 느낌으로 쇠는 경우라면 지금처럼 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all into economic recession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이럴 때 극심한 침체, 과연 어떤 형용사를 쓰면 좋을까요? 명사 앞에 어떤 형용사가 올까? 이런 단어의 조합 같은 것이 참 중요한데요. 전쟁의 참상을 겪고 있는 이라고 할 때 war torn, 전쟁으로 갈기갈기 찢긴 시리아는 is now in a blank economic recession. 만약에 이 내용이 없으면 is now in an economic recession, 경기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여기 어떠한 형용사가 들어갈까요?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Deep recession도 가능하겠고요. Massive recession, 어마어마한 규모도 가능하겠죠. Severe recession 가능하고요. Painful recession, 그리고 crippling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Cripple이라는 단어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도록 망가뜨리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군사 쿠데타로 도시 기능이 마비됐다라고 할 때도 The military coup crippled the entire city.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요. 이런 조합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 다시 한번 볼까요? War-torn Syria is now in a deep economic recession.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실업률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라고 되어 있군요. 일단 실업률을 알아야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unemployment. 요 한 단어로 쓰시거나 rate을 쓰실 경우에는 관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The unemployment rate 혹은 the jobless rate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실업률. 유례 없는, 전례 없는, 초유예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조금 어렵지만 항상 쓰는 표현이 unprecedented입니다. Precedent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에 unprecedented, 판례가 없는, 즉 유례가 없는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그렇다면 And unemployment is unprecedented. 실업률이 유례 없다라고 쓰면 뭔가 좀 허전해요. 어떤 유례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보다는 And unemployment is blank a record low 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역대 최저점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는 표현이 조금 더 어울릴 텐데요. 이때 들어가는 단어는 그렇죠. And unemployment is at a record low를 쓰면 되겠습니다. 역대 최고점을 찍다라고 할 때 hit이란 단어 쓰거든요. hit a record high. 저점을 찍을 때는 hit a record low. 근데 지금 현재 상태를 얘기할 때는 be at a record high나 be at a record low란 말을 쓰면 되니까요.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 정리합니다.
2: War-torn Syria is now in a deep economic recession, and unemployment is at a record low.
0: War-torn Syria is now in a deep economic recession, and unemployment is at a record low.

0: 자, 오늘도 다양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어떤 표현이 나왔는지 기억하시나요? 그 표현들 Today's Expressions에서 정리해봅니다.
1: In tatters.
2: In tatters.
1: The poverty line.
2: The poverty line.
1: Fall into a recession.
2: Fall into a recession.
1: Hit a record high.
2: Hit a record high.
1: Hit a record low.
2: Hit a record low.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MP3와 스크립트 다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자,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메인 이슈로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의 경우에는 국제사회, 그리고 해외 미얀마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죠. Today's topics. 그 중에 첫 번째 토픽이 되겠습니다. 미얀마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그로 인해 시위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외국 내용이니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을 듣습니다.
1: 미얀마's military coup and protests. In Myanmar, protests have been ongoing after the military seized power in a coup on February 1st. The military launched a nationwide systematic crackdown, and at least 138 people, including children, have been killed, according to the UN.
2: Myanmar's military coup and protests. In Myanmar, protests have been ongoing after the military seized power in a coup on February 1st. The military launched a nationwide systematic crackdown, and at least 138 people, including children, have been killed, according to the UN.
0: 일단 쿠데타라는 말, 쿠데타라고 우리말로 쓰는데요. 그 단어가 뭔지, 그리고 어떠한 표현이 나와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뉴스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 Protest.
2: Protest.
1: Seize power.
2: Seize power.
1: Coup.
2: Coup.
1: Launch.
2: Launch.
1: Crackdown.
2: Crackdown.
0: 오늘의 뉴스 키워드 첫 단어는 protest. 시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Protest. 그리고 ER이 붙으면 protester. 그러면 시위자가 되겠죠? Seize power. 권력을 잡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보통 우리가 권력을 잡다라고 할때 보편적으로 take power라는 말을 가장 일반적으로 씁니다. Seize, 요거는 움켜잡는 거죠. 쿠데타 등을 통해서 강제로 권력을 잡을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Coup, 우리말로는 이제 쿠데타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coup가 아니고 coup라고 합니다. P가 발음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Launch, 시작하다, 뭔가를 발족하다라고 하자 쓰는 표현이죠. Launch, Crackdown. 단속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진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다라고 할 때도 crackdown을 쓰고요. 혹은 시위를 진압하다라고 할 때도 crackdown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점은 장소가 나오는군요. In Myanmar. 옛날에는 버마라는 말도 썼는데요. 얼마 전부터 이제 미얀마로 아예 바뀌어서 꽤 오랫동안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미얀마에서 protests have been ongoing. ongoing, 진행 중인이라는 의미죠. 시위가 계속돼 왔습니다. After the military seized power in a coup on February the 1st. 자, 군부가 2월 1일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이후 쿠데타가 그때 이후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때 take power라든가 come to power라고 하면 느낌이 안 살죠. 이렇게 쿠데타와 함께라는 개념으로는 seize power. 항상 신문을 읽거나 영자 뭐 뉴스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동사에 신경을 쓰시면 훨씬 그 맛깔나는 기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The military launched a nationwide systematic crackdown이라고 되어 있군요. 크게 보면 launch a crackdown 이란 표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rackdown, 단속 혹은 진압인데요. 지금 같은 문맥에서는 진압을 얘기합니다. 군부가 전국적이고 조직적인 진압을 실시했습니다. 진압에 나섰습니다. And at least 138 people, including children, 아이들을 포함해서 최소한 138명이 have been killed, 사망했다라고 according to the UN, UN에서

0: 치고 나섰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의 꿀팁 하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crackdow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동사로 쓸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명사로 쓰기도 합니다. 뭔가를 진압하다, 단속하다라고 할 때 crackdown, 동사로 쓸 땐 끊어 쓰고요. 명사로 쓸 땐 conduct a crackdown 이렇게 씁니다. 그 대상은 on을 쓰게 됩니다. conduct a crackdown on drunk driving, 음주운전을 단속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이렇게 그냥 crackdown이라는 동사도 알아두는 거 중요하지만 conduct a crackdown 이렇게 동사와 목적어 형태로 알아두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시위대에 대한 진압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라고 할 때는, 그럴 때는 a crackdown on protesters is now on the wa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명사형으로 알아두는 것이 문장을 참 다채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습니다.
1: Myanmar's military coup and protests. In Myanmar, protests have been ongoing after the military seized power in a coup on February 1st. The military launched a nationwide systematic crackdown, and at least 138 people, including children, have been killed, according to the UN.
2: Myanmar's military coup and protests. In Myanmar, protests have been ongoing after the military seized power in a coup on February 1st. The military launched a nationwide systematic crackdown, and at least 138 people, including children, have been killed, according to the UN.
0: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Hate crimes against Asians. 정확히는 이제 ethnic Asians라고 해서 아시아계가 정확한 표현입니다만, 아시아인들을 상대로 한 hate crimes, 증오 범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내용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1: Hate crimes against Asians. In the wake of the coronavirus pandemic, violent attacks and harassment toward Asian Americans have spiked in the U.S. Hate crimes against Asian Americans in 16 cities rose by 150% in 2020, but the actual number could be much higher.
2: Hate crimes against Asians. In the wake of the coronavirus pandemic, violent attacks and harassment toward Asian Americans have spiked in the U.S. Hate crimes against Asian Americans in 16 cities rose by 150% in 2020, but the actual number could be much higher.
0: 자, 역시 뉴스 키워드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또 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1: In the wake of.
2: In the wake of.
1: Harassment.
2: Harassment.
1: Hate crime.
2: Hate crime.
0: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In the wake of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After라는 의미, 뭐뭐 이후에, 그리고 as a result of, 그 결과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기상으로는 뭐뭐 이후에라는 의미가 되지만 은근히 인과 관계를 담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Harassment, 괴롭힘을 얘기하죠. Sexual harassment이라고 하면 성희롱이라고 합니다만 그 sexual이란 말이 빠지고 일반적으로 harassment이라고 하면 괴롭힘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Hate crime, 증오와 범죄가 만났습니다. 증오 범죄라고 하죠. 그 다음에 against somebody,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남성에 관한 증오 범죄인지 여성에 관한 증오 범죄인지 외국인에 관한 증오 범죄인지 그 내용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In the wake of the coronavirus pandemic,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이후 그리고 사실상 그 결과로라는 의미가 조금은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서구권에서 아시아계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가 아시아 사람들이 코로나19를 퍼뜨렸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인과관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after the start of the coronavirus pandemic이라고 쓰는 것보다 in the wake of를 쓰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이후에 그리고 사실상 이로 인한 결과 가운데 하나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Violent attacks and harassment toward Asian Americans. 자,

0: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 사태와 harassment, 괴롭힘이 have spiked in the US. 미국 내에서 spike, 급등했습니다. 그죠? Spike, skyrocket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급증했군요. Hate crimes against Asian Americans in 16 cities. 미국 내 16개 도시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상대로 한 증오 범죄가 rose by 150% in 2020. 2020년 150%가 늘어났습니다. 자, 증감의 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by가 나오게 되면 그것은 얼마만큼 올랐다, 얼마만큼 떨어졌다라는 변동폭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도 150%가 rose,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군요. But the actual number could be much higher. 자, 직역을 하자면 실질적인 숫자는 훨씬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많이 듣던 표현이죠. 그러나 이 150% 증가, 요거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1: Hate crimes against Asians. In the wake of the coronavirus pandemic, violent attacks and harassment toward Asian Americans have spiked in the U.S. Hate crimes against Asian Americans in 16 cities rose by 150% in 2020, but the actual number could be much higher.
2: Hate crimes against Asians. In the wake of the coronavirus pandemic, violent attacks and harassment toward Asian Americans have spiked in the U.S. Hate crimes against Asian Americans in 16 cities rose by 150% in 2020, but the actual number could be much higher.
0: 오늘의 표현 그리고 패턴입니다. 이번에는 좀 우리가 기사를 보거나 들을 때 혹은 내가 앵커가 돼서 기사를 작성해 볼 때 뭔가 좀 영어적 사고, 한국적 사고 한번 짚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빙산의 일각일 뿐, 참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범죄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 조금 전에 아마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The actual number could be much higher. 근데 사실 빙산의 일각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참 쉽지 않죠. 이럴 때 우리는 꼭 외워야 직성이 풀립니다. 마치 that could be only the tip of the iceberg. 그래서 only the tip of the iceberg. 빙산의 일각. 이건 일 수 있다니까 could be. 근데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확정을 하면 that is only the tip of the iceberg.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이걸 꼭 모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쓸 수 있는 생각의 유연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말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영어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유연하게 가져가자라는 내용입니다. 중국인들이 명품 업계에 큰 손으로 등극했습니다. 이럴 때 큰 손,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Big hand, 그죠? 그렇게 쓸까요? 글쎄요. So Chinese have become blank in the world of personal luxury goods. Personal luxury goods. 이게 명품이죠. 사치품이니까. 물론 명품이라고 할 때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뭐 디자이너 브랜드란 말도 쓰고요. 디자이너 브랜드. 뭐 다 유명 제품의 이름은 디자이너의 이름을 딴 거니까요. 그 밖에도 뭐 high-end products, 고가 제품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고요. brand name products, 브랜드의 이름이 있는 제품이라고 쓸 수도 있겠고요.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in the world of personal luxury goods, 그래서 명품 세계에서 큰 손으로 등극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뭘까요? 네, 3초 지났습니다. 이때 생각이 떠올랐으면 좋았을 텐데요. 제 선택은 big spenders입니다. 그렇죠? spend much money입니다. 어디에? on buying brand name products.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Chinese have become big spenders in the world of personal luxury goods.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기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런 영어를 봤을 때 그냥 big spenders 대충 보고 넘어가면 나중에 큰 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활용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영어를 바라보는 시각에 조금의 융통성만 좀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1: Chinese have become big spenders in the world of personal luxury goods.
2: Chinese have become big spenders in the world of personal luxury goods.

0: 이후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가 서구 사회에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일일 사회는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즉각 나서야 합니다. 내용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 뭐뭐를 근절하기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 거의 클리셰처럼 신문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코로나 대유행 이후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가 요 내용은 우리가 뭐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이니까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스파이크란 단어로 한번 나오기도 했었죠. 일단 증가세를 보이다라고 할 때 continue to rise나 be on the rise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하락세를 보이다라고 할 때 continue to decline이라고 하거나 be on the decline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요 표현을 사용하시면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Since the start of the COVID-19 pandemic, 그렇죠?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이래 hate crimes against Asians, 아시아인들을 상대로 한 증오범죄가 have been on blank rapid rise in Western countries. Western countries니까 서방 국가가 되겠죠. 서방 사회에서 급격한 상승세를,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자, be on the rise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형용사가 끼어들었습니다. rapid rise예요. 그냥 증가세가 아니고 상승세가 아니라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럴 때 관사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관사가 달라지면 둘 중에 하나죠. 해석이 달라지거나 의미 자체가 해석되지 않아야지 되는데요. 지금의 경우에는 on a rapid rise를 씁니다. be on the rise는 맞습니다만 형용사가 들어가서 어떠한 종류의 상승세인데 rapid rise, 급격한 상승세, 그 다음에 steady rise, 꾸준한 상승세, 그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죠. 그래서 be on a rapid rise,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 근절, 그리고 즉각 나서야 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혐오는 hate against foreigners라고 하시거나 이 표현을 알면 좋죠. xenophobia, 이것이 xeno라는 외국인과 phobia, 혐오가 만나서 외국인 혐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인종차별은 racial discrimination 이런 말을 쓰면 되겠고요. 뭔가를 근절하다, 뿌리 뽑다라고 할 때는 root out, 뿌리를 꺼내는 거니까요. stamp out, eradicate 혹은 eliminate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즉각 나서다라고 할 땐 be quick to, 예, 빠르게 움직이거나 waste no time in,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만 실제로 많이 쓰는 표현들이니까 여러분들 저희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다시 보기 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Now they should waste blank, 즉각 나서야 한다, in 근절하다, xenophobia and racial discrimination. 뭐가 들어갈까요? Now they should waste no time in eliminating, eradicating xenophobia and racial discrimination.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자, 전체 내용 오늘 좀 많습니다. 들어보시죠.
1: Since the start of the COVID-19 pandemic, hate crimes against Asians have been on a rapid rise in Western countries. Now they should waste no time in eliminating xenophobia and racial discrimination.
2: Since the start of the COVID-19 pandemic, hate crimes against Asians have been on a rapid rise in Western countries. Now they should waste no time in eliminating xenophobia and racial discrimination.
0: 오늘도 여러 가지 표현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오늘 우리가 봤던 표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1: Seize power.
2: Seize power.
1: Conduct a crackdown.
2: Conduct a crackdown.
1: In the wake of.
2: In the wake of.
1: Be quick to. Waste no time in.
2: Be quick to. Waste no time in.
1: Eliminate xenophobia.
2: Eliminate xenophobia.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그리고 MP3와 스크립트 다운 다 가능합니다.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환경 변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에서 10년 만에 최악의 황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까지 영향권에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중국 문제, 그리고 EU 문제를 중점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 패턴, 그리고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작성하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oday's topics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토픽은 중국 이야기입니다. The worst dust storm in decade in China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헤드라인의 경우에는 관사를 생략하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in a decade, 10년 만에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10년 만에 중국에 불어닥친 최악의 dust storm, 황사가 그 주인공이 되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1: 더 워스트 dust storm in a decade in China. China is the world's biggest emitter of greenhouse gases. To make matters worse, the largest dust storm in a decade swept across northern China, grounding hundreds of flights.
2: The worst dust storm in a decade in China. China is the world's biggest emitter of greenhouse gases. To make matters worse, the largest dust storm in a decade swept across northern China, grounding hundreds of flights.
0: 환경 관련해서 중요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알아두시면 앞으로도 도움이 될 텐데요. 오늘 뉴스 키워드, 어떤 단어가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1: Greenhouse gases.
2: Greenhouse gases.
1: Dust storm. Sandstorm.
2: Dust storm. Sandstorm.
1: Decade.
2: Decade.
1: Ground.
2: Ground.
0: 자, 첫 번째 나온 표현은 greenhouse gases란 표현이 나와 있겠군요. 온실가스가 여러 종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산화탄소인데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복수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라고 해서 greenhouse gases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역시 문제가 되는 황사입니다. dust storm, 먼지 폭풍이란 개념으로 dust storm이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모래 폭풍이죠. sandstorm 둘 중에 하나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decade라는 말이 있는데요. 10 years, 1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decade.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to ground.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to 부정사를 붙여놨는데요. 이륙을 못하게 하다, 발목을 묶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hina is the world's biggest emitter of greenhouse gases. 자, 여기까지 한 번에 가야 되겠네요. 중국이란 나라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환경적인 측면에서 greenhouse gases, 온실가스를 emitter, 배출하는 국가인데요. 문제는 요거죠. biggest emitter,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의 기업입니다. 그만큼 오염이 심한 나라인데요. to make matters worse, 설상가상으로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to make matters worse. The largest dust storm in a decade. 여기까지가 하나의 청크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성취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청크 단위로 그냥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In a decade, 몇년 만에 라고 할때 전치사 in을 쓰죠. 10년 만에 최악의 바로 황사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란 얘기는 뭐 최악이란 얘기니까요. 최악의 황사가 swept across northern China, 중국 북부를 휩쓸었습니다. sweep across. 같이 알아두시고요. grounding hundreds of flights. 이렇게 되어 있군요. ground라는 표현이 나왔군요. 분사구문입니다만 동사로 쓰였습니다. 운항을 못하도록 발을 묶어놓다라는 의미가 되니까요. 결국 수백 편에 달하는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수백 편에 달하는 항공기가 발이 묶였습니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 오늘의 꿀팁 하나 있습니다. 오늘의 꿀팁 바로 flights냐 planes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모든 항공편이 결항되었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 all the airplanes were cancelled가 맞을까요? 아니면 all the flights were cancelled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둘다 될까요? 자, 우리가 항공기 운항을

0: 중단하다, 발을 묶다라고 할 때는 ground 다음에 flights가 나올 수도 있고 planes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항공기가 결항되다라고 할 때는 all the flights were cancelled라고 씁니다. 항공편 자체가 결항된 거지 항공기, 즉 비행기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항공기 운항이 결항되었다 혹은 취소되었다라고 할 때는 all the flights were cancelled 그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1: The worst dust storm in a decade in China. China is the world's biggest emitter of greenhouse gases. To make matters worse, the largest dust storm in a decade swept across northern China, grounding hundreds of flights.
2: The worst dust storm in a decade in China. China is the world's biggest emitter of greenhouse gases. To make matters worse, the largest dust storm in a decade swept across northern China, grounding hundreds of flights.
0: 두 번째 토픽입니다. 이번엔 유럽연합 EU로 갈 텐데요. EU에서 바이러스 패스포트 플랜이라고 돼 있군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여권을 가진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요 헤드라인으로만은 정확히 내용을 가늠할 수가 없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1: EU virus passport plan. The European Union is considering issuing certificates that would allow EU residents to travel freely across the 27-nation bloc as long as they have been vaccinated or tested negative for COVID-19.
2: EU virus passport plan. The European Union is considering issuing certificates that would allow EU residents to travel freely across the 27-nation bloc as long as they have been vaccinated or tested negative for COVID-19.
0: 자, 여기서도 몇 가지 우리가 꼭 알면 좋은 그러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News Keywords, 어떤 단어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1: Certificate.
2: Certificate.
1: Vaccinate.
2: Vaccinate.
1: Test negative.
2: Test negative.
0: 첫 번째 단어는 certificate, 자격증 혹은 증명서라고 알려진 표현이죠. 내가 어떤 자격을 취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certificate,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vaccinate이란 단어입니다. 예방주사를 놓다, 접종을 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vaccinate. 그리고 세 번째는 test negative. test negative for. 어디에 대해서 음성 반응을 보이다. 만약에 양성 반응을 보일 땐 test positive for.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요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볼까요? 일단 주어가 나와 있군요. The European Union is considering issuing certificates. 여기까지가 첫 번째 청크가 되겠습니다. 청취를 하실 때 꼭 들어야 되는 부분이 동사예요. 동사를 듣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라는 우리말의 끝 맺음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동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조동사와 함께 이런 동사입니다. Issue certificates라고 하면 유럽연합이 증서를 발급했다 혹은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는데요. 중요한 건 considering이죠. 했다가 아니고 증서 발급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놓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That would allow EU residents to travel freely across the 27-nation bloc.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 가지 꼭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would, 두 번째 allow. 아, would가 아니죠. 예, 그거 would 아니고 would. 입을 좀 내미셔야 되겠는데요. 이때 would를 꼭 쓰셔야 되는 이유가 아직 계획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이란 개념으로 꼭 would 쓰셔야 되겠고요. 법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that would 꼭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allow입니다. 법이라든가 정책 같은 것이 주어로 나올 때 allow somebody to 라고 하면 누가 뭐뭐 하는 것을 허용한다. 즉 권리사항을 얘기하는 거고 반대말이 require somebody to do something이라고 하면 누가 뭐뭐 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니까 요건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allow냐 require냐 달라지는 거죠. 자, 이 계획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회원국 시민들의 경우에 27개 국가로 이루어진 EU 즉 유럽연합을 편안하게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조건이 있겠죠. As long as they have been vaccinated, 첫 번째, 예방접종을 맞았거나 or tested negative for COVID-19, 코로나19 팬데믹에 있어서 음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 한해서 허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영국이 Brexit, 탈퇴하면서 EU는 27개 국가가 되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사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 받기 때문에 수동태로만 있습니다. I was tested. 그러나 어디에 대해서 양성 반응을 보이다 혹은 음성 반응을 보이다라고 할 때는 꼭 test negative for, test positive for 자동사로 쓴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1: EU Virus Passport Plan. The European Union is considering issuing certificates that would allow EU residents to travel freely across the 27-nation bloc as long as they have been vaccinated or tested negative for COVID-19.
2: EU Virus Passport Plan. The European Union is considering issuing certificates that would allow EU residents to travel freely across the 27-nation bloc as long as they have been vaccinated or tested negative for COVID-19.
0: 자, 오늘의 표현 그리고 패턴입니다. 오늘은 정확히 표현이라고 하기보다는 사고방식 혹은 요령에 조금 더 가까운데요. 품사에 얽매이지 말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라고 하면 일단 투자가 나올 거고 그 투자 대상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investment in something 이렇게 쓰는데요. 그 something에 해당하는 말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입니다. 대표적으로 풍력 혹은 태양력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자, 여기에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어떤 표현이 일단 들어갈까요?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sources. 자, energy sources라고 하면 이게 에너지원이고요. Renewable이라고 하면 재생이 가능한 풍력이나 태양력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사실은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한 전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혹은 약속하다라는 말이 있다고 치자고요. 일단 빨간 글자로 나온 것처럼 투자 확대를 약속하다. 그러니까 약속했다. 투자를 확대하기로. 자, 이런 구문을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다. 뭐 주체는 뭐 누가 돼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일단 정부로 한번 잡아보죠. 자, 주체는 정부니까요. The government, 정부가 has promised, 약속을 했어요. 이제부터 약속 내용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확대가 되겠는데요. 이럴 때 to blank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sources. 이렇게 쓰는 게 가장 보편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정부가 약속을 했습니다. 혹은 공언을 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투자라는 것을 확대하다라는 동사를 내가 뭘로 쓸 것인가를 좀 고민하게 되죠. 어떤 동사가 떠오르나요?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확대하다, expand. 물론 increase라만 쓸 수 있겠죠. 그러나 expand, 조금 더 많이 쓰는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investment expansion이라고 하면 투자 확대라고 쓸 수 있겠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런 식의 품사가 이미 머릿속에 결정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거 좋은 표현이죠. 근데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훌륭하게 좋은 표현이긴 한데 그러나 또 다른 선택도 있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인지 보기 전에 이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1: The government has promised to expand investment into renewable energy sources.
2: The government has promised to expand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sources.
0: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형태로 만들어봤습니다. 네, 투자 확대를 약속하다라고 할 때 expand investment 이런 말 쓰는 거 외에도 쉽게 쓰자면 정부가 has promised to invest something in renewable energy sources. 자, 이때 이 blank 안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invest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invest more 그치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promise to invest more in something 더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이것도 투자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품사를 우리말에 있는 그 품사 그대로 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쓰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동사로 쓰지 않으셔도 돼요. The government has promised more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sources. 자, 영어에 대한 이런 유연한 사고방식

0: 관심을 갖게 되면 내가 기사를 볼 때도, 그리고 기사를 작성할 때도 상당한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자, 요 내용도 듣고 정리해 보죠.
1: The government has promised to invest more in renewable energy sources.
2: The government has promised to invest more in renewable energy sources.
0: 자, 다음 코너는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기사를 작성해보고, 들어보고, 말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Measures Against High Levels of Fine Dust. 이렇게 되어 있군요. 좋은 먼지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죠? Fine은 이때 미세한이라는 의미로 쓰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되겠군요. 문제는 미세먼지가 지금 수위가 상당히 높은데 이에 대해서 이를 퇴치하고자 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against가 나왔으니까 반대되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내용을 보면 오늘 끔찍한 수준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서울과 일부 지역에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이제 우리가 알것 같아요. 문제는 비상 저감 조치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지난주부터 저와 함께 이 방송을 보셨더라면 나름 어느 정도 충분히 떠오를 것 같은데요.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끔찍한 수준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뭐 가운데라고 하면 상황을 얘기하기 때문에 with를 쓰고 phrase, 구를 쓰거나 아니면 as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고 문장, sentence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미세먼지는 fine dust 이렇게 쓰거나 particulate matter,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PM10, PM2.5 뭐 이런 식으로 PM이 바로 요 표현입니다. 미세먼지, particulate matter, 쉬운 말로는 fine dust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뒤덮다, 여기가 핵심이죠. blanket, 이불이잖아요. 덮어주는 겁니다. shroud, 이것도 덮다라고 알려쓰는 표현입니다.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어디가 덮이다라든가 이럴 때 shroud, blanket, 이 두 단어는 꼭 알아주시면 좋겠군요. 자, with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해 봤습니다. with dreadful levels of fine dust, blank the country, 이렇게 되어 있네요. dreadful, 끔찍한, 요거 모르겠으면 조금 전에 나왔던 high levels of fine dust, 뒤덮다, blanketing, 혹은 shrouding the country,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as를 쓰게 되면 as dreadful levels of fine dust are blanketing, 혹은 are shrouding the country,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정부는 서울과 일부 지역에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뭔가를 발령하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issue란 말이 되겠죠. issue a warning, 경고를 발령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요. 비상저감 조치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비상조치는 emergency measures라고 합니다. 저감이라는 것은 미세먼지를 낮추겠다라는 얘기니까요. 비상시국에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조치가 비상저감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government has blank emergency fine dust reduction measures for Seoul and other parts of the country. 이렇게 쓰면 되겠는데요. 자, 바로 여기에 issue란 단어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정부가 비상시에 발동하는 미세먼지 reduction measures, 저감 조치를 서울과 일부 지역에 한해서 발령했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1: With dreadful levels of fine dust blanketing the country, the government has issued emergency fine dust reduction measures for Seoul and other parts of the country.
2: With dreadful levels of fine dust blanketing the country, the government has issued emergency fine dust reduction measures for Seoul and other parts of the country.
0: 자, 오늘도 역시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방송에 나왔던 중요한 표현 정리해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시죠.
1: Greenhouse gases.
2: Greenhouse gases.
1: Dust storm. Sandstorm.
2: Dust storm. Sandstorm.
1: To make matters worse.
2: To make matters worse.
1: Test negative.
2: Test negative.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MP3와 스크립트 다운 가능하고요. 또 다시 보기를 통해서 언제라도 방송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김성백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적인 이야기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미나리에 관한 소식, 기분 좋은 소식 하나 들어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부동산 과열 경기를 잡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 즉 200만 호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역시 오늘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패턴 그리고 표현 정리할 텐데요. 일단 어떠한 내용인지 today's topics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part 1, today's topics 가운데 첫 번째 토픽입니다. Overheated real estate market. 이렇게 되어 있군요. 이미 오버한 겁니다. 과열 경기가 이루어진 거죠. Real estate, 부동산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인데요. 자, 부동산 시장이 지금 과열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시죠.
1: Overheated real estate marke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supply over 2 million housing units across the country to tame the nation's overheated real estate market and eradicate speculation.
2: Overheated real estate marke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supply over 2 million housing units across the country to tame the nation's overheated real estate market and eradicate speculation.
0: 항상 특정 기사 혹은 특정 분야의 기사가 나오게 되면 그 분야에 꼭 나오는 표현들을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특히 청취로 들을 때 그 기본적인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동사라든가 표현들을 모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뉴스 키워드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1: To tame.
2: To tame.
1: Real estate.
2: Real estate.
1: To eradicate.
2: To eradicate.
1: Speculation.
2: Speculation.
0: 자, 첫 번째 뉴스 키워드가 되겠군요. To tame. Tame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뭐 가축을 길들이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꼭 가축뿐만 아니라 시장이라든가 특정한 분야를 길들이다 혹은 다스리다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Real estate. Real estate. 이라고 하면 부동산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To eradicate. Eradicate, 근절하다, 뿌리 뽑다. 근절 자체가 한자로 뿌리를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뿌리 뽑다, 근절하다 라고 할 때 Eradicate, 물론 그 밖에도 Root out, 뿌리를 꺼낸다는 개념으로 Root out something 이라고 하면 그것도 Eradicate과 같은 의미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군요. Speculation, 보통 우리가 추측이 무성합니다 라고 할 때 Speculation is rife. That blah blah blah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부동산 시장에서 speculation은 정말 문맥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추측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투기를 얘기하는 건지 꼭 판단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체는 정부군요. The South Korean government, 한국 정부가 is planning to supply over 2 million housing units across the country.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동사 두 개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공급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하나는 계획 중이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아직 공급한 거 아니죠?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 있죠. 공급 물량은 얼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급되는 지역은 어디인지 다 나와 있는데 과연 내가 조금 전에 청취로 이 뉴스를 들었을 때 그 내용을 다 잡았을까? 한번 자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바는 over, more than 이란 개념이죠. 자그마치 20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 지역이 across the country, 바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군요.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인데요. 첫 번째는 to tame the nation's overheated real estate market. 아, 역시 동사 중요합니다.

0: the market. 지금 과열 중인 부동산 시장, 다시 말하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첫 번째 시키겠다라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and eradicate speculation. 그렇습니다. 투기를 근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동사와 함께 쓰는 목적어, 그리고 이런 명사 앞에는 어떤 동사가 나오는가 항상 세트 메뉴로 함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Tame the market, 그리고 eradicate, 그리고 root out speculation, 투기를 근절하다. 자, 그런 맥락에서 전체 내용을 듣고 정리합니다.
1: Overheated real estate marke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supply over 2 million housing units across the country to tame the nation's overheated real estate market and eradicate speculation.
2: Overheated real estate marke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supply over 2 million housing units across the country to tame the nation's overheated real estate market and eradicate speculation.
0: 자, 두 번째 주제는 미나리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미나리 makes history. 자, make history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역사를 이루다. Open a new chapter.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럴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자, 영화 미나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Minari makes history. Minari, a much-talked-about film about a Korean immigrant family pursuing the American dream, won the Golden Globe for the Best Foreign Language Film. The movie also earned six nominations for the upcoming Academy Awards.
2: Minari makes history. Minari, a much-talked-about film about a Korean immigrant family pursuing the American dream, won the Golden Globe for the Best Foreign Language Film. The movie also earned six nominations for the upcoming Academy Awards.
0: 뭐 아마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듣기에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청취에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냐? 그 background information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자, 오늘도 뉴스 키워드 몇개 있는데요. 간단하게 들어보시죠.
1: Immigrant.
2: Immigrant.
1: Upcoming.
2: Upcoming.
0: 간단하게 두 단어만 오늘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단어는 immigrant 이란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민자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upcoming, 곧 다가오는 upcoming 요 두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를 가지고 전체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미나리라고 하고 이렇게 카마가 나와 있는데요. 항상 문장 중간에 이제 카마가 나오거나 하이픈이 나오면 그 내용을 설명하는 어떤 내용이 추가로 삽입되는 부분이죠. 이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미나리를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군요. A much talked about film. 여기까지입니다. 자, a much talked about film이에요. Talked about. 입에 회자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란 얘기가 되기 때문에 A much talked about, 정말 세간의 주목을 받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영화고요. 그 주제가 About a Korean immigrant family pursuing the American dream. 아, 그렇군요. 한국계 이민자 가정인데요. 미국의 America dream을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국 이민자 가정의 삶을 담은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영화가 미나리라는 영화인데요. Won the Golden Globe for the Best Foreign Language Film. 아, 그렇습니다. 조금 논란이 있었죠. 언어 때문에 작품상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외국어 영화상에 일단 출품이 되었는데요. 골든 글러브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won, 수상했습니다. The movie also earned six nominations. Nomination, 후보 지명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이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는 또한 6개 부문에 지명이 되었습니다. For the upcoming Academy Awards. 곧 다가오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6개 부문, 잘 아시다시피 여우 조연상 부문도 이번에 노미네이션 됐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좀 큽니다. 이번 달에 이제 하게 되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원래 2월 말에 하던 행사를 4월 25일로 이제 연기해서 하게 되는데요. 결과를 보고 나서 혹시 또 좋은 결과가 있으면 한번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1: 미나리 makes history. Minari, a much-talked-about film about a Korean immigrant family pursuing the American dream, won the Golden Globe for the Best Foreign Language Film. The movie also earned 6 nominations for the upcoming Academy Awards.
2: Minari makes history. Minari, a much-talked-about film about a Korean immigrant family pursuing the American dream, won the Golden Globe for the Best Foreign Language Film. The movie also earned 6 nominations for the upcoming Academy Awards.
0: 자, 오늘의 표현과 패턴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고 패턴인데요. 법이나 제도, 정책 등의 취지나 목적을 얘기할 때 우리가 취지, 목적을 동사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법, 예를 들면 laws. 그리고 제도는 institutions, 정책, policies 이런 것이 주어로 나왔을 때 취지나 목적은 이런 동사를 쓰게 됩니다. To be intended to. 이 법이나 정책이나 제도의 취지가 뭔지, 의향이 뭔지, to be designed to,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To be to, 이때는 to 부정사의 부태어 우리가 문법을 얘기하자면 부사적 용법 가운데 목적을 얘기할 때 쓰는 편이고요. 다 to 부정사를 쓰게 됩니다만 딱 하나, to be aimed at ing. 이런 경우에 다 정책이나 법, 제도의 취지 혹은 목적, purpose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이 곧 발효됩니다. 실시됩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단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어떻게 써야 될까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할 때 정책이 뭐 여러 건일 수 있으니까 policies blanket boosting the economy. boost, 끌어올리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로켓을 발사할 때 boosting 하는 것처럼 경제를 뒷받침하다, 부양하다 라고 할 때 boost the economy.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럴 때 이 경제 활성화, 경제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혹은 취지로 하는 정책이라고 할 때 이때 들어가는 표현이 policies aimed at boosting the economy. 지금은 뭐 at이 나왔으니까 ing을 썼습니다만 policies intended to boost the economy. policies designed to boost the economy. 다 마찬가지로 경제를 부양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취지의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이 곧 발효된다. 아, 발효된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의 핵심은 아니니까요. A series of new policies blanket boosting the local economy. 아, 여기까지로 확대될 수 있겠군요. 일련의 정책이니까 a series of new policies. 근데 which are aimed at boosting the local economy. 국내 경제니까 local 썼는데요. 구태여 안 써도 괜찮습니다. The local economy, the domestic economy. 다 국내 경제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여기까지 보면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일련의 정책이 will soon come into effect. 자, 법이라든가 정책 같은 것들이 새롭게 발효된다, 실시된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take effect, 혹은 come into effect, 혹은 go into effect 라고 해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자, 이 표현 우리가 듣고 정리합니다.
1: A series of policies aimed at stimulating the economy will soon come into effect.
2: A series of policies aimed at stimulating the economy will soon come into effect.
0: 자, being an anchor yourself. 이제 내가 직접 글을, 기사를 작성하고 들어보고 말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나리를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좀 많습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기사를 작성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영화 미나리는 유명 배우 없이 만들어진 저예산 영화입니다만 평론가와 일반 관객 모두로부터 찬사, 극찬을 받았습니다. 미나리로 인해 미국 영화계의 다양성에 관한 논쟁이 재점화되기도 했고요. 자, 여기서 핵심이 유명 배우 없어요. 그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꽤 있는데,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꽤 있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 봤을 때는 일단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저예산 영화입니다. 반대말이 블록버스터가 되겠는데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리고 평론가란 표현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0: 일반 관객, 관람객이란 말도 알았으면 좋겠고요. 찬사, 극찬을 받았다. 또 많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 논쟁이 재점화되었다라는 표현들 정말 많이 씁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영화 미나리는 유명 배우 없이 만들어진 저예산 영화. 자, 일단 유명 배우라고 할 때 어떤 말을 쓰면 좋을까요? A-list stars 라고 쓰시거나 A-list stars 혹은 big name stars 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명문대, 인류대라고 할 때도 big name universities 그렇게 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물론 major stars 괜찮습니다. 저예산 영화라고 하면 당연히 a low budget movie, a low budget film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우리가 미나리 was a low budget movie라고 해도 되겠지만 미나리 was made on a low budget with no major stars, with no big name stars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Be made on 요거 많이 씁니다. 그래서 미나리 was made on a low budget. 미나리 is a low budget movie. 뭐 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평론가와 일반 관객 모두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군요. 찬사라고 하면 일단 그래요. praise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는 게 맞는데 그거 전에 평론가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critics. critics 하면 비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고요. 뭔가 자잘못을 얘기하는 사람, 이건 맞아,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critics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비평가라고도 하는데 culture, 문화에서는 평론가라고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관객이라고 할 때 영화 보러 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moviegoers, filmgoers 라고 하시면 관객 혹은 the audience 라고 쓰시면 되겠군요. 자, 평론가와 일반 관객 모두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저예산 영화였습니다만 but the movie has been highly blanked by both critics and the general audience. 일반 관객으로부터 말이죠. 자, 이때 들어간 표현 highly praised by 알아두시면 좋겠군요. The movie has been highly praised. 극찬을 받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당연히 그 대상이 critics, 평론가들과 and the audience, 관객들로부터 말이죠. 여기서 the general audience 대신에 조금 전에 봤던 moviegoers 괜찮습니다. 자, 요게 또 문제군요. 논쟁이 재점화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미국 영화계의 다양성에 관한 논쟁입니다. 자, 일단 뭐 아시다시피 논쟁을 일으키다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cause, set off, trigger, spark, a debate, on이나 over를 쓰게 되는데요. 자, cause, set off, trigger, spark, a debate, on 혹은 over. 자, 그래서 미나리 blank the debate over diversity in Hollywood. 미국 영화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in Hollywood, 다양성, diversity. 자, 여기에 관한 기존의 논쟁에 다시 재점화했으니까요. 이때는 동사를 뭐 쓰면 좋을까요? 쉽지 않죠? 예, reignite 혹은 rekindle 이란 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reignite, 다시 점화하다 혹은 rekindle, 다시 촛불에 불을 붙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 표현 알아두시면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도움이 크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미나리 이야기 전체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1: 미나리 was made on a low budget with no major stars, but the movie has been highly praised by both critics and the general audience. Minari reignited the debate over diversity in Hollywood.
2: Minari was made on a low budget with no major stars, but the movie has been highly praised by both critics and the general audience. Minari reignited the debate over diversity in Hollywood.

0: 오늘도 중요 표현 정리해 봤습니다. 어떤 표현인지 확인하시죠.
1: Tame the overheated real estate market.
2: Tame the overheated real estate market.
1: Eradicate speculation.
2: Eradicate speculation.
1: A low budget movie.
2: A low budget movie.
1: Reignite the debate. Rekindle the debate.
2: Reignite the debate. Rekindle the debate.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말인데요. 미나리는 아닐지언정 영화 한편 보시는 것도 뭐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MP3 그리고 스크립트 다 다운 가능하고요. 다시 보기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많이 와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머 파워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Enough is enough. 그만하면 됐어. 할 만큼 충분히 했어.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제가 옛날에 열심히 운동을 하던 시절이 잠깐 있었어요. 이제 그때 저한테 운동을 가르쳐주던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운동이란 모름지기. 와, 진짜 더 이상 못하겠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몸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때 그만두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공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진짜 할 만큼 했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성적이 향상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진짜 못 참겠다 싶을 때 딱 5분만 더 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제 명사절에 대한 조금 어려운 이야기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개념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짜잔. 접속사로 유도된 명사절이라고 되어 있고 사실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부터 계속 해오던 거라서 아, 또 똑같은 얘기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오늘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우리 명사절이라고 하는 게 주, 목, 보, 명사 자리에 절이 오는 거. 주어랑 수러가 오는 거다 그랬죠. 근데 얘네를 이끌어주는 리더가 있다. 그걸 이제 접속사라고 부른다. 이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아이가 that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주어 동사의 구조다. 그러면 주어 자리 명사 자리 맞아요. 근데 요 자리에 떨렁 명사가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주어랑 수러를 갖춘 절이 올 수 있고요. 얘네 리더 자리 접속사 자리에 대시 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that은요. 완전한 절과 결합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완전한 절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주어가 빠져 있으면 완전한 절입니까? 아이고, 안 되지. 의미상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빠지면 완전한 절인가요? 안 되죠. 그래서 필요한 요소들이 풀세트로 다 갖추어져 있는 거, 그거를 완전한 절이라고 하는구나. 일단은 이제 거기까지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대절 공부하면서 궁금한 게 그걸 거예요. 와, 쌤, 그러면 관계대명사 대시 이끄는 절이랑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자, 그거는 어디 가서 이야기할 거냐면 관계대명사 편 가서. 아직 관계대명사 배우지도 않았는데 둘을 구별하는 방법을 여기서 얘기하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일단은 대절에 대한 얘기부터 확실하게 챙기자고요. 자, 그 다음에 웨더로 유도되는 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접속사 자리에 웨더가 올 수 있나요? 아, 웨더가 올 수 있다 그랬어요. 해석은 뭐라고 한다 그랬죠? 뭐뭐인지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또 뭐 또 올 수 있어요? 이 접속사 자리에 if도 올 수 있어요. 자, if가 이때 이렇게 명사절을 이끌 때에는 만약 뭐뭐라면 그 뜻이 아니고요. whether와 마찬가지로 뭐뭐인지 라고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쌤, 그러면 whether랑 if랑 막 바꿔 쓸 수 있는 겁니까? 에이, 막 바꿔 쓸 수 있으면 못하러 두 개나 만들었겠습니까? 쓰임이 조금 달라요. 누가 더 널리 쓰인다? 아, whether. 그래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은 whether를 적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주어, 동사 이렇게 있을 때 주어 자리가 명사 자리잖아요. 그래서 요 자리에 명사절이 올 수 있어요? 아, 올 수 있어요. 쌤, 그러면 whether도 명사절을 이끌고 if

명사절을 이끄니까 요 자리에 요렇게 쓸 수 있습니까? 아, 근데 요거는 안 돼요. 주어 자리에 오는 명사절은 누구만 이끌 수 있다? 웨더만 이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 공부할 때 이제 어떤 게 나왔었냐면 의문사, 주어, 동사, 아이고 길다. 그래서 투보정사를 이용해서 얍 줄이는 걸 봤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if 주어, 동사, whether 주어, 동사 너무 기니까 투보정사 이용해서 얍 줄일 수 있습니까? 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 둘 중에서 누구만 가능합니까? whether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투보정사와 결합할 수 있는 것도 whether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지금 정보가 많이 들어왔어요. 아, 그러면 예문 보면서 다시 정리해봅시다. 잘 어울리는 것끼리 연결해보세요. 그랬는데 제가 미리 연결해왔어요. 여러분도 연결해오셨죠? 자, 분석을 같이 해볼게요. is, 입니다, 뭐라는 건지. 이다라고 하는 말은 뒤에 보충해주는 보어가 필요해요. 뭐예요? The issue here. 여기서 issue, 쟁점입니다.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 뭐가 문제라는 거지? 아, 쌤, 그러면 앞에 나온 게 주어고요. 그렇지. 주어 자리는 명사 자리. 그렇지. 명사절을 whether가 이끌 수 있죠. 아, 맞아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명사절은 if는 안 된다 그랬어요. whether만 이끌 수 있다 그랬습니다. Whether or not you broke protocol. Protocol이라고 하면 협정을 이야기해요. 당신이 그 협정을 어겼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주어니까 은느니가로 해석하면 되죠. 그것이 is the issue here. 여기서 문제점, 쟁점입니다. 자, 2번 한번 해봅시다. The market will decide. 시장이 결정할 거예요. 뭘? 아, 쌤. 목적어 자리는 명사 자리. 그렇네. 그럼 이제 명사절이 나올 거고요. 맞아요. if가 명사절 이끌 수 있죠. 맞아요. 그럴 때 해석을 뭐라고 한다 그랬지? 뭐뭐인지를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The singer will be successful. 그 가수가 성공할지를 시장이 결정할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잔소리하자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이렇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얘네는 이름부터 벌써 접속사, 자기는 뭐만 하는 말이래요? 나는 접속만 시키는 말이야. 나머지 니들이 알아서 해. 그래서 나머지는 얘는 터치 안 해요. 그러면 얘를 빼고도 뒤에 완전체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한 절이 와야 된다.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했다고요. 여기 봤더니 가수가 입니다. 성공적입니다. 주어, 동사, 보어, 완전체가 왔잖아요. 요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직도 좀 모르겠죠. 더 볼게요. 자, 3번 보시면 that Tyler completed his homework, pleased his teacher 그랬습니다. 자, 이때 please는요. 제발 하는 please가 아니고요. 동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기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뭐가요? 아, 쌤, 앞에 나오는 게 주어고요. 그렇네. 주어 자리는 명사절 자리죠. 그렇네. 대시 명사절을 이끌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세 특징 하나 더 이야기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접속만 시킬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 뒤에 완전체가 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가 왔어요? 타일러가 completed, 완성했습니다. 자기의 숙제를.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뭐 하나 빠진 거 없이 풀세트로 잘 갖추고 있습니다. 해석은 뭐라고 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아, 명사절 대절일 경우에 사실이란 말 넣어서 해석하면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 지금은 주어니까 사실이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That Tyler completed his homework. 타일러가 자신의 숙제를 끝마쳤다라고 하는 사실이 pleased his teacher. 그의 선생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The meteorologist warned us that the storms would be severe. 그랬습니다. 아이고, 얘는 읽기도 힘드네. Meteorologist라고 해서 뭐냐면 기상학자, 막 날씨, 기후를 연구하는 분들을 이야기해요. 자, 기상학자가 경고를 했어요. 경고하다라고 하는 말도 재밌죠. 목적어가 두 개 올 수 있어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경고하다 이겁니다. 아이고 쌤, 을이니까 목적어고요. 그렇네. 목적어 자리도 명사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대시 명사절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되실 경우에 뒤에 뭐가 와야 된다 그랬어요?

빠진 게 없는 완전체. 그래서 봤더니 주어, 비동사, 보어. 필요한 거 다 와 있네. Storms, 폭풍우가요. Would be severe. 이게 심한, 심각한 이거죠. 심해질 거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다시, 자, 그 기상학자가요. Warned, 경고를 했어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경고했습니다. 폭풍우가 심해질 거다라고요. 괜찮습니까? 잘했습니다. 자, B번도 계속 같은 연습할 겁니다. 명사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랬어요. I wonder. 저는 궁금해합니다. 뭘? 아세? 뭐를이니까 여기가 목적어. 그러니까 여기가 명사절. 그러니까 if가 이끄는 명사절입니다. 아, 맞아요. if가 명사절 이끈데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뭐뭐인지. You can show me the way. show라는 단어도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보여주다 목적어 두 개 취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나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는지, 나에게 길을 보여줘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길을 알려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죠. 자, 어떤 길이에요? 전치사니까 명사까지 가봅시다. To the bus station.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상대방한테 너무 당연하게 야, 알려줘봐.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니까 예의 바르게 지금 그냥 이렇게 부탁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명사절을 if가 이끌고 있었고요. 자, 2번 봅시다. Charles suggested that. 자, 찰스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뭘 제안했는데? 뭘? 아, 쌤! 그러면 지금 이만큼이 뭐를 해당하는 목적어고요. 그렇네. 목적어 자리가 명사절이죠. 그렇지. 대시 명사절 이끌 수 있어요? 아, 이끌 수 있다 그랬잖아요. We focus on,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대요. 어디에? The main message, 주된 메시지에.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Of the speaker, 우리 말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약간 유식한 말로 화자라 그러죠? 화자의 주된 메시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지금 대시 명사절을 이끌고 있고요. 자, 3번 가봅시다. The hotel receptionist. 어, 지난 시간에도 나왔는데 receptionist가 누구였어요? 그렇지, 안내데스크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맞이하고 하는 그분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자, 호텔에요. 접수 직원, 안내 직원이요. inquired, 물어봤어요. 뭘? 아, 쌤, 목적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네.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절 자리고요. 이만큼이 명사절입니다. 그렇지. 웨더가 명사절을 이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얘는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어때야 된다고요? 접속만 난 시켜줄 거야. 나머진 니네가 알아서의 완전체가 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would like, 좋아해요. 뭐를? A non-smoking room. Non-smoking room이니까 담배 안 피는 방? 비흡연실이죠? 비흡연실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물어봤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왔잖아요. 완전체네. 얘가 쏙 접속만 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잘 쓴 거라고요. 자, 4번 마저 볼게요. The ancient Chinese believe that. 자, 고대 중국인들은요. 믿었대요. 뭘? 아이고, 쌤. 여기가 뭐를 목적어에 해당하는 내용? 그러니까 명사절이고요. 대시 명사절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럼요. Eclipses occurred. Eclipse라고 하면 일식이나 월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일식, 월식이 occurred,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믿었대요. 근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When, 뭐뭐 할 때 시간 정보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라고 우리 앞에서 열심히 배웠죠. A dragon tried to swallow the sun. Dragon, 그 용이요. Tried to swallow. Swallow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키는 거잖아요. 태양을 삼키려고 할 때 그때 일식이나 월식 같은 식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면 되겠네. 일식, 월식이 일어나면 태양, 달이 이제 가려서 일부만 보이거나 아예 보이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아, 이게 사실은 얘 드래곤이 이렇게 딱 해를 삼키려고 할 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우리 명사절 식별하는 연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배열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자,

성인과 되고 나서야 레베카는요, 자기가 분명히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말로 봐도 이 파란색 밑줄이 있는 게 무슨 성분으로 쓰였는지 보여요. 그죠? 뭐로 쓰였어요? 뭐뭐를 깨달았다. 아이고, 쌤, 을늘이니까 목적어. 목적어 역할이니까 명사절이고요. 그렇네. 명사절을 접속사 대시 이끌 수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럼 누구부터 시작하면 되겠어요? That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That.

제가 다 쓰기엔 너무 길어서 그냥 이렇게 표시할게요. Evidently라고 하면 분명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앞에서부터 천천히 가봅시다. Only then, 그때가 되어서야 Did Rebecca realize? 레베카가 깨달았어요. 뭘? 이제 여기서부터 목적어절이 시작돼요. 명사절입니다. 뭐를 깨달았냐면 she had evidently made a mistake. 자신이 분명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아, 쌤, 근데 이상해요. 여기 왜 이렇게 했었어요? 왜 이렇게 뒤집어서 썼어요? 자, 이거 왜 그랬을까요? Only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에서는 뭐예요? 이게 부정어의 개념이에요. 참 희한하죠. 왜 Only가 부정어 취급을 당한다 그랬습니까? 100명이 있는 방에서 한 명 콕 집어가지고 나 너만 사랑해 그랬을 때 99명은 안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영어에서는 준부정어처럼 취급을 해요. 어쨌거나 부정의 말이 맨 앞에 나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주어 동사가 자리를 쏙 바꾸거든요. 그런데 비동사, 이런 애는 엉덩이가 가벼워서 자기가 앞으로 폴짝 나와서 자리 바꾸면 돼요. 조동사, 캔이나 메이, 이런 애들도 엉덩이가 가벼워서 자기가 폴짝 앞으로 나오면 돼요. 그런데 realize 얘는 비동사도 아니고 조동사도 아니고 엉덩이가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못 나오고 누구를 내보냅니까? do를 대신 내보내서 자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게 도치라고 하는 개념이었고 상권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중요한 건 뭐니까? 지금 중요한 건 명사절이니까. 자, 2번 갑시다. 당신이 그것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아이고, 쌤, 앞에 있는 게 뭐가 해당하는 주어군요. 그렇네. 주어 자리니까 명사절 자리죠. 그렇지. 자,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접속사 중에 whether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기 영작할 때 뭐가 제일 앞에 와야 되겠어요? whether가 맨 앞에 와야 되겠네. whether or not. 자, 그 뒤에 뭐 와야 돼요, 그러면? 절이니까 주어 동사 그냥 영어의 정상적인 순서가 와야 돼요. You did it. 당신이 그걸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습니다. To me. 나에게 있어서요. 이렇게 된다고요. matter가요. What's the matter? 야, 뭐가 문제야? 이렇게 문제라는 뜻도 있지만 중요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여기선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잔소리 할까? 주어 자리에 인지 이렇게 해석했을 때 if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아, if도 명사절을 이끌긴 하지만 얘가 주어 자리를 메울 수는 없다 그랬으니까 걔는 안 되겠네. 자, 3번 갑시다. 우리는요, 우리의 요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뭘 받아들여야 된다고? 뭐를? 아이고, 쌤, 뭐를 해당하는 거니까 목적어고요. 목적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건 명사절이고요. 명사절을 이끄는 대표주자 대절입니다. 그렇네. 그래서 that으로 시작하면 돼요. that. 자,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 쓰면 돼요. 우리의 요구가. 그럼 우리의 요구 쓰면 되잖아요. our needs.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 다르다? are different. 근데 뭐랑은 달라요? from each other. 서로서로 다르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한번 영어로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we should accept.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뭐를?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대절 왔고 그런 경우에 사실을 이렇게 해석하면 좀 더 예쁘다 그랬죠. our need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우리의 요구가 서로서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괜찮죠? 자, 4번. 자, 판사는 그 남자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아이고, 길다. 자, 뭘 결정해야 된다고요? 뭐를? 쌤, 요만큼이 뭐를 해당하는 거 목적어? 목적어니까 명사절. 그렇지. 너무 많이 했다. 자,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대표 주자가 대절 아닙니까? 그렇지. 또 여기서는 뭐뭐 인지를 입증한다 그래서 인지 아닌지니까 아, 쌤, if도 괜찮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뭐 썼어요? if를 이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럼 맨 앞에 if 써주고 그 남자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아, 있다라는 말이 와야 되겠네. 영어에서 있다라고 할 때 뭐 쓰면 돼요?

There is, there are 구문 쓰면 되죠. 그래서 there is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There is enough evidence.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자, 근데 뭐 할 만한 충분한 증거입니까? To prove the man's guilt. 그래서 to 부정사가요. 명사 꾸며주는 역할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The man's guilt. Guilt가 뭐예요? 유죄예요, 유죄. 그 남자의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 이거 조금 긴데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The judge, 이게 뭐예요? 판사예요. 판사가 must decide, 결정을 내려야 해요. 뭐를? 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목적어 자리를 if가 이끌고 있어요. There is enough evidence,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해야만 해요. 무슨 증거인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to 부정사구가 꾸며주고 있다고요. To prove the man's guilt, 그 사람의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어려운데 이거 잘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접속사가 명사절을 이끌 때 그 접속사 자리에 대표주자로 나오는 아이들 that, if, whether에 대한 이야기 했거든요. 다시 한번 완벽하게 좀 정리하고 올까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명사절을 이끄는데 누가 이끄냐면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을 볼 겁니다. 우리 이미 이제 이 얘기 여러 번 했었어요. 의문사가 이끄는 절은 명사절이다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자, 의문사 뭐뭐뭐뭐 있지? 생각해 보니까 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막 이렇게 해서 제가 다 종류를 적어봤어요. 근데 1번과 2번으로 분류를 해놨죠. 똑같은 의문사인데 왜 나눠놨죠? 뭐가 다른가? 이름이 사실은 다릅니다. Who, which, what 이거는 의문 대명사라고 부르고요. How, why, when, where 얘네는 의문 부사라고 불러요. 아, 이름이 어렵네. 근데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문 대명사. 대명사. 명사래요, 명사. 명사는요,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하고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애. 그래서 제가 맨날 명사 보고 일중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끄는 절, 절이 어떤 건지 이야기했었죠. 예를 들면, 우리 what을 한번 예로 들어 봅시다. 이렇게 있을 때, 이럴 때요, 얘가 요 자기네 집 안에서도요,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하고 일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나 주어 할 거야. 그럼 주어가 또 나올 순 없죠. 주어가 빠져 있어야 돼요. 아니면, 나 목적어 할 거야. 그러면 목적어가 또 나올 순 없죠.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돼요. 얘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게 뒤에 한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해요? 문법적으로 불완전한 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의문 대명사는요, 불완전한 절이랑 같이 쓰인대요. 자, 그 다음. How, why, when, where. 얘네는 의문 부사, 부사, 부가적인 말이잖아요. 부가적인 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거들 뿐 이거예요. 자기는 안 하겠다 이거죠. 역할을 안 하고 그냥 나는 거들기만 할 테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해. 그러면 부사가 들어가 있는 식구, 그 절, 부사가 이끄는 절은요, 어때야 될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야 되니까 완전체여야 되겠죠? 그래서 how를 예로 든다면 뒤에 주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목적어, 보어, 하여간 필요한 애들은 다 갖다가 갖추고 완전한 절이 와야 돼요. 그래야 부가적인 말 how가 얘네를 이끌어 준다고요. 이걸 이제 문법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의문 부사는 완전한 절을 이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알아, 어려운 거. 지금 괜찮아, 괜찮아.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자, 마지막 보세요. 한정 역할의 의문사로 유도된 명사를. 말이 엄청 어려운데, 의문사 중에 명사랑 결합해서 쓰일 수 있는 애가 있어요. 뭐였지? What color do you like? Which subject do you like? 너 무슨 색깔 좋아하니? 너 어떤 과목 좋아하니? 이럴 때, what이나 which는 명사랑 같이 세트로 쓰일 수 있다. 이 얘기 여러 번 했었어요. 자, 근데 얘네도 마찬가지. 얘네 둘이 한 세트가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한 자리 차지해야 성격이 풀리는 애들이라고요. 그러면 이 뒤에는 얘네가 뭔가 역할을 할수 있게 한 자리를 비워놔야 되겠죠. 그래야 얘가 한 자리를 차지할 테니까. 아, 나 주어 할 거야. 그러면 주어 자리를 비워놔야 되고요. 아, 나 목적어 할 거야. 그럼 목적어 자리를 비워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문법책에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불완전한 절을 이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괜찮아요. 이제 하나씩 다시 볼 겁니다. 아니야, 진짜 포기하면 안 돼. 항상 여기서 포기했잖아요. 그럼 또 다시 출발선부터 해야 된다고. 이제 간신히 명사절 뭔줄 알겠는데, 원래 의문사절이 조금 어려워요. 자, 갑시다. 자, 어울리는 것끼리 연결해 왔어요. 분석만 합시다. Henry asked. Henry가 질문을 했어요. 아, 물어보다라고 하는 말은요. 누구누구에게 뭐를 물어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쌤. 뭐를이니까 목적어절, 목적어절은 명사절, 그렇지? 의문사가 명사절을 이끌 수 있습니까? 아, 당연히 이끌 수 있어요. Which ride was the best? 어떤 라이드가 탈 것이잖아요. 어떤 탈 것이 가장 좋은지 애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 쌤, 얘 이상합니다. Which가 이렇게 명사랑 결합할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 그랬잖아요. what이랑 which랑 명사랑 결합할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성격이 어떻다 그랬지? 지들이 한 자리 차지해야 되니까 뒤에 한 자리 비워놔야 된다 그랬죠. 뒤에 뭐 없어요?
아이고, 주어 없이 바로 동사부터 나왔네. 그래서 불완전한 절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뭐, 어쨌거나, 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 그런 거 몰라도 되니까, 의문사가 명사절을 이끈다. 그것만 알아두셔도 괜찮아요. 자, 2번 볼게요. Who Aria will choose as her partner is unclear. 자, is, 입니다. 어때요? Unclear. 분명치가 않습니다. 뭐가? 아이고, 쌤, 앞에 있는 게 주어고요. 그렇네. 주어 자리는 명사 자리니까 명사절이죠. 그렇지? 의문사, 후가 명사절을 이끌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 의문사가 이끄는 절은 명사절이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Who Aria will choose? Aria가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As는 전치사로 뭐뭐로서란 뜻이 있거든요. 그럼 명사까지 가서 묶어볼까요? As her partner. 자기의 파트너로 누구를 선택할 거냐? 그것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쌤, 잠깐만요. 얘는 의문 대 명사. 명사. 아, 자기가 한 자리 해야 되니까 뒤에 한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어디가 비어 있어요? Area가 선택을 할 겁니다. 뭘? 아이고, 뭐를 해당하는 목적어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는 거라고요.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을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Aria가 누구를 선택할 거냐, 파트너로. 그것이 is unclear, 명확치 않습니다. 아직도 어려워. 3번. 3번 할게요. 자, I could not remember. 저는 기억할 수가 없어요. 뭘? 아셋. 목적어 자리고요. 그렇네. 목적어 자리는 명사 자리고요. 그렇네. What 의문사가 명사절을 이끌 수 있고요. 그렇네. 여기까지는 다 이해했죠? What I was supposed to do next.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기로 되어 있는지. Next니까 다음에 무엇을 하기로 되어 있는지를 I could not remember. 저는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봤더니, 쌤, what은요, 의문 대 명사. 명사. 자기 자리가 뒤에 하나 비어 있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네. 자, 내가 was supposed to do 하기로 되어 있답니다. 뭘? 아, 지금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래서 얘가 올수 있었던 거라고요. 뒤에 한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지가 그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자연스러워요? 을로 해석하는 게 제일 자연스러워요. 다시 해볼까? 저는 기억할 수가 없었어요. 뭐를 I was supposed to do next. 내가 다음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지를요. 어렵죠. 4번. We recently discussed. 자, 우리가 최근에 논의를 했습니다. 뭘? 아이고, 쌤, 목적어 자리고요.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절 자리고요. 의문사 how가 명사절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지. We could raise our profits. Raise가 들어 올리는 거니까 늘리는 거네요. Profit은 이익, 수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늘릴 수 있을지를 논의했습니다. 최근에 논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뭐라고요? 이름이 의문 부사. 부사. 부가적인 말 거들기만 해요. 그러면 뒤에는 완전체가 와야지. 왜? 얘는 아무것도 안할 거야. 한 자리 차지 안할 거니까. 뒤에 보세요. 우리가 could raise, 늘려요. 이익을, 수익을. 아이고, 빠진 거 없이 다 왔죠. 풀 세트로. 얘는 뭐 하기만 했어요? 거들기만 했어요. 부사니까.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의문 부사는 완전한 절을 이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 얘기하지 마. 아, 그래. 그럼 B번은 그 얘기 빼고 한번 해봅시다. 그냥 명사절이란 개념만 가지고 있는지. Why the animal became extinct is still debated to this day. 그래서, what, Sam? Is debated. 논의가 되다. 지금 수동태 아닙니까? 그렇네. 뭐가 논의가 된다는 겁니까? 앞에가 주어죠? 주어 자리는 명사절 자리. Why? 의문사가 명사절 이끌 수 있지. Why the animal became extinct? Extinct가 멸종된 이런 뜻이니까요. 그 동물이 왜 멸종되었는가? 그 사실이 is still debated. 아직도 논의가 되고 있대요. To this day.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동물이 왜 멸종되었을까? 그것이 여전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to this day. 오늘날까지도요. 자, 2번 한번 해봅시다. Ask. 아이고, 반갑다. 너는 누구누구에게 뭐를 물어보다란 뜻 아니니? 그렇지. 목적어를 두 개 취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를 해당하는 게 목적어잖아요. 목적어절은 명사절, how가 명사절 이끌 수 있죠. 의문사니까. 해석해보세요. 저는 글로리아에게요, 물어봤어요. 뭐를? How the competition went. Competition이 뭐 시합 이런 뜻이 있죠. 경쟁이란 뜻도 있고. 시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 가봅시다. Kathy didn't know. Kathy는 몰랐습니다. 뭘? 아이고, 쌤, 뭐를이니까 목적어고요. 목적어 자리 명사절이고요. 그렇네. Where 의문사가 명사절 이끌 수 있고요. Where she was supposed to meet her friends. 아까 be supposed가 뭐라 그랬더라?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어디에서 그녀가 was supposed to meet 친구를 만나기로 되어 있는지 그거를 갖다가 알지 못했습니다. 뭐야,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어디서 만나기로 되어 있는지는 몰랐대요. 괜찮죠? 자, 4번 봅시다. How sugarcane is harvested and processed is the topic of today's show. 그랬습니다. 쌤, is입니다. 이니까 뒤에 보어가 필요해요. The topic, 주제입니다. 그렇네. 전치사 명사 묶어봅시다. 뭐의 주제래요? Of today's show. 오늘 쇼의, 오늘 프로그램의 주제래요. 뭐가? 쌤, 뭐가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가 주어고요. 그렇지. 주어자리 명사절이고요. 그렇지. 의문사 how는 명사절을 이끌 수 있고요. 맞아요. 근데 단어가 좀 어려웠죠? Sugarcane이 뭐냐 하면 사탕수수예요. 사탕수수. Harvest는 추수하고 수확하는 거. Process는 가공,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BPP 이거 뭐지? 아, 수동태. 그럼 잘 해석해 보세요. 어떻게 sugarcane, 사탕수수가 is harvested, 추수가 되고 and processed, 가공이 되는가 하는 것이 is the topic of today's show. 오늘 쇼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괜찮습니까? 아, 어려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주어 자리, 명사절 자리를 how가 이끌 수 있다. 그것까지만 해도 엄청 큰 소득인데요. 자, 마지막 C번. "영자"까지 하면 완벽한 거 아닙니까? 요것만 하고 쉴 테니까 울지 말고 요것만 보세요. 자, 그 기술자는 왜 그 자동차가 갑자기 출발했는지를 궁금하게 생각했대요. 뭘 궁금해하는데, 뭘? 쌤, 이만큼이 뭐를 해당하는 거 목적어고요.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절이고요. 명사절을 의문사가 이끌 수 있는데 왜니까 why가 이끌겠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 뭐가 와야 돼요? why로 시작할 수 있어요. 자, 왜 그 자동차가 갑자기 출발했냐? 그럼 주어 자리에 뭐가 와요? 그 자동차, the car. 갑자기 출발했답니다. 여기 위에 나와 있네. 이렇게 suddenly started 써주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해볼까? The engineer wondered. 그 기술자가요, 궁금해 했어요. 뭐를? 목적어 자리예요. Why? 왜? The car suddenly started. 갑자기 그 차가 출발했는가? 그거를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됐습니까? 자, 2번. 그 바리스타는요, 그것이 누구의 주문인지를 기억할 수가 없었답니다. 뭐를 기억 못했다고요? 뭐를? 쌤, 이만큼이 뭐를 해당하는 거 목적어고요. 목적어 자리가 명사절 자리고요. 명사절을 의문사가 이끌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의문사 자리에 뭐가 왔어요? 누구의 주문인지. 누구의라는 말이 왔다. 혹시 이거 조금 어려운데 알았어요? 누구의라는 뜻을 가진 의문사가 뭔지? Whose예요, whose. 그래서 whose order라는 말을 먼저 써주시면 돼요. 누구의? Order, 주문이죠. 그것이 누구의 주문인지. 아, 쌤, 영어의 정상적인 어순은요, 주어, 동사, 어순 아닙니까? 그렇지. 그냥 그 정상적인 어순 뒤에 남은 거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앞에서부터 해볼까요? 그 바리스타는요, couldn't remember,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목적어 시작됩니다. Whose order, 누구의 주문인지. It was, 그것이 누구의 주문인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됐어요. 자, 3번 갑시다.
자, 그 면접관은 에밀리에게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자, 뭘 물어봤어요? 뭘 하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아이쿠 쌤, 이만큼이 뭐를에 해당하는 거 목적어고요.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절이고요. 명사절을 의문사가 이끌 수 있는데 무엇이니까 의문사 중에서도 what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잘한 거죠. What. 자, 그 다음에 주어 와야지. 주어가 누구예요? 에밀리니까 대명사로 받으면 she. 그 다음에 영어의 정상적인 순서가 주어 다음에 동사잖아요. 무엇을 하는지 did. 자, 언제 한대요? 여가 시간에. 그래서 in her free time이란 말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한번 가볼까요? The interviewer asked. 그 면접관이 물어봤어요. 아, ask 반갑다. 누구누구에게 뭐를. 에밀리에게 뭐를 물어봤어요? What she did. 뭘 하냐?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언제? In her free time. 여가 시간에 뭘 하냐? 라고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왕 반복한 거 하나만 더. 아, 셋! What 의문사가 명사절을 이끌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그치? 얘는 정확하게는 이름이 뭐였지? 의문 대 명사. 대명사. 명사니까 자기 자리 하나 비워놔야 된다 그랬어요. 뒤에. 뒤에 뭐가 비었어요? 비었네. She did. 했다. 근데 뭘 했는지 목적어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가 무슨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어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 해석할 때 무엇을 이라고 해석하면 제일 자연스럽겠네. 그 면접관은 물어봤습니다. 에밀리에게요. 무엇을 그녀가 했는지. 여가 시간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만 더. 4번. 자, 연구원들은 앨리슨이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는지를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뭘 궁금했다고요? 아, 쌤, 이거를 궁금하게 여긴 겁니다. 목적어고요. 목적어 자리는 명사절이고요. 의문사는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니까 의문사 중에서도 how를 쓰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how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 순서 쓰면 되는데 주어가 앨리슨이에요. 동사는 뭐예요? 극복하다니까 had overcome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뭘 극복했대요? The difficult situation.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럼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가봅시다. The researchers wondered. 자, 그 연구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뭐를? How Allison had overcome. 어떻게 앨리슨이 극복했는지를 궁금해했어요. 뭐를? The difficult situation. 그 어려운 상황을요. 그리고 나서 잔소리를 하나 하자니 아, 얘는 정확하게는 이름이 의문 부사, 부사. 부가적인 말, 거들기만 하는 말. 그래서 뒤에 그냥 완전체가 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얘는 한 자리 안 할 거니까. 그럼 뒤에 완전체 왔나 보세요. 앨리슨, 주어. Had overcome, 동사. 그 다음에 the difficult situation, 목적어, 완전히 다 갖춰

아직 완전한 절이 왔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의문, 부산은 완전한 절을 이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앞으로 100번 정도 더 나올 거니까 일단은 제가 정리해드리는 만큼만 기억하세요.

네, 오늘이야말로 정말 위로가 필요한 날입니다. 너무 어렵죠. 진짜 고생 많았어요. 오늘은 요즘 너 말이야라고 하는 유명한 곡,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는 수강생이 신청해준 노래 같이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노래 가사 중에 어른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라는 가사가 등장하는데 진짜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잠깐 노래 듣고 숙제도 확인하고 올까요?

근데 그거 알아요? 어른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자책이 나는 왜 이렇게 어른스럽지 못할까거든요. 그냥 나이만 든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른이 되기 위해선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직 멀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 이제 주어나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에 대한 얘기할 건데 이제 힘든 고비 다 지났어, 진짜. 앞으로는 그냥 주구장창 복습이에요, 복습. 보세요. 주어나 보어의 역할을 명사절이 당연히 할수 있지. 이제까지 했던 얘기잖아요. 아, 쌤. 주어 자리, 명사 자리. 그렇지. 명사 자리에 대신, 명사 떨렁 오는 대신에 주어 수러를 갖춘 절이 왔다. 그럼 그게 명사절 아닙니까? 그렇지. 얘를 이끄는 리더가 접속사인데 그 대표 주자가 that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 다음 이 리더 접속사 자리에 의문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대절이 주어의 역할을 할수 있다. 의문사절이 주어 역할을 할수 있다. 그 얘기 한 거예요. 완전 우리 다 했던 얘기. 자, 그다음 대절과 의문절이 보어 역할도 할수 있습니까? 당연하지. 똑같은 얘기잖아요. 주어, 동사, 보어. 보어 자리가 명사 자리인데 떨렁 명사가 오는 대신에 주어 수러를 갖춘 절이 올수 있다. 근데 이거를 이끄는 리더가 접속사인데 이 접속사 자리에 대표 주자 누구? 대시 올 수도 있고 접속사 대신에 이 자리에 누구? 의문사가 올 수도 있다. 아, 쌤 진짜 했던 얘기네요.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다시 하는 거라니까. 자, A번 볼게요. 자, 어울리는 것끼리 연결해 놨어요. 같이 분석해 봅시다. The question is, 자, 문제는요, 입니다. 엥? 뭐라는 건지 보충해주는 말 보어가 필요하고요. 보어 자리, 명사 자리. 명사절을 누가 이끌고 있어요? How가 이끌고 있어요. 명사절을 의문사가 이끌 수 있어요? 아, 이때까지 그 얘기 했잖아요. 당연히 되죠. How we can maximize profit. Maximize가 극대화하다, 최대화하다 이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2번 봅시다. Why Curtis refused Ansel's offer is unknown to anyone. Is unknown. 알려져 있지 않아요. To anyone. 누구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아요. 뭐가? 아, 쌤, 앞에 뭐가 해당하는 내용이 주어고요. 그렇지. 주어 자리, 명사절 자리. 그렇지. 명사절을 why 의문사가 이끌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 커티스가 앤슬의 그 offer, 제안을 refuse, 거절했는가? 왜 커티스가 제안을 거절했는가 하는 것이요? is unknown to anyone. 누구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괜찮죠? 자, 3번. Whether Bill's contract is renewed depends on his performance. Depend on 여러 번 나왔다. 뭐라 그랬어요? 어디 어디에 달려 있다. 그랬습니다. 자, his

performance. performance라고 하면 수행, 얼마나 잘 하느냐,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의 수행, 그의 업적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뭐, 그의 업무에 달려 있습니다. 뭐가? 오, 쌤, 뭐가 해당하는 거 주어고요. 주어 자리는 명사절 자리고요. 명사절을 whether가 이끌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앞에서 배웠던 거잖아요. whether 명사절 이끌 수 있어요. 해석은 인지 이렇게 해석했죠. whether Bill's contract is renewed. contract, 계약이란 뜻이에요. Bill의 계약이 is renewed. 이게 뭐예요? renew가 갱신하다예요. BPP 수동태네. Bill의 계약이 갱신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요, 어디에 달려 있어요? 그의 업적, 그의 업무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이 갱신된다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12월 31일자로 끝나는 계약인데 너 잘하면 그거 더 늘려줄게. 이게 갱신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The fact, 사실은요, is입니다. 응, 뭐라는 거지? 뒤에 보충해주는 말, 보어가 필요하고요. 우리 보어 자리, 명사절 자리다 그랬습니다. 자, 명사절 대시 당연히 이끌 수 있죠. 얘 명사절을 이끄는 대표 주자인데. Energy consumption, 에너지 소비가 is increasing,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래요. 자, 이어서 해석해볼까? 사실은요,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명사절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해봤는데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굵직한 개념들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는 한결 편해지는지 아닌지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뭐라 그랬어요? 아, 주어, 목적어, 보어에 원래 명사가 쓰이는 자리에 뭐가 올 수도 있더라. 주어, 수러를 갖춘 절이 올 수도 있더라. 근데 얘네를 이끌어주는 누가 있었어요? 리더 접속사가 있었죠. 자, 이제 대표 주자 쭉 불러보세요. 맞아요. that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뭐인지라는 의미로 if, whether도 있었습니다. 근데 얘네랑 결합하는 이 절의 특징이 뭐였어요? 얘네는 딱 나는 진짜 접속만 해줄 거야. 니네 알아서 해. 그렇기 때문에 뒤에 뭔가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완전체, 완전한 절이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요. 이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것 중에 의문사가 있었어요. 의문사는 다 똑같은 거라고 봤더니 사실 그렇진 않았죠. 의문 대명사, who, what, which 같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의문 대명사의 경우에는 자기가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리 차지하려면 뒤에 누가 빠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뭐가 온다? 불완전한 절이 온다 그랬고요. 어디, 어떻게, 왜, 언제 이런 류의 단어들을 우리 의문 부사라고 불렀는데 의문 부사는 말 그대로 부가적인 말 거들기만 하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 역할도 안 해요. 그래서 뒤에 어떻게 완전한 절이 와야 된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 하여간 필요한 것을 풀세트로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려웠던 거는 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 머리에 안 잡혀서 어려웠던 거고 아무리 못 알아들었다 해도 이건 충분히 이해했을 거예요. 아, 얘네들이 명사 자리에 들어가서 명사절 노릇을 할 수 있구나.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오늘 대만족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심기일전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숙명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신우특강 영어독해원수 공부와 함께하는 저는 김세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긍정 주문으로 강의를 시작을 해봐야죠. 오늘의 긍정 주문은 난 소중해라는 긍정 주문입니다. 뭔가 되게 의미 있는 주문인 것 같아요. 긍정 주문은 선생님이 어쩌다가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선생님이 반아이들 상담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서 매년 매년 지날 때마다 느끼는 게, 아, 우리 아이들이 점점 더 마음이 힘들구나. 이 마음을 아픈,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안타깝고 너무 속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난 소중해라는 주문을 여러분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긍정 주문 때 나를 내 삶의 주인공으로 놔야 된다. 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계속 말을 해주잖아요. 그치? 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 항상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나를 항상 인생의 주인공으로 놓되, 내가 어떤 모습이든 아껴주고 소중하게 여겨주는 그러한 마음에서 항상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소중한 존재구나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강의도 시작해 봅니다. 자, 오늘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강의입니다. 자, 갑자기 화면이 꽉 차면서 뭔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유형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빈칸이랑 함축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봤더라면, 이제는 더 다양한 유형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어법, 주제, 제목, 무관한 문장, 글의 순서로 구성된 챕터를 만나볼 거고요. 오늘은 그 중에 네 문항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 마찬가지로 풀이 시간 측정해 오셔야 되겠고, 정답의 근거도 내가 딱 표시해놓고 선생님의 강의랑 비교하는 과정 기억하시죠? 그쵸? 자, 바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어법 문제부터 만나볼 겁니다. 얘는 29번입니다. 자, 29번이라고 하는 문항은 어떠한 의미를 갖냐면, 일단 위치만 놓고 봤을 때 28번 안내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25, 26, 27, 28번 구간이다라고 한다면은 25번은 도표고요. 26번은 내용 불일치고요. 27번, 28번은 안내문, 실용문 유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쉬운 구간이란 말이죠. 굉장히 빠르게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구간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구간을 넘고 바로 만나는 아이가 바로 요 29번 어법이에요. 긴장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 어법, 문법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한 친구들 있을 겁니다. 왜? 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학년 때 문법 공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29번 그냥 버릴 거야 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어법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이 어법 문제로 고득점을 가리고자 하지 않아요. 따라서 버리는 문제 아니고요. 모든 친구들이 충분히 도전해 볼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어법 항목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은 어법 지식을 가지고 있니? 누가 요 세세한 어법까지 다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무엇을 기본으로 하는가? 문장 구조 분석입니다. 문장 구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막 거창한 게 아니고요. 흔히 말하는 주어 동사 찾기, 끊어 읽기, 수식 관계 파악하기 등등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할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독해할 때 모든 문장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화된 것이 29번 되겠습니다. 자, 생소한 어법 나오지 않습니다. 자주 나오는 어법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출 문제만 들여다봐도, 그리고 우리가 영어독해 연습에서 만나게 될 다양한 어법 문제에 1번부터 5번까지의 항목 들여다보면은 한 요만큼의 범위가 있어요. 나오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푸는 문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유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밑줄만 보고 답을 고르면 안 됩니다. 내용 해석이 요구되도록 출제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해석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병렬 관계를 파악을 한다든지, 수식 관계를 파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주어 동사를 찾는 데 있어서도 내용 해석 가져가야 하는 경우 있거든요. 하지만 어법 문제인 만큼 내용 해석이 지나친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어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출제가 되니 큰 덩어리의 내용을 가져간다. 내용의 흐름만 자연스럽게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번. 제일 중요해요. 기본이 뭐라고요? 주어 동사 찾기. 기본입니다. 기본. 얘는요, 고3,
9월 모의평가 수능이라고 하는 우리가 최종 목표로 하는 그 시험에서까지 계속 물어보는 나이고요. 주어 동사와 관련된 밑줄이 답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이 고3인데 수능인데 주어 동사 찾는 걸 설마 물어보겠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우리 이번 챕터에서 풀어온 어법 문제에서도 얘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그쵸? 가장 기본이고 우리가 모든 독해 때 연습하고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익숙하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어법의 틀. 길고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할수 있다고요. 도전할 수 있다고요. 자, 해봅시다. 자, 그럼 1번 어법 문제 바로 들어갈 건데, 우리 어법 유형이다 보니까 내용 정의를 하긴 하겠지만, 주는 어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번 각각의 어법 항목이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가를 정의를 할 건데, 얘를 같이 교재에 옮겨 적으시면서, 이런 거 물어보고 있네? 할 만하네? 그리고 다른 어법 문제 만났을 때에도, 이거 또 물어보네? 또 물어보네? 나만의 그 범위를 지금 채워나가는 거거든요. 같이 필기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e new millennium. 새천년이 has brought discoveries. 발견을 가져다 줬다라고 합니다. 아하. 새천년이 발견을 가져다 줬다라고 하는 것은 새천년에 들어서 이러한 발견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쵸? 무엇에 관한 발견이 이루어졌냐면은, 자, 봅시다. Dolphin cognition, 돌고래의 인지고요. Emotion, 감정이고요. Consciousness, 의식입니다. 아, 돌고래의 인지, 감정. 의식, 뭔가 돌고래 그 내면, 내적인 것과 관련해서 뭔가 발견을 했나 봅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냈대요. 이제 1번 밑줄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핵심 소재가 무엇이다? 돌고래에 대한 발견이다. 요 정도만 크게 내용의 틀은 잡고 갑시다. 자, 좋습니다. 자, 발견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것은 만들어냈습니다. Brace 2라고 해서 어딘가로 연결되는 다리 아니겠어요? 어디로 연결되는 다리를 만들어냈습니까? 자, 1번, what 밑줄. 진짜 자주 물어본 항목 중에 하나지요. 그치? what이 이끄는 덩어리를 괄호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자, 봤더니요. 돌고래 행동에 대해 알려진 것이라고 해석이 되네. 돌고래 행동에 대해 알려진 것. 그것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갖다가 만들어냈답니다. With an emphasis on 어디에 강조점을 두면서 communication 의사소통에 강조점을 두면서 그러니까 뭔가 의사소통 관련해서 돌고래의 행동 거기에 관한 뭔가 발견 그리고 행동 속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돌고래의 인지, 감정, 의식 이런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대강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자, 내용은 됐습니다. 1번 어법부터 확인하러 갑시다. 자, what이 나왔습니다. 앞뒤를 살피셔야 돼요. 일단 앞에를 봤더니 brace to라고 해서 어딘가로 이어지는 다리라 그랬지. 이때 to는 전치사예요. 자, 그럼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올수 있는가? 명사의 성격을 가진 덩어리가 올수 있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니까요. 아, 그럼 what이 끄는 덩어리가 명사 역할을 할수 있는가? 오케이. what이 끄는 덩어리는 명사 덩어리입니다. 문법적 용어로는 what이 명사절이 이끈다라고 하지요. 아, 그럼 명사절이 이끄는 what이니까 앞쪽 거는 충족이 됐습니다. 그럼 뒤에서는 무엇을 살펴야 되냐? what이라고 하는 아이는 굉장한 무게를 지닌 아이라서 자기가 뭐라도 해야 됩니다. 항상 자기가 뭔 역할을 해야 돼요.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고. 그 얘기는 what 뒤에 불완전한 절이 와야 하는구나. 자, 불완전한 절 왔습니까? 딱 봤더니 is known이라고 이어지잖아요. 주어가 없네. 불완전한 절이 따라왔구나. 해서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얘 문법적 용어를 따지면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지요. 그치? 어쨌든 뭐뭐 하는 것 이런 해석까지 괜찮습니까? 돌고래의 행동에 대해 알려진 것 해석까지 괜찮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조건까지 충족이 되었으니까 1번은 동그라미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오케이. 괜찮죠? 자, 일단 내용은 무슨 내용이라고요? 지금 돌고래. 돌고래에 대한 발견이 있답니다. 내용은 큰틀 정도로 잡아두고요. 우리 1번 어법은 뭐 물어봤습니까? what의 쓰임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자, what은 뭘 챙겨줘야 되겠다고요? 앞에는 전치사 2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명사절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리에 왔는가? 그리고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따라왔는가? 해석은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 자,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쵸? 1번? 오케이. 자, 그럼 뒤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돌고래에 대해 어떠한 발견이 있었는가?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쵸? 보겠습니다. 자, 돌고래 지능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는 allow us to 부정사 나왔습니다. 지금 문법 문제니까 조금 더 구조 분석 자세히 해보자면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는 것을 허락하다, 허용하다, 가능하게 하다란 뜻이죠. 우리가 뭐할수 있게 해주었냐면은 돌핀, 그 돌고래의 내면의 삶에 대해서 obtain a broader picture, 더 폭넓은 그림을 얻어갔다라고 하는 것,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고래의 내면의 삶.

돌고래의 인지, 의식,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구나. 끄덕끄덕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지요. 그치? 봅시다. 자,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dolphins 돌고래가 exhibit 보여주는데 sophisticated characteristics 정교한 특징들을 보여주더라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고요. 돌고래가 정교한 특징들을 보여주는구나. 자, 여기에서 2번 밑줄 등장합니다. 그치? 자, 이 정교한 특징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여겨졌답니다. 누구한테 있었다고? Only to humans. 인간에게만 있었다고 여겨진 거. 그리고 아마도 other higher primates, 다른 고등 영장류들에게 있었다라고 여겨진 그러한 특징들을 보여준다고요. 좋습니다. 지금 뭐 물어보는 거냐면은 앞에 명사 덩어리 있죠. 그치? sophisticated characteristics, 정교한 특징들이라고 하는 명사 덩어리. 그 전문적인 용어로는 명사구라고 합니다. 자, 명사구의 수식이에요. 자, 이 정교한 특징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있다고 여겨졌고요. 아니면 다른 고등 영장류들에게도 있다라고 여겨진 특징들이다라고 해석이 됐지. 그치?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이 동사의 쓰임을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법 문제가 1번으로 출제가 된 거거든요. 자, attribute라고 하는 동사가요.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A to B의 구조로 쓰여서 A to B의 구조로 쓰여서 A가 B에 있다고 여기다. A가 B에 있다고 여기다. 이것을 우리가 귀속적인 해석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근데 지금 특징이 인간에게 있다고 여겨 지는 거죠. 그치? A 자리에 있는 것이 앞으로 나간 거라고. 그럼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얘를 수식하는데 지금 여겨지는 대상이 되는 것이니 우리 수동의 의미를 지니는 과거 분사. 따라서 뒤에 D를 붙여서 PP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뭐라고요? Attributed, 여겨지는 것이다. 누구에게 있다고, 인간에게 있다고 이렇게 바꿔줘야 하는 문제였구나.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치? 다시 2번, 뭐 물어보고 있었습니까? 지금 앞에 있는 명사구를 갖다가 수식하는데 PP, 과거 분사가 수식을 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치? 왜? 수동 관계니까. 답은 2번으로 골라주면 되는 것이구나. 좋아요. 그럼 이제 마음 편히 3, 4, 5번은 적절한 어법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볼게요. 자, 우린 또 알고 있답니다. 돌고래가 이해한다고요. 신택스는 구문이고요. 시멘택스는 의미고요. 월드 오더는 어순이죠. 이런 것들도 이해할 수가 있구나. 좋습니다. 엔드. 얘 다음에 밑줄을 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병렬 구조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엔드가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거든? 지금 봤더니, are capable of 할수 있답니다. 누가? 돌고래가, 그치? 그러면 이 대절 내에서 얘가 주어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동사 자리에 뭐 나왔습니까? understand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 뭐가 나온 거예요? 아라고 하는 비동사가 나온 거예요. 주어가 s 붙은 복수 명사니까 복수 비동사 아가 오는 거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지요. 그치? 좋습니다. 자, 3번 뭐 물어보고 있었다고요? 동사의 병렬. 이어서 해석 갑시다. 자, 돌고래들은 이러한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are capable of 뭐도 할수 있냐면 뭐도 할수 있냐면 첫 번째, 거울에 있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comprehension 이해도 할수 있습니다. pointing gestures는 가리키는 제스처예요. 즉 사람이 어떤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제스처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도 이해할 수 있어요? reference는 뭐뭐에 대한 언급이죠. 신체 부위, 즉 꼬리. 지느러미, 이런 것에 대한 언급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구나. 괜찮지요, 그치? 동사의 병렬까지 이어서 체크하시고. 자, 이어서, they can, 돌고래들은 뭐도 할수 있습니까? identify는 식별하고 알아내는 거잖아요. 똑같은 추상적인 물체를 갖다가 식별할 수 있습니다. 뭐를 사용해서 vision, 시각이라든지 echolocation이라고 해서 이거는 반향정위라고 해설지에 나와 있을 건데 봐도 뭔지 모르겠죠. 쉽게 말해서, echo를 사용해서 찾는 겁니다. 식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요.
소리가 물체에 부딪혀서 돌아오겠지요. 그게 에코입니다. 그 에코를 분석해서 물체를 식별하는 과정을 갖다가 에코로케이션 반향 정의라고 부르는데, 뭐 자세히 몰랐어도 괜찮죠. 그치? 다시 시각과 반향 정의를

사용해서 똑같은 추상적인 물체를 갖다가 식별할 수 있습니다. 자, 어디에 밑줄? ING의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이 쓸수 있는 위치인가? 일단 앞에 주어, 동사, 주절이 있거든요. 주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분사구문은 올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거. ING의 현재 분사가 올수 있는가? 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용해서. 자, 그리고 유스의 목적어까지 뒤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ING 형태 쓰는 것도 괜찮다. 4번도 오케이 되는 겁니다. 자, ING의 현재 분사구문. 문장 내에 주어 동사, 주절 존재하기 때문에 분사구문 올수 있는 자리고요. 뒤에 목적어 오면서 해석도 능동의 의미로 되기에 ING까지 괜찮다. 두 가지 조건 확인했습니다. 괜찮아요? 5번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there is evidence. 증거도 있어요. 지금 돌고래의 발견에 관한 내용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치?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냐면, dolphins have culture. 돌고래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해당하는 증거도 있습니다. 자, 이때에 대해서 뭐 물어보고 있습니까? 증거의 내용을 설명하는 대시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명사. 근데, 내용 설명이 필요한 명사. 그리고 뒤에 따라 나온 것을 분석을 해봤더니 주어, 동사, 목적어에 완전한 절이 왔단 말이죠. 이때 대신 뭡니까? 접속사 대신데 동격의 접속사 대신입니다. 얘들아, 동격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명사와 뒤에 내용이 동일한 자격을 지닌다라고 해서 앞에 나오는 명사의 내용을 설명할 때 쓰는 대신입니다. 뒤에 완전한 절이 따라오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돌고래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도 있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나와요? For instance, 예시가 따라 나올 겁니다. 자, 문화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학습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고요. 내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쳐서 전승까지 하는 게 문화죠. 거기에 해당하는 예시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범고래는 가지고 있습니다. Vocal dialect라고 해서 음성 방언.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은 지역마다의 사투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치? 자, 그리고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합니다. 각 가족 집단에 고유하고요. 얘 또한 병렬이죠. 선생님, 병렬 나오면 세모로 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은 전승이 된답니다. 세대를 걸쳐서 전승이 된답니다. 자, 그리고 예시 추가됩니다. 저 어떤 큰 돌고래는요. 사용을 하는데 스펀지스라고 해서 해면, 말 그대로 스펀지입니다. 그것을 as tools, 도구로서 사용을 한답니다. 자, 뭐할 때, forage는 먹이를 찾아 다니는 거랍니다. 아하, 지금 해저를 따라서 먹이를 찾아 다닐 때 해면이라고 하는 도구까지 사용을 한답니다. 자, 이 도구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도 문화의 예시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학습했는데 나 혼자 쓰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구 사용 갖다가 공유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전달하고 이것도 문화의 예시로서 등장을 하는 거니까요. 그쵸? 좋습니다. 자, 5번 뭐 물어보고 있었어요? 동격의 접속사 대시입니다. 앞에는 내용 설명이 필요한 명사가 등장하고 뒤에는 완전한 절이 따라 나온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포인트 정리 갑니다. 일단 이 어법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attribute라고 하는 동사의 쓰임입니다. 얘를 아셨어야 돼요. 그치? 저 어떻게 쓴다 그랬죠? 복습 갑니다. attribute. A to B의 구조로 쓰여서 A가 B의 있다고 여기다 귀속적인 해석이 존재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해석도 존재하냐면 물론 여기 문장에서는 그 해석으로 쓰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A가 결과, B가 원인. 따라서 A의 원인을 B로 돌리다라고 하는 그 인과적인 해석도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문장에서 만났던 해석은 첫 번째 해석이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법에 대한 설명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괜찮으시죠? 내용은 이렇게 크게 크게만 가져갈 거예요. 좋습니다. 어법 문제 해결하셨고 주제 추론으로 넘어갑니다. 자, 주제. 23번 비교적 독해의 앞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을 갖다가 선생님은 핵심 접기 페이지다라고 부르는데 저왜 그렇게 부르지요? 21 함축의 미추론, 22 글의 요지, 23 글의 주제, 24 글의 제목. 요네 문항이 들어가 있는 구간이거든. 핵심 잡는 것을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구간입니다. 그치? 자, 핵심 잡기.
요 네 구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근데 선택지가 영어죠.

22번 글의 요지는 우리말 선택지인데 23번으로 넘어가면 다시 선택지가 영어가 되면서 긴장감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션은 뭐예요? 주제찾기예요. 그러니까 그 글의 주제만 찾으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주제를 그냥 글 쓰니까 한번 띡 던져주고 말겠니? 절대 아니지. 반복, 반복, 반복. 근데 같은 문장을 계속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같은 주제를 계속 다른 말로 표현하겠죠. 그게 뭡니까? paraphrase입니다. 이 paraphrase까지 같이 가져가주셔야 되겠고요. 자, 중요한 건 끝까지 읽는 거예요. 자, 이 핵심 잡기 구간을 만만히 여기는 친구들은 그냥 중간에 있는 반전 정도? 아니면 뭐 앞에서 핵심 잡힌 것 같으면 마지막 문장에서 확인? 하고 바로 답찾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요즘 출제 경향에서는 그렇게 풀다가는 오답 함정에 바로 빠져요. 끝까지 읽어야 돼요. 끝까지 읽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끝까지 읽으면서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계속 추가 추가. 단서를 종합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정답 선지 고를 때에도 지문의 전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선지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택지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발달하는 중이거든요. 괜찮으시죠? 자, 주제 문제 연습가입니다. 오케이, 2번이에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긴 누가 포함이 되냐면 대부분의 정부에 속한 사람들도 포함이 된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정부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은요. Place their faith in이라고 해서 faith가 믿음, 신념, 믿음을 둔답니다. 어디에 자기들의 믿음을 두고 있냐면 New technologies, 신기술에 자기네들의 믿음을 두고 있어요. 그치? 아, 근데 뭐로써 신기술에 믿음을 두고 있냐면 As the solution, 해결책. 아, 신기술은 해결책이야 라고 믿는다 요 소리지요. 그치? 아하, 뭐에 대한 해결책이냐면 모든 현재의 그리고 정말로 미래의 ecological problem, 생태 문제구나. 즉,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온갖 생태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책이야 라고 믿는답니다. 근데 여기에서 찝찝함을 느끼셔야 돼요. 어떤 찝찝한? 자, 이 믿음은 많은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글쓴이의 주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치? 그 찝찝함을 느끼고 가라고. 많은 사람들 뭐라고 믿습니까? 기술은 생태 문제의 해결책이야. 만능 해결사야. 라고 믿어요. 그쵸? 오케이. 지금 기술을 소재로 하면서 여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무엇이냐면 생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근데 만능 해결사다라고 믿는다고요. 그치? 좋습니다.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믿어요. And 그리고 It's true that 이건 사실입니다. 뭐는 사실이냐면 적절하면서 청정하고 affordable 가격이 적당한 거죠. 가격이 적당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기는 해. 있기는 해. 뭐 하는 데 있어서? Eco crisis. 생태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기는 해. 그건 사실이야. But. 그러나 너무 중요한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눈에 띄게 표시하고 가셨어야 돼요. 그러나 it cannot bear. bear가 뭐예요? 동사로 쓰이면 참다, 견디더란 뜻이에요. 참을 수 없어. 견딜 수가 없다고요. The weight, 무게를 갖다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Colonel Capian Dreams, 풍요로운 꿈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요. 조금은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뭔 소리야 했겠지만 뒤에서 구체화가 다 됩니다. 그렇죠? 일단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뭐는 할 수 없어? 풍요로운 꿈의 무게를 갖다가 견딜 수는 없어. 너무 중요한 문장 여기에서 뒤집기, 반전되잖아요. 그렇지? 좋습니다. 어떻게 가는 거라고. 자, 믿어요. 생태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만능 해결책이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벗으로 뒤집히면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실제로 가죠. 자, 실제로는 어떠하다고 풍요로운 꿈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다고 이 내용 구체화 갈 겁니다. 지금 요 즈음에서 추론하기를 그러니까 기술은 만능 해결사야라고 믿었지만 사실 풍요로운 꿈이라고 하는 게 뭐야? 많아. 풍요로워. 넉넉해. 그러니까 계속 써도 돼. 이거를 어디까지나 견딜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쵸? 내용 구체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vanishingly unlikely to라고 해서 vanishingly는 뭐 강조의 표현입니다. vanish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vanishingly라고 하는 것은 아예 안 보일 정도로 사라진다. 즉, 뭔가 극히 적다를 강조하는 부사 정도가 되겠어요. 따라서 vanishingly unlikely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가능성이 낮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치, 또 뭐라 그러니?

아니라 기술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라고 하면서 또 기술이 못하는 거, 못하는 거. 우리 바로 앞에서도 cannot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지금도 unlikely to 부정사라고 하면서 할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치? 기술은 뭐할 가능성이 극히 낮냐면은 compensate for는 뭐 하는 겁니까? 보상하는 거죠. 보상할 가능성이 극히

없다고요. 그치? 그러니까 사람도 계속 늘어납니다. 소비도 계속 늘어나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는데, 글쎄, 그것을 보상할 수가 없다고요. 그치? 지금 풍요로운 꿈의 무기를 견딜 수 없다.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실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소비, 폭발적인 증가를 갖다가 감당할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감당할 수 없구나. 괜찮죠? 그리고 뭐 나옵니까? 예시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술이 이거 못해요라고 했는데 그 예시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술은요 점점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화되고 있어요. 막 엔드월 나오면 비싸지고 전문화되고 있어요. 비싸지거나 전문화되고 있어요. 이런 해석인데 이렇게까지 꼼꼼히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치? 자, 비싸지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notoriously, 악명 높게란 뜻이니까 문장의 끝을 뭐뭐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자연스럽거든요. 기술적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는 그런 다음에 뭐처럼 보입니까?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많은 기술적 개입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치? 자, 기술이라고 하는 거 어떤 문제 가지고 있어요? 점점 더 비싸지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기술적 개입을 요구하고 그것이 또 문제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쵸? 다시 이 내용을 또 구체화하는 거지. 어떤 문제? 비싸. 그리고 전문화돼.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또 기술적인 개입을 요구해. 문제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쵸? 자, 이어서 또 살붙이러 갑니다. Still more fundamentally. 자, 훨씬 더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생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도 뭐합니까? Ignore. 무시합니다. 지금 마이너스 단어의 쓰임이 계속 느껴지죠. 그치? 자, 무엇을 무시하냐면은 긴급한 필요성입니다. 실제로 소비를 줄일,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덜 쓰게 되는 그 긴급한 필요성을 갖다가 무시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려. 뭐에 의존하면서? 기술에 의존하면서. 그치? 좋아요. 자, end lock. 그리고 가둔답니다. 지금 end가 동사 두 개를 연결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가둬버린답니다. 어떤 집단적인 사고방식에 가둬버리는데 이 사고방식의 내용 구체적으로 갑니다. 자, 기술 과학에 의해 운영이 되면서 자본에 의해서 자금이 조달되고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보호받는, 말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계속 기술에 의존하는 거지. 그치? 기술에 의존하는 사고방식에 우리를 가둬버린다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는요, 사실 주된 원인이랍니다. 문제의 원인이랍니다. 우리가 기술은 해결책이야, 만능 해결사야라고 믿고 의존을 하는데, 사실 기술이 문제의 원인이었대. 하, 얘가 문제의 원인이었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치? 좋습니다. Then, more of the cause. 그런 다음에 그 원인의 많은 부분이 can only be perceived, 인지될 뿐인데, with increasingly desperate denial, 점점 더 필사적인 부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면서, 지금 그 원인이 유일한 해결책이야라고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는 문제의 원인이 기술 의존인데, 그게 해결책이야, 유일한 해결책이야라고 믿고 의존한다니까요. 그쵸? 이러한 문제가 또 있구나. 좋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이 소비를 줄일 필요성을 갖다가 무시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원인을 해결책으로 착각까지 하는 거지요. 좋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례 붙였는데, 얘들아, 사실 구체적인 사례 내용은 주제를 찾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역할까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읽으면서 반전이 없는가? 뭔가 신박한 새로운 정보가 등장하지는 않는가? 요것을 좀 중점적으로 빠르게 봐주셨으면 되는 거거든요. 선택지를 보면은 이게 뭔 소린지 답이 나옵니다. 자, 지금 선택지에 앞부분 단어들만 빠르게 한번 보시면은 1번 effects, 영향, 효과란 뜻이죠. 2번 limits, 한계란 뜻입니다. 3번 role, 역할이고요. 4번 necessity, 필요성입니다. 5번 benefits, 이점이라고요. 이러한 핵심 단어의 느낌만

같으면 되는 거라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뒤에 붙은 사례 내용은 빠르게 읽어내려가는 강약 조절이 또 필요했겠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기술을 이렇다고 믿지만 실제로 기술에 의존을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초래를 한다. 인구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기술이 감당할 수 없다. 요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1번 선택지부터 분석 한번 가봅니다. 자, 정부 정책이 환경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합니다. 정부 정책 나오면 안 되죠. 그쵸? 2번 갈게요. Limits? 한계다라고 합니다. 자,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한계랍니다. 뭐 하기 위해서? 생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때? 우리 생태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계를 가지고 있지? 늘어나는 인구와 소비를 갖다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잖아요. 한계, limits. 요것을 내가 잡아냈으면 되는 거구나. 좋습니다. 3번 갈게요.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환경에 관한 인식을 함양시키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 지금 환경에 관한 인식을 만들어내는 뭐 이런 얘기였습니까? 아니었죠? 4번 갈게요. 필요성이다라고 합니다. 환경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reducing overproduction, 과잉 생산을 줄여야 돼요. 지금 과잉 생산을 줄인다 이런 얘기도 아니었죠, 그렇지? 5번 갑니다. 이점이라고 하네요. 기술적 혁신의 이점. 일단 탈락이다, 그치?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 혁신의 이점. 아니죠, 그치? 답몇 번?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수인트 정리 가면 이렇게 가요. 앞에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 찝찝함을 느꼈습니다. 그쵸? 어느 부분에 찝찝함을 느꼈더라? 많은 사람들 등장했죠.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등장하는데 이런 거 나오면 글쓴이도 이 믿음에 동의하는가? 아닐 수도 있다. 를 갖다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역시나 뒤에 뭐가 나오면서 그러나 기술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해당하는 표현들 나오면서 내용이 뒤집혔습니다. 요 뒤집히는 흐름을 잘 잡아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내용 정리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태 문제 해결책으로 신기술에 의존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기술이 새로운 문제를 낳고 근본적으로는 소비 감소라는 중요한 과제를 외면하게 만들며 결국 기술 자체가 점점 더 유일한 해결책으로 인식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더라. 따라서 생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의존의 한계, limits, 요것을 잡아내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주자면 뭐 이런 거. 지금 생태 문제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쓰레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돼. 우리 기술을 활용하자 해서 고성능 소각로. 엄청 최첨단의 소각 기술을 갖다가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각 기술 덕분에 뭐 독성 물질의 배출도 줄일 수가 있겠고 쓰레기의 부피 자체도 줄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한 장점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기술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결국 소비는 안 줄이지. 고성능 소각 기술이 있으니까 난 소비 안 줄여. 계속 플라스틱 쓰고 일회용품 써야지 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 고성능 소각로라고 하는 거 일단 그것을 건설하는 비용, 설치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수천억,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소각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반대도 심할 거예요. 지금 기술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거지. 거기에 더해서 고성능 소각로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소각을 시킨다라고 해봅시다. 뭐 독성 물질의 배출은 줄일 수가 있겠지만 미세먼지가 어쨌든 막 증가는 할거 아니야? 그럼 또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필터 기술이 필요하네? 그리고 그 필터 기술을 만들어냈어? 그럼 그 필터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 거야? 필터 폐기물 처리 기술까지 필요하겠지요, 그치? 우리가 만능 해결책이라고 기술에 의존하지만 그것이 문제를 낳고 문제를 낳고 실제로는 원인이 되는 그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지문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제목 갑니다. 제목에 대한 접근법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주제보다는 확실히 더 어려운 느낌이 듭니다. 주제랑 똑같이 핵심 잡기 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 어려운 느낌이 들어요. 그럼에도 반복, 반복, 반복. 같은 내용을 어떻게 계속 패러프레이즈하고 있는가도 느껴주셔야 되겠고요. 끝까지 읽으면 단서를 종합합니다. 정답 선지는 지문의 전체 내용을 다 포함해야 합니다. 대신 선지에 압축, 은유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 선택지가요. 주제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구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 유형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 분석을 조금 더 시간과 주의를

투자를 해줘야 되는 유형 되겠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실제 모의평가와 수능에서도 높은 오답률에 진입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연습 잘 해줄 필요 있겠어요. 자, 바로 들어가 봅시다. 3번입니다. Many countries, 많은 나라들은 have had legislation to protect animals in place. 자, 여기서 동사 하나 짚을게요. 지금 have, in place 나오면서 이거 시행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행해 왔구나.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갖다가 수십 년 동안 심지어는 수세기 동안 시행을 왔다라고 합니다. 자, 뭐에 관한 글인 것 같아요? 동물 보호 법률에 관한 글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제 소재를 조금 더 구체화해 봅시다. 자, 이러한 법률은요. May regulate practices, 행위를 규제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 slaughter, 도살이라고 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죽이는 거죠. 그치? 아니면 실험과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maybe more generally, 더 일반적으로는 무엇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까? cruelty는 잔혹한 행위니까 잔혹한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동물 보호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또 중요한 표현 뭐 나왔습니까? but 앞부분 반전. 너무 중요하지. 앞부분 반전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해요. 일단 요 문장의 주어부터 한번 찾아보시면은 웨더가 이끄는 덩어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웨더가 지금처럼 명사 덩어리를 이끌고 있잖아요. 이때 웨더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뭐뭐인지의 여부라고 해석합니다. 요 해석까지 같이 챙겨가 주셔요. 뭐인지의 여부. This kind of legislation is adequate. 이러한 종류의 법률이 adequate. 적절한가? 아하, 이 법률의 적절성에 대한 지금 논의가 나오고 있다 아니겠습니까? 그치? 지금 이러한 종류의 법률이 적절한지의 여부가 lies at, 놓여 있습니다. The heart of a key debate, 주된 논쟁의 핵심에 놓여 있다고요. 그치? 지금 뭐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러한 법률이 적절한가? 그 여부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들아, debate 나오면은 논쟁입니다. 지금 충돌되는, 대립되는 입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친절하게 뒤에서 바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누구랑 누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냐면 첫 번째, those who argue for, argue for는 찬성론을 펼치는 거거든요. 전치사 for가 찬성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 자, 뭐에 대한 찬성론을 펼치는? 법적 맥락에서 the promotion of animal welfare. 동물 복지의 증진, 그러니까 동물 복지의 증진에 찬성하는 측이 있고요. 또 반대측 갑니다. Those who argue for, 이 사람들은 뭐에 찬성론을 펼칩니까? The promotion of animal rights. 지금 이탈릭체로 친절하게 강조까지 해주고 있는 거 보이지요? 동물 권리의 증진에 대해 찬성론을 펴는 측이 있는데 이 두 입장이 충돌해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결국 이 두 입장이 논쟁을 벌이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이 동물보호 법률이 적절한가? 이것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요 소리 아니겠어요. 그치? 좋습니다. 내용 정리 갈게요. 자, 뒷부분에 동그라미 많이 있는 거 보이지요? 그치? 가봅시다. 동물보호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진다라고 해요. 그리고 논쟁에서 대립되는 두 입장이 무엇인가? 일단 첫 번째, 동물의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라는 측이 있고요. 이와 반대되는 입장은 동물의 권리를 증진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복지 증진인지 권리 증진인지가 다른 거예요. 그치?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는 뭐가 나오겠니? 이어지는 내용에는 각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겠지. 얘네는 어떤 주장을 펴고 얘네는 어떤 주장을 펴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건데 근데 어쨌든 얘들아, 이 설명이 나온다라 할지라도 핵심은 뭐예요? 논쟁. 뭐에 대한 논쟁? 그 법률이 적절한지의 여부에 대한 논쟁. 게임 끝난 거예요, 얘들아. 자, 우리 뒤에서 이제 각 입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제목을 결정짓는 데 엄청난 역할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 하는 거고 따라서 우리 강약 조절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 입장이 무엇을 주장하는 것만 빠르게 살피면서
각 입장이

결국엔 적절한지의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구나. 이 원점으로 돌아온다며 제목 찾는 거는 굉장히 쉽겠지요. 그치?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약 조절 빠르게 읽어주셔야 되겠다고요. 자, 봅시다. 자, 이번에 어떤 사람들? 원점, 동물의 복지에 대해 찬성론을 펴는 사람들은요. 추구한답니다. 증가된 법적인 보호를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보호를 하는데 뭐로부터 보호를 해야 된다. 인간이 가하는 고통 그리고 다른 종류의 괴로움. 예를 들어서 충분하지 않은 먹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동물 보호를 더 해야 됩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측이 동물 복지 측이에요. 그렇죠? 좋습니다. 지금 고통을 줄여야 된다. 고통을 줄여야 된다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자, 이어지는 문장에선 누구 나옵니까? Animal Rights Advocates라고 해서 동물 권리 옹호자들 등장합니다. 오케이. 바로 충돌하는 입장 등장하잖아요. 그치? 이번에는 동물 권리 옹호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maintain that, maintain에는 유지하다는 뜻 말고 주장하다는 뜻도 있어요. 자, 주장을 한답니다.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이러한 복지 법률이 does not go far enough. go far는 멀리 가는 건데 충분히 멀리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를 갖다가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 이분법적으로 나눠보자면 이거 같아요. 동물의 복지를 주장하는 측, 이 법률 괜찮다. 괜찮은데 결국 고통이나 괴로움 그거에 대한 보호만 좀 늘리면 좋겠다 입장인 것 같고요. 동물의 권리를 증진하는 측은 적절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를 갖다가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복지 법률은요. 그들이 주장하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Animals may be used by humans. 동물들이 인간에 의해서 이용이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음식이라든지 실험 대상으로 이용되는 거 그거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뭐 하려 하는 거다. 컬브나 억제하는 것이랍니다. The worst excesses of these practices. 이러한 관행에. The worst excesses라고 하는 건 가장 심한 지나침이잖아요. 자, 우리 excesses처럼 복수 형태로 쓰이면은 지나친 행위, 잔혹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가장 심한 잔혹한 행위만 억제하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 인간이 동물을 음식으로 이용하고 실험 대상으로 이용하는 거 너는 찬성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측은 고통만 줄이면 오케이의 입장인 거예요. 그쵸? 근데 얘와 충돌하는 권리 증진 측은 뭡니까? 결국 동물을 이용 대상으로 보는 거, 그 자체가 문제다. 이용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 를 갖다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쵸? 오케이. 괜찮습니다. The problem in the right view. 그 권리 관점에 있어서 문제는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동물은 뭐라고요? Humans should use in this way at all. 자, 지금 not at all. 이렇게 부정문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치? 자, 결국 인간이 이러한 방식으로 동물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음식의 대상으로, 실험 대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를 갖다가 꼬집고 있는 거라고요. 자, 따라서 문제는, 자, 나레이버 비구문 나옵니다. 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글쎄, 동물을 inhumanely, 비인도적으로 다루는 것에 관한 게 아니라, but instead, 그 대신에 뭐에 관한 것입니까? 동물들을 갖다가 인간의 자원으로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비인도적인 게 뭡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는 거잖아. 그치? 동물들을 비인도적으로 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수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동물을 인간의 자원으로 이용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다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입장이라고요. 어떻습니까? 각 입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긴 했지만 제목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치? 제목은 결국 뭐예요? 예를 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쵸? 요 큰 그림을 잘 그리고 있는 제목을 찾아주면 되겠다고. 자, 가볼게요. 1번부터 왔습니다. Why some animals, 왜 몇몇 동물들이 deserve more legal protection than others? 다른 동물들보다 더 많은 법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지금 일부 동물이 더 많은 법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었죠. 2번 갈게요. The debate, 논쟁이랍니다. 뭔가 솔깃한데요. 그치? Appropriateness, 무슨 뜻? 적절성이란 뜻이죠. 그치? 아하, 동물 복지 법률의 적절성에 대한 논쟁. 완전 2번이네. 별로 꼬지도 않았다, 얘들아. 그치? 동물 복지 법률의 적절성에 대한 논쟁. 2번으로 바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3번 갈게요. 동물보호법이랍니다. 이것은 정책 변화를 이끄는 과학적인 발전이래요. 정책 변화. 과학적 발전 다 탈락이죠, 그치? 4번 갈게요. The role of animal protection laws in conserving threatened wildlife.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역할입니까? 아닙니다. 5번 가겠습니다. 이해하는 것이랍니다. 문화적 차이가 어떻게 동물복지 법률을 형성하는가? 문화적 차이에서 탈락이지요. 답은 2번으로 쉽게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스윈트 정리하면 어떻게 갑니까? 일단 굉장히 중요했던 뒤집기 부분 기억나시죠? 그쵸? 벗으로 뒤집히면서. 우리 알아야 되는 표현 하나 있었습니다. 웨더가 이끄는 명사성을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인지의 여부라고 해석을 한다. 그리고 이것의 여부라고 하는 것이 논쟁의 핵심에 있다. 자, 이걸 잘 잡아주셨으면은 뒤에 나오는 각 입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강약 조절을 통해서 시간 아껴가면서 빠르게 읽어 내려갔어야 된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적 맥락에서 동물복지 증진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동물 권리 증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동물복지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더라. 따라서 동물복지 법률의 적절성에 대한 논쟁, 적절성, appropriateness, 이 단어 가져가 주시고요. 우리 지문에서는 적절한에 해당하는 형용사 adequate이 나왔었죠. 그치? 그두 단어 다 챙겨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장은 돼지, 먹으려고 키우는 건 괜찮아. 근데 좁은 우리에 가둬놓고 키우는 건좀 그래. 이 입장인 거고, 얘네들은 아니야. 어떻게 동물을 먹으려고 키우니? 돼지를 먹으려고 키우는 것 자체가 문제야. 근데 주장하는 입장이겠죠. 그치?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어법으로 마무리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어법 두 문제 풀어보는데, 우리 아까 1, 2, 3, 4, 5번 다섯 개의 항목으로 작은 원 만들어줬죠? 그 원을 늘리러 가는 겁니다. 어법 항목의 범위를 늘리러 가는 건데,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케이. 내용은 크게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In ancient Greece, 고대 그리스에서 education, 교육은요, consistently occurred, 지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떠한 맥락에서 일어나냐면은 교사와 학생 간의 개인적 관계 맥락에서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일단 내용 잡으면 어떠하지요? 고대 그리스의 교육에 관한 글인데 이 교육의 중심은 무엇이다?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다. 요 정도로 큰틀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치? 내용부터 한번 가볼게요. 고대 그리스의 교육이에요. 그리고 그 교육은 뭐 중심이다?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중심이다. 자, 요거 하나 잡아주시고 내용은 큰 틀, 바로 1번 판단하러 한번 가봅시다. 자, consistently,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란 뜻입니다. 얘 이름이 뭐지요? 부사예요, 부사. 자, 부사에 밑줄이 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혹시 형용사 나올 자리 아니니? 응, 부사 자리 맞아? 그럼 얘가 뭘 수식하고 있는데? 판단하라는 거거든요. 봤더니 일관적으로 발생했다라고 해서 occurred라고 하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구나. 자, 부사는 동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부사는 동사를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가볍게 오케이가 되는 거지요. 그치? 뭐뭐라 본다고? 부사의 동사 수식. 부사의 동사 수식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았어요. 그치? 바로 2번 넘어갑니다. 자, most often, 굉장히 자주. It involved, involved라고 하는 건 포함시키다. 얘가 따라온다는 뜻이거든요. 무엇을 포함시키냐면, a tutor, 개인, 교사예요, 교사. 그리고 그 개인 교사는 이동을 했답니다. 가정으로, 다른 지역, 공동체 장소로 이동을 했어요. 그치? 다시 집으로 이동하기도 했고, 다른 공동체의 지역, 다른 공동체의 그 장소로 이동을 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그치? 자, 그리고 거기에서 그 개인 교사들은요, 다른 개인들, 아니면 소규모 학생 그룹이랑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라고 해서 그 교육의 방식을 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함께 공부했다라고 해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중심이구나는 알겠습니다. 자, 2번 밑줄 갑니다. where라고 하는 관계 부사 밑줄이 쳐져 있어요. 오케이. 자, 관계 부사의 밑줄. 앞뒤를 다 확인을 해주셔야죠. 앞에 선행사 있으니까. 아하. homes or other community locations. 가정. 또는 다른 공동체 지역이라는 선행사 존재합니다. 앞에 조건은 충족이 됐어요. 그 지금 뒤에서 뭘 봐주셔야 됩니까?
관계 부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모든 구성 요소를 다 갖춘 완전한 절이 와줘야 되겠거든요. 봤더니요, 주어, 동사,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자, 이러한 문장 기호들은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어, 동사,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요. 완전한 절 왔으니까 2번도 OK가 되는 거지. 자, 해석의 팁을 하나 주자면은 수식하는 것처럼 해석해도 괜찮지만 하나 끊고요. 그 선행사에서라고 이어받아 해석해 주셔도 자연스러워요. 오케이? 가봅시다. 자, 2번 관계부사 where에 쓰임이었습니다. 자, 앞에는 선행사 있어야 되고요. 뒤에는 완전한 절이 있어야 된다. 요거 확인해 주면 되겠구나. 괜찮지요? 오케이. 3번 확인하러 갑니다. Additionally, 게다가 collecting 모으는 거죠. 이 교사와 학생들을 갖다가 학습 공동체로 모으는 것은 was another approach, 또 다른 접근법이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만들어내는 접근법이에요? 사회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이런 사회적 학습 환경의 예시에는 뭐가 있냐면 플라톤의 아카데미라고 하는 교육기관, 그리고 is descendant organization, descendant. 후대의란 뜻이거든. 후대의 조직과 같은 예시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계속 같은 내용 틀 안에서 내용이 구체화되는 것은 알겠어요. 그치? 내용은 잘 이해하고 있고. 3번 어법 확인하러 갈 건데 선생님이 빨간색 괄호를 일단 한번 묶어봤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했었죠? 교사와 학생들을 학습 공동체로 모으는 것은 이라고 해서 모으는 것은 얘에다가 은을 붙였지. 그럼 얘가 주어의 핵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형태를 봤더니 ing예요. ing가 붙은 동명사. 동명사는 주어 덩어리를 이끌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동명사구 주어라고 부르고요. 뭐뭐 하는 것은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단수 취급을 해줘서 동사 자리에 단수 비동사 온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지요. 그치? 오케이. 좋습니다. 3번도 간단했어요. 동명사구 주어.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단수 취급하더라.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그럼 내용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해 가자면은, 결국 플라톤의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인데, 오늘날의 학교와는 다른 겁니다. 오늘날의 학교라고 하면은 교실, 뭐 교과서, 책상, 시험, 정해진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대화하고 토론하고 질문하는 이러한 관계 중심으로 학습이 일어나는 공간이었어요. 그 정도만 이해를 더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이랑 5번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중요하답니다. 주목하는 거 중요해요. 이때 it은 가짜 주어, 형식상의 주어, 투부정사 이하가 진짜 내용상의 주어 되겠습니다. 무엇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글쎄 학생과 교사 간의 긴밀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여겨지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더라. 관계가 중요한 것이구나. 좋아요. What 밑줄 확인하러 가봅시다. 지금 노트가 주목하다라는 뜻이잖아. 얘 목적어가 필요한 자리예요. What 덩어리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 뒤에 불완전한 절 와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딱 봤더니 주어 있어요. 동사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형태가 was, seen, as라고 해서 지금 BPP 형태 나오고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완전한 절 나왔거든. 그러면 was의 자리가 아니구나. 뭐로 바꿔줘야 됩니까?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로 바꿔줘야 되는구나. 오케이, 뭐 물어봤어요? what과 that의 구분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답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치? 가봅시다. 다시 말하자면 고등교육은 포함을 하는데 깊고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유대를 갖다가 포함을 하더라. 누구와 누구 간에? 교사와 제자 간에. 다시 말하자면 이 유대라고 하는 것은 열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는 유대더라. 유대가 중요하더라. 필수적이더라.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5번 문법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정말로 플라톤은요, 대화편이라고 하는 자신의 저작에서 지지했습니다. 학생들이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를 갖다가 지지를 했다고요. 그리고 학습되는 것의 대부분은 발생하는데 이러한 개인과 개인 간의 구술적 관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뭐를 통해서라기보다는 글로 쓰인 자료를 통해서라기보다는 글로 쓰인 자료, 교과서 같은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대화, 토론, 질의응답 이런 것들을 통해

해서 학습이 일어났구나. 좋습니다. 자, written 뭡니까? 글로 seen이라고 해서 요거 PP 형태의 과거 분사잖아요. 그치? 지금 작성 대상이니까 수동 관계예요. 따라서 잘 쓰인 거지. 그치? 뭐 물어봅니까? 과거 분사의 명사 수식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작성의 대상. 글로 쓰인 자료라고 해서 수동관계로 해석이 되니까 5번까지 잘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좋습니다. 자, 센트 정리 가면은 지금 뭐 물어보고 있었어요? What과 that의 구분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어법 문제에서 진짜 자주 물어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일단 살펴야 될 것은 대표적으로 What 뒤에는 불완전한 절, that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오더라. 요 차이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아까 답으로 골랐더니 문장 내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왔습니다. Be, seen as 요 표현까지 알고 있었어야 문장 구조 분석이 조금 더 수월했겠죠. 뭐뭐라고 여겨지다 라는 뜻 되겠습니다. 뭐뭐라고 여겨지다. 좋아요. 봅시다. 한 번 더 복습까지 하면 노트의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누락된 요소 없이 완전한 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와야 하므로 what을 that으로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이때 that의 이름이 뭐라고요? 목적어 자리에 온 명사절이 이끄는 접속사 that이라고요. 오케이. 접속사 that은 뒤에 뭐가 온다? 완전한 절이 온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교육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더 하자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옳다고 생각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학생이 대답을 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계속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면서 교육이 진행되는 방식이에요.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저는 13강 새로운 유형들로 함께 꾸려봤습니다. 난 소중해 라는 긍정점은 기억하시죠? 그치? 항상 나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좋아요. 스윈트와 어휘까지 잘 정리를 해주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문제들 또 새로운 유형들 기다리고 있죠? 잘 풀어오시고 우린 또 다음 시간 좋은 문제들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0: 아마 한 번쯤 봤을 겁니다. 모두 한 사람이 디자인했죠. 토마스 헤더윅. 조형과 건축, 도시를 넘나드는 디자인으로 21세기 다빈치라 불리는 그는 사람들이 만나고 머무는 이유를 공간으로 만들어 온 디자이너입니다.
1: Do the 99% of buildings that get built make your life better? Are they generous? Are they engaging? More detail? More stories?
0: 토마스 헤더윅이 들려주는 사람이 머무는 건축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아마 한 번쯤 봤을 겁니다. 모두 한 사람이 디자인했죠. 토마스 헤더윅. 조형과 건축, 도시를 넘나드는 디자인으로 21세기 다빈치라 불리는 그는 사람들이 만나고 머무는 이유를 공간으로 만들어 온 디자이너입니다.
1: Do the 99% of buildings that get built make your life better? Are they generous? Are they engaging? More detail? More stories?
0: 토마스 헤더윅이 들려주는 사람이 머무는 건축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소영입니다. 자, 오늘 실전 모의고사 3회의 읽기 부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39강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읽기 실전 모의고사 3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는 우리가 문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문장을 완성하는 것인데요. 자, 일단 종합서 유형 7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텐데 문법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시험의 빈칸,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합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왜 열심히 공부하나요? 여러분들도 지금 토픽에 합격을 위해서, 그러니까 5급이나 6급 조금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이 강의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으실 텐데요. 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시험에 합격하지만 시험에 합격하도록, 시험에 합격할수록, 시험에 합격할까봐, 네, 어떤 내용이 정답일까요? 자, 여러분, 합격하지만 아니죠. 자, 합격하도록 어떤가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라는 맥락이랑 비슷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2번 합격하도록입니다. 자, 이 내용 정리하면요. 합격하지만은 앞뒤 문장이 반대되는 의미를 가질 때 보통 우리가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합격하도록 우리가 정답으로 체크했던 내용은 행위에 대한 목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합격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의미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뭐을수록이라고 하는 합격할수록은 정도가 더해질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자, 합격할까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걱정이 되어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합격할까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그래서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격을 위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뭐 하도록, 뭐뭐 도록이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너무 피곤해서 결국 수업 시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피곤하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이라고 하는 단어, 뭔가 결과가 뒤에 이어지는 것이죠. 수업 시간에 뭘 했다? 졸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이 뒤에 나오는 종결 어미로 적절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수업 시간에 졸고 말았다. 그 다음에 졸 수 있었다. 졸 걸 그랬다. 졸려면 멀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 피곤하니까 그 결과로 수업 시간에

졸고 말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표현 정리를 하자면요. 졸고 말았다는 결국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졸수 있었다는 어떤 행동을 할수 있었던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다음에 좋을 걸 그랬다.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뭐을 걸 그랬다라는 문법 기억나시죠? 자, 그다음에 졸려면 멀었다. 여러분, 아직 어떤 상태가 되기까지 시간이 멀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결국 수업 시간에 졸려면 멀었다.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4번 문제는 우리가 비슷한 표현을 찾는 것인데요. 자, 일단은 여기에도 우리가 문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는 게 쉽겠습니다. 자, 기차표를 구하는 대로 바로 출발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대로 바로 출발할 예정이다 라고 했는데요. 뭐뭐 하는 대로는 뭐뭐 하자마자와 사실 비슷한 맥락에서 쓸 수가 있지요. 그래서 구하자마자가 정답인데요. 우리 같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구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난 직후에 바로 다른 일이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차표를 구하자마자 바로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 직후에 바로 다른 일이 일어날 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구하나 마나 같은 경우 어떤 행동의 결과가 뻔하거나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구하는 데다가 앞에 사실에 다른 내용을 덧붙일 때, 뭐뭐 하는 데다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하는 바람에, 여러분, 이러는 바람에 우리 많이 많이 공부한 내용이지요. 어떤 일의 원인이 되어서 부정적인 결과가 보통 나타날 때, 뭐뭐 하는 바람에 쓸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공부를 많이 좀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하나 마나 구하는 데다가 구하는 바람에는 정답이 될수 없다. 구하자마자가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문제입니다. 너무 아파서 약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자, 여기 뒤에 나오는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와 비슷한 내용을 찾는 것입니다. 자, 취소하는 줄 몰랐다. 그다음 취소할 리가 없었다. 그다음 취소할지도 몰랐다. 취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취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과 비슷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역시나 정리를 하자면요. 취소하는 줄 몰랐다는요. 어떤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의미로 뭐 하는 줄 몰랐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요. 그다음 리가 없었다. 을리가 없었다는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취소할지도 몰랐다와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말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 취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정답으로 선택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취소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너무 아파서 약속을 어쩔 수 없이 취소했다는 의미와 비슷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광고글 나오면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정답을 좀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강력한 힘과 가벼운 무게로 우리 집 구석구석 깨끗하게 보통 이렇게 밑에 문장에서 핵심 키워드들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글씨가 크거나 혹은 그 밑에 있는 글씨까지도 좀 자세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구석구석 깨끗하게 또 강력한 힘 이런 것은 여러분 냉장고인가요? 그다음 청소기, 에어컨, 세탁기 중에서 우리가 보통 깨끗하다. 집을 구석구석 청소하기 위해서 쓸수 있는 거
바로 청소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기를 광고하는 문구로서 많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6번 문제인데요. 자, 오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 특별한 순간을 아름답게 담아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순간을 담을 때 어떤 사진으로 그 순간을 담아서 간직하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런 것을 사진관이라는 것과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합니다. 자, 보통 여행사, 물론 여행사도 가면 좋은 뭐 기억들을 갖게 하고 즐거운 추억들을 쌓게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순간을 아름답게 담아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지요. 그다음 우체국 당연히 안 되고요. 운동장도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순간을 담아드린다라는 것은 사진이나 보통 영상 이런 것들에 한해서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7번 문제는요. 진동으로 조용하게 여러분 진동입니다. 그다음 작은 배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작은 배려가 만드는 편안한 공간. 그러니까 진동으로 좀 조용하게 해서 모두에게 좀 조용한 공간이 될수 있도록 편안한 공간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내용의 공익 광고글입니다. 자, 공공 예절, 그다음에 건강 관리, 그다음에 화재 예방, 봉사 활동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보통 우리가 이런 공공 예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는 태도이죠. 자, 배려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의 공공예절이라는 답을 쉽게 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 문제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아서 추천하고 싶어요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색깔은 조금 아쉽지만 디자인이 마음에 드네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런 글을 어디에다 쓰나요? 자,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도 좋아서 추천합니다. 뭔가 내가 그것을 사용해 본 다음에 후기글로 많이 쓰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색깔은 조금 아쉽지만 디자인이 마음에 드네요. 뭔가 제품에 대해서 단점도 이야기하고 장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문 방법 아니지요? 자, 사용 후기라는 것이 2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번의 정답은 2번. 사용 후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9번, 10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일단 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 뭔가 안내문의 형태를 보면서 우리가 정답을 찾아야 하는데 보통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목, 그죠? 그리고 이런 기간, 시간, 요금, 또 어떤 조건을 나타내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고 또그 표현이 이런 선택지에서 혹시 잘못 나온 것이 없는지를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운영 기간은 3월에서 12월이고요. 그다음 이 수영장의 운영 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 여러분, 주말은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운영 시간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용요금도 성인이 있고 아동이 있으니까 이 요금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빨리 아셔야 되겠고 또 여러분 이런 조건이 있죠. 수영모는 착용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수영모를 반드시 써야 한다. 착용하다. 그 필수라고 했기 때문에 꼭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수영장은 1년 내내 운영된다. 3월부터 12월이니까 아니겠지요? 그다음 아동 요금과 성인 요금이 같다. 아까 다르다는 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은 평일보다 운영 시간이 짧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평일에는 오후 10시까지지만 주말은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짧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영장 이용 시 수영모를 쓰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수영모 쓰면 안 되나요? 아니죠. 수영모는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착용 필수라는 조건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0번입니다. 여러분, 10번은 이런 우리가 쉽게 좀 해석할 수 있는 뭐 그래프 도표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요. 일단 제목을 보면 대학생과 직장인의 새해 목표는 얼마나 다를까? 새해 목표에 대해서 직장

직장인과 대학생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자, 조사 대상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에서는 순위로 봤을 때 취업이 1위고 직장인은 1위가 체력관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순위 비교를 빨리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 다른 것은 무엇이고 또 같은 것은 무엇인가? 여기 보시면 3위에 자격증 취득은 둘다둘 대상에서도 같다라고 하는 거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 1순위,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1순위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 쭉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장인의 새해 목표 1위는 승진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승진인가요? 아니지요. 체력 관리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의 순위는 조사 대상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여러분, 어디 있나요? 자격증 취득, 그 다음에 자격증 취득. 둘다 3위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글인데요. 여러분, 어제 오후에 내린 갑작스러운 폭우, 비가 많이 온 것입니다. 자, 일부 지역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겼다. 도로 위 차량은 움직이지 못했고 몇몇 지하상가도 피해를 입었다. 시청은 긴급 대응팀을 보내 배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자, 그러나 앞으로 며칠간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상되어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왜 일어났는지 혹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다음 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캐치, 그러니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아침인가요? 아닙니다. 어제 오후에 내렸다라고 한 것이죠. 보통 이런 것은 날짜나 시간을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지에 있는 내용과 그 위에 있는 지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도로와 지하상가가 물에 잠기면서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네, 도로 위에 차량은 움직이지 못했고, 그다음 몇몇 지하상가도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이었죠. 자, 물에 잠겼겠죠. 왜? 지하상가는 보통, 그죠? 잠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다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시청은 배수 작업을 마치고 도로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인가요? 여러분, 시청은 긴급 대응팀을 보내 배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배수 작업을 마치고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정답이 아니고요. 자, 며칠 동안 비가 더 오더라도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지만 앞으로 며칠간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상되어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4번의 내용도 오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12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택시 기사의 선행, 여러분 선행 뭔가요? 좋은 행동, 그죠? 아주 친절한 착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착한 행동이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입니다. 자, 왜 어떤 선행이길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최근 이 기사는 비 오는 밤에 우산 없이 서 있는 승객을 태웠다. 자, 승객이 내릴 때 자신의 우산을 건네며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라며 따뜻한 말을 전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감동을 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택시 기사의 행동은 뉴스에 소개되어 큰 상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여러분, 아니죠. 자, 어디?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알려졌다. 그리고 화제가 되었다라고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은 아니고요. 자,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의 인터뷰? 아니죠. 역시나 이것도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감동을 주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요. 자, 3번. 비가 오자 승객은 기사에게 우산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나요?
아닙니다. 이 기사가

승객에게 그냥 우산을 빌려준 것이죠. 그래서 3번도 아니고요. 자, 4번. 기사는 비 오는 날 우산이 없는 승객에게 자신의 우산을 건넸어요. 뭐라고 하면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라며 따뜻한 말을 건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이 이 위에 나와 있는 지문과 선택지에 있는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비교해 가면서 무엇이 다르고 또 비슷한 말로 쓰여진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13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13번 문제는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지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일단 이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이렇게 하지만이라고 하는 표현, 그다음 이러한 이유로라고 하는 내용들은 첫 번째 문장으로 올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나와라가 남는데 보통 이렇게 하나, 나와 나로 된 것이 이렇게 두 개, 그다음에 라로 된 것이 이렇게 두 개가 제시가 되기 때문에 나와 라를 읽으면서 빨리 어떤 것이 먼저 올 것인가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자, 라번을 보면 뭐뭐하기 때문이다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 때문이다라는 게 나오면 보통은 첫 번째 문장으로 올수 없다. 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떠한 현상에 대한 이유이기 때문에 라번은 정답이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번, 4번은 답이 될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번을 먼저 두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생일이나 기념일에 친구나 가족에게 꽃을 선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와 다가 그 다음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러한 이유로 화분을 선물하는 것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았다. 여러분, 꽃을 선물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화분을 선물한다? 역시 어색합니다. 자, 가를 한번 볼까요? 자, 하지만 최근 꽃 대신 화분을 선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꽃을 선물하는데 최근에는 화분을 선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이유가 나오겠지요. 화분은 꽃보다 오래 두고 감상할 수 있고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정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화분을 선물하는 것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여러분 어떤가요? 흐름이 맞지요? 자, 그래서 13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5번도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 이제 좀 쉽게 느껴지시죠?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방법들을 적용한다면 거의 다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문에서 여러분, 지시어나 연결어 등을 반드시 먼저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이렇게 지시어, 이 공기층은 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 그래서 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첫 번째 문장으로 올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 나 이렇게 두 개로 제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여러분 우리 가를 한번 볼까요? 생기기 때문이다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도 정답 처음에 올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앞선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도 될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3번과 4번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가 여러분, 둘다 나가입니다. 자, 그러면 나 두꺼운 옷 하나보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훨씬 따뜻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의 내용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 가를 보겠습니다. 얇은 옷을 겹쳐 입으면 옷 사이에 공기층이 생기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그 다음 문장에서 지시문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은 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옷 사이에 공기층이 생기기 때문인데, 이 공기층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다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기층은 몸의 열을 밖으로 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라는 표현 쓸 수가 있겠죠? 겨울철에는 얇은 옷을 겹쳐 입는 것이 보온에 더 효과적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 가, 다라. 여기에서는 다라 혹은 라다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었는데, 자, 앞에서 가에서 공기층이 나왔고, 그 공기층을 받는 지시어가 이 공기층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다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정답을 좀 효과적으로 찾기 위해서 이런 지시어나 연결어들을 생각하면서 답을 찾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 내용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는지는 강의가 끝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나가 다라에 해당되는 15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16번은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는 것인데요. 이 내용은 종합서 유형 11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빈칸을 찾는 문제는 읽기 시험에서 좀 많이 등장하는,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빈칸의 앞뒤 문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 서로 연결이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16, 17, 18번은 앞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쉽게, 주제도 좀 쉽고, 분량도 좀 짧게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데에서 어려움은 없지만, 뒤에 가면 갈수록 긴 문장에서도 이런 빈칸 채우기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 좀더 연습을 해가면서 이 문제를 잘풀수 있는 전략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 일단 환경보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보호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회용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컵이죠. 자, 일회용 컵을 줄이기 위해, 한번 사용해서 쓰는 그런 일회용 컵을 줄이기 위해 빈칸이 있고요. 고객에게는 음료 값을 할인해주는 카페도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노력은 환경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환경보호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돕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이것. 자, 그런데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고, 일회용 컵을 줄이기 위한 어떤 행동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고객에게는 음료 값을 할인해주는 카페도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컵을 직접 가져온, 그다음 음료를 많이 마신, 빨리 주문을 하는, 일회용을 선호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조건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회용 컵을 줄이기 위해서 컵을 직접 가지고 오다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겠지요. 자, 음료를 많이 마신, 사실은 뭐 이것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빨리 주문을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까 환경보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음료를 많이 마신다거나 빨리 주문을 하는 것은 정답이 될수 없고, 또 일회용을 선호한다. 선호는 뭔가 여러분? 선호는 더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환경보호에서 일회용 컵을 줄이기 위해서인 것이고, 또 음료값도 할인해주는 카페가 생겼다고 했는데 일회용을 선호할 수가 당연히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컵을 직접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이 다회용 컵,
이라고 하는 부분을 직접 가지고 온 고객에게는 음료 값을 할인해 주는 카페들도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1.

0: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읽기의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 쭉 한번 풀어봤습니다. 조금 속도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틀렸던 문제가 있다면, 틀린 문제가 있다면 바로바로 정리를 해보면서 내가 왜 틀렸을까? 꼭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1: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피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소영입니다.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어봤던 이 모의고사의 내용들 잘 체크하고 계시죠?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풀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핵심적이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할 유형들만 풀어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들은 꼭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전 모의고사 3회 읽기의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번과 22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이런 괄호 안에 한국어에서 많이 나오는 관용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용 표현과 관련된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시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여러분,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선택지부터 한번 빠르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이 높다, 그 다음에 말이 통하다, 귀가 가렵다, 열을 올리다 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보통 알고 있는 단어가 나오면 너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 맥락 속에서, 지문 속에 나타나는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보면서 유추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눈이 높다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준이 높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 말이 통하다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생각이 잘 통하고 대화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관계에서 쓰는 표현들입니다. 아, 그리고 귀가 가렵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낄 때, 아, 마치 내 친구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왜 귀가 좀 가려운데? 라는 표현들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 열을 올리는 이라는 단어는, 이 무언가에 매우 몰두하거나 집중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토픽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도 열을 올리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나타나 있는 지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청소년기에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대상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첫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들은 공통의 관심사로 연예인을 좋아하고 그 관심을 또래들과 함께 나누며 소속감을 느끼곤 한다. 자, 이들은 팬 커뮤니티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감정을 공유한다. 자, 그러면서 가족이나 주변 어른들과

대화는 점점 대화가 줄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자, 부모님의 진심 어린 조언은 잔소리로만 느껴진다. 여러분, 잔소리란 단어 아시죠? 계속 듣게 돼서 조금 듣기 싫어하게 되는 말. 자, 그래서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대신 다른 행동이 나올 것입니다. 자, 또래들과 어울리며 연예인의 이야기나 팬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들어가야 할 말을 찾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대신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어울리면서 연예인의 이야기나 팬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야기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대신 뭔가요? 말이 통하는 또래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눈이 높은 또래들 아니죠. 그다음 귀가 가려운 또래들 아니죠. 열을 올리는 또래들 아닙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는 부모님과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대신 또래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또래들은 말이 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내용이랑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22번은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팬 활동은 청소년이 가족과 소통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니지요. 이팬 활동은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뭔가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인 것이고, 자, 주변의 어른들과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그리고 부모님의 진심 어린 조언은 잔소리로만 느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2번. 부모의 진심 어린 조언은 청소년에게 더큰 감동을 주나요? 아닙니다. 여기에 잔소리로만 느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 어른들과 이야기할 때 서로의 생각이 달라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주변 가족이나 주변 어른들과는 점점 대화가 줄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갈등은 다툼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2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들은 연예인을 좋아하더라도 팬 활동에는 관심이 없는 편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니죠. 청소년들이 연예인을 좋아하고 그 관심을 또래들과 함께 나누고 소속감을 느끼고 또팬 커뮤니티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서 감정을 공유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4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3번으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23번, 24번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자,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나의 심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의 심정, 이 밑줄 친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겠지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렸는데요. 그런 심정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짜증나고 불만스러운 것인지,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것인지,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것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좀 쉽게 문 단어들로 써져 있고, 우리가 이런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주말에 아이와 함께 가까운 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자, 아이는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입니다. 자, 아이의 사진을 한참 찍다가 전화가 와서 잠깐 친구와 통화를 했다. 통화를 하다가 문득 주변이 조용해진 느낌이 들어서 고개를 돌려보았더니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너무 놀라 놀이공원 곳곳을 다니며 아이를 찾기 시작했다. 혹시 이 근처에서 남자아이 못 보셨어요? 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물었다.
자, 이때 우리가 밑줄 친 가슴이 쿵쾅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흔들거렸다.

자, 10분쯤 지났을 때한 놀이기구 앞에서 직원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래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아이가 내 눈앞에서 없어졌고 그 아이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자, 불안하고 걱정스럽다 어떤가요?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겠지요. 물론 우리가 가슴이 쿵쾅거리다라고 하면 뭐 설레일까라고도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그리고 뭐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런 상황은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봤지만, 이 상황은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아이가 없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좀 수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짜증나고 불만스럽다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 억울하고 당황스럽다. 여러분, 당황스러움은 느낄 수 있겠지만 억울하다라는 것은 맞지 않고요. 또 어색하고 조심스럽다도 이 상황과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스럽다가 2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것인데요. 아이는 놀이공원에서 뛰어다니다가 다쳤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이는 이리저리 뛰어다녔고라는 표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쳤다라는 것은 없고요. 사실은 아이를 잃어버릴 뻔한 것이죠. 잃어버렸다가 아니라 잃어버릴 뻔한 상황에서 주인공이 몹시 당황한, 불안한, 그런 걱정하는 마음을 느낀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정답이 될수 없고요. 자, 놀이공원 직원이 아이를 달래며 보호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아이를 발견했죠. 10분쯤 지났을 때, 한 놀이기구 앞에서 직원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래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자, 아이는 울다짖친 모습이었고,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나는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아이는 금방 웃음을 되찾았지만, 아이가 눈앞에서 사라진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두근거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를 달래며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위에 있는 내용과 맞기 때문에 다시 24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친구와 통화하는 동안 아이는 내 옆에 앉아 있었나요? 아니죠. 그랬으면 잃어버릴 이유도 없었겠죠. 자, 그다음에 나는 아이를 찾으려고 놀이공원에 방송을 부탁했다. 이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24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부터 27번까지의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신문 기사 제목을 가지고 그 내용을 잘 풀어 쓴 적절한 표현을 찾는 것인데요.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풀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신문 기사의 제목 같은 것들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선생님이 어떤 전략들을 가르쳐 주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비법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이런 글들을 좀 자주자주 찾아보는 습관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꽃샘추위 계속, 봄꽃축제 시기 갈팡질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팡질팡이라는 단어, 그다음 꽃샘추위라고 하는 단어, 그다음에 봄꽃축제라는 단어들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갈팡질팡이 무엇을 뜻하는가? 갈피를 못 잡고 약간 이리저리 헤매는 그런 모양을 나타낼 때 우리가 보통 갈팡질팡,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지 못했을 때, 불확실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꽃샘추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늦은 봄에 오는 추위잖아요. 그 추위에 봄꽃의 축제를 시기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꽃샘추위로 인해 봄꽃축제 일정이 불확실해졌다. 그럼 어떤가요? 바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25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이은 물가 상승, 네, 소비 심리 꽁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꽁꽁이라고 하는 단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너무

추워서 얼려 있는 언 모습을 우리가 보통 꽁꽁이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소비, 뭔가 물건을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비자들이 물건을 더 싸게 사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소비 심리가 꽁꽁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그다음에 2번.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다. 여러분, 그죠? 소비 심리 꽁꽁이라고 하는 소비를 줄이고 있다라는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아니고요. 물가가 안정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27번 문제입니다. 자, 온라인 진료 허용 확대, 시장 반응 엇갈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자, 온라인으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해서 하고 있고,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랬을 때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그 쉬운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요. 이런 온라인과 진료하는 온라인 진료와 관련된 시장 더 넓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 반응 엇갈려라고 하는 것은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온라인 진료 확대를 두고 시장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많은 아닌 것이죠. 그다음 온라인 진료에 대한 환자들은 이용이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이것도 관련이 없고요. 그다음 온라인 진료가 가능해져서 모두가 환영하고 있다라고도 볼수 없습니다. 왜? 엇갈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모두 다 내용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온라인 진료가 확대되자 찬성과 반대 의견이 모두 나오고 있다. 엇갈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발표는이라고 해서 발표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선택지에 있는 내용을 빨리 살펴본다면 배움을 기대하는, 그리고 질문을 고민하는, 그리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발표자의 태도를 평가하는 이라고 하는 선택지가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발표하는 상황 같은 것들을 같이 좀 떠올리시면서 이 글을 읽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자, 발표는 단지 말하는 사람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발표할 때 듣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추측하면서 다음 또 내용을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발표자가 준비한 내용을 이해하려고 집중해서 듣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질문이나 피드백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자, 발표를 들을 때 이런 태도를 가지면 발표자뿐 아니라 듣는 사람도 배움의 폭이 넓어진다 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보다도 우리가 발표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인 것이죠. 자, 듣는 태도가 발표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자, 듣는 태도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들어갈래요. 발표를 들을 때는 뭐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듣는 거,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발표를 할때 질문도 하고 피드백도 주면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배움을 기대하는 아니고요. 질문을 고민하는 아니고요.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것으로
아주 매끄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내용을 넣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발표를 들을 때는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이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3번, 단순히 듣기만 하느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0번 문제는 우리가 종합서 유형 10에서

이 제시된 문장이 어디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찾는 유형도 있습니다. 네, 이 문제들이 보통 이렇게 40번, 뭐 39번에서 41번까지 등장을 하는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 풀어 보셨을 텐데요. 자, 마라톤 경기에서는이라고 해서 마라톤과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문장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순서를 찾을 때에는 역시나 우리가 연결 표현이나 지시어 같은 것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보통 초반에는 그다음에 페이스메이커는 그다음에 마라톤은이라고 해서 뭔가 연결어 표현 같은 경우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단어, 그다음 여기에도 지금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단어가 중복되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페이스메이커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스메이커가 무엇인가? 를또 여러분들이 찾으시면서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자, 기록 단축을 위해서 페이스메이커가 함께 달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통 초반에는 너무 빠르게 달리는 실수를 범하기 쉬운데 페이스메이커가 속도를 조절해 줌으로써 선수들은 자신의 리듬을 유지하며 뛸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기억에 이 문장이 들어갈 수 있는가를 봤더니, 자, 이들은이라고 되어 있지요. 자, 이들은 특정 구간까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 주어 선수들의 경기 운영을 돕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고, 앞에서 페이스메이커가 함께 달리는 경우가 있고 그 페이스메이커들이 속도를 조절해 주면서 선수들은 자신의 리듬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은 페이스메이커를 뜻하는 것이고 특정 구간까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서 선수들의 경기 운영을 돕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이 부분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선생님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좀 늦게 설명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지시된 표현들, 이들은이라고 했을 때 그게 누구인가를 좀 찾아보는 단계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페이스메이커에 대한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그 페이스메이커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40번의 정답은 1번이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4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도 역시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는가를 찾아야 하는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이로 인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첫 번째 문장에는 올수 없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이로 인해 우리는 냄새의 원인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냄새라고 하는 키워드가 앞에 등장하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냄새는 흔히 코로 느끼는 감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후각에 의해 뇌에서 처리되는 감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는 냄새의 원인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다? 조금 자연스럽지 않지요. 자, 사람들은 상한 음식이나 썩은 물질처럼 몸에 해로운 것에서 나는 냄새는 본능적으로 불쾌하게 느끼고 자연스럽게 불쾌한 냄새를 피하려는 반응을 보인다. 자, 반응을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은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좀 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겠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도 사실은 자연스럽지 않겠죠. 자,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어떤 냄새가 감지되었을 때 뇌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몸에 즉각적으로 회피하라는 신호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회피하는 신호를 보내서 결국 불쾌한 냄새에 대한 회피 반응은 해로운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생존 전략인 셈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로 인해 우리는 냄새의 원인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로 인해 같은 경우에는 앞 문장의 원인을 받아서 결과로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리을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피하라는 신호, 그로 인해서 우리는 냄새의 원인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결론적으로 불쾌한 냄새에 대한 회피 반응은 해로운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생존 전략인 셈이다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을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6번, 47번에 해당되는 지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가 46번에 해당되는 이 필자의 태도를 고르는 문제를 함께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좀긴 지문입니다. 여러분, 부담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필자의 태도를 고르는 문제는 보통 우리가 이 무엇을 주장하는가, 강조하는 부분을 먼저 좀 파악을 하고 그다음 뒤에 나오는 이런 경계하는 것인지, 설명하는 것인지, 강조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뒤에 나오는 부분들을 먼저 좀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준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지문을 좀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해양 플라스틱 오염이. 자, 해양에 유입된 플라스틱 폐기물은 수십 년 동안 분해되지 않은 채 해양 생태계를 위협한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 동물의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도 하며 물고기나 조개류가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면 그 플라스틱이 결국 인간의 식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건강 문제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자, 이와 같은 오염은 해양 관광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지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환경 단체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해양 정화 활동을 강화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다. 자, 무엇보다도 플라스틱 제품은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친환경 제품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 그러나 또 나왔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게 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해양 플라스틱 문제는 환경 문제를 넘어 인류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자의 태도, 해양 오염에 대한 환경단체의 지나친 개입을 경계하고 있나요? 아니죠. 자, 해양 오염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될수 없고요.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해 친환경 전환 이익에 대해 설명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자, 그다음 해양 오염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 뒤에 나오는 부분들이 다이 필자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6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지문을 전체적으로 읽어봤지만, 이런 문제, 이런 내용은 뒷부분에서 필자가 정말로 하고 싶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떤 방법,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미리 좀 선택지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정답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읽기의 후반부 모두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많은 팝송들을 보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요들을 보면요, 사랑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가사들이 그 상처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문장, 굉장히 명문장으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The scars of your love remind me of us. 한 번 더 읽어볼게요. The scars of your love remind me of us. 자,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은요, 세계적인 스타죠. 아델의 Rolling in the Deep이라는, 이것 또한 굉장히 유명한 노래예요. 그 노래에서 나왔던 가사가 되겠습니다. 그 뜻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집중해 볼 만한 문법적인 포인트가 여기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Remind me of us라는 요 하나의 역시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펴볼 것 바로 전치사 of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전치사 of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뜻, 무엇 무엇의 라는 뜻이 아닌 다른 맥락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었는데요. 바로 이 표현도 그렇죠. 자, 먼저 뜻부터 볼게요. A reminds B of C 라고 하면요, A가 B로 하여금 C를 생각나게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A를 보면 B는 C를 떠올리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뜻 안에서 of의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뜻, 무엇 무엇의 라는 맥락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금 어거지로 뭐 이렇게 의의 뜻이 녹아들어가져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에서 of가 언제나 무엇 무엇의 라는 뜻으로만 활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과 같이 동사와 함께 관용적인 표현 안에서 전체에서 of가 쓰인 경우에는요, of의 뜻과는 조금은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럴 때는 약간 우리가 하나의 덩어리로서 이것을 외워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보시면서 이 표현이 활용된 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이렇게 나와 있죠. This song always reminds me of my mother. This song, 이 노래는요, always, 항상 reminds me, 나로 하여금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뭘 떠올리게 하냐면 of my mother, 나의 어머니를 떠오르게 한다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릴게요. 사실 of의 뜻이 우리말 해석 안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저는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어쨌거나 of는 무엇 무엇의라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으니까, 아, 이 노래가 항상 나로 하여금 우리 어머니의 뭔가 이미지를, 우리 어머니의 이미지를, 우리 어머니의 뭐 말하자면은 그 목소리를 떠오르게 한다라는 조금의 덧붙인 의미를 제 스스로 부여함으로써 of가

속이 들어가는 게 말이 되게끔 스스로를 설득시킨 그런 이제 학습 방법을 저는 곧잘 활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이 문장을 이렇게 외워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게 조금 어렵다. 뭐 없는 말을 내가 덧붙여서 이걸 어떻게 외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죠. A reminds B of C를 있는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외워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 두 가지 옵션을 다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짧아졌죠, 문장이? 같이 읽어봐요. 시작! Pink roses remind me of my dog. 자, pink roses, 분홍색 장미들이죠. 그것이 remind me,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생각나는 겁니까? Of my dog. 여기 of 빼먹으시면 안 돼요. 우리말 해석이 안 들어간다고 이거 빼먹어버리면 문장 자체가 틀린 문장이 됩니다. 자, 해서 나의 강아지. 이 분홍색 장미들을 보면요. 내가 나의 강아지가 내 반려견이 떠올라요. 라는 그런 문장이 완성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현이 활용된 문장 두 개 살펴봤고요. 오늘의 문장으로 그럼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과연 rolling in the deep에서 아델이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걸까요? 차근차근 읽어보자면 이렇게 되죠. The scars of your love. 여기 of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뜻. 무엇무엇의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너의 사랑의 그 상처들이, 너의 사랑의 그 상처들이 remind me, 나로 하여금 떠오르게 한다는 거죠. 뭘 떠오르게 하는 겁니까? Of us, 우리를요. 라는 의미로서 결국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아, 네가 날 떠남으로써 나에게 상처를 남겼는데 그 상처들이 자꾸 우리의 그 좋았던 때를 떠오르게 해.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힘들어, 네가 보고 싶어, 네가 그리워 정도의 의미로서 받아들여줄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생각해 보시면서 문장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부터 보도록 하죠. 그의 화풍을 보면 피카소가 떠올라요.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뭘 보면 뭐가 생각나요. 참고로 근데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영어로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보다라는 동사 see 같은 거는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표현만 활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의 화풍. 화풍은 또 되게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His painting style. 우리나라 말로도 스타일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이거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His painting style. 그가 그림을 그리는 그 스타일은요. 떠오르게 하는 거죠. Reminds, reminds. 떠오르게 해요. 그래놓고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 떠오르게 하는지가 먼저입니다. Me. 나로 하여금 떠오르게.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겁니까? Me가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뭘 떠오르게 하는지 of를 붙여서 마무리해 주면 되는 거죠. Of Picasso. Of Picasso.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쵸? 우리나라 말에서 그의 화풍을 보면 피카소가 떠올라요. 분명 보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영어에서는 see, 뭐 look, watch 이런 동사 아무것도 쓰이지 않았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서 자, 이 문장 두 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His painting style reminds me of Picasso. 한 번 더. 시작! His painting style reminds me of Picasso. 좋아요. 다음 문장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타코를 보면 멕시코로 여행 갔던 것이 떠올라요. 자, 여기서 보면, 보면이라는 거, 동사 see, watch, look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 말할 수 있다는 거 앞에서 살펴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어려운 건 뭐냐면요. 멕시코로 여행 갔던 것, 이건 또 어떻게 말하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같이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타코를 보면 떠오른다는 거, 그냥 타코가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 tacos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tacos 넣어주시고 그게 나로 하여금 떠오르게끔 만드는 거니까 remind me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니까 of 넣는 거 잊지 말아줘야 되죠. 그리고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멕시코로 여행 갔던 것. 이거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My trip to Mexico.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하죠. My trip, 내 여행이에요. 근데 그 내 여행이 어디를 갔던 여행인 거예요? To Mexico, 멕시코로 갔던 여행인 거죠. 이게 of 뒤에 이렇게 위치해 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acos remind me of my trip to Mexico. 한 번 더. 시작! Tacos remind me of my trip to Mexico.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요, 전시사 of

of가 사용된 표현을 한번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과 함께해서 전치사 of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 무엇의라는 뜻 말고도 이런 상황에서 쓰일 수 있다라는 예시들을 보여드린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전치사 of 볼 때 아 이게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는 거야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다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Grammar Inside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0: While you sweat. 오늘의 영어 표현 제가 설명해 드리는 동안 오늘 한 cat, cow 하고 계세요. 알겠죠? 오늘의 영어 표현, tired. 그리고 tired of의 차이점이에요. Tired. 지치다. 힘들다. 이런 뜻이죠. I'm so tired. 나 너무 지쳤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tired 뒤에 of를 붙이게 됩니다. 그런 거 무슨 뜻일까요? 지겹다는 뜻입니다. 지긋지긋하고 넌덜머리 단단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do a couple cat cows if you're not tired of it from last time 그랬어요. 캣 카우 자세를 몇 번 한번 하세요. 저번 시간에 많이 해서 지겹지만 않으시다면 이런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제가 breathe in again to come back. 그 다음에 you're not tired already, are you? 이랬어요. 벌써 힘드신 거 아니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tired 하고 tired of 차이점 대화문 통해서 조금 더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 보러 가요. You fell asleep in the kitchen. How tired were you? Dead tired. It was really funny though. Yeah, I thought it was funny too. 네, 첫 번째 배워봤어요. You fell asleep in the kitchen. 너 그거 알아? You fell asleep. 너 잠들었어. 부엌에서. In the kitchen. 부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친구가 그랬더니 그리고 How tired were you?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얼마나 피곤했던 거야? 이러지. How tired. 오늘의 표현 여기 나왔죠. How tired were you? 이러니까 dead tired 이럽니다. 정말 죽을 만큼 정말 너무 피곤해서 죽는 줄 알았어. dead tired.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it was really funny though 이럽니다. 근데 진짜 웃겼어. 뒤에 though를 붙여서 it was really funny though 이러니까 그런데 진짜 웃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Yeah, I thought it was funny too. 나도 내가 진짜 웃긴 것 같더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대화였고요. 두 번째 대화도 보러 가요.
1: I want to move out of this apartment. Why? It's so far away from my workplace. I'm tired of two-hour bus rides every day. Oh man, that must be tiring.
0: 두 번째 대화 봤어요.
1: I want to move out. 나 이사하고 싶어. Move out. 이사 가고 싶어. Move in. 이사 오고 싶어. 이런 뜻입니다. I want to move out of this apartment. 여기서 이 아파트에서 나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Why? 물어보죠. 왜?
0: It's so far away from my workplace. 이럽니다. It's so far away. 너무 멀대요. 어디서? From my workplace. 나의 근무지에서, 직장에서 너무 멀대요. It's so far from my work. 이렇게 되고 workplace라고 해도 돼요. I'm tired of. 오늘의 표현 나왔죠. 나 너무 지겨워. 나 너무 좀 지긋지긋해. I'm tired of two-hour bus rides every day. 두 시간이 걸린대요. 버스 타고 two-hour bus rides. 두 시간짜리 버스 라이드. 그게 two-hour bus ride라는 뜻입니다. 나 그걸 매일매일 한다는 게 너무너무 지쳐. 이러니까 지겨워. 이러니까 Oh man. That must be tiring 이럽니다. 정말 that must be tiring. Tiring 여기서 보너스. 정말 힘든 일이겠구나. That must be tiring. 그러니까 정말 힘듦을 요구하는 그런 뜻입니다. 두 개의 대화 이렇게 다 살펴봤고요. Tired, tired of 차이점 아시겠죠? 마무리 할게요.
2: So we did a cat variation and got to squeeze and stretch our waist. Good. Next time, we will be doing the tiger pose. Okay? Excited? Good.
0: 오늘 우리 고양이 자세 변형해봤어요. 그래서 허리를 여기는 스퀴즈하고 여기는 스트레치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호랑이 자세를 해보도록 할게요. 영어 표현 tired 그리고 tired of 차이점 같이 공부해봤는데요. of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조금 굉장히 많이 나죠? 힘들고 지치다 그리고 지겹다라는 표현 좀 다르잖아요. 그죠? 잘 써먹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I will see you so soon. Bye. Have the best day ever.

0: welcome back to 매주 영어 진아킴의 Google listen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이번 이야기 궁금하시죠? 저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내 귀에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gether.
1: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a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Because there are those who continue the tradition, the long time is remembered.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0: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셨어요? 자, 과연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 어떤 것들일까요? The first one is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반복하여 냉동 건조된 감자를 만들다. 이런 의미입니다. 앞에 내용이 쭉 이어지거든요. 고기를 쫙 제가 발췌해서 이 부분만 떼어봤어요.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which is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아만타니의 밤은요, 낮보다 더 louder, 시끄럽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또 이어져서 어떻게 우리 귀에 들리게 되는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2.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0: 네, 거의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는 딕테이션이었네요. 그쵸? 잘 캐치하셨겠죠? Alright then, let's find out the meaning of the first sentence, that is.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a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자, 이것은요, 잉카의 저장 방법으로 감자를 말리고, 얼리고, frozen이죠? 얼리고, 그 다음에 mashed, 으깨고, 말리고, 반복하여 냉동 건조된 감자를 만듭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문장이 좀 길었어요. 이해 되셨겠죠? 오케이,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아만타니의 밤은요, 낮보다 더 시끄럽습니다. 화면과 매치하면서 보셨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 이렇게 쓰였고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번엔 아시죠? 자막 보면서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안 들렸던 부분 확인하면서 한번 더 들어봅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a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Because there are those who continue the tradition, the long time is remembered.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0: Al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0: Repeat it to make frozen dried potato. to를 제외한 모든 단어들이 내용을 전달하는 네, 컨텐트 월드가 되겠죠. repeated가 아니라 네, to 사운드가 강몸, 양몸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repeat 하면서 the, 요 받침으로 가게 돼서 repeat it, repeat it. 첫 글자 발음하실 때 중요하죠. re가 아니고 우 하면서 re, repeat it. repeat it to make frozen, frozen 아니고 여기서 울림이 있어야 돼요. frozen, dried가 아니라 d 사운드, r 사운드 만나 있을 때 j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되죠. So dried potato 갑니다. Google listening 1. Repeat it to make frozen dried potato. 길죠? 그래도 천천히 하세요. Google listening 2. Repeat it to make frozen dried potato. Okay, well done. Google listening 3. Repeat it to make frozen dried potato. There you go.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a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ed to make frozen dry potato. 한 번 더.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a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Excellent. And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1: 역시 깁니다. 자, 그러면 눈에, 한눈에 팍팍팍 들어오는 기능어 뽑아보세요.
0: The, in, is, the.
1: 그쵸? 나머지가 내용어입니다.
0: The night, the night, 이게 아니라 the night in Amantani, 강세주고요. It's louder.
1: 근데 드 발음이 안 들리죠. 우어라는 모음 사이에 드 사운드가 꼈어요. 역시 티 사운드처럼 이 강몸과 양몸 사이에 드 사운드 역시 R 소리에 가깝게 들리게 되는 현상이죠. So louder, 틀린 발음이 아니라 원어민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자체가 louder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0: Google listening 1.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1: Okay, Google listening 2.
0: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1: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3.
0: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1: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0: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1: One more time.
0: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1: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2.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0: Okay,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is is Inca's blank.
1: 첫 번째 빈칸, storing method. 보관하는 방법, 기법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잉카의 저장 방법인데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느냐 쭉 이어지죠.
0: Where potato, 감자가 얼려지고 또 으깨어지고 말려지는, 건조되어지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 저장 기법인데요. 뭐 하기 위한? To make frozen dried potato.
1: 즉, 얼어서 건조되어진 감자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저장 기법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역시 화면을 보면서 이 내용을 캐치하신다면 충분히 더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0: Because there are blank blank 이어집니다.
1: 야, 여기는 those who continue the tradition. That means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빈칸. 자, 여기는 the long time 했어요. 이 말은 오랜 시간이 is remembered. 기억되어집니다.
0: The night in Amantani, Amantani의 밤은요, is blank than the day.
1: 밤은 낮보다 어떠하다? Louder. 자, 더 시끄럽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 louder는 loud, louder, 그리고 loudest.

0: 이렇게 변한다는 것까지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1: This is Inca's storing method, where a potato is frozen, mashed, dried, and repeated to make frozen dried potato. Because there are those who continue the tradition, the long time is remembered. The night in Amantani is louder than the day.
0: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반복 학습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0: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 am Kristen Cho. All right, so we are going to work. We are going to the office and we're going to learn some English. 자, 요새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닐 때 이 영어 때문에 머리 아프죠. So I'm going to just relieve that headache. I'm going to make that headache go away and we're going to talk about some really useful expressions. Now, we have a main dialogue. Let's see what's happening today.
1: 브라운 씨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0: What a pleasant surprise, Mr. Brown.
1: 아, 이렇게 직접 만나게 돼요. 반갑습니다.
0: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1: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0: Just a minute.
1: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보니 기쁘네요.
0: Likewise, I'm happy to see you. All right, well, let's see our whole dialogue in full. Alrighty, so let's look over that dialogue one more time. So this, we have Ms. Lee and Mr. Brown. So the situation today is,
1: 이게 조금 인사는 인사지만 조금 좀 뭔가 상황이 좀 처음에 만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뭐 전화 통화는 했는데 직접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 introduction이
0: it's a little bit different. Okay, so let's check it out. Ms. Lee says, "Oh, what a pleasant surprise, Mr. Brown."
1: 자, 브라운 씨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0: So if you say something is a pleasant surprise,
1: 그거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surprise는 놀라운 거지만
0: it's a pleasant surprise
1: 그러니까 아주 반가운 거죠.
0: Right? Okay. So it's a surprise, but it's a good surprise. So Mr. Brown says,
1: 자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0: So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This is it. It's great to finally meet you in person. 자, it's great to, it's nice to, all the same thing.
1: 아주 행복합니다. 뭐 반갑습니다. 그런 뜻이죠.
0: To finally, 드디어,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To finally meet you in person.
1: 그러니까 얘기하고 뭐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드디어 직접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직접은 여기에서는 어떤 표현일까요?
0: In person. So this is our key phrase for today. So if you do or see or meet someone in person, it means
1: 정말 실제로 아니면은 직접 만나는 거지요.
0: It's great to finally meet you in person. And so Miss Lee says, likewise, I'm happy to see you.
1: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보니까 기쁘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likewise라는 거는
0: it's another way of saying yes, me too.
1: 그런 뜻입니다. 네, me too, same thing.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our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words. Vehicle versus automobile. Vehicle versus automobile. Vehicle 단어들은 vehicle 그리고 automobile입니다. 어, 둘 다 차량 아닌가요? Let's find out the difference. 자, 첫 번째 단어는요, vehicle입니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여기 중간에 있는 h는 그냥 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v 그 다음에 바로 i로 가시면 돼요. Vehicle, vehicle. 좀 더 빨리요. Vehicle. Vehicle. 이거는 많이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Okay, vehicle 같은 경우는 차량을 포함한 운송, 이동 수단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짐을 운반하는 차량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vehicle is a big umbrella term that includes all sorts of transportation, whether it's a car, a bus, an airplane, a train, and it is used to transport goods and people.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Did you drive this vehicle? This vehicle has 8 wheels. They are unloading goods from the vehicle. Vehicle. 탈 것. Vehicl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Did you drive this vehicle? 이 차량을 내가 운전했어? Did you drive this vehicle? Did you drive this vehicle? Okay. So in the case of this particular situation, 여기에서는 차량이라고 썼어요. So it could be a car, it could be a truck, it could be a bus. However, vehicle can also include other means of transportation, like a train or an airplane. Okay? Okay,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is vehicle has 8 wheels. This vehicle has 8 wheels. 네, 8 wheels 가진 차량은 뭐 트럭이겠죠? 이 차량은 바퀴가 8개야. This vehicle has 8 wheels.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y are unloading goods from the vehicle. 자, 여기서도 vehicle은 뭔가 차량일 수도 있지만 비행기일 수도 있고 기차일 수도 있고 뭔가 카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hey are unloading goods from the vehicle. 그들은 차량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어. 이런 말입니다. 문장 살짝 길지만 어렵진 않아요.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ey are unloading goods from the vehicle. They are unloading goods from the vehicle. 다음 단어는 automobile.

네, automobile 이 단어도 꽤 어렵죠? 오케이,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서는 auto, T를 강하게 할 필요 없어요. 미국식 발음으로는 auto, auto. 약간 가벼운 D 발음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auto, 그 다음에 mobile, automobile, automobile. Very good. 오케이. Automobile 같은 경우는 vehicle의 한 종류인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vehicle가 개념이 더 크고 그 안에 automobile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자동차를 지칭합니다. 물론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car라는 단어도 사용하긴 하지만 vehicle도 정말 vehicle 말고 automobile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automobile industry라고도 하잖아요.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is is the brand new electric automobile. Did you drive this automobile? Is this automobile insured? Automobile. 자동차. Automobile.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is is the brand new electric automobile. 이건 새로 나온 전기 자동차야. 네, 자동차를 car 대신 automobile 썼는데요. 여기서는 뜻은 똑같지만 automobile은 좀더 포멀한 느낌이죠. This is the brand new electric automobile. 하지만 vehicle하고 다르게 automobile은 뭐 비행기 아니면 배 이런 거는 된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땅에서 바퀴 가지고 달리는 거를 automobile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Did you drive this automobile? 이 자동차를 내가 운전한 거야? Did you drive this automobile? So again, an automobile is a vehicle that goes on ground, goes on land, and it usually has wheels, okay? 마지막 문장입니다. Is this automobile insured? 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거야? Is this automobile insured? 좋아요. 이 문장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Is this automobile insured? Is this automobile insured? 네, 정리해드릴게요. 네, vehicle. Vehicle은 그냥 탈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So it includes cars, trucks, boats, trains, even airplanes, right? Anything that transports people or goods. 그리고 automobile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뜻합니다. So something that travels on land with wheels, such as cars, trucks, etc. Okay? 네, vehicle, automobile.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Did you drive this vehicle? Did you drive this vehicle? Did you drive this vehicle? Did you drive this vehicle? Did you drive this vehicle? This is the brand new electric automobile. This is the brand new electric automobile. This is the brand new electric automobile. This is the brand new electric automobile. This is the brand new electric automobile. 네, 오늘은 vehicle하고 automobile 배워봤습니다. Okay, don't forget to review and practice and make your own sentences. Of course, you can also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and all of the videos are available for free.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우리의 어떤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영어로 좀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고마움의 감정,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이런 말들이죠. 자, 오늘은 미안함의 감정입니다. 이 미안함의 감정을 약간 부정적인 감정에 넣어야 되나, 긍정적인 감정에 넣어야 되나 제가 막 고민을 하다가 다음 주에 할 감정들은 막 노여움, 화남, 뭐 이렇게 실망감 이런 거거든요. 이제 미안함이란 게 사실 뭐 안 좋은 감정이라기보다 이제 미안하니까 뭐 고마워서 미안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뭔가 좀 내가 잘못해서 미안할 수도 있고 미안하다는 말도 정말 우리가 최대한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온다면요. 그래서 좋은 감정에 넣었어요. 네, 이해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sorry라는 단어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양한 상황 이제 조금 봐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말 미안하다. 많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우리도 앞에 붙이는 게 여러 가지죠. 그럼 영어도 딱 하나만 붙일 것 같진 않은데요. 가장 많이 붙이는 말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I'm sorry. 미안하다. I'm so sorry. 강세가 어디 들어가요? sorry보다는 so에 살짝 강세 주는 게 낫겠죠? I'm so sorry. 아니라 I'm so sorry. I'm so sorry. 보다 힘을 살짝 주는 거예요. 자, 원어민 선생님 발음 잘 들어보세요.
1: I am so sorry for. I am so sorry for.
0: 제가 여기 for를 쓴 이유는 그 뒤에 뭔가 나와야 됩니다. I'm so sorry에서 끝나면 그냥 미안하다 끝나는 건데 I'm so sorry for something 해서 뒤에 명사 형태가 뭐가 나오겠죠. 자, 이거 말고 really도 많이 쓰죠. I'm really sorry. 이것도 힘을 주면서 살짝 끌어주는 거예요. I'm really sorry for being late. I'm really sorry for being late. 그죠? 약간 많이 미안하다. 들어보세요.
1: I am really sorry for. I am really sorry for.
0: 의미상의 차이는 많이 없습니다. 우리도 뭐 정말 미안하다, 많이 미안하다 차이가 뭐냐 그러면 별 차이 없잖아요. 자, 요거를요 terribly라고도 씁니다. terribly, I'm terribly sorry. 이것도 상당히 많이 미안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비슷한 말인데 요 버전이 여러 개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I'm terribly sorry for being late. 늦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terribly. Terribly. 요거 힘을 여다 주시고 I am terribly sorry for 뭐뭐뭐. 자, 들어볼게요.
1: I am terribly sorry for. I am terribly sorry for.
0: 늦었는데 다음에 또 늦었네? 그러니까 또 늦어서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두 개 다 들어갔네요. 오케이. 그러면 정말 너무 뭐 이게 우리말에서 사실 두 가지 다 쓰는 게 부호체 쓰긴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terribly 하나만 줘도 요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어감이 가장 강하게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늦어서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m terribly sorry for being late again. 또 지난번에 늦어서 이번엔 정말 안 늦는다고 했는데 또 늦었네. 이때는 정말 미안하죠. I'm terribly sorry for being late again. 양쪽 다 강세. late again. 이렇게요. 자, 들어보세요.
1: I am terribly sorry for being late again. I am terribly sorry for being late again.
0: 자, 하나씩 보죠. 요거만 갖고는 딱딱 어떤 영어 표현인지 생각이 안 나니까 아예 결과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 apologize for. 자, sorry만 쓸 건지 여러분이 apologize까지 확장할 건지 자, 저는 후자 쪽이 좋다고 봅니다. Thank you 할 때도 thank you만 안 쓰고 appreciate이라는 동사로 풀어 썼잖아요. 그렇죠? 그 고맙다는 얘기할 때 마찬가지예요. apologize. 요거는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말인데 거기다가 for 붙여서 뒤에 대상을 쓰시면 됩니다. I apologize for being late. 이런, 늦어서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이런 얘기죠. I apologize for being late. 강세 여기다 주셔야 돼요. Apologize 이렇게. Apologize 들어볼게요.
1: I apologize for. I apologize for.
0: 오케이. 다른 버전이 하나 있습니다. I apologize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자, 이건 약간 더 포멀해요. 포멀이 뭡니까? 약간 더 격식 있게 들려요. Accept란 건 받아주세요. Apologies, 요것의 명사형이죠. Apologies. Please accept my apologies. 저의 죄송합니다.

0: 마음을 받아주세요. For 다음에 미안한 행위나 대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being late. 뭐 이런 식으로. 저 뒤에 뭔가 좀 포멀한 게 나오긴 나옵니다. 자, 요거 들어볼게요.
1: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0: 오케이, 이따 요거 갖고 문장의 영작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미안함을 표현하다. 자, 표현 동사가 이제 하나 있긴 있거든요. 감정 표현 동사 이 친구 많이 씁니다. Express. 표현하는 거죠. Express. Expression 하면 감정을 표현하는 뭔가 어떤 표현을 또 expression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So expression. 표현 자체란 뜻인데 express 자체가 동사로 썼을 때 뭔가 말로 표현하다. Express my apologies. I would like to express my apologies. 그러면 제가 미안하다는 말을 좀 할게요. 이런 얘기죠. 미안한 마음을 말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죠. Express my apologies. 들어보세요.
1: Express my apologies. Express my apologies.
0: 자, 그러면 요걸 갖고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 중간에 거. 막판에 변경 사항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자, 이걸 약간 포멀하게 간다면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the last minute changes. For the last minute changes. Change일 수도 있고 changes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뭐 회의 장소도 바뀌었네. 예. 보니까 한 시간 미루려 하다 보니까 우리 그 회의 그 미팅장이 회의실이 또 예약이 돼 있어요. 그럼 다른 데로 옮겼어. 그럼 장소도 바뀌었고 시간도 바뀌었고 그럼 changes죠. 하나면 그냥 change 해도 되는데 last minute 이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막판이에요. 마지막 분이라고 하는 요 직역하면 그런데 요 뜻이 막판이라는 뜻입니다. 막판에 뭔가 변경하면 사람들이 혼란이 왔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뭐 업무를 보다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많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the last minute changes. 들어볼게요.
1: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the last minute changes.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the last minute changes.
0: Very good. 자, 이거는 미안함의 경쟁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쓸 수 있는 간단한 말들입니다. My bad. My bad. 소유격의 강세를 웬만해서 안 주는데 저건 그냥 딱 저렇게 쓰기 때문에 My bad. My bad. 이렇게 안 합니다. My에 힘을 줘요. My bad. 제 잘못이에요. 미안합니다. 제 잘못이에요. My bad. 들어보세요.
1: My bad. My bad.
0: 내 잘못이었다는 뭐 fault라는 단어도 있어요. 미안함을 표현할 때 아이고 제 잘못입니다. I'm so sorry. I'm terribly sorry. It was my fault. It was my fault. 자, fault의 강세를 살짝 줘도 되는데 나의 잘못이라는 걸 강조한다는 의미로 소유격에서는 웬만해서는 강세를 잘 안 주는데 이런 경우는 소유격에 강세를 주기도 합니다. It was my fault. It was my fault. 제 잘못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들어보세요.
1: It was my fault. It was my fault.
0: 자,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다. 아, 요 양해란 단어가 우리나라에 있듯이 영어에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실례합니다 할 때 뭐 하세요? Excuse me 하죠? 그 동사입니다. 이게 양해예요. 그래서 Please excuse me for 하면 뭐에 대해서 약간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아, 제가 먼저 좀 일어나야 돼서요. 일단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럴 때 Please excuse me for 다음에 뭐가 나오겠죠? 그렇죠? ing 동명사가 나오든가 명사가 나오든가. 들어보세요.
1: Please excuse me for. Please excuse me for.
0: 자, 문장으로 갑니다. Please excuse me for 먼저 일어나야 해서 having to leave early. Leave early 하면 먼저 떠나는 거고 having to 뭐뭐 해야 된다는 거니까 먼저 제가 좀 일어나야 돼서 죄송합니다. 이거 그대로 외워서 쓰세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먼저 일어날 때 쓰세요. Please excuse me for having to leave early. Please excuse me for having to leave early. 이거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제가 좀 일찍 일어나야 돼서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들어볼게요.
1: Please excuse me for having to leave early. Please excuse me for having to leave early.
0: 강세는 excuse me 뒤에 넣어줘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미안함의 감정들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었었죠. 첫째, 너무너무너무 미안하다 할 때 I'm terribly sorry for.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 들어보세요.
1: I am terribly sorry for. I am terribly sorry for.
0: 이것도 죄송합니다. 포멀하게 할 때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같은 뜻이지만 버전이 좀 다릅니다. 포멀한 버전 들어보세요.
1: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Please accept my apologies for.
0: 양해는 excuse였었죠. Please excuse me for. 이것도 미안함의 감정을 표현할 때 들어보세요.
1: Please excuse me for. Please excuse me for.
0: 좋습니다. 이번 주는 좋은 감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고마움의 감정, 미안함의 감정 정리가 됐고 자 계속 이 좋은 감정들 하나씩 정리를 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놓치실

거나 복습 원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저희 다시 보기 무료로 언제든지 이용하시고요.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펑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저희 방송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상대방에게 좀 잘 되라고 어떻게 보면 기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응원의 메시지가 될 텐데요. 여러분들 Good luck! 이라는 표현 잘 아시죠? 그거 이외에 여러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Good luck! 하고 나서 with 어떠한 일, 그럼 그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면접 잘 보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Good luck with event, 요걸 가지고 면접 잘 보고 오세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린 항상 행운을 빌어요, Good luck 요렇게만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Good luck with 무엇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떻게 이 핵심 패턴이 만들어졌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Good luck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가 붙었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행운을 빌어요, 어떤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땐 전치사가 바로 wish이 붙어요. 그래서 Good luck with event 해서 어떤 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Good luck with 무엇으로 여러분이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오늘은 상대방에게 행운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Good luck with 무엇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으로 면접 잘 보고 오세요, 면접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Good luck 이라고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면접을 넣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접이라는 거는 그렇죠, interview 혹은 job interview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면접 잘 보고 오세요, 면접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 한 번만 더. 시작.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 이렇게 얘기를 하면 면접 잘 보고 오세요, 면접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저 수술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수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수술 잘 받고 오세요 이렇게 이제 상대방에게 응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대개 수술이라는 명사는 바로 surgery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good luck with your surgery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수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수술 잘 받고 오세요 이런 응원의 표현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Good luck with your surgery. 한 번만 더. 시작. Good luck with your surgery.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수술 잘 됐으면 좋겠어요 혹은 수술 잘 받고 오세요 라는 얘기들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세 번째 문장으로는 시험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죠. 시험 잘 보고 오렴, 시험 잘 보고 오세요, 시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응원의 표현들, 그렇죠, exam이나 혹은 test를 넣어서요, good luck with your exam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험 잘 보고 오세요 라는 응원의 메시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Good luck with your exam. 한 번만 더. 시작. Good luck with your exam. 해서 시험 잘 보고 오세요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0: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출장 잘 다녀오세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장은 되게, 그쵸, 바로 business trip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good luck with your business trip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출장 잘 다녀오세요, 출장 그거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good luck with your business trip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Good luck with your business trip. 한 번만 더. 시작. Good luck with your business trip. 해서 여러분 출장 잘 다녀오세요. 출장 잘 마치고 오세요. 이런 얘기들 Good luck with your business trip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일을 응원하는 방법, 그렇죠? Good luck 뒤에 여러분 응원할 일, 이벤트 이런 얘기들을 넣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 Good luck with your surgery. Good luck with your surgery. Good luck with your exam. Good luck with your exam. Good luck with your business trip. Good luck with your business trip.
0: 면접 잘 보고 오세요 라는 표현으로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정말 잘 되는 길을 정말 기원하는 거예요. 아, 정말 잘 됐으면 정말 좋겠다. 정말 제가 기원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원하겠다라고 여러분이 조금 더 강조를 할 때는요, wish라는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I wish you good luck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정말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표현을 I wish you good luck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또 똑같이, 그렇죠, with 무엇을 얘기를 하면은 그 일이 잘 되길 정말로 제가 두 손 모아서 기원할게요 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I wish you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 이렇게 얘기를 하면 면접 잘 보고 오길 제가 정말 기원할게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표현 I wish you good luck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wish you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 한 번만 더. 시작. I wish you good luck with your interview 라고 해서 I wish you good luck 이라는 표현도 같이 한번 여러분이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I wish you good luck을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험 잘 보고 오세요 라는 표현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떻게요? Good luck with your exam 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집에 딱 나서면서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시험 잘 보고 오길 좀 기원해줘 라고 여러분이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당신이 정말 어떤 일이 잘 되기를 제가 두 손 모아 기원할게요 라는 거를, 그쵸, I wish you good luck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잘 되길 기원해줘요 라고 얘기를 할 땐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쵸, 바로 wish me good luck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혹은 여기처럼 wish me luck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잘 되기를 기원해 주세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wish me luck 혹은 wish me good luck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잘 되기를 좀 기원해 줘요 라고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표현이 돼요. 그럼 그 뒤엔 똑같겠죠. 그래서 wish me luck with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떤 일이 잘 되기를 좀 기원해 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제가 시험 잘 보고 오길 조금 기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wish me luck with the exam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wish me good luck with the exam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Wish me luck with the exam. 한 번만 더. 시작. Wish me luck with the exam.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wish me luck 이것도 같이 알아주시고 I wish you luck 혹은 I wish you good luck 이런 것도 여러분이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뭔가 응원을 해주고 뭔가 잘 되기를 이제 희망을 하는 거였습니다. glove에 with 무엇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So, how do you feel today? I hope everything's going well and wonderful with you.
1: 모든 것들이 다 잘 돌아간다라는 느낌으로 실제로 마음가짐을 먹으면요. 그렇게 일이 잘 풀려갑니다. 아, 어떻게? 뭐, 딱 봤을 때도, 아, 이거는 약간 좀 안 좋은 일이, 그럴 때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도 역시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Your 10-minute happiness and confidence. Right. 자, 그럼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What's waiting for us? Today's mission.
2: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try? Did you give it a go?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이 해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직접 해볼 때의 생각에 두뇌의 메커니즘이 바뀌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 거죠. 요리도 해봐야 아 이게 이때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지 가만히 있고 옆에서 보면 사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못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눈으로만 뭐 하는 것은 that's not enough.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The smallest deed is better than the greatest intention. 그렇죠? 가장 작은 행동이 가장 위대한 의도보다 낫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열심히 멋진 생각을 해도 그냥 해보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해보는 사람이 최고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의 포인트는 뭐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네. 어디에서 못 못해? 라는 얘기인데요. 아까 나왔던 표현이 앞으로 10년 후에 너 어디에서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되게 길지만 출발점은 where 아니겠어요? 뭐는 what이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자주 하는 행동 혹은 앞으로 뭔가가 이뤄질 것 같다라고 할 때는 where will you 쓸 수 있지만 where do you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의 그러한 장소를 보여주고 싶으시면 where do you가 좋습니다.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면 where can you 어디에서 뭐 할 수 있을까요? 너도 뭐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의 can you겠죠? 그러니까 do you를 쓰는 이유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거나 그 동작을 많이 해봤거나 자 설명이 긴 것 같지만 사실 예문 몇 가지만 보면 그걸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 앞에 나왔던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real practice time with you. 자, with four examples. 벚꽃은 어디로 보통 구경을 가나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can을 쓰시면 되고요. 보통 그렇게 하나요? 사람들이? 이런 식의 느낌이면 do를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where do you? 그 다음에 see죠. 보다가. 그 다음에 벚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cherry blossoms라고 합니다. cherry blossoms. Where do you see cherry blossoms? cherry blossoms에 현혹돼서 이 전체 문장을 날리지 마세요. 얘만 외워야 되겠다.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거는 뒤에 뭐 천 가지, 만 가지가 와도 다 바꿀 수 있잖아요. Where do you see?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이런 뜻이죠. 자, 점심 먹으러 어디로 가요? 그러면 where do you go? 되게 간단하죠. 예, for lunch. 점심을 먹을 목적으로. 물론 이걸 바꿔서요. Where do you have lunch? 어디에서 점심을 드시나요? 이것도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딱 변함없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내가 외워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으면 you get nervous, okay? There are no correct answers. 정말 undisputed correct answers, 아주 반론의 여지가 없는 정답이 딱 하나다?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잡수시고요. 여러 가지 섞어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 하나를 이 근처에 보여주고 있구나. 온라인 쇼핑 주로 여러분 어디서 하시나요? 그래서 where do you, 쇼핑이 뭐지? 샵을 쓰시면 돼요. Where do you shop online? 아시겠죠? Where do you shop online? 자, 이때요. 중요한 게 on 다음에 line을 붙여서도 되고요. on 다음에 line을 띄어서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섞여서 쓰기도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용법이 바뀔지 나중에는 뭐 좀 지나고 나면 알겠죠. 10년, 20년 후에. 그래서 실제로 이걸 띄어서 부사처럼 쓰는 사람도 있고 every하고 day를 띄어서 쓰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everyday 붙였으면 형용사처럼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말이 부담스러우시면 온라인 한 번만 쓰세요. Where do you shop online? 약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보관하다? keep이죠. Where do you keep your medicine? 예,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 혹은 뭐 건조하고 아주 그렇죠. 예. 통풍이 잘 되는 곳, 아니면 냉소, 그렇죠. 뭔가 건냉한 곳,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가겠습니다. 벚꽃은 어디 가서 볼 수 있나요? Your turn. 그렇죠. Where do you see cherry blossoms? 됐죠? 점심 먹으러 어디로 가요? Your turn. 네, where do you go for lunch? 자, 온라인 쇼핑은 어디서 하시나요? 자, your turn. 그렇죠. Where do you shop online? 요즘에는 모바일 쇼핑을 많이 하시죠, 그죠? 네, 좋습니다. 약은 어디에 보관하나요? Your turn. 자, 네, where do you keep your medicine? 그래서 뒤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연결해서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Step 2. 10년 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그냥 where 하나 쓰시면 돼요. 10년 후에 너가 어디 있을 걸 생각해? 뭐 하면서 그걸 축약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Where do you see? 어떻게 쉽죠? 너 자신을 yourself in 10 years from now. 지금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너가 무엇을 하면서 어디서 있을 것 같다라는 표현이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써요. Where do you see yourself? 그렇죠? In 10 years from now.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보통 장을 보러 어디로 가죠? 라고 할 때 where do you go? 되게 쉽잖아요. where do you usually 하나 집어넣어도 되고요. where do you usually go? 그렇죠? 그 다음에 for shopping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go 다음에 가니까 go shopping 하는데 어떤 shopping이에요? 장을 본다. 식료품이라고 할 때 grocery라고 씁니다. 그래서 where do you usually go shopping? go grocery shopping. 발음은 두 가지예요. grocery 하셔도 되고요. grocery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발음이 두 가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근처 어디에서 유기견을 입양합니까? Where do you 입양하다? adopt 쓰시면 돼요. A-D-O-P-T. 길 잃은 그 다음에 고양이니까요. 아니면 길 잃은 개군요. 그래서 stray dogs라고 합니다. stray dogs, 그 다음에 around here까지 쓰시면 되겠어요. 장면 떠올리시면서 하시고요. 부담되시면 딱 한 문장만 지금부터 두 번 반복합니다. Try it again.

Okay,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누나 물어봅니다. 야, 너 10년 후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어디서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물론 뭐 뒤에 I don't know, well 이렇게 봐도 되지만 대답을요 10년 후에 말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발상 자체를 바꾸면 영어로도 여러분 재밌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가볼까요? 그렇죠? So where do you see yourself? 10 years from now. 물론 이때 in을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10 years from now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in 10 years까지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할까요? 10년 후 알려줄게. I'll let you know in 10 years. I'll let you know in 10 years. 좋습니다. It's time to say goodbye, but not forever. So until I see you agai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But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ebs.co.kr.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황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Hi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매일10분 영어. 진아킴의 Go Go Listen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이 진행자가 그 일행들과 뒤처져서 그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지, 아니면 뒤처짐 없이 그들의 목적지에 잘 도착을 했다고 하는지, 어떤 말이 맞는지 이야기 속에서 듣고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네, 그 나눠 드리고 나서 이렇게 조금씩 마신다고 하는데요.
2: Wow, I'm sober. No, I'm not sane. That was some welcome ceremony.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1: Yeah. Yeah. 여기
2: 4,000 meters above sea level.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0: How was it? Did you catch that well? Right. Without running behind. 요거 캐치하셨으면 뒤처짐 없이 목적지에 잘 도착했다. 이런 의미 캐치 되셨겠죠? Well done. All 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여기 나오네요. 뒤처짐 없이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하다. All right,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마을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3: Today's listening point. 1.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2.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0: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하지만 감사하게도요, 나는 뒤처짐 없이, 뒤처지지 않고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Okay. 두 번째 문장 주세요.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하늘 옆에 산은요, 이 산은요, 마을 사람들이 자연의 신에게 기도하는 그곳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시죠? 이제 자막 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아, 내가 어디쯤에 캐치를 못했는지, 어디를 또 잘못 들었는지 보면서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1: 네, 그 나눠 드리고 나서 이렇게 조금씩 마신다고 하는데요.
2: Wow, I'm sober. No, I'm not sane. That was some welcome ceremony.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1: Yeah. 여기
2: 4,000 meters above sea level.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0: 자, 이제 발음 연습해 볼까요?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일단 there를 제외하고 without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네, belongs to content words. 모두 강세가 있는 음절이 있는 단어들이죠. reach 발음하실 때 reach 짧게 발음하지 않고 길게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running R 사운드 하실 때 우 하면서 입 모양을 잡으실 때 입을 앞으로 내밀어 주세요. 그래서 우우 running 혀가 어디에도 닿지 않게끔 하시고 behind로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빈번하게 원어민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behind, 뭐, be라고 안 들리고 그냥 아주 간략하게 behind 이렇게 뒷부분에 강세 줘서 발음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면서 그렇게 흉내내 보세요. Google listening 1.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길어요. 네. Google listening 2.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Behind. 이렇게. Alright. Google listening 3.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which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어려운 건 없어요. The를 제외하고 다 내용입니다. 빌리지가 아니라 여러분 발음하실 때 윗니로 아랫입술 긁으시면서 village 그리고 people 뒤에 푸 자체가 된소리 현상이 일어나서 people 그리고 pray. Where 아닌 거 아시죠? Where입니다. Google listening 1.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Okay. Google listening 2.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잘하시네요. Google listening 3.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Alright.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도 캐치캐치 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3: Go, go, listening. 1.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2.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0: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Wow, I'm blank. No, blank. 첫 번째 빈칸에 sober. 술 취하지 않은. 오, 하면서 어, 저 술 취하지 않았어요. No, blank. 빈칸에 I'm not sane.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 도수가 높은 걸 마셨거든요. That was blank welcome ceremony 했습니다. 빈칸에 some이 들어갔어요. 이거 해석하실 때 굉장한이라고 해석하셔서 와, 정말 굉장한 환영 그런 ceremony였네요.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여기서 표현을 익혀주시면 좋으니까 That was some party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와, 그거 굉장한 파티였어 이런 느낌의 그때 쓰인 some이 굉장한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목적지에 이런 말이 되겠는데 빈칸에 Without running behind 뒤처짐 없이 4,000m, 해발 4,000m라고 하면서 인지해주면서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자, 이 산은요, 하늘 옆에 있는 이 산은요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그 자연의 신에게 기도하는, 누가 기도해요? 네, 마을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한 번 더 들어보세요.
1: 네. 네, 그 나눠 드리고 나서 이렇게 조금씩 마신다고 하는데요.
2: Wow, I'm sober. No, I'm not sane. That was some welcome ceremony.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1: Yeah. Yeah. 여기
2: 4,000 meters above sea level.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0: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이해하시고 캐치캐치 하셨겠죠? 혹시 놓친 부분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면 반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리뷰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옵니다. See you later. Bye-by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Inspection versus investigation. Inspection versus investigation.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inspection 그리고 investigation. Yeah, very long words. 그래서 좀 포멀한 느낌이 나죠? Okay,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첫 번째 단어는 inspection부터 할게요. 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여기서 inspect 그 다음에 shun, 네, T-I-O-N 이렇게 S-H-U-N 느낌이 많이 나죠? shun, inspection, inspection, inspection. Okay, very good. 네, inspection은 점검 혹은 검사로 이해하시면 좋고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지 뭔가 확인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So, inspection is something that you do to check that everything is going smoothly. 그리고 가게나 공장 등을 방문해 점검을 뜻합니다. So, there's a lot of inspections that happen regularly at stores or at factories, whether it has to do with safety or like quality checks, right?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 examples.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An inspection was carried out at the factory. On closer inspection, they found the water leak. Inspection, 점검, 검사. Inspection, inspection.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inspection team은 점검팀이겠죠? Will be visiting tomorrow. 내일 방문할 거야.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An inspection was carried out at the factory. 뭔가 점검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는 carried out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An inspection was carried out 어디에서요? 공장에서요. At the factory. An inspection was carried out at the factory.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On closer inspection, they found the water leak. 그들은 정밀 검사 결과 누수를 발견했어. On closer inspection, they found the water leak. Very good.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On closer inspection, they

the water leak. On closer inspection, they found the water leak. 다음은 investigation. Okay,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Investigation. 똑같이 S-H-U-N 발음하시면 돼요. Investigation. Investigation. Investigation은 수사 혹은 조사입니다. Okay, 이거는 사건이나 범죄 등에 대한 수사이고요. 주제나 문제 등을 조사하여 뭔가 규명하는 것을 investig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nspection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문제 없어도 그냥 다 잘 돼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라고 했잖아요. 근데 investigation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심각한 느낌이 있죠.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He is still under investigation.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Investigation. 수사, 조사. Investigation. Investigation.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야. 네, ongoing라고 하면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말입니다.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그래서 뭔가 범죄나 경찰 수사 이런 관련된 거는 investigation. 뭔가 문제가 있거나 범죄가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럴 때는 the police have to investigate. So it's a police investigation, right?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 is still under investigation. 그는 아직도 조사를 받고 있어. 네, 뭔가 조사를 받고 있을 때는 be under investigation라고 합니다. 자,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He is still under investigation. He is still under investigation. 이것도 조사 중이라는 말이겠죠? 마지막입니다.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이거는 추가 조사 결과 드러난 게 없어. 아무것도 없었다.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네, 정리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inspection. 이거는 점검 혹은 검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문제 없어도 이제 정기적으로 뭔가 점검을 하거나 검사를 할 때는 inspection라고 합니다. 네, 이거보다 더 무거운 단어, 좀 더 심각한 단어가 investigation이겠죠. Investigation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뭔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 혹은 조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Inspection 그리고 investigation.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Well done, everyon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매일 10분 영어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주제별로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좋은 감정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마움이라든가, 뭐 감동이라든가, 사랑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자, 이번 주는요, 그와 좀 반대로 우리의 좀 안 좋은 감정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타까움이라든가, 뭐 후회라든가, 아쉬움 같은 것이 포함되겠죠? 화가 난 어떤 노여움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지루하거나 무료함의 감정이라든가, 실망감이나 죄책감, 낙담 이런 것의 감정이라든가, 마지막으로 배신감, 뭐 이런 감정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안타까움은 사실 우리도 좀 아쉽다, 후회된다, 후회스럽다, 아유 그러지 말걸,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한 감정들 표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총 세 가지로 좀 나눠볼 것 같은데요. 안타까움의 감정과 후회의 감정과 아쉬움의 감정,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타까운 아이들. 너무 안타깝네요. 자, 이게요,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sorry라는 단어가 말이죠, 이건 아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미안함의 감정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영어권에서 이 sorry라는 단어는 반은 미안하다, 반은 안타깝다로 쓰여요.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대응을 I'm so sorry 그럽니다. 그럼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누군가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뭐 누가 아프시대. Oh, I'm so sorry. I'm so sorry. I'm so sorry. 이거 미안하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안타깝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과 저는 sorry를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반은 미안하다, 반은 안타깝다. 이 정도로 많이 쓰이는데 그 상황에 맞게 잘 쓰시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1: I am so sorry. I am so sorry.
0: I'm so sorry. I'm so sorry. 오케이. 그 다음에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다. 뭐 다른 버전인데요. Feel sorry for something 뒤에다가 일단 붙이면 주로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I feel sorry for him. 그 뭐냐면 그 친구한테 미안함의 감정을 느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 친구 참 안 됐다. 그 친구 참 생각하면 마음이 좀 아파. 마음이 안 됐어. 그럴 때 I feel sorry for. 그러니까 이것도 미안함의 감정이 아니라 오늘은 전부 다 뭐예요? 안타까움의 감정들이에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sorry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I feel sorry for somebody. 사람이 주로 와요, 뒤에다가. 들어보세요.
1: I feel sorry for. I feel sorry for.
0: 뭐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다. 마지막으로. 이거만큼이나 자주 쓰이는 게 이겁니다. I feel bad. I feel bad about the situation. 아, 왠지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요. I feel bad about the situation. 무난하게 그렇게 쓰면 됩니다. 뭐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좀 마음이 좀 안 됐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 친구 그렇게 되면 좀 불쌍한데. 아, 좀 마음이 안 좋은데. I feel bad about. I feel bad about. 혹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지만 상대방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 I feel bad about the situation. 이런 상황으로 쓰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1: I feel bad about. I feel bad about.
0: 그래서 되게 기본적인 단어들이지만 기본적으로 sorry와 bad가 feel과 붙었을 때 혹은 피동사랑 붙었을 때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들이니까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쓰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문장으로 정리해볼게요. 그 친구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 이럴 때 쓰시면 돼요.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 간단하죠? I feel sorry for him. Oh, I feel sorry for him. I feel sorry for him. 그 친구 좀 불쌍해. 그 친구 좀 안타까워. 됐죠? 딱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이제 감이 잡혀야만 이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1: I feel sorry for him. I feel sorry for him.
0: I feel sorry for him. 이렇게 사람을 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후회로 가볼까요? 후회나 약간 죄책감. 그렇죠? 안타까움 했으니까요. 후회나 죄책감. 그리고 다음에 아쉬움까지 가보죠. 자, 이 후회는요. regret이라는 단어도 아시죠? regret. 자, 일단은 I regret that.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데, 아휴.

0: regretful, regretful. I feel regretful. 아, 좀 후회스러워. 그죠? 후회스러워. I feel regretful. Regretful. 강세 잘 보세요. Regretful. 자,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어보세요.
1: I feel regretful. I feel regretful.
0: Okay. 죄책감. 뭐 후회와 후회한 뭐 다를 수 있죠. 후회는 일반적인 후회고 죄책감 내가 뭘 잘못해 가지고 양심의 가책 이런 거. Shameful. I feel shameful. 아,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Shameful. 이건 약간 죄책감 쪽에 더 가깝습니다. I feel shameful. 들어보세요.
1: I feel shameful. I feel shameful.
0: 그 친구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서 좀 후회스럽다. 아, 그때 내 마음을 표현했어야 되는데 그때 말을 안 해서 좀 약간 좀 후회돼. 자, 그러면 I regret that 다음에 주어동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다. 이걸 좀 어떻게 처리할까요? 내가 말을 했다. 나의 감정에 대해서. How I felt. 나의 감정. 내가 어떻게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tell her. 하지 않아서 후회스럽다. I regret that. 지금 후회하는 거죠? 시제 현재입니다. 과거예요. I didn't tell her how I felt. 과거입니다. 과거, 과거, 현재. I regret that. 지금 후회해요. I didn't tell her how I felt. 그것을 that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깔끔한 영작입니다. 해볼게요. I regret that I didn't tell her how I felt. I regret that I didn't tell her how I felt. 자, 부정어 들어가면 강세 조조됩니다. 들어볼게요.
1: I regret that I didn't tell her how I felt. I regret that I didn't tell her how I felt.
0: 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안타까움의 감정에서 시작해서 후회까지 갔다가 아쉬움까지 올게요. 자, 아쉽다라는 말이 참 이게 영어로 표현하기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개념이 정확하게 안 잡혔다면 조금 도와드릴게요. Shame. 이것도 아쉽다로 많이 씁니다. 아, 이번에 여행 취소돼서 너무 아쉬워. 이럴 때. It is a shame that. It is a shame that. 들어볼게요.
1: It is a shame that. It is a shame that.
0: 오케이. 자, 요거. Pity도 약간 아쉽다 쪽이에요. 안타깝다, 아쉽다. 비슷한 감정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It's such a pity that. 아, 이번에 너무 아쉬워. 너무 안타깝다야. 아쉬움 쪽의 안타까움이에요. It's such a pity that. Pity 자체가 약간 이런 뜻입니다. 애처로운 뭔가 어떤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Such는 강조예요. It's such a pity that. 어, 너무 안타까워. 참 안타깝다. 이럴 때. 들어보세요.
1: It is such a pity that. It is such a pity that.
0: 마지막에 하나 더. 이건 언제 쓰냐면요. 이건 음식 같은 거 버릴 때. Waste가 뭐예요? 낭비죠.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또 달라요. 약간 상황이 아쉽다, 안타깝다 하고 어, 음식이 너무 남았네. 근데 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을 버리면 어때요? 너무 아깝죠. 아깝다. It is such a waste. 그러니까 아깝다라는 표현을 꼭 한 상황에만 쓰는 건 아니듯이 음식 버리거나 그럴 때 혹은 물건 멀쩡하고 버려야 될 때 It's such a waste. It's such a waste. 요건 약간 이런 상황에 쓰세요. 그 아깝다의 느낌이. 자, 들어보세요.
1: It is such a waste. It is such a waste.
0: 좋습니다. 우리 여행이 취소돼서 너무 아쉬워. 아, 다 같이 가려고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든 간에 취소됐네요. 아유, 아쉬워라. 자, 피리 해볼까요? It's such a pity that our trip got cancelled. Our trip got cancelled. 여행이 취소됐죠? 과거죠? 이것이 너무 아쉬운 게 현재 상태. It is such a pity.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이해되시죠? It is such a pity. 아쉽다. That our trip got cancelled. 취소됐던 것이. 들어볼게요.
1: It is such a pity that our trip got cancelled. It is such a pity that our trip got cancelled.
0: 취소된 거니까 got cancelled 하면 되겠네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오늘 안 좋은 감정 시작하는 날이죠. 이번 주 주제가 안 좋은 감정 표현하기입니다. 안타까움, 후회, 아쉬움 쪽 표현들이었어요. 자, I feel sorry for 뒤에 사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안 좋다, 안타깝다. 들어볼게요.
1: I feel sorry for. I feel sorry for.
0: 약간 그 사람이 불쌍하다의 느낌이고요. 자, 후회하다. I regret that.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혹은 상황에 대해서 뭔가 좀 후회스러울 때 I regret that. 들어볼게요.
1: I regret that. I regret that.
0: 마지막으로 It's such a pity that. 아유,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지만 아쉽다 쪽에 안타깝다. 들어볼게요.
1: It is such a pity that. It is such a pity that.
0: 좋습니다. 안타까움의 이 표현들 여러분 잘 기억해서 일상회화에서 잘 쓰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분은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시면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들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 1004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네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표현은요. 여러분이 그 어떤 장소를 찾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장소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라든지 혹은 뭐 쇼핑몰이라든지 혹은 뭐 화장실이라든지 그럴 때 그 다양하게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게 어디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가장 가까운 그 곳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ere is the nearest 장소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죠.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이 이거 바로 Where is the nearest 장소라는 패턴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가장 가까운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턴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우리가 어디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그쵸? 그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라는 질문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했었죠? 그쵸? 바로 Where is 장소였습니다. 그 뒤에 located 이라는 거를 넣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장소 어디 있어요? 라는 거를 where is 장소로 많이 물어보죠. 자, 그러면 그 장소를 여러분이 다양하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커피숍이라든지 혹은 뭐 약국이라든지 이렇게 한 업종이 다양하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을 때 가장 가까운이라고 여러분이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그 장소 앞에다가 이거를 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뭐요? The nearest 혹은 nearest 대신에 closest라는 걸 붙여서 가장 가까운을 또 표현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where is the nearest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은 그 장소가 다양하게 있을 때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딘가 라는 것 되게 여행할 때 여러분이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장소가 막 많을 때 가장 가까운 장소가 어디냐 라는 거 where is the nearest 장소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장실을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restroom 혹은 bathroo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oilet이라는 거는 변기라는 뜻이니까 조금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restroom이라는 거는 공중화장실, bathroom은 집에 있는 화장실이라고 약간 구분짓긴 하지만 대개 원어민들은 bathroom이나 혹은 restroom 이거를 그냥 혼동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bathroom 여기는 공중화장실인데 왜 bathroom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런 것들 그렇게 너무 구분짓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restroom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쵸? 제가 지금 급한데요.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는 질문. Where is the restroom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는 질문이니까 이거 두 개를 구분지어서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한 번만 더. 시작!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해가지고 Where is the restroom과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의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어디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한 상점을 바로 편의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 편의점을요. convenience stor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선생님 convenience store 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convenience store 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C소

0: 콜이랑 S 소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convenience store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 포인트로 알아두시면서 편의점이 여기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시작. Where i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한 번만 더. 시작. Where i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해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어디예요? 라는 질문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요. 가장 가까운 약국이 어딘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은요. 일반적으로 pharmacy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drugstor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pharmacy 가지고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약국이 어딘가요? 그렇죠.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 한 번만 더. 시작.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 라고 얘기를 해서 가장 가까운 약국이 어딘가? 라는 질문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가장 가까운 지하철 역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요. 이제 버스 정거장 혹은 여러분이 이제 지하철역 혹은 택시 승강장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버스 정거장은요. 버스 스탑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지하철이나 혹은 이제 여러분이 기차역이라고 얘기를 할 땐 스테이션이라는 걸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스탑보단 스탠드라고 얘기를 하니까 택시 스탠드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차이 알아두시면서 지하철역 바로 서브웨이 스테이션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으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한 번만 더. 시작.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해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딘가? 라는 질문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가장 가까운 그 장소가 어딘지 물어보는 질문으로 Where is the nearest 장소로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Where i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Where i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0: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서라고 여러분이 딱 그 장소를 여러분이 한정해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여기에서요.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예요? 이런 질문들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되느냐?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from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from her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 혹은 여러분이 in this build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건물에서라는 얘기가 되고 in Seoul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울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양하게 전치사를 넣어서 얘기를 하면 다양한 문장 응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냐라는 거로 from here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is the nearest? 하고 나선 restroom from here. 해서 from here 한번 붙여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엔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어디냐라는 질문으로 Where i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요거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지금 영업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어디냐라고 영업하고 있는이라는 형용사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업하다, 지금 열려있다라는 형용사는요. open이라는 형용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Where is the nearest open 장소? 이렇게 물어보시면은요. 지금 영업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편의점 가지고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is the nearest open convenience store? 자, 오늘은 장소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장소. Where is the nearest 장소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so great that you are joining the program. 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진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나눌 때 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제가 뭐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께 쉽고 즐겁게 차근차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행복감을 많이 느끼니까 여러분도 find your happiness because the next 10 minutes, you will find your own happiness just right here with me, not anywhere else. 아시겠죠? 네, 바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아주 쉽잖아요. 네,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조건을 다시면은 나중에 행복하려면 지금은 다 고통이니까 지금 행복해야 열정도 생기고 일을 그냥 술렁술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정이 생기고 오히려 즐거워지고 똑같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데도 더 그렇죠. 예,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도요 행복한 마음으로요 change your mindset 마음가짐을 바꾸시고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I'm so proud of you. 너무 멋지시고요. 출발합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긴 것 같지만 핵심은 뭐예요? 상황 파악이 중요한데요. 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난리가 날 거야. 그러면 난리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뭐뭐 하게 된다면 뭐뭐 할 거야. A 한다면 B 할 거야.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if A, 그 다음에 B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실제로 매일매일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상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인간에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누리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은 혹시 이렇게도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인간의 가정에서 나온 거죠. 생각의 가정.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이 표현이 진짜 많이 쓰이는데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걸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지 if 뒤에 결과.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첫 번째 스텝에서는 항상 예문이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말을 보고 아, 이게 뭐지? 궁금증을 올리셔야 돼요. 약간 뒤집어지면 영어 빨리 외워야지. 이 생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도움이 오래가지 않는 거죠. 네, 조금은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자, 그걸 찾으면 전화를 줘. 거기 가면 나도 갈게. 내가 있겠다면 도와줄게. 망가뜨리면 고칠게. 아, 어떤 조건 A를 놨을 때 B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서로 관계가 있는, 그렇죠? 그런 조건, 결과의 구문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거 찾으면 나한테 전화 줘. 그러면 if가 들어가겠죠? If you find it, 그렇죠? 그러면 call me. 얼마나 쉬워요? 간단하죠? If you find it, give me a call. 또 되고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한번 연습해 볼까요? 거기 가면 나도 함께 갈게. 자, 너가 간다면 if you go, 근데 거기니까 there. If you go there, I'll go with you. 조건이잖아요. 네가 안 가면 if you don't go there, I won't go there either.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if you go there, I will인데 줄이면 I'll처럼 들려요. I'll. 네, 어른 말고 I'll. 그래서 I'll go there with you too. 줄이면 I'll go with you. 내가 여기 있겠다면 내가 도와줄게.

간다면 내가 도와줄 수 없잖아. 그래서 if you stay here, 여기 있겠다면 I'll help you. 됐죠? If you stay, I'll help you. Here는 너도 되고 안 너도 되고. 자, 망가뜨리면 내가 고칠게. 망가뜨리다. 어려울 것 같지만 고장 내거나 부러뜨리는 거죠. If you break it, 그러면 I'll fix it. 그래서 break는 if you break it, I'll fix it. 옛날에 Modern Times라고 찰리 채플린 나왔던 영화 이렇게 고치는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f you break it, I'll fix it.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나온 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림과 함께 연기를 보세요. 찾으면 전화를 줘. Your turn. 네, if you find it, call me. 내가 거기 가면 나도 함께 갈게. 그러면 go there잖아요. Okay, your turn. 그렇죠? If you go there, I'll go with you. 됐고요. 내가 있겠다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있다는? 그렇죠. Your turn. 네, if you stay, I'll help you. 도와줄게. 내가 망가뜨리면 내가 고쳐줄게. Your turn. 네, 그래서 if you break it, I'll fix it. 해서 나사 돌리는 걸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Step 2. 자, 만일 그들이 이 일에 대해 알게 된다면 난리가 날 거야. 그거 간단하잖아요. If they know, if they find. 찾다. 근데 무엇인가 몰랐던 걸 알아내는 것은 find out이라고 합니다. If they find out, 이것에 대해서 about this, 이 표현 많이 씁니다. Find out about this, 발음도 about this에서 about this, 빨리 연결되면 find out about. Doubt about이 아니라 doubt about. 그렇죠? If you find out about this, 빨리 하면 if you find about, 그렇죠? Find out about this. 아,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나요? 그렇다고 제가 꼬인다고, 나 영어 못해.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처도 이렇게 꼬일 때가 있구나. 나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If they find out about this, 됐죠? 네, 그러면 they'll freak out. Freak out이 바로 이거예요. They'll freak out. 아! 난리가 나다. 아주 예상치 못했던 충격이 있을 것이다. 그게 freak out이죠. 그래서 옛날 노래 중에, 아하, freak out!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if they find out about this, they'll freak out. 자, 그 다음에는요. 할 말이 없으면 꼼꼼하게라도 들으라니까. 그래서 if you have nothing to say, 그렇죠? 그러면은 listen carefully. 조심스럽게 듣는 거고요. 면밀하게 듣다는 뜻으로 closely도 많이 씁니다. Listen closely and carefully.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맨 마지막으로 하기 싫으면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되잖아. 억지로 하지 말고. If you don't wanna do it, 그렇죠? If you don't want to do it, say no. 되게 간단하죠? 하지 않겠다고 말하다, say no. 하겠다고 말하다, say yes.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요 내용이 부담스러우면 한 문장만 가지고 정리해 봅니다. Try it again.

Alright,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어떻게 나올까요? 만일 그들이 이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난리가 날 거야. 자, 그럼 반응은 뭐예요? 야, 조용히 하자고, 조용히. 세간의 이목을 피하다. 이건 도대체 영어로 또 뭐지?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If they find out about this, 그쵸? And they will freak out. 아, 이렇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세간의 이목을 피하다는 뭐냐면요. 바로 이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프로필이 있는데 그 프로파일을 낮게. 사람의 눈높이가 위잖아요. 그래서 low profile 하면은 눈에 안 띄는 거고요. high profile 그러면 눈에 잘 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low profile. Let's keep a low profil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어렵지 않다는 마음가짐으로 즐겁게 계속하시고요. If you wanna repeat this program, then visit our website and share it with your friends or family members. 함께 한번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and love. Thanks a lot.

브랜마 인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여러분, 디즈니의 최고의 명작 중에 하나인 영화죠. 라이언 킹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심바라는 어린 사자가 있고요. 이제 이 친구가 자기의 왕국에서 쫓겨났다가 돌아와서 다시 아빠의 뒤를 잇는 훌륭한 사자 왕이 되는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이 라이언 킹의 줄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큰 줄거리 속에서 이 심바가 아빠에게 듣는 굉장히 멋진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밀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래야만 해 라는 어떤 메시지를 담은 오늘의 문장이거든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Believe in yourself and others will have no choice but to believe with you. 한 번 더 읽어볼까요? Believe in yourself and others will have no choice but to believe with you.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어떤 구조로 이 문장이 이루어져 있는 것일까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문장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Have no choice but to believe. 자, 이 표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 자체가 굉장히 또 관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Have no choice까지만 잘라서 해석을 해보자면은 선택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온 이 but, 그러나 라는 뜻이 아니라요. 뭐뭐만 제외하면 이란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먼저 이걸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는 to 동사원형. 이거 아주 쉽게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뭐뭐 하는 것. 이란 의미로서 해석이 되거든요. 그것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Have no choice.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But 뭐만 빼면요.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만 빼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표현은 이것을 투부정사가 말해주고 있는 이것을 할 수밖에 없어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게 됩니다. 자 굉장히 긴데 차근차근 잘라봤더니 아 이게 왜 이런 의미로 활용되는지 아마 이해가 쉽게 되셨을 것 같거든요. 참고해서 이 문장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예문을 통해서 이 표현을 머릿속에 넣어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자,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He has no choice but to tell the truth. 역시나 있는 그대로 먼저 그냥 해석을 해볼게요. He has no choice.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But 뭐만 빼면요. 그렇죠? 자, but이 여기서 그러나 아닙니다. But이 except 무엇을 제외하고 라는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죠. 자, 선택권이 없어요. But 뭐만 빼면요. To tell the truth. Tell the truth가 그냥 하나 역시나 표현으로서 진실을 말하다 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투부정사로 쓰여서 명사적인 용법으로 해석해보자면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니까 그에게는 옵션이 없어요.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뭐만 빼면요? 진실을 말하는 것만 빼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 그 친구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의미로 이 문장이 해석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같이 갑니다. 시작! He has no choice but to tell the truth. 좋아요. 자, 요거 잘라서 하나하나 해석하는데 조금 이제 우리가 익숙해졌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문장 통째로 한 번에 해석해 볼게요. 먼저 영어 문장 읽어봅니다. We had no choice but to cancel the event.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We had no choice. 옵션이 없었죠. 뭐를

제외하면요, to cancel the event. 그 이벤트를 취소하는 것만 제외하면요. 그래서 결국은 아, 우리는 그 이벤트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라는 문장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야외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그날 뭐 천둥 번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게 되면 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이 문장이 아, 이런 의미로서 적절하겠구나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문장 함께 살펴볼게요. 그 심바의 아빠인 무파사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죠. 자, 봅니다. Believe in yourself. Believe in yourself. 너 스스로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 전치사 in이 쓰인 거는요. 너의 스스로의 그 내재되어 있는 포텐셜을 믿어라. 너의 그 잠재 능력을 믿어라. 요런 의미인 거구나라고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Believe 다음에 그냥 목적어가 나오는 것과 Believe in 목적어가 나오는 것과의 그 쓰임의 차이는 우리가 나중에 또 다뤄보도록 할 텐데 먼저는 Believe in yourself. 너의 스스로의 그 잠재 능력을 믿어라. 라는 정도의 뜻이구나만 알고 계셔도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자, and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리고 아니에요. 명령문으로 시작했으니까 and가 그러면이라고 해석되는 것도 볼수 있죠. others. 다른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는 다른 동물들이 되겠죠. 다른 동물들도 will have no choice but to believe with you. 너와 함께 믿을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멋있게 읽어볼게요. Believe in yourself and others will have no choice but to believe with you. 네가 네 스스로를 믿으면 다른 사람들도 너를 믿어줄 거다. 너와 함께 너를 믿어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너를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밀림의 왕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뭐랄까요? 그 정신적 자세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거 살펴보실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표현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필요했을 때 나는 차를 팔 수밖에 없었어요. 아, 굉장히 슬픈 문장이 나왔죠? 네, 얼마나 돈이 급했으면 차 타고 다니면 편하거든요. 근데 차를 팔아야 됐답니다.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내가 돈이 필요했을 때, 때니까 먼저 when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는 내가 필요했었다. I needed. When I needed. 이렇게 시작하면 되죠. 뭐가 필요했던 겁니까? 돈. Money. When I needed money. 하고 나는 차를 팔 수밖에 없었어요. 이어지면 되는 거죠. 이걸 그냥 I sold my car. 이렇게 말해버리면 나는 차를 팔았어. 라고 끝나는데 차를 팔 수밖에 없었어. 나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없었어. 라는 말을 하고 싶으니까 오늘의 표현 활용해주게 되는 거예요. I had no choice. But to sell my car. 자,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When I needed money, I had no choice but to sell my car. I had no choice but to sell my car. 좀 길지만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이말 해주실 수 있도록 입에 익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긴데 어려운 단어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자, 다음 문장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들이 아프게 된 후에 제이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아, 이것도 그렇게 막 신나는 내용은 아니네요.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들이 아프게 된 후니까 after로 시작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난 후인 거예요. Jane's son. 제인의 아들이 아파지게 된 거죠. became sick.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after Jane's son became sick. 이렇게 되죠. 자, 그 이후에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던 거예요. She had no choice. She had no choice. 뭐할 수밖에 없는 선택권이 없었던 겁니까? 즉, 뭐 말고 선택권이 없었던 거예요. 선택권이 그래서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but to quit her job.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문장 크게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After Jane's son became sick, she had no choice but to quit her job. quit. 그만두다라는 뜻이니까 이것까지 참고해서 오늘의 문장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함께 살펴봤는데 그 안에 but의 뜻이라든지 투부정사의 사용이라든지 기억할 만한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복습 필요하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기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While you sweat. 오늘의 영어 표현 설명해 드리는 동안 다운로드 하고 계시거나 편히 계세요. 알겠죠? 오늘의 영어 표현 use it. 그리고 to get used라는 뜻인데요. use라는 단어를 조금 제가 비교해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use it. it 이런 이제 개념을 쓰다 보면은 사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to use에 사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어떤 것을 용도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하다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뭐 혹시나 활용하다 이런 뜻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활용하다 utilize는 그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대화문 통해서 이따가 조금 더잘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건데 용도 이외 방법으로 뭐 써먹다 어쨌든 이런 뜻입니다. To get used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용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 되게 이용당한 것 같아. 그러면 I feel like I got used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만약에 if your heels don't touch the floor 만약에 발꿈치가 땅에 닿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거를 좀 사용해 보세요. 그안 닿는 점을 사용해서 종아리를 더 늘려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제가 몸을 써서 기분이 좋게 하세요. To an extent. 얼마만큼 몸이 마치 이용당했다고 느낄 만큼 몸을 많이 많이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대화문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잘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대화문 보러 가요. Why do you think her art is so extraordinary? It's because I can almost sense her anger in each piece. I think so too. It's like she learned to use her emotions as her tools.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Why do you think? 왜라고 생각하세요? Her art is so extraordinary. 그녀의 예술 작품, her art.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her art. is so extraordinary 이럽니다. 정말 특출나다고,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extraordinary 이렇게 읽지 않고요. extraordinary 이렇게 합니다. 그거 같아요. 그랬더니 I think 제 생각에는 it's because I can almost sense her anger. 내 생각에는 그 이유는 내가 그녀의 약간 화를 정말 느낄 수가 있대요. anger 화를 in each piece, 매 작품, 작품 하나하나에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 think so too.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It's like she learned to use her emotions. 오늘의 표현 나왔죠. It's like, 뭐 같냐면, 마치, she learned to use her emotions. 그녀는 감정을 사용할 줄 아는 것 같아요. 도구로, as her tools,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것 같아요. 한국말로 사용하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는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화 봤고요. 두 번째 대화 보도록 할게요. Why are you back so early? She didn't want to hang out with me, Mom. Why not? She only wanted to play with my Legos. I got used. 네, 두 번째 대화 봤어요. Why are you back so early?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어? So early.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니? 물어보니까, She didn't want to hang out with me, mom. 이렇게 얘기합니다. She didn't want to play with me. 나랑 놀고 싶지 않아 했어요. 이런 뜻도 되지만, hang out. 시간을 같이 보내다, 놀다. 이런 뜻으로 많이 써요. She didn't want to hang out with me, mom. 나랑 같이 안 놀고 싶어 했어요, 엄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Why not? 왜? 왜 아니었을까? 그랬더니, She only wanted to play with my Legos. 아이고, 저런. 그녀는 나의 그냥 내 레고만 갖고 놀고 싶어 했어요. 나랑 놀고 싶어 한게 아니라 내 레고를 탐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0: I got used. 두 번째 표현 나왔죠? 난 이용당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got used. 이용당한 거죠. 얘기했습니다. 두 개의 대화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use it. 그리고 get used. To get used. 이제 잘 쓸 수 있겠죠? 마무리 할게요. Finally, we got into the Downward Dog series. Yay! Next time, we will be doing a three-legged downward-facing dog or down dog. Ready?
1: 오늘 우리 드디어 견상, 다운도그 자세 시리즈 들어왔습니다.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 다리를 든 견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표현, use it, 그리고 to get used, 이용당하다. To get used가 이용당하다. 그리고 use it, 용도 이외의 방법으로 써먹다. 이런 뜻이었죠. 많이 많이 써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볼 때까지
0: I will see you so soon and have a really, really good day.
1: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D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C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0: 이번 주에 재밌는 주제 가져왔습니다. 바로
1: Cool Inventions.
0: Cool Inventions. 우리말로 번역해보면은 멋진 발명품들, 멋진 발명들인데요. Mm-hmm. 그냥 invention 하면은 뭐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1: Of course.
0: Cool Inventions. 멋진 발명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mm-hmm.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일 공부해보겠습니다.
1: It's going to be great.
0: 네, it's going to be great. It's going to be cool. 자,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할까요?
1: Okay, so for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this. The digital camera is a cool invention.
0: 디지털 카메라는 멋진 발명이에요 라는 문장이고요. 여기서 the digital camera라고 했는데 보통 the 하면은 그것을 가리키잖아요. 그 책, the book.
1: The camera.
0: Yeah, the camera.
1: Yeah.
0: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특정 카메라를 가리키면서 그 디지털 카메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 카메라라는 기술 자체를 가리키면서 yes.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 Yes, the idea or all of the digital cameras,
0: the
1: right?
0: The technology called
1: the, technology.
0: The digital camera.
1: Yeah.
0: 이런 느낌, 그 개념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1: All right, perfect. And today we actually have a clip sent to us by Richard, who's from the USA,
0: 네.
1: right?
0: 먼저 리차드 씨의 클립을 전체를 보기 전에 요약 문장 부분부터 볼까요?
1: All right, Richard 씨, 나와주세요.
2: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has to be the digital camera.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has to be the digital camera.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has to be the digital camera.
0: 네, 방금 리차드 씨의 문장 중에서 분명히라는 뜻을 갖고 있는 표현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시면서 문장 다시 보겠습니다.
1: So Richard said,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has to be the digital camera.
0: 네, 바로 분명히 확실히 틀림없이를 가리키는 부분은
1: has to be.
0: 네, has to be.
1: has to be.
0: 뭐뭐여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리차드 씨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메간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평소에 이제 the를 the라고 읽게 되면 더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 yes.
0: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1: Yes.
0: ever가 있으니까 시간을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아주 예전부터 지금까지 통틀어서 가장 멋진 발명 중에 하나는 has to be 분명히 이거여야 한다. The digital camera. 분명 디지털 카메라인 것 같아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다시 볼까요?
1: All right. Sounds great.
2: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has to be the digital camera.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has to be the digital camera.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has to be the digital camera.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키워 yeah. 답답할 때 stuffy 합니다.
1: Stuffy nose.
0: 아무튼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서는 그냥 put something into it, 넣는다라고 yes. 해서 35mm film into it, mm-hmm. 그 안에 넣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a roll, 한 롤이죠. Mm-hmm. A 35mm film that had 24

0: the film for you, and then you got your 24 photos a couple of days later when you went back to the store, and they were printed on paper. These days, with a digital camera, I can make this video like I'm making right now. As soon as I'm done recording, I can put it onto my computer and send it over to Korea instantaneously. The digital camera has to be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1: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 간단하게 해볼까요? 첫 번째로, it is not that 뭐뭐 하면 별로 뭐뭐 하지 않아요. 그리고 which means 앞에 어떤 말을 한 다음에 which means 뒤에 부가 설명을 하면서 그건 바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두 패턴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 4개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올라주시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참 특별한 튀김 요리 할 거예요. I have a very special recipe for you today. Corn fritter. Corn fritters. Let's go.

Here are our ingredients. 네, 우리 재료 여기 있습니다. We have Korean pancake mix, 그 부침개 가루. And we have hot cake mix, hot cake mix. We have sweet corn, 그 달콤한 옥수수. We have mayonnaise, 마요네즈도 있고. Cranberries, cranberry. Ketchup and 올리고당. Yes, it's a low sugar syrup. 우리 오늘은 콘 프리터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프리터 뭔지 아세요? Fritter, F-R-I-T-T-E-R. 솔직히 번역은 아주 쉬워요. 전. 호박전처럼 그거 바로 fritter. A fritter is something fried in batter. 그 반죽에서 튀긴 요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옥수수 프리터 만들 거예요. Corn fritters. First, we need corn. 네, 먼저 우리 옥수수 필요해요. 오늘은 초당 옥수수. 왜냐면 달콤하게 하고 싶어요. So, we open the corn. 손가락 조심하세요. 밑에 열고, 아이고. 이것도 조심하세요. Let's put the corn in here.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Okay. 그리고 이 물이 나중에 쓸 거예요. 지금 안 쓰지만 이따가 쓸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마세요. Now we're going to dice the cranberries. 우리 크랜베리 잘라요. 아, 크랜베리도 있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 베리 많이 있어요. 스트로베리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블랙베리도 있고 라즈베리도 있고 There are lots of different berries. Let's cut the cranberries. We're going to dice the cranberries. 네, 이렇게 천천히 왔다 갔다 잘라요. But why am I cutting them so small? 왜 이렇게 작게 잘라요? The corn is small. 맞아요. 옥수수 작아요. 그래서 크랜베리도 작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식감은 또 같이 나올 거예요. Now, let's make our corn fritter batter. 이제 우리 콘 프리터 반죽 만들 거예요. We need flour. 오, 꽃 말고, 화 말고. 우리는 밀가루 필요해요. 하지만 특별한 밀가루 바로 부침개 가루하고 핫케이크 믹스. So let's put in the Korean pancake flour. 네, 우리 부침개 가루 넣을 거예요. 좋습니다. Next, the hotcake mix. 우리 핫케이크 믹스. 아, 왜 두 개 넣는 거? 저기 밑에가 얘기할 거예요. Now we need the corn. 우리 옥수수 필요해요. Sweet corn. 우리 초당 옥수수. 아, sweet corn.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And 우리 그 옥수수 물 한 숟가락 넣을 거예요. 그 옥수수 냄새 맛도 날 거예요. 한 숟가락만 싹 넣어도 돼요. 왜 넣는 거 아세요? 그 물 안에 옥수수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숟가락 넣었을 때 훨씬 더 옥수수스러운 맛이 날 것 같아요. 아, and then water. 그리고 물 필요합니다. 물. We need water. Now let's mix. 잘 섞여야 돼요. 뭐 남는 가루 같은 거 볼 수 있을 때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다 섞였을 때까지 해야 돼. You need to mix everything. So there's no flour left. Everything should be mixed. So this is our corn fritter batter. 우리 콘 프리터 반죽이요. 하지만 재료 세 개도 노력해야 돼요. Put in the mayonnaise. 우리 마요 넣을 거예요. And cranberries. 크랜베리도 넣을 거예요. And the 올리고당. The low sugar syrup.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Okay. And now we mix again.

CBC 할 거예요. We have yellow corn and red cranberries. 그 노란 옥수수하고 빨간 크랜베리 색깔들이 알록달록 예쁘다. Think it's almost ready to cook. 이제 콘 프리터 튀김 할 수 있어요. Now let's make our corn fritters. 이 카놀라 오일 넣고요. 팬 두껍게 됐을 때 우리 요리 시작할 수 있어요. Spread it around. 좀 왔다 갔다 가야 해. Now let's add in our batter. 우리 반죽 넣을 거예요.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세 개. 오케이. 항상 튀김했을 때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튀겼을 때 탕탕탕탕 기름은 나올 수 있어요. So please be careful.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그리고 잘 봐야 돼. 준비됐을 때 우리 뒤집어요. Let's turn over. 한번 뒤집어요. 오, 오케이. 한번 더 뒤집어요. 오호, 오, 괜찮아요. 그리고 한번 더. 아하! 오, 좋습니다. 이제 내 키친 안에 그 달콤한 옥수수 냄새 나요. 너무 좋아요. 제 생각 이거 아주 달콤한 맛있는 콘 프리터 될 것 같아요. 오케이. I think our corn fritters are all done. 이제 우리 콘 프리터 다 됐어요. 이제 페이퍼 타올에 키친 타올에 넣어야 돼요. We have to put it on kitchen towel. Take some oil out. 하나. 둘. 기름 좀 대야 돼요. We have to dry them. Okay. Let's take away the paper towel. 우리 키친 타올 좀 뱉고요. 우리 기름 이제 좀 없어졌어요. 어? 이거 보세요. Can you see the oil on the kitchen towel? 여기 기름은 다 남아 있어요. 우리 안 먹을 거예요. 우리 크랜베리 좋아하는 친구들. 크랜베리 마지막에 넣어도 돼요. 크랜베리 아주 좋았을 때 많이 넣어도 돼. 아니면 괜찮았을 때 그냥 하나 두 개만 넣어도 돼요. 자, 이제 콘 프리터, 콘 프리터스 완성됐습니다. Now, let's taste it. 이제 맛보기. 와우. 아주 바삭바삭. It's very crispy, but it's soft inside. 안에는 좀 쫄깃쫄깃. 아주 좋습니다. Oh, it smells good. 냄새 아주 좋아요. 그리고 색깔 너무 예쁘다. 바삭바삭요. It's very crispy. Oh, I love this taste. We have sweet corn. And savory mayonnaise and sweet cranberry. 우리 달콤한 조당 옥수수 그리고 고소한 마요네즈 그리고 달콤한 크랜베리 이렇게 섞였을 때 너무 맛있어요. 와, 맛있는 콘 프리터 만들었습니다. We made delicious corn fritters. 다음엔 더 맛있는 거 만들어 드릴게요. Come back soon for something even more delicious. See you soon. Bye bye.

0: 는 우리 지구죠. Right? 우리 지구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네, 그래서 지구는 살기 좋은 곳이에요. 자, 근데 왜? Why? What makes it that way?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구는 물이 있어요. It has water, right? So all living things need liquid water. And here is our second word for today. Liquid. 자, 액체죠. Okay? 자, earth has air. 공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숨을,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잖아요. Like we can breathe in the air. 자, earth is the right temperature. 적절한 온도예요. Okay. 자, 그래서 우리 지구가 It's good for life, okay? All right, let's continue. Is there life in the solar system? All the planets in our solar system go around a star called the sun. Earth is good for life because it's just the right distance from the sun. If Earth were much closer to the sun, it would be too hot and the water on Earth would boil away. If it were much further from the sun, it would be too cold and the water on Earth would freeze solid. The planets in our solar system. 자, sun은 태양이죠. All right, 자, Mercury, 수성, and then Venus, 금성, and Earth는 지구죠. Okay, 자, Mars은 화성, 네, Jupiter는 목성. Saturn, 토성, 자, Uranus, 천왕성, 자, 마지막, Neptune, 해왕성. Okay, 자, 우리 solar system에 생명체가 있을까요? Okay, 자, here is our third vocabulary for today, solar system. 자, 태양계죠. 근데, Earth is good for life because it's just the right distance from the sun.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 지구 위치를 보세요. 이 위치가 가장 적절한 위치예요. 근데 만약에 이 지구가 조금 더 가까이 태양에 있다면은 어떻게 돼요? The water on Earth would boil away. 네, 그래서 지구에 있는 물이 보글보글보글보글 막 끓어요. Okay? 자, Now, if it were farther from the sun, 자, 조금 더 떨어졌으면은 어떻게 돼요? It would be too cold and the water on Earth would freeze solid. 너무 추워서 물이 아주 단단하게 얼어요. 네, 그래서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읽고요. We are going to finish here and I will be back and we will continue to find out maybe the answer. 자, 우리 우주에 생명체가 있을까요? 네, that is the question that we have to figure out. Okay, alrighty, so that's it for today. I hope you can join me next time. See you soon. Bye!
1: 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Rosie. Don't you know how to fly? I'll show you what to do.

to fly, not fall on the ground. Now, speed up!

have a couple of ideas.

everything in working order?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경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그러다 보면 스텝업 그러다 보면 영어 실력이 쭉 올라가게 되겠죠. 우리 오늘도 책을 읽으면서 영어 실력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Why is the sky blue? 바로 그 세 번째 마지막.

0: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드디어 하늘이 왜 파란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배워서 참 뿌듯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이런 표현 실수는 피하자 라는 것을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거 난데? 나 저런 실수했는데? 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원을 들어보고 책을 펼쳐보도록 할까요?
1: Blue light makes the particles move fast. They scatter more light. Red light does not move the particles as much. People see more blue than red in the sky. The moon has a thin atmosphere. Its sky is fully dark at night. During the day, it is covered in white sunlight. Chapter 4. Sight. Violet light has a shorter wavelength than blue light. It scatters even more light. But human eyes are more sensitive to blue light. They see a blue sky. Sunsets are not blue. The sun is low on the horizon. Sunlight has to travel through more of the atmosphere. Blue light scatters before it reaches people's eyes. Reds and yellows are left.
0: Why is the sky blue? 파란색. 하늘이 왜 파란색일까요?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Blue light makes the particles move fast. 파란색은, 파란 빛은 makes 만듭니다. The particles, 그 공기 입자들을 move fast, 빠르게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빠르게 움직이니까 they scatter more light. 그러니까 그것들이 더 많은 빛을 산란시키다.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되겠죠. 반면에 red light does not move the particles as much. 그러나 빨간 빛은 does not move the particles as much. 하지만 빨간색은 빨간 빛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입자들을 그만큼이나 많이 움직이게 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as much라는 것은 그만큼이나 뭐만큼이나 파란색이 공기 입자들을 움직이게 만든 것만큼이나를 여기 as much라고 써둔 것이죠. 즉 파란색은 이렇게 더 많은 빛을 산란시키고 빨간색은 좀 덜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people see more blue than red in the sky.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에서 파란색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뭐보다요? 빨간색보다요. 넘어가 볼까요? The moon has a thin atmosphere. 달은 has 가지고 있습니다. A thin atmosphere. Thin이라는 것은 이렇게 얇은. Thin이라는 것은 바로 얇은. 그 바니어가 바로 두꺼운이 되겠죠. Thick이 되겠죠. 그런데 thin이라고 하면 얇은. 즉 지구와 비교했을 때 무엇과 비교해도 이렇게 이 얇은 대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달이 있다면 그 대기, 공기층이 아주 얇다. 그렇게 알 수가 있겠죠. 바니어는 thick이라고 지금 여기에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Its sky is fully dark at night. 여기서 its sky라는 것은 바로 달의 하늘이겠죠. 그래서 달의 하늘은 완전히 어둡습니다. At night, 밤에는 완전히 어둡습니다. During the day, 여기서 day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루나 뭐 일 혹은 요일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이렇게 밝을 때, 낮을 의미하죠. 그래서 낮 동안에는 it is covered in white sunlight. 그래서 it is covered, 덮여 있습니다. 무엇으로 덮여 있냐면 white sunlight, 하얀색 햇빛으로 덮여 있습니다. 즉 백색광으로 덮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하늘이 파란 비밀이 파헤쳐졌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음원으로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 이제 진짜 마지막 부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Blue light makes the particles move fast. They scatter more light. Red light does not move the particles as much. People see more blue than red in the sky. The moon has a thin atmosphere. Its sky is fully dark at night. During the day, it is covered in white sunlight.
0: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Chapter 4, Sight. Sight라는 것은 바로 시각이 되겠습니다. Violet light has a shorter wavelength than blue light. Violet light라는 것은 바로 보라색이 되겠죠. 보라빛은 has a shorter wavelength than blue light. 더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장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물결 모양의 파장이 있는데 고점 대 고점, 가장 높은 곳 혹은 낮은 점 사이의 거리, 그게 바로 파장이라 그랬었죠. 그러면 보라빛은 has a shorter wavelength, 더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보다요? than blue light. 파란 빛보다, 파란 색보다요. 그러니까 이 파장이 더 촘촘하다라는 거겠죠. 이 물결에 이 높낮이가 더더욱 더 촘촘해서 높은 점, 높은 점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깝고 파란색은 그래도 조금 더 넓다, 조금 더 멀다라고 할수 있겠죠. 빨간색이 가장 멀었었죠. It scatters even more light. 그래서 보랏빛은 scatters. 완전히 흩뿌리게 됩니다. It scatters. 보랏빛은 흩뿌립니다. 사방으로 흩뿌립니다. Even more light. 여기서 even이라는 것은 심지어 뭐뭐조차도 아니고 뒤에 바로 보니까 이런 더 많은 이라는 이런 비교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even이라는 것은 바로 훨씬이 됩니다. 더 많은 빛을, 훨씬 더 많은 빛을 흩뿌리게 됩니다. 퍼뜨리게 됩니다. But 그러나 그러면 하늘이 더 많은 빛을 흩뿌리게 되니까 보라색이 하늘에 가득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하늘이 보라색이 아니고 파란색이 나는 거죠? 그러나 But human eyes are more sensitive to blue light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인간의 눈은 사람의 눈은 are more sensitive 더 민감하고 더 예민하답니다. 뭐에 더잘 반응하고 민감하냐면 To blue light. 파란색 빛에 더 민감하답니다. 그래서 they see a blue sky. 그래서 사람들은 파란색 하늘을 본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사실은 이 파란색이 훨씬 더 많이 흩뿌려지니까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근데 파장으로 치면 보라색이 훨씬 더 많이 흩뿌려지는데, 퍼지는데, 그러나 인간의 눈, 을 한번 보자니 인간의 눈은 훨씬 더 파란색에 민감하다. 그래서 파란색, 보라색보다는 파란색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온다. 그래서 하늘이 파란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Sunsets are not blue. 그러나 sunset 해가 지는 것이죠. 일몰이라고 표현하죠. 일몰은 are not blue.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가 질 때는 뭔가 불그스름하고 노르스름하고 주황빛이 나고 그런 노란색이나 주황색이나 붉은색 계통의 그런 빛이 항상 나지 않나요? The sun is low on the horiz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그럼 이제 일몰 해가 질 때를 생각해 보면 the sun 이 태양이 어디 있냐면 is low 낮게 있습니다. 어디에 낮게 있냐면 on the horizon. horizon이라고 하면 바로 지평선이 되겠죠. 지평선에 낮은 데 위치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있고 태양이 있으면은 이 지평선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구로 치자면 아주 먼 곳에 있는 거겠죠. 태양이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것보다는 먼 곳에 있는 게더 태양이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unlight, 그러니까 햇빛이 has to travel through more of the atmosphere.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sunlight, 그 햇빛은 has to travel. travel이라는 것은 이동하다가 되겠죠. 원래 travel이라는 것은 여행하다라는 의미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이렇게 뭔가가 움직이다, 이동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이동해야만 합니다. 이동해야만 합니다. through 무엇을 통해서? more of the atmosphere. 대기를, 더 많은 대기를 통해서 이동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보고요. 조금 이따가 그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 문법적인 실수이기도 하고, 이번에는 표현상의 실수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Fun reading grammar. 이런 표현 실수는 피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말에서 오는 혼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단어 자체에서 오는 혼동도 있는데, 오늘 두 가지를 각각 하나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It is blue color 이라고 되어 있죠. 이 표현은 틀렸습니다. 문법적으로도 틀렸고요. 표현이 조금 어색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것은 파란색입니다. 맞아 보이죠? PD님 맞아 보이죠? 하지만 틀렸다는 것이죠. 왜 틀렸냐 하면, 파란색, blue 안에 파란색의라는 색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color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it is blue라고 쓰게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색깔군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파란색 군에 가깝다 혹은 파란색 빛깔을 띈다. 색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it is a blue color이라고 해야 됩니다. color이 명사가 될 것이고 명사는 명사가 항상 쓰고 다니는 모자가 있죠. 그게 바로 a 혹은 an이라 혹은 the라는 관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파란색입니다.
라고 it is a blue color 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아주 더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it is blue. 이미 이 안에 색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야기할 때 색깔을 이야기할 때 파란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it is blue color. 컬러를 뭔가 이렇게 써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쓰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0: 전에도 이 책에도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Sunsets are not blue color이 아니라 Sunsets are not blue. 이렇게 그냥 딱 끝난다는 것이죠. 파란색이 아니다. 해석을 할 때는, 의미를 파악할 때는 이미 파란색이라는 게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문법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것. 표현상에 약간 어색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쓰는 단어. play입니다. 여기 있는 play. Let's play together. 우리 같이 놀자. 뭐, 틀린 게 없잖아요. 맞죠. 근데 어법상, 즉 문법상으로는 틀린 곳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play라는 단어의 쓰임을 보자면, 일반적으로 let's play together이라고 하면은 미취학 아동, 아주 어릴 때, 사람이 아주 어릴 때, 혹은 그거를 그 기간을 조금 연장한다 할지라도 어린 아이들, 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정도 될까요? 기준은 사용하는 국가나 사람에 따라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대다수가 어릴 때 친구들끼리 논다라고 할 때, 그럴 때 play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혹은 중고등학생 혹은 성인이 let's play together이라고 하면 뭔가 좀그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마치 사람으로 치자면 아주 작은 옷을 입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는 지금 X large를 입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X small을 입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어법적으로 맞지만, 작은 옷이라고 해서 옷이 아닌 건 아니지만 이 상황에 맞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신해서 어떤 표현을 쓸 수가 있을까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Let's hang out. 가장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Hang out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Do you wanna hang out? 너 같이 시간 좀 보낼래? 놀래? 라는 게 Do you wanna hang out? 혹은 Let's hang out. 우리 놀자. 같이 시간을 보내자. 라는 것이고요. 혹은 Let's get together. 모여서 놀자. 시간을 보내자. 혹은 Let's meet up. 우리 만나서 뭐 만나자. 혹은 만나서 시간을 보내자, 이런 의미. 약간의 서로서로의 어감 차이는 있습니다. 의미 차이도 당연히 있고요. 그러나 이런 표현들을 흔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나서 놀자, 놀자를 그대로 영어로 바꾸기보다는 이런 대신 다른 표현들을 한번 써보는 것이 어떨까요?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Blue light scatters before it reaches people's eyes. 자, 그러면 이제 태양이 있고요. 이게 지평선에, 이 지평선에 아주 이 낮은 곳에 태양이 지금 위치하고 있죠. 그러면 태양빛이 이렇게 오는데, 분명히 푸르스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파란색은 blue light scatters, 이렇게 다 퍼져버립니다. Before it reaches people's eyes. 그 파란색이 도달하기 전에, 어디에 도달하기 전에요? 바로 reach라고 하면 도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디에 도달하기 전에요? 사람들의 눈에 도달하기 전에 파란색은 다, 파란빛은 다 흩어지고 없어진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무엇이 남아있는가? Reds and yellows are left. 그래서 빨간 빛들과, 그 다음에 빨간 색들과 노란 빛들, 노란 색들이 are left, 남아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석양 혹은 일몰, 이 해가 질 때는 파란색을 볼 수가 없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많은 것을 저도 배운 느낌이 들어서 참 뿌듯하네요. 여기까지 음원 한번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Chapter 4. Sight. Violet light has a shorter wavelength than blue light. It scatters even more light. But human eyes are more sensitive to blue light. They see a blue sky. Sunsets are not blue. The sun is low on the horizon. Sunlight has to travel through more of the atmosphere. Blue light scatters before it reaches people's eyes. Reds and yellows are left.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Thin. Thin. The moon has a thin atmosphere. Even. Even. It scatters even more light. Sensitive. Sensitive. But human eyes are more sensitive to blue light. Horizon. Horizon. The sun is low on the horizon. Travel. Travel. Sunlight has to travel through more of the atmosphere.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원리

를 하나 적용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동의어, 유의어 혹은 반의어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의어에 초점을 좀 맞춰서요. 자, 아까 전에 지평선이라는 단어 나왔었죠. 지평선이 뭐죠? 바로 horizon이라고 합니다. horizon, 수평선이나 지평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게 수평선, 지평선은 가로를 의미하죠. 그래서 수평선의 혹은 가로의라는 의미를 가진 horizonta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평의, 가로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지평선을 가릴 때 horizon을 쓰지만 우리가 흔히 가로라는 말을 일상에서 더 많이 쓰잖아요. 가로가 얼마다? 가로로 너무 길다. 뭐 이런 말, 가로세로.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단어를 쓸 수가 있겠죠. horizontal, 수평의, 가로의.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서 호기심을 느끼면 참 좋습니다. 제가 예전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언어라는 것은 호기심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 이건 뭘까? 가로? 그럼 세로는 뭐지? 이거를, 아, 뭐 있겠지라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수평의 가로를 접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생각의 흐름이 세로가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면은 생김새는 전혀 다르지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vertica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의 혹은 세로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궁금하면, 아, 뭐 있겠지. 몰라도 돼. 이러지 마시고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의가 있으면 세로의도 반대말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이죠. 그 대기가 얇다 할 때, thin이 나왔었죠? 반이요, 뭐지? thick. 그래서 제가 강의에 넣어두는 것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나올 수가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고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태도를 한번 길러보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E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율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예.
0: 네, 한 주의 시작 영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물론이죠.
0: 자, 오늘은 가정 영어 해볼 텐데요.
1: 네.
0: 제목이 세탁으로 줄어버린 내 후드티.
1: 아,
0: 아들의 옷을 세탁한 상황인데요.
1: 네.
0: 지금 아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1: 아이고,
0: 이게 뭐지? 이런 느낌.
1: 저는 이거 남편하고 꼭 신랑이 버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세탁물을 다 넣고 이제 빨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빼가지고 전 건조기에 다 넣거든요.
0: 네.
1: 건조기에 넣었다고. 세탁은 내가 돌리겠다고. 내 빨래는 내가 돌리겠다고. 그것 때문에 아우, 신혼초에 정말 많이 싸웠어요.
0: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빨면 다 무조건 건조기 아닌가?
1: 그렇죠.
0: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네. 옷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옷의 재질에 따라 뜨거운 열이 가해지면 또
0: 맞추었어.
1: 줄어드는 옷이 있는데 그런 거에 예민하더라고요.
0: 가끔 유아복이 될 때가 있어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옷 됐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아, 일부러 노리신 거 아니죠? 네.
1: 약.